너 자시에 일어나라고 하면 공부 안 할 것 같으니까 그저 5시에 일어나. 이제 처음에 5시서부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긋지긋한 군대 생활을 올 때 바치는 걸 몰랐죠. 바쳐라 그랬어요. 근데 딱 그 이튿날부터 와서 실천해 봤더니 그 이튿날부터 바뀌더라고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그 군대 생활을 1년 할 때까지는 지옥의 군대 생활이었다면 백 박사님의 가르침, 바쳐라라는 가르침을 실천해보고 그리고 극락세계를 죽은 년에 찾지 말고 살았을 때 찾아라 이런 가르침을 실천한 뒤에는 아 내가 정말 불법을 열심히 하고 모범적인 불자라고 그러고 스님들 칭찬하고 도반들도 칭찬하고 아 나는 정말 우쭐하고 잘난 불자인 줄 알았는데 아 내가 정말 잘못 알았구나 하면서 서서히 금강경이 있고 바치는 가르침을 했더니 정말 군대 생활이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1년 만에 제대해서 제가 출가까지 오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잘 보세요. 기존의 불교는 고통은 존재하는 것이다. 열심히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해서 내생에 극락세계에 가면 성불할 때까지 아무 고통 없이 잘 된다. 아 경전에 그렇게 써 있어요. 부처님 말씀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거 제가 안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물었더니 그것은 그때 그 사람들한테 알맞는 이야기다. 전 부처님 얘기를 하면 파수로 매줄 쓴다고 해도 고지식하게 믿었던 살생을 하지 말라고 해서 좀 고기도 안 먹고 살생도 안 하고 멸치도 안 먹고 아주 고지식한 불자였습니다. 숨이 막힐 정도로 전 기후를 잘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전생부터도 그렇게 해왔나 봐요. 그랬더니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저는 점점 정신병에 걸릴 정도로 그리고 어느 정도 제가 착실하려고 했냐면은 그때 만원 버스였습니다. 만원 버스인데 어쩌다가 여학생 옆에 오면은 싹 피해서 저쪽으로 갔습니다. 아 여자는 악의 상징. 그럴 정도로 고지식했어요. 그리고 지금이야 뭐 남녀의 데이트하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지만 우리 대학 저 친구들이 여자하고 데이트했다 그러면 아주 전 엄숙하게 그랬습니다. 야 우리가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래서 실력을 키우고 이 다음에 결혼 올 때 되면서 결혼 오는 것이 우리가 지금 결혼 올 때도 아닌데 넌 공부는 안 하고 말이야 뭐 데이트에 신경을 써? 야 내가 널 진정한 친구로서 준 거지만 우리는 지금 데이트 할 때가 아니라 공부에 전념할 때다. 제가 그렇게 엄숙하게 얘기했어요. 그게 불자의 도리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백박사님 가르침을 만난 뒤에 완전히 이 사고 불교에 대한 사고방식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고통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착각이고 본래 없는 것이다. 이게 이제 백박사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게 핵심이다라고 처음엔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아, 너 고통스럽지. 고통이 본래 없는 것이 아니라 그거 참 힘든 건데 사람을 개선하는 방법을 일러주시지. 이렇게 접근해 오셨습니다. 그 뒤에 지금 스님들도 그렇고 승속을 막론하고 열반의 세계는 분명히 있다. 삼법인이라는 거 아시죠? 절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 영원 불변하는 가르침. 세 가지가 뭐냐면 재행무상, 그 다음에 재법무아, 열반적정. 그 세 개는 3대 진리라고 해서 영원히 변치 않는 가르침이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럼 재행무상 속에는 고통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뜻이 포함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본래 있다.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천년 만년 사는 사람은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러니까 그거 꼭 믿어요. 죽음 고통이 있어요. 애별이고 원중회고 구부 듣고 사고 팔고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아, 원중회고 원수를 만나면 괴롭다. 외나무에 대해서 만나지 말길 발언. 우리는 이런 불교만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백 박사님은 고통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열반의 세계에 머물지 말라 해요. 이게 틀려요. 그 뒤에 이게 굉장히 혁명적입니다. 뭐냐면은 이런 재앙이라고 이름 짓지 마라. 이름 짓는 것 자체가 착각이다. 이름 짓지 않고 바치면 이것이 뭐로 변하냐면 축복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백 박사님의 가르침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재앙이 축복이 되면서 더 대담한 얘기를 하셨어요. 꼭 도통으로 해서 출가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세상에서도 출가해서

40도에서 밝아질 수 있다. 이건 대담한 얘기입니다. 지금 어느 나라 불교 치고 한국 불교, 일본 불교, 대만 불교, 티베트 불교 다 스님들을 부처님처럼 모십니다. 왜냐하면 스님들은 금생에 도통해서 밝아질 수 있는 대상이지만 이 속인들은 금생에는 안 된다가 아주 전제되어 있어요. 스님이 노골적으로 그런 얘기는 안 하시지만 아마 경전 같은 데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전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읽었어요. 스님 되기 어렵다. 스님은 대단히 대단한 존재다. 스님을 보면 항상 공경해라. 제 경전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아 스님만 보면 합장하고 근데 어떤 스님이 와서 저한테 돈 꿔달라고 그래요. 아 그래서 부처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지 어머니를 들들 볶아서 어려운 삶의 어머니를 해서 돈을 꿔주고 나서 어머니한테 잔뜩 욕을 먹었습니다. 아 그러면서 그랬어요. 제가 어머니 아직 불법을 몰라서 그렇지 스님을 알기를 부처님처럼 모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 못 알아들어요. 아이 못 알아들은 우리 어머니 별 수 없지.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스님이라 돼야 금생에 도통할 수 있지 속이는 영원히 안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믿음을 깨트려 주신 분이 바로 백박사님입니다. 저는 이 가르침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근데 그것도 안 믿었어요. 근데 이게 잘 보니까 딴 건 몰라도 주경야선 가행정진허는 이 가르침을 한다면 속인도 꼭 밝아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셨어요. 저 거기서 배웠어요. 이런 가르침이 어디 있습니까? 고기를 먹어도 밝아질 수 있다. 속인이 돼도 밝아질 수 있다. 근데 속인이지만 결혼해도 밝아질 수 있느냐? 서로 부처님처럼 보는 결혼생활 해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혼하면서도 또 밝아질 수 있다. 이게 이제 백박사님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불교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현대에 맞는 꼭 불교라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 고기 먹고 또 서서 살생을 하더라도 살생이 뭡니까? 제가 힌덴부르크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살생을 하더라도 이기적인 살생은 죽어서 지옥 가지만은 국가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부처님이 시봉하는 그런 살생을 할 수 있는 경우는 힌덴부르크처럼 헨리 포드처럼 더 나아질 수 있다. 이런 가르침. 이건 다라이라마도 얘기하지 못한 새로운 불법입니다. 이렇게 해야 어부도 불교를 믿고 고기 먹는 사람도 불법을 행하고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럼 이런 불법이야말로 이제 저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불법에서는 제가 불경을 많이 읽었는데 서가열의 당시에 여성의 출가를 허락하지 않았었어요. 여성은 그 야소다라 비구니하고 그 부인이 있습니다. 그이가 출가하고 싶어서 승려가 되고 싶었더니 출가를 하면 정법이 500년이 감한다고 그래서 출가를 면허게 했습니다. 지금도 몇십 년 된 비구니는 갓 출가한 비구한테 존대를 쓰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새 비구 스님들은 비구니 스님들을 서가열의 그 당시에 그대로 규칙을 지켜서 반말을 쓰고 막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계사에서 하바드에서 화계사까지 갔던 현각 스님 같은 이가 한국의 남존여비에 질려버렸어요. 그래서 한국을 떠났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남존여비는 서가열의 당시에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도 그 시대에 알맞는 설법이었지 그 연구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백박사님은 그걸 완전히 깨셨어요. 여성도 밝아질 수 있다. 근데 이게 모든 불경에서는 여성을 열등화시켰습니다. 근데 여성을 유일하게 미워했던 유일한 경전이 법화경입니다. 여성이 성불이 되는 것을 가리키셨어요. 그러니까 최상승 불법이 법화경에 나와 있어요. 용녀가 바로 이게 사리불이 그래요. 그 용녀가 이제 그 저게 된 저 아주 성불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여자는 법기가 아니다. 부처님도 그렇게 얘기하셨다. 네가 어떻게 감히 여자 주제에 성불할 수 있느냐 이렇게 딱 하니까 그래? 너 안 믿지? 내가 성불하는 거 보여줄게. 그 용녀가 그 자리에서 복을 지어서 성불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법화경에 당장 나옵니다. 그러면 그건 경전에 내는 얘기지 실제로 여성은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한국 불교에서도 남존여비가 대단합니다. 근데 백박사님은 그거 다 깨트리셨어요. 여자도 너희들도 주경야선 가행정진 잘해봐라. 금생에 밝아지고 성불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하셨고 심지어는

금강산에 있을 때는 백 박사님은 남자들만 가르치셨고 손 선생님은 여자들만 가르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소사 있을 때는 남자들 공부하는데 여성들도 같이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일깨우는 것이냐. 둘이 아니다. 여성들도 성불할 수 있다. 재가자도 성불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은 다 부처가 될 수가 있다. 결혼해도 성불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을 부처님처럼 보아라. 서가열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은 재행무상도 아니고 재범무화도 아니고 열반적정도 아니다. 무엇이냐? 서가열의 가장 정체성을 나타내는 가르침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다. 이런 뜻도 있고 평등하니까 모든 사람을 부처님처럼 보아라가 나왔던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되려면은요, 모든 사람을 부처님처럼 보려면은 남녀를 평등하게 봐야 돼요. 그리고 승속을 평등하게 봐야 돼요. 이렇게 되는 길은 바탕은 무엇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야 되냐면 재앙이 있고 축복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고통이 본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고통이 본래 없고 열반에 머무르지 말고 그리고 재앙이 축복인 줄 알고 또 여성과 여성도 성불할 수 있고 성인도 성불할 수 있다. 이런 무한한 가능성.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을 부처님처럼 보게 할 수 있는 그 가르침. 이걸 누가 했느냐. 이렇게 해야 불교를 다 좋아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가르침을 만든 분이 백박사님이라면은 이 가르침은 그리고 이렇게 해야 너희들도 아인슈타인보다 더 나은 과학자가 됐다. 제가 감히 논문을 쓰고 그 논문이 아직도 죽지 않았습니다. 아, 뭐 잘하면 약간의 가능성도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정상적으로 백박사님을 만나지 않고 그냥 학자로서 생활했다면 그저 무명의 학자로서 끝났을 겁니다. 저는 중간에 백박사님을 가르침을 만났고 백박사님으로부터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너 공부 잘하면 아인슈타인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학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저는 뒤늦게 대학원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즐겁게 했습니다. 즐겁게 하니까 교수들이 교과서에 틀린 것을 쓴 것을 제가 지적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백 박사님의 가르침을 만난 뒤에 바뀐 것이 뭐냐면 그전에 공부는 학점 따기 위해서 공부했고 지겹게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즐겁게 할 수가 있었어요. 공부 즐겁게 한다는 거 들어봤어요. 공부는 싫은 것, 노동은 싫은 것, 그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런 것을 떠나서 극락세계로 향하자. 이게 이제 불법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공부도 즐겁게 되고 노동도 즐겁게 되고 고통도 축복으로 바뀌고 이걸 알고 나니까 공부가 싫지 않고요. 싫지 않고 즐겁게 되니까 교수님이 교과서에 틀린 것도 고치게 되고 아인슈타인도 잘 건드리지 못했던 것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아, 참 이 불법이 재앙 소멸하고 소원 성취에만 통하는 가르침이 아니로구나. 인재가 되고 이런 가르침이구나. 그래서 이 가르침을 만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시고 잘 실천하신다면 내생이 아닌 금생에 도인도 되시고 여성도 열등감 갖지 마세요. 또 속인도 포기하시지 마세요. 다 위대한 존재라고 다 부처님처럼 여기시고 섬기시고 그래서 이 나라를 극락정토로 만들 수가 있고 남북통일도 가능하고 이런 가르침을 탄생하게 한 대한민국은 세계 중심국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내 안의 선지시 금강경의 김원수 법사입니다. BTN 불교 TV를 통해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부처님께서 보시는 큰 부를 이루는 문이 되고 그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하셨습니다. 불자님들의 후원을 통해서 많이 BTN 불교 TV 프로는 더욱더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습니다. 뜻있는 불자님들의 신심 내시는 후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온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용성조사 대원 명법사 실천회에서는 용성조사의 탄생 162주년을 맞아 봉찬대제를 봉행합니다. 용성조사의 대원을 실천하며 탐진치를 벌이고 참회 정진하실 분은 육신보살님께 한 달에 1,000원씩 공양 올리시면 됩니다. 문의는 031-655-3215번입니다. BTN 불교TV 합창단 정기연주회 바바나 콘서트가 오는 6월 21일 일요일 오후 5시 부산 금정문화회관에서 개최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맑고 아름다운 선율로 전하는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9345-8137번입니다. 재단법인 선학원에서는 만해 한용운 스님의 82주기를 맞아 오는 6월 20일에 만해 추모 예술제를 개최합니다.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을 기념해 도울 선생의 강연회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4-9654번입니다. 정읍 칠보산 보림사주지 종진 스님의 두 번째 찾아가는 선명상 법회를 봉행합니다. 종진 스님의 명상 토크쇼에서는 화를 다스리는 법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명상을 지도합니다. 삶의 활력과 변화를 만나고 싶은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참가 문의는 063-535-6800번입니다. 질병을 고치고 수명을 늘려주시는 약사열의 부처님의 크나큰 원력이 불암산 경수사에 찬란히 구현됩니다. 건강과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약사열의 부처님의 온화한 미소를 탱화로 모시고자 합니다. 이 수승한 인연으로 마르지 않는 복덕의 가피를 대대손손 누리시길 발원합니다. 부처님의 광명이 우리 가정에 건강과 안락이라는 감로수로 내리도록 소중한 정성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2: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 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 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이처가 될 것입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중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

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

0: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1: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하면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2: 조그만 안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0: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랑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 해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3: 천년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4: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다시 찾아온 드라마 붓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붓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붓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0: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인공이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만 그냥 바로 딱 찔러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1: 그때 인재의원 선사의으로 인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0: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1: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0: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 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갑피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1-7499.
2: 아는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아능의 메아리를 다시 잇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 태국사 범종 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에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0: 대구 산모사주지 동훈입니다. 60여 년 수행 법력과 회안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부처님 45년 설법을 불자님 두 손에 담아드리고자 다시 섰습니다. BTM 불교TV를 매주 시청하시면서 부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1: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두록초, 업장을 씻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0: 이걸 어디에서 찾는담?
1: 뭘 찾는데?
0: 잔나비.
1: 잔나비? 어? 잔나비면 난데?
0: 나 진지하거든? 놀리지 마라.
1: 진짜 내가 잔나비라니까. 잔나비는 우리말로 원숭이라고.
0: 진짜? 날아다니는 나비가 아니고?
1: 그렇다니까. 잔나비가 원숭이고 원숭이가 잔나비라고.
0: 아, 그럼 이름이 두 개인 거네.

0: 맞아. 어, 좋았어.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이름이 두 개인 사찰로 떠나자.
1: 이름이 두 개인 사찰?
0: 응, 은혜사는 경상북도 영천 팔공산에 있는 천년 고찰인데 원효대사, 의상대사, 일연스님, 진울대사 같은 한국 불교를 빛낸 고승과 향고, 운봉, 성철스님 같은 선지식들을 배출한 사찰이지.
2: 우와, 대단한데.
0: 자, 그럼 두 개의 이름을 가진 은혜사로 수리 수리 마하수리 절따라 전설따라 고고. 신라 헌덕왕은 조카 애장왕을 죽이고 신라의 새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카를 죽인 죄책감에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게 되었죠.
3: 해철국사, 나 좀 살려주시오. 애장왕의 혼령이 매일 밤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4: 사찰을 세우시어 애장왕의 넋을 위로하고 극락으로 천도하십시오.
0: 그렇게 지어진 사찰이 해안평에 있던 해안사였는데 700년이 훨씬 지난 조선 인종 때 그만 화재로 불타 없어지게 되었죠. 해안사가 불타고 얼마 후 인종이 요절하면서 명종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5: 어머니, 어쩌면 선왕의 명복을 빌 수 있겠습니까? 선왕의 태실을 새로 지어 정비함이 어떻겠습니까? 좋은 생각이십니다. 선왕의 태실을 정비하고 이참에 해안사를 태실 근처로 옮겨 선왕의 명복을 빌어줘야겠습니다.
0: 명종은 인종의 명복을 빌기 위해 인종의 태가 담긴 태실을 증축하고 불탄 해안사를 태실 근처로 옮겨 새롭게 지었습니다.
5: 전하, 사찰을 새로이 증축했으니 사찰의 이름도 새롭게 바꿔보세요. 은혜사가 어떻습니까? 이곳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면 꼭 은빛 바다 같으니까요.
0: 그렇게 해안사는 은혜사라는 새 이름으로 천년 역사를 지켜오게 되었답니다.
2: 은혜사.
0: 은빛 은, 바다 해. 은빛 바다라는 뜻이야.
2: 우와, 한자도 알고 똑똑한데.
0: 똑똑한 걸론 이 몽이를 아무도 못 따라가지.
2: 네네. 그런데 이 글씨 완전 멋지다, 그치?
0: 당연하지. 조선 최고의 명필 추사 김정희 선생님 글씨인데.
2: 역시. 글씨에서 빛이 나더라니. 근데 어떻게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 글씨를 쓰게 된 거야?
0: 궁금하냐?
2: 뜸들이지 말고 얘기하시지.
0: 추사 선생님이 말이야, 제주도에서 유배 생활을 하다 돌아오는데 지조 스님이 은혜사로 추사 선생을 부르게 됐지.
4: 은혜사 전각에 편액을 달려고 하는데 추사 선생께서 글씨를 써주십시오.
6: 편액이라. 이 몸이 늙어 잠시 쉬려 했는데 그래도 부처님 전에 올리는 글씨니 한 획 한 획 정성을 다해 써보겠습니다.
0: 그렇게 며칠이 흐르고 드디어 추사 선생님의 글씨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불광각 현판만은 함흥처사로 애를 태웠죠. 스님은 글씨를 재촉하기 위해 불상을 선물로 들고 추사 선생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6: 이 불상은 무엇입니까?
4: 하하, 글씨를 빨리 써주십사 하는 부탁이죠.
6: 이제 부처님이 보고 계시니 더는 숨기지 못하겠습니다. 저 벽장을 열어보시지요. 이건...
0: 벽장 안엔 수백 장의 글씨들이 빼곡하게 쌓여 있었는데 모두 불광이라는 글자였습니다. 그런데 불광 편액이 전각이랑 크기가 맞지 않자

0: 지조스님은 고민에 빠지고 말았죠.
1: 현판이 너무 길어 전각과 맞지 않으니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2: 편액의 위아래를 잘라 크기를 맞추시죠.
1: 그래, 편액을 자르자.
0: 결국 전각의 크기에 맞추기 위해 위아래를 자른 편액은 반쪽짜리 모양이 되고 말았고, 뒤늦게 이 일을 알게 된 김정희는 크게 화를 내고는 편액을 떼어 불에 던져버렸습니다.
3: 글씨를 훼손한 건 부처님에 대한 마음을 훼손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불태워버려야지요.
0: 결국 편액은 불타버렸고, 지조스님은 원래의 글씨를 불광각에 걸게 되었죠. 하지만 불광각은 사라지고 편액만 오래오래 추사 김정희의 불심을 전하게 되었답니다.
4: 몽이야! 도대체 얜 어디 간 거야?
5: 여기 있지롱!
4: 잃어버리는 줄 알았잖아!
5: 여긴 운길산이거든!
0: 구름을 따라가다 보면 다 만나게 돼 있다고!
4: 그나저나 보여준다는 게 뭐야?
0: 들려주는 거지! 바로 종소리를!
4: 뭐야? 그걸 보여주려고 날 운길산까지 부른 거냐?
5: 아니. 자, 가자.
4: 어디?
0: 수종사의 종소리 들으러.
4: 수종사면 여기 남양주시 운길산에 있는 사찰 아니야?
0: 어, 맞아. 수종사는 조선 세조 때 크게 중창하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나한 도량이자 조선 왕실의 원찰이 됐지. 그래서 수종사엔 조선 왕실과 관련된 유물이 많은데, 사실 수종사가 제일 유명한 건 바로 전망이야. 조선 세조 때 시인 서거정이 수종사를 동방에서 제일 전망이 좋은 사찰이라고 기록했을 정도니까.
4: 아, 빨리 수종사에서 전망 좀 보고 싶다.
5: 좋아.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떠나볼까?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종사로 고고!
0: 고려의 태조 왕건은 구름을 따라 운길산을 오르다 낡은 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커다란 종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죠. 왕건은 종을 파내어 절을 짓고 그 이름을 수종사라 지었죠. 그리고 긴 세월이 흘러 조선의 임금 세조 역시 운길산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6: 운길산이라. 이름 그대로 구름의 길이로군.
0: 그날 밤

0: 세조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신비로운 종소리에 그만 잠에서 깨어나 급히 신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1: 네, 그 종소리처럼 신비롭고 청아한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이는 분명 신비한 힘이 있을 터. 당장 그 종을 찾아내어라.
0: 산을 샅샅이 뒤졌지만 어디에서도 종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헤매던 그때 세조는 폐허가 된 절 안에서 종소리가 들리는 바위 동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2: 전하! 저 동굴에서 종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1: 제대로 찾아온 것 같군.
2: 근데 폐허가 되긴 했지만 이 사찰이 수종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1: 그렇다면 더더욱 이곳에 종이 있겠군. 어서 들어가 보세.
0: 동굴 안을 걷던 세조는 드디어 소리의 정체를 발견했는데,
1: 아니 저건, 이런 곳에 나한상이 18개나 놓여있다니 참으로 신비한 일이야.
2: 전하, 그런데 종은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1: 우리가 들어

0: 들었던 건 종소리가 아니라 동굴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소리였네.
1: 아, 근데 어찌 작은 물소리가 산미까지 들렸을까요?
0: 부처님께서 내게 당부할 말이 있으셨던 게지. 폐허가 된 수종사를 다시 살리라는.
2: 세조의 명으로 버려졌던 수종사는 새단장을 하고 18나한상은 전각을 지어 응진전에 모시게 되었답니다. 그 후로 나한상을 모신 응진전은 최고의 나한 도량이 되었지.
3: 그런데 수종사는 왕을 좋아하나 봐. 고려의 왕이 짓고 조선의 왕이 다시 짓고.
2: 딩동댕. 여긴 왕뿐만 아니라 다른 왕족의 이야기도 있지.
3: 다른 왕족?
2: 조선 태종의 딸 정혜옹주. 여기에 옹주의 사리가 남아있거든.
3: 사리면 스님에게서 나오는 곳인데. 옹주가 스님이었구나?
2: 아니거든. 불공을 열심히 들이면 스님이 아니어도 사리가 나올 수 있다고. 긴 말 필요 없고 아름다운 부도탑에 얽힌 이야기로 들어가 보자고. 고고! 태종의 후궁인 의빈 권씨는 태종이 승하하자 속세를 떠나 스님이 되었습니다. 5년 전 시집갔던 딸 정혜옹주가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의빈 권씨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죠.
4: 이게 무엇입니까?
5: 정혜옹주의 살입니다.
4: 살이요? 살이란 돌을 많이 닦은 스님에게서나 나오는 것인데.
5: 그러게 말입니다. 어릴 적부터 선하고 맑더니 제가 불자임에도 사리가 나왔네요.
2: 그러던 어느 날 의빈 권씨를 어머니처럼 생각했던 금성대군이 수종사를 찾았습니다.
0: 정희용제 사리를 보관하고 계시다 들었습니다. 장인들을 불러 최고로 아름다운 사리암을 만들어 부도탑 안에 안치할 생각입니다.
5: 그 마음은 고마우나 대신들이 불교를 억압하고 있는데 괜히 대군이 화를 당할까 두렵습니다.
0: 의빈은 어릴 적 저를 친자식처럼 키우셨습니다. 그러니 의빈께서는 제게 어머님이나 다름없으십니다. 부디 효도할 기회를 주십시오.
5: 정혜옹주야, 이제서 너의 사리를 꺼내 담는구나. 이 아름다운 금빛 사리암에 내 사리를 넣어두니 부디 극락에 가 이승에서 못난 행복을 누리거라.
2: 정혜옹주의 사리가 담긴 부도탑은 금성대군의 효심과 의빈 권씨의 모성이 더해져 긴 시간 수종사에 남게 되었답니다.

0: 쥐가 몽이를 그렇게 괴롭힌다지.
1: 아닌데요. 너 몽이지?
0: 자, 딩동댕.
1: 그 붉은 치마는 뭐야?
0: 이거? 당연히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기 위해 준비했지.
1: 어? 붉은 치마를?
0: 불글적 치마상. 오늘은 적상산에 있는 안국사로 떠날 거거든. 안국사는 천혜의 요새라고 불리는 전북 무주 적상산에 있는 호국 사찰인데, 임진왜란이랑 정유재란 때 승병들이 안국사를 병사로 사용하면서 사고에 있는 조선왕조 실록이랑 왕실 족보를 지켜냈지.
1: 아, 그래서 안국사를 600년 역사의 수호사찰이라고 부르는구나.
0: 맞아.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하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안국사로 고고!

0: 조선 고종 때 안국사는 낡은 목조 단청을 보수하기 위해 대대적인 공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단청을 고쳐줄 단청공들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1: 큰일일세. 단청공들이 죄다 경복궁 중건에 불려갔으니 어디서 단청공을 구한담. 자네만이라도 단청불사를 해줄 수 없겠는가?
2: 저도 그러고 싶지요. 근데 나란 임명으로 가는 걸 어쩌겠습니까?
0: 낙담해 있던 인하대사 앞에 어느 날 하얀 도포를 입은 한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곤 뜻밖의 말을 꺼냈는데,
3: 제게 단청불사를 맡겨주십시오.
1: 단청불사를요?
3: 100일 동안 단청을 그릴 터이니 대신 극락전을 감쌀 하얀 천과 물 한 그릇만 준비해 주십시오.
1: 물 한 그릇이요? 그것으로 되겠습니까?
3: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스님께서 꼭 약속해 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1: 말씀하시지요.
3: 절대 안을 들여다봐선 안 됩니다.
0: 그렇게 노인은 하얀 천으로 덮인 극락전으로 들어갔고, 시간은 흘러 어느덧 노인이 극락전에 들어간 지 99일이 되었습니다.
1: 내일이면 약속한 100일인데 임기척도 없고, 설마 살아는 있겠지? 도저히 궁금해서 못 참겠네. 잠깐만 훔쳐보자.
0: 결국 인하대사는 약속을 깨고 천막 안을 들여다보고 말았는데요.
1: 말도 안 돼. 이럴 수가.
0: 노인은 온데간데 없고 학 한 마리가 붓을 문 채 단청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학은 스님과 눈이 마주치자 붓을 내려놓고 스님을 원망하며 말했습니다.
3: 내일이면 단청을 모두 완성할 수 있었을 터인데 참으로 애석하오.
0: 학은 단청불사 하루를 남겨놓고 멀리 하늘로 날아갔고, 극락전 뒤편에는 딱 하루치에 해당되는 단청이 그려지지 못한 채 나뭇결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답니다.
4: 아깝다. 하루만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5: 내 말이.
4: 그런데 저기 저 글자, 나라 국자 맞지?
5: 오, 제법인데. 나라 국자도 알고.
0: 너 사고라고 알아?
4: 당연히 알지. 큰일이 터지는 거잖아. 교통사고 같은 거.
0: 땡! 사고는 조선왕조실록이랑 왕실 족보를 보관하는 곳이거든.
4: 그래서 사고랑 나라 국자가 무슨 관계인데?
0: 으유, 성급하긴. 임진왜란이랑 병자호란이 일어났던 그때로 가보면 알 거야. 고고!
2: 전하, 왜란과 호란으로 인해 전국의 사고들이 처참하게 훼손되었다고 합니다. 당장 사고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6: 좋다. 마땅한 장소가 있는가?
2: 적상산으로 옮기면 어떨까 합니다. 적상산은 암벽이 붉은 치마처럼 둘러싸고 있어 적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할 것입니다.
6: 당장 적상산에 사고를 지어 실록과 선원록을 옮기거라.
0: 조선왕조 실록이랑 왕실 족보는 10년에 걸쳐 적상산 사고로 옮겨졌습니다. 사고가 옮겨지자 더공 스님은 92명의 스님들을 적상산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2: 실록은 조선의 역사를 품은 귀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사고를 지어놓고도 마땅히 지킬 사람이 없다 합니다. 그러니 우리라도 지켜야지요.
3: 맞습니다. 적산 산성에서 보초를 서 사고를 지킵시다.
0: 그렇게 스님들이 몇 년에 걸쳐 산성을 수리하고 매일 순번을 지어 돌아가며 차례대로 사고를 지키자 영조 임금은

0: 국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로 하였습니다.
1: 적산산 사고가 지어진 지 참으로 오랜 시간이 지났다. 사고가 이렇게 온전히 지켜질 수 있었던 건 모두 스님들의 덕이니 당장 적산산에 나라의 평안과 스님들을 위한 사찰을 지어라.
0: 나라의 평안을 비는 절이라 하여 이름 붙여진 안국사는 그렇게 우리나라 대표 호국도량이 되었답니다.

0: 엄마는 진짜 지긋지긋해.
1: 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였습니다.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2: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의 봉안대에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의 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3: 문제산 아래 호수와 산이 함께 어우러진 천년 고찰 오어사. 이곳은 CNN이 선정한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사찰 33곳 중 하나로, 사찰 앞으로 펼쳐진 호수 오어지와 함께 어우러진 풍경이 진짜 예술이에요. 포항 여행 계획 중이라면 무조건 가야 할 곳. 오늘은 바로 이곳 포항의 힐링뷰 맛집 오어사에 다녀왔습니다. 오어사의 일주문을 지나 쭉 걸어가다 보면 주차장과 연결된 뒷문이 보이는데요. 하지만 진짜 오어사의 정문은 따로 있습니다. 주차장 좌측 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다 보면 그 길 끝에 정갈한 느낌의 오어사의 본문이 나옵니다. 바로 이 계단을 올라야 비로소 오어사의 진짜 정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오어사라는 이름 참 독특하지 않나요? 오어사는 신라 진평왕 때 창건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약 15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천년 고찰이죠. 사실 창건 당시의 이름은 황사사였는데, 신라시대 원효대사와 회공선사가 이곳에서 수행하던 중 서로의 깨달음을 시험하기로 했답니다. 두 스님이 물고기 한 마리를 삼킨 뒤 다시 살려내기로 했는데요. 놀랍게도 한 마리는 죽고 다른 한 마리는 살아서 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때 두 스님이 서로 저건 내 물고기라 주장하면서 나오 물고기 어짜를 써서 오어사가 되었다고 해요. 이렇게 원효대사와 인연이 깊은 오어사엔 유물 전시관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원효대사가 쓰셨다고 전해지는 삿갓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수백 년의 시간이 고스란히 스며든 듯한 모습이죠. 집이 달아 군데군데 색이 바래고 곳곳에는 작은 구멍까지 나 있어요. 7세기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원효대사의 수행의 자취가 고스란히 남아있죠. 그 옆에는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오어사 동종이 놓여있습니다. 이 오어사 동종은 대한민국 국가지정보물로 1995년 11월 절합 보수 오어지 공사 도중 발견되었는데요. 1216년에 대장장이 순광이 만들었다는 기록이 전해지는 이 동종은 묵직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 소리를 내지 않아도 그 깊은 울림이 느껴집니다. 이제 오어사의 풍경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오어사는 포항 12경이라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경관을 품고 있어요. 또 전체적으로 평탄한 평지를 이루고 있어 산책을 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꽃들이 춤추고 새들이 쉬어가는 오어사의 풍경을 편안하게 걸으며 즐길 수 있었습니다. 경내 곳곳에 어우러진 정각과 생명들이 그 자체로 한 폭의 수묵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편안하게 걸으며 좋은 풍경을 즐길 수 있으니 정말 기분 좋은 여행이었어요. 오어사의 여행 코스는 사찰 앞에 호수 오어지 둘레길로 이어지는데요. 오어사 앞쪽으로 호수를 가로지르는 커다란 다리 원효교가 보입니다. 주변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원효교는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저도 원효교를 건너서 오어지 둘레길을 한번 걸어보았는데요. 이 둘레길은 경사가 거의 없어서 편안하게 걸으며 산책이 가능해요. 길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산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둘레길을 따라 천천히 걷다 보면 곳곳에 보이는 경관들이 정말 아름다워요. 둘레길을 걷다가 보이는 오어사의 풍경도 정말 멋진데요. 산책을 하며 마음이 자연스럽게 편안해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포항의 명소 오어사를 찾아 산만리를 떠나보았는데요. 보이는 모든 곳이 한 폭의 그림 같은 오어사. 직접 가서 보면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어요. 포항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곳 오어사를 꼭 들러보세요.

0: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공행하는 대작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1: 천년을 향한 이 대작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0: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5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물질적 풍요에 가려진 정신적 파산을 치유하기 위해 7대 종교가 청계광장에 모였습니다. 고립된 이들의 아픔을 오롯이 들어주는 경청과 마음 돌봄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태고종 법륜사가 청년들의 취향을 저격한 템플스테이를 열어 다시 한번 뜨거운 호응을 끌어냈습니다. 참가자들은 빈백에 누워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으며 진정한 쉼을 경험했습니다. 평생을 경전 번역에 매진하며 한글에 대한 애정을 표현했던 운어 스님 글씨가 봉선사 산문에 내걸렸습니다. 봉선사가 오랜 단청 작업을 마치고 새로 단장한 산문을 공개했습니다. 의왕 백운사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기 위해 위령제를 봉행했습니다.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영웅들의 유해가 잠들어 있는 곳에서 12년째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있습니다. 만해 스님의 대표 시집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을 맞아 학술제가 열렸습니다. 연구자들은 님의 침묵을 사랑의 시가 아닌 불교적 깨달음의 문학으로 해석해 주목받았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란 불명예에서 20년 넘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물질적 풍요에 가려진 정신적 파산을 치유하기 위해 7대 종교가 청계광장에 모였습니다. 섣부른 조언이나 평가 대신 고립된 이들의 아픔을 오롯이 들어주는 경청과 마음 돌봄을 사회적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서울 청계광장이 거대한 치유의 숲이자 소통의 장으로 변모했습니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가 어제 국민마음회복 생명살림 캠페인을 개최했습니다.
2: 종교마다 표현은 다를 수 있지만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희망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은 모두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쉼표가 되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따뜻한 활력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 불교와 천주교 등 7대 종교가 종교의 벽을 넘어 깊어가는 국민 정신건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뜻을 모은 겁니다.
3: 정부의 정책과 제도만으로는 저희가 생명을 살리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또 진심으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서로의 아픔을 나눔으로써 고독을 깨트리는 것. 그때 우리 종교계에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1: 생명나무에 물을 주는 퍼포먼스로 시작된 캠페인의 핵심은 당신이 말하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스님을 비롯해 종교 지도자들이 직접 경청자로 나서 무한 경쟁과 고립 속에 상처받은 시민과 마주 앉았습니다. 어떤 편견이나 조언 없이 온전한 공감과 경청을 통해 참여자 스스로가 마음의 응어리를 풀고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도록 돕는 대안적 시도입니다. 심리 상태를 진단하고 치유하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감정을 온도로 표현하는 감정 온도계, 소리와 진동으로 내면의 평안을 찾는 싱잉볼 명상, 마음약국 등이 주말 청계천을 찾은 시민의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4: 제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도 됐고 저한테 맞는 이런 처방전까지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유익했어요. 스님이 그 나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보라고 이렇게 명상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생명, 모든 생명은 진짜 소중하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1: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한 각 종교 대표 지도자들도 체험장을 찾아 시민과 함께했습니다. 진우 스님이 종단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국민 마음 평안을 위한 선명상 복음 역시 생명 존중 사상과 궤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 스스로의 마음의 힘을 길러야 되거든요. 그 마음의 힘을 기르기 위한 방법들을 여기서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를 모든 국민들이 마음에 관한 스스로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배워서 그거를 숙지해서 스스로 힘을 길러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단순히 교리를 전하는 포교를 넘어 현대인의 고질병인 정신적 고통을 실질적으로 치유하는 사회적 처방전을 내어준 생명살림 캠페인. 종교계가 제안한 경청과 마음 돌봄이라는 대안이 우리 사회의 극단적 갈등과 고립을 완화하고 생명 중심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0: 영축총림 통도사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호국 영령의 넋을 기리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통도사는 지난 13일 경내 설법전에서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성파 대종사를 비롯해 주지 현덕스님, 유종 및 보훈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호국 영령 위령제 법요식을 봉행하고 6.25 전몰 장병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주지 현덕스님은

0: 통도사는 호국의 역사를 간직한 치유의 도량으로 그 호국의 정신이 우리 불자들의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등불로 이어지길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통도사는 6.25 한국전쟁 당시 제31 육군병원 통도사 분원으로 이용됐으며 2021년 국가보훈처 현충시설로 지정된 이후 해마다 여법한 위령제를 봉행해 오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성파선예연구원과 한국근대불교연구회가 지난 13일 영축총림 통도사 감로당에서 적산사찰 현황조사 연구 발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해방 이후 부산, 울산, 경남 적산사찰의 변천과 현재를 주제로 일제강점기 일본 불교사찰과 포교소가 광복 이후 귀속, 전환, 재편되는 과정을 지역 단위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실증적으로 조명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한동민 화성시 독립운동기념관장, 이성수 동국대 강사, 문혜진 부산대 연구교수가 나서 부울경 지역의 적산사찰 실태를 발표했으며 장신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동국대 연구교수 연산스님, 재점숙 동서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습니다. 앞서 조계종 종정리하 중봉성파 대종사는 법어를 통해 한국근대불교사의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 필요성을 강조하며 학계와 사부대중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도심 광장에서나 볼법한 편안한 빈백에 누워 DJ가 틀어주는 감각적인 음악을 듣는 곳, 다름 아닌 사찰 법당 풍경인데요. 태고종 법륜사가 청년들의 취향을 저격한 두 번째 하루 몰입형 템플스테이를 열어 다시 한번 뜨거운 호응을 끌어냈습니다. 현장에 박성현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1: 상대의 눈을 자세히 관찰하며 서로의 거울이 돼주는 관찰 명상이 한창입니다. 이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꼬인 손 풀기 게임이 시작되자 법당 안은 이내 동심으로 돌아간 듯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이 절은 엄숙하고 무거울 거라는 편견을 과감히 깨부순 이곳은 서울 종로에 위치한 태고종 법륜사입니다. 청년들을 위해 마련된 당일 템플스테이, 올데이 프로젝트 두 번째 여정입니다. 지난 첫 회차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다시 열린 행사에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청년들로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2: 스님이 MZ세대시다 보니까 좀 진행도 수월하시고 좀 시원하게 진행하시는 분이 좀 마음에 들었고요. 그 저의 마음을 좀 이해하면서 진행을 하시는 것들이
3: DJ인 반 프로그램이 있는 것 자체는 되게 신선하다고 생각하고 절 안에서 음악과 함께 뭔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 자체가 신선하다고 생각해요.
1: 시간과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유연함과 밀도 높은 불교적 프로그램이 올데이 프로젝트의 특징입니다.
4: 슬로우 맥싱. 그래서 요즘에 현대인들이 되게 바쁘잖아요. 그리고 되게 힘들고 그래서 뭔가 여기에 와서만큼은 많이 웃고 많이 쉬고 가라. 그래서 슬로우 맥싱이라는 컨셉을 바탕으로 이 행사가 주최가 됐고요.
1: 자유로운 분위기 속 참가자들은 불교 가르침도 자연스럽게 담아갑니다.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종이에 적은 뒤 우선순위가 낮은 것들을 과감하게 구겨버리는 체험을 통해 방하착 정신과 함께 비움의 지혜를 새겼습니다.
5: 그 불안과 집착 이런 것들을 제 스스로 인지를 하게 돼가지고 풀어내실 수 있으면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 시끌벅적하던 법당에는 감각적인 앰비언트 음악이 흐르고 참가자들은 빈백에 누워 책을 읽거나 단잠을 청합니다. 그 어떤 간섭도 없이 온전한 쉼에 집중하는 풍경은 도심 광장의 휴식 행사를 사찰로 옮겨놓은 듯 이색적입니다. 가장 마지막 일정으로 배치해 하루 동안 배우고 느낀 점들을 스스로 되새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6: 불교에서 어떻게 보면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모임을 많이 만들지 못한 거 아닌가 이런 갈증 같은 게 더 많지 않나 참여하고 즐기고 공유하고 그래서 좀 더 나은 삶의 방향을 좀 잡았으면 합니다.
1: 문턱을 낮추고 청년층과 소통하려는 법륜사의 시도에 종단에서도 전폭적 지원으로 발을 맞추고 나섰습니다. 행사를 무료로 개방하는 데 힘을 보탠 상진 스님은 이날 청년들의 고민을 듣는 맞춤형 법문으로 호응을 얻었습니다.
7: 불만과 불평을 버리세요. 버리시고요. 긍정을 가지면 압박도 같은 게 없습니다. 네. 남을 미워하지 않는데 내가 무슨 압박이 있어. 불만과 불평과 부정은 남을 미워하는 거거든.
1: 전통의 깊이에 MZ세대의 감성을 더해 얽매이지 않는 진짜 평안을 선물한 법륜사. 과감하고도 신선한 시도는 젊은 세대에게 불교의 매력을 자연스럽게 전하는 효과적인 포교 방편이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0: 평생을 경전 번역에 매진하며 한글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표현했던 운허 스님. 이런 스님의 글씨가 교정본찰 봉선사 산문에 내걸렸습니다. 봉선사는 오랜 단청 작업을 마치고 새로 단장한 산문을 공개했는데요. 조실 미룬 대종사는 한글 대장경 기념관 건립을 제안했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승!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봉선사.
2: 조계종 제25교구 본사 남양주 봉선사의 산문이 오색 단청을 입고 새롭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봉선사 산문은 지난해 한글날을 맞아 남양주시가 배포한 운허체가 현판을 장엄하고 사천왕상 대신 사천왕을 기둥에 그려 표현한 게 특징입니다. 현판엔 부처님 가르침이 바다를 이루고 선이 숲을 이룬다는 뜻을 담아 교회 설림이라고 썼습니다. 선교 양종을 시적으로 푼 설림 교회를 반대로 표현한 건데 교종본찰인 봉선사에 맞춘 해석입니다.
3: 여기는 교종본찰로 지금까지 계속 이어가기 때문에 교회 설림으로 이렇게 이름을 결정한 것은 어른 스님들이 의논해서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2: 현판과 함께 산문에 내건 주련을 한글로 쓴 것도 눈길을 끕니다. 운허 스님과 제자 월운 스님이 한글 보급에 앞장서며 한글 대장경을 완간한 한글 사랑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4: 이 산문에 들어오는 분들은 모두가 근심 걱정이 없어지고 마음의 평안을 얻기를 기원합니다. 축하합니다.
2: 경기 북부와 남양주를 대표하는 사찰의 산문이 새롭게 문을 연 날, 현직 남양주 시장과 시장 당선인도 찾아와 대형불사의 기쁨을 축하했습니다.
5: 천년구찰 봉선사의 법향이 널리 널리 우리 남양주 전역을 넘어 대한민국에 퍼져나가는 듯하여 매우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6: 이 봉선사가 없었다면 남양주가 있을 수 없는 곳입니다. 이렇게 천년 고찰인 봉선사는 항상 남양주 또 시민들과 함께했습니다.
2: 산문 현판식에 이어 봉행된 월운 대강백 3주기 기신제. 교구 대중은 월운 스님 부도탑에 삼배를 올리고 청풍로에서 대강백의 행장을 읽으며 선대조사의 불교 중흥 원력을 되새겼습니다. 봉선사 조실 미룬 대종사는 한글 대장경 기념관을 세워 월초, 운허, 월운 스님을 3대 화상으로 모시고 한글 역경 원력을 기려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7: 고려대장경 일부와 번역된 한글 대장경을 비치하고 거기에 3대 화상 이세 분을 잘 모시고 늘 기념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2: 한글의 소중함을 담아 산문을 단장한 봉선사의 애틋한 마음은 운악산을 찾는 시민에게 깊은 울림을 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0: 오대산 월정사 금강경 봉찬 기도회가 백고좌 수계 대법회를 봉행하고 한국 불교 중흥과 신행 문화 확산을 발언했습니다. 지난 13일 월정사 경내에서 열린 법회에는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 5천여 명의 불자들이 동참했습니다. 전계 아사리 정념 스님과 갈마 아사리 인광 스님, 교수 아사리 자현 스님을 비롯한 증명법사 100명이 수계법사로 나서 불제자의 수계를 증명했습니다. 수계 불자들은 참회와 발원, 연비의식 등을 통해 보살계 수지의 의미를 되새기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을 서원했습니다.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법문을 통해 문명 대전환의 시대에 보살의 자비와 지혜로 세상의 높은 파고를 헤쳐나가며 이 세상을 불국토로 만드는 보살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치열한 격전지였던 경기도 의왕시 백운산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의 장이 열렸습니다. 올해로 12년째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을 기억해온 의왕 백운사의 위령제 현장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8: 나발의 우렁찬 소리가 산사에 울려 퍼지고 그 뒤로 호국영령의 위패가 줄을 이어갑니다. 한자리에 모인 위패 앞에 백운사 주지 법진 스님이 삼배를 올리고 불보살을 모시는 시련이 엄숙하게 봉행됩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산화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기 위해 백운사가 지난 13일 봉행한 위령제 현장입니다. 백운사는 6.25 전쟁 당시 국군과 연합군이

0: 알간 치열한 고지전을 벌였던 역사적 격전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영웅들의 유해가 아직도 잠들어 있는 이곳에서 백운사는 12년째 위령제를 이어오며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있습니다. 법상에 오른 만의사 회주 성법 스님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 영령들의 삶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에 더욱 값지다며 그 뜻을 따라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자고 당부했습니다.
1: 우리 오늘 호국 영령들 그리고 또 우리 조상 영가님들을 매년 여러분들께서 잊지 않고 조상들을 생각하는 그 자체가 조상들을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해 주시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0: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18호 영산자법 보존의 스님들이 선보인 발아춤과 범패는 나라와 가족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정관계 인사를 비롯해 대한무공 수훈자회와 대한월남전 참전자회 등 보훈단체 회원들도 헌양과 헌화에 동참하며 감사와 추모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2: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호국 영령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행운과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0: 위령제는 추모를 넘어 지역사회와 온정을 나누는 회향의 장으로도 이어졌습니다. 백운사 신도회와 복성산업개발, 안성칠장사 지강스님 등이 뜻을 모아 마련한 쌀 3,100kg은 보훈단체와 의왕시 지역 이웃들에게 전달됐습니다.
3: 그래, 6월은 보훈의 달인데 해마다 10년 넘게 백운사 같이 하다 원래도 어김없이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렇게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분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4: 사랑의 날쌀을 이렇게 기증하여 주신 여러 단체 대표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즐거운 시간과 유익한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0: 나라를 위해 자신을 바친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백운사 위령제. 추모와 나눔을 함께 실천하며 지역을 대표하는 호국 보훈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은입니다.
5: 올해는 만해 한용운 선사의 대표 시집 님의 침묵이 세상에 나온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를 기념한 학술제에서 연구자들은 님의 침묵을 단순한 사랑의 시가 아닌 분별을 넘어 진리와 하나 되고자 한 불교적 깨달음의 문학으로 해석해 주목받았습니다. 양육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6: 교과서에서 흔히 떠나간 연인을 향한 일편단심이나 항일저항시로 배워온 만해 한용운의 님의 침묵. 하지만 이 시가 당대 유행하던 통속적인 연애의 언어를 완전히 뒤집고 불교 인식론을 결합해 탄생한 문학사적 대사건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선학원 한국불교 선리연구원이 개최한 만해 한용운 선사 82주기 추모학술제에서입니다. 동국대 김춘식 교수는 대선사이자 서슬퍼런 독립운동가였던 만해가 왜 1920년대 조선을 뒤흔든 통속적인 연애의 언어를 빌려와 시를 썼는가라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김 교수는 님의 침묵이 단순 감상적 고백이 아니라 3.1운동으로 인한 3년간의 서대문 형무소 옥고라는 강제 칩거와 암흑기가 축적돼 폭발한 결정적 사건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님의 침묵 속 침묵은 나와 너라는 이분법적 분별이 완전히 소멸해 님과 하나가 되는 순간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정의했습니다.
7: 님의 침묵으로 있는 당대의 기대집현과 정동 그리고 만해 한용운이 이런 당대적 풍속과 정동에 대한 대응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살펴보는 것 또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6: 서울대 홍승진 교수는 시집의 구조적 매듭을 정밀하게 분석하며 또 다른 신선한 시각을 제안했습니다. 홍 교수는 님의 침묵에 수록된 88편의 시 가운데 무려 81편이 하나의 행이 하나의 문장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 오직 7편에서는 한 문장이 2개 이상의 행으로 쪼개지는 형태 변모가 일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교수는 이 7편의 시가 시집 곳곳에 흩어져 독자들에게 충격을 주며 일종의 구조적 매듭을 형성한다고 봤습니다.
8: 한 문장이 2개 이상의 행으로 끊어져 있는 호흡이 짧은 시를 읽게 되면 무언가 전환이 일어난다. 매듭이 지어진다. 느낌이 바뀐다. 이런 경험을 독자들은 자연스럽게 하게 될 것입니다.
6: 팽팽한 구조적 긴장감을 유지해 시집 전체가 지루하게 늘어지지 않도록 환기한다는 겁니다. 선학원 한국불교 설리연구원은 올해 님의 침묵

0: 발간 100주년을 맞아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했습니다.
1: 임의 침묵을 인쇄소로 원고를 가져가서 인쇄를 하고 각 서점마다 배부를 하고 또 수금을 해서 또 인쇄소로 갖다 주고

0: 진행을 하고 특히 만해 스님의 님의 침묵이 100주년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더 뜻깊은 해이기도 하고요.
1: 단순한 문학적 수사를 넘어 인간의식의 한계를 깨고 현실 속에서 진리를 구하고자 했던 만해 선사의 포효는 정신적 빈곤과 분별심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 여전히 강렬한 화두와 해법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2: BTN 라디오 올림 김영환 국장과 가수 박시환 씨가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노인 인권 증진 유공자로 선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서울 가든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제10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을 열고 노인 인권 증진을 위해 헌신한 개인과 단체에 정부 포상 7점과 복지부 장관 표창 33점을 수여했습니다. BTN 라디오 김영환 국장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라디오를 비롯한 방송 매체로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을 꾸준히 진행해온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러브랜드 박시환입니다의 진행자 박시환 씨는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 나비새김, 명예새김지기단으로 활동하며 노인학대 예방 인식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6월 15일 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뇌종양입니다.
1: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부부의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부처님, 제발 남편을 살려주세요.
2: 선생님, 이 사람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1: 기적이 찾아왔고 희망은 다시 피어났습니다.
0: 여보, 절에 같이 갑시다.
1: 기도와 보시는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3: 마틸드 필립 벨기에 여왕이 서울 진관사를 찾았습니다.
4: 미국 부통령 부인의 방안은 처음이었고 진관사를 택했습니다.
5: 스님.
6: 아. 아이고, 관세음보살.
7: 근데 이렇게 맷돌로 돌려서 두부를 만들면 두부 맛이 진짜 기가 막힐 것 같아요.
6: 기가 막혀요. 네.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고 있어요. 양념은 부수적이고.
8: 배를 갈아서 하니까 완전히 천연 조미료잖아요.
9: 자연식품.
6: 절밥은 천천히 먹으면서도 재료를 중요시하지 양념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특히 마음을 중요시하게요. 네. 최고 양념은 마음이다.
10: 다시 찾아온 드라마 굿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붓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붓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공행하는 대작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삼보 대승야 종진 영예야 흥내미온 미신 현시안 보시누나 삼천세의 무법설보 세법우와 팔만진노의 종종방변지문 도망망사계지종유고예수여 공곡지전성 무안무종약 칭담인월

충성 금정 총리 모모사 총리 내중 노소

능사팔 연등기도 성지 참배동 참지자 능각기 다겁생내외 소유지업장 실계소멸불법문중

황제망중중 무진산보좌전웅건자 법안기묘원자 우복이 설명이항이에 청종옹이에 수제제체 수미건성강인기해자강 국조

봄도 평삼처시론 만지신봉축 유아 대한민국 국운융창 남북평화통일속성치 국태민안우순풍조 만민안락천하태평불일정이

사바세계 차사천하 남선부주 해동 대한민국 부산 금정구 청룡동 금정산하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청정지 수월도량 운하금자 지극지정성 금일 사시불공예배 동참인연공덕으로 재불보살님 가피지 묘력으로 광급일의 지우금일 일체 소작지 제업 실계 소멸 불법 문종 신심 경고 발보리 심령불 대전 속성 정가 광도 인천지 대원시의 합은 각기 각각 등복이 범어사 창건 이래 지우금일

성부모사 도량내외 일체 유주 무주 각열이 열명영가 나무 서방정토 극락세계 칭견비타마정수기 도노무생법인지 대원보모사 참배인연공덕으로 보모사 불자등 각기 각각 등 모체 1년 내내 동서사방추리왕환상봉길경불봉제 환제구설 3제 팔란 404병 일시소멸 일일요 천상지경 시시무백해지제 수상고월복해의 왕량지대원연우원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사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3: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붓다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 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손녀가 수능인데 기도하러 가빠이 가고 싶은데 내가 무릎이 아파.
2: 이렇게 하면 되는데.
3: 사연해 볼려 사연해 볼
4: 연불 좀 듣고 싶은데.
5: 아이 이걸 이렇게 쉽게 올려놓으면
3: 연불을 들 수 있어요.
0: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상조가 돕겠습니다.
6: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0: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상조는 가족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름과 광명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7: 우주에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돋보 종찰 해인사에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

0: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라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강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3: 조선 왕실 최초한 잘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의 큰 인연을 맺으세요.
4: 이곳은 서울에서 멀지 않고 사찰 바로 아래에 안양예술공원이 있어 가벼운 나들이 장소로도 정말 좋은 곳이에요.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삼성산 연불사입니다. 삼성산은 원효대사, 의상대사, 윤필거사가 각각 초막을 짓고 수행을 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그중 두 번째 막에 해당하는 연불사는 이들이 모여서 내는 연불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연불사는 사찰까지 차도로 연결되어 있어 주차장에서 사찰 내부로 향하는 계단을 통해 바로 올라갈 수 있는데요. 계단을 오르면 가장 먼저 연불사의 대웅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대웅전의 현판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는데요. 두 마리의 용이 대웅전을 수호하듯 자리하고 있어 마치 왕궁에 입성하는 왕이 된 느낌을 받았어요. 대웅전 앞에는 수령 800년의 보리수나무가 있는데요. 멀리서 보고는 시멘트를 발라놓은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나무 껍질이 변형된 모습이었어요. 정말 오래된 나무라는 걸 증명해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 보리수나무의 껍질이 마치 연불사의 오랜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다음은 연불사 나들이의 화룡점정, 높이 8m의 마에미륵 불상인데요. 팔공산 갓바위와 닮은 이 마에불은 1960년 당시 연불사 주지였던 성공 스님의 꿈속에 미륵보살이 나타나 이 거대한 바위에 내 모습을 새겨 중생들을 구제하라고 내린 계시로 시작되었다고 해요. 그 꿈을 계기로 1964년부터 무려 5년의 불사 끝에 지금의 마에불이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그 옆으로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있는 사적비가 함께 세워져 있습니다. 마에미륵불의 발치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마치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느낌이에요. 맑은 날에는 안양 시내가 한눈에 들어온다고 하니 꼭 이

0: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 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60-3300번입니다.
2: 부처님이 내리신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경기도 청평.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달마공원 관음사는 불자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모두 성취될 수 있도록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와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방생은 업장 소멸, 액난 병고 퇴치, 소원 성취에 좋습니다. 달마공원 관음사는 도보 2분 거리에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공덕을 쌓는 방생과 천도를 해드립니다. 병고 액난에서 벗어나고 발야지혜가 솟아나는 방생 천도 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 방생 천도 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에서 드리는 기도와 방생을 통해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0: 대한불교 조계종 마곡사에서는 백범 김구 선생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되새기고 평화의 중요성을 배우며 수행자 원종 스님의 화해와 협력, 이해와 배려의 가치를 후세에 전하고자 제77주기 달의 제 및 추모 문화제를 개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041-841-6221번입니다. 공익법인 세계법왕 일북문도중앙회에서는 일북 서경보 존자님 탄신 112주년 기념 및 원적 30주기를 맞아 추모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오는 6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 안성 영평사에서 진행되는 이번 추모법회에 인연 있는 사부대중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 지장기도 선지식 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 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 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맞이 특별 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0: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어떡하면 반음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1: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수리수리 마하수리 불국사로 고고!
2: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봐줄 수 있는 겁니까?
3: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4: 모량리의 대성이란 나이가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3: 귀한 일이군. 일주인이 신하도록 손을 펴지 않으니.
5: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1: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0: 몽이와 동이의 절따라 전설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연불은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힘입니다. 믿음과 발언으로 함께하는 생활 속 연불 수행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황일제제대승본화언전번요한해인삼매세력고 오염보살제대중 집건강신신중시인족행신중도량시인주성신중주지신 주산신중주림신주약신중주가신 주하

보아 보살 성문 스님 내게 지승기비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구벼 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었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힘술 굽고 욕심내어 온갖 번뇌 쌓으며 보고 듣고 맛보음으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녀 여러 생에 지은 업장 크고 작은 많은 허물 삼보 전에 활력 빌어 일심 참회하옵나니 바라옥근대 부처님이 거시고 보살님 내 살피어서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은 덕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을 길이길이 장성하고 오는 세상 불법지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정마다 좋은 국토 밝은 서성만 나오며 바른 신심 굳게 세고 아이로서 출가하여 귀와 눈이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만개율 들끝인들 범하리까 점자는 그 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재 판란 만나지 않고 불법 인연 구족하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재불 정법 잘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뒤 육바라밀 행을 따가 아성직업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청견만견의심 금고 마군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배사을제 시방제불 섬기는 일 잠깐인들 시오리 가운가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오거든 복가지에 함께 늘어 무량중생제도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세계 다니면서 보현보

가기 나쁜 곳엔 광명 놓고 신통보연의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는 보리 마음 호두내 여윤의 고를 벗어나되 화탕지어 끓는 물은 감노수로 변해지고 금수도산 날생 갈날 연꽃으로 화하여서 고통받던 저 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짐승 원수 맺고 빚진이들 가증 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다 모진 질병

0: 구할 것 없이 얼피였던 내정근 고삼계고에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흑공 끝이 사온들 이내 소원다 하리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 종지 이루지다.
1: 매달 만 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탁해.

0: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 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스님! 죄송합니다. 네, 스님!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4: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5: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구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6: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0: 울산 백양사 지선 스님이 한시로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화림산책.
1: 하물산 백양사 산신각을 올라가면서 천리향운 망고찰 천리향나무 꽃향기가 천년 고찰에 그득하니 108석계 경보보 108 돌 계단을 오르는 걸음걸음마다 경쾌하네 하물 산신 호삼보 하물산 산왕 대신님이 삼보를 보호하고 일출 금풍 청신조 동해에서 해 떠오르고 가을바람 부니 이른 아침 청량하네
2: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4: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중생구제와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5: 이제 정해선원은 원대한 소원을 세웠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 포교하였으나 정작 기부할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모든 종단의 스님들을 위한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작은 보시가 큰 복덕으로 휴양될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BTN 남성불교 심리학 산혜진미 보만입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에 저희가 이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평일날 녹화를 하는데도 항상 이렇게 객석을 가득 채워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원을, 재원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뭘까요? 저는 이거 같아요. 가장 귀한 재원. 금은 팔면은 다이아몬드랑 바꿀 수 있죠. 그죠? 다이아몬드도 팔아서 금으로 바꿀 수 있고요. 서로 이렇게 재원끼리는 호환이 됩니다. 근데 시간은요, 소비만 할 수 있지 얘를 살 수 있는 거는 어떤 것도 없어요. 다시는 사라지면 안 돌아오는, 충전할 수 없는, 대체할 수 없는 재원이 저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을 함께 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도 사라지고 있고 저의 인생도 여러분과 함께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 귀한 시간을 저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이 자리가 정말 행복합니다. 산혜진미를 몇 개월 동안 진행해 오면서 저 혼자 고민이 좀 많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공부한 시간이야 여러분보다야 조금 더 많았겠지만, 하지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 속의 그런 많은 문제와 현실적인 아픔, 고민을 제가 더 잘 알

0: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겠습니까? 야, 맞아요. 여러분이 저보다 그쪽에는 고수예요. 고통받고 고민하고 특히 뭐 남 미워하고 이런 쪽은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더 존경스럽습니다. 네, 제가 많이 배우겠습니다. 많이 가르쳐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뭔가를 여러분께 감히 뭐 알려드리겠다라는 취지로 섰는데 저는 애초부터 말씀드렸지만 저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같은 자리에 서 있어요. 저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보다 그저 몇 발짝 먼저 간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연애도 하고 취업도 해야 되니까 그죠? 직장 생활도 하고 어떤 분들은 가정도 꾸리시고 돈도 벌고 하는 그 일의 시간을 이 귀한 재원을 사용하시는 동안 저는 머리를 깎고 이 길에 먼저 들어왔을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른께 또 부처님께 배웠던 가르침을 그저 여러분에게 전달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위에 있고 여러분 밑에서 따라오는 게 아니라 제가 앞서 가고요. 여러분은 제 발자국을 보고 오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제 발자국이 추하지 않게, 부끄럽지 않게 남겨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혹 가다가 비틀거리는 발자국을 남겼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여기서 스님처럼 하면 이렇게 넘어지겠구나라고 그것마저도 여러분이 공부로 삼아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제 마지막 강의를 바로 다음 강의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이 세상에는 고통이 참 많아요. 그리고 그 고통은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어떤 아나운서가 저한테 질문을 한 내용이에요. 스님, 우리 아저씨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정확한 질문이에요. 우리 아저씨들은 왜 이렇게 힘드냐고, 세상 사는 게. 제가 뭐라고 바로 답을 드렸냐면 아저씨는 힘드냐가 아니라 아저씨도 힘든 거라고 저는 얘기를 했어요. 모두가 아파요. 모두가 고통 속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왜 불교는 모든 걸 고통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게 사실이니까요. 여러분 기운 빠지게 하려는 게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고통이라는 것을 하나씩 알려주고 그러면 그 다음 나올 얘기는 뭘까요?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를 당연히 스승께서는 말씀을 남겨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도 나의 증상을 명확히 알고 내 증상이 이렇습니다라고 의사한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끔 이런 분 있어요. 병원에 오셔서 어디가 아프세요? 그러면 맞춰봐. 이런 분 있어요. 이러면 안 돼요. 저 머리가 아프고요. 어디가 아프고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저를 만나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의 속에 있는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저 이런 게 고민이고요. 스님 저는 이쪽 이런 일만 생기면 저는 굉장히 못나집니다. 저 별것도 아닌 이 상황에서 이거를 보고 제 마음이 세상에 이런 식으로 작동을 했어요. 이렇게 저 사람을 미워했고요. 이렇게 못난 모습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저는 공부의 시작 같아요. 근데 제가 산해진비 첫 회부터 얘기했던 게 뭐냐면 남자분들이 못하는 거 뭐라 그랬어요? 사과하는 거. 사과하는 거. 미안합니다 못해요. 미안합니다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못났어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 이렇게 부족합니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들으셨죠? 그 강의. 나 미안하다 얘기 사과한 적 있다 손 들어보세요. 있어요. 세 분. 그래요? 어떤 면에 있어서 사과하셨어요?
1: 제가 화를 많이 내거든요.
0: 화를 내서. 맞아요. 맞아요. 솔직한 대답이에요. 그게. 내가 화를 내놓고. 네. 그죠? 내놓고 나서 아차 하셨죠?
1: 그렇죠.
0: 화를 내고 나니까 누구 얼굴이 떠올랐어요? 제 얼굴에 떠올랐죠. 제가 웃자고 얘기했지만 저는 이거를 웃음으로서만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뭐냐면 내가 뭔가 실수를 했을 때 누군가의 얼굴이 떠올라요. 근데 보마님 스님이 인상 쓰고 화낸 얼굴이 떠오르셨어요? 그건 아니었을 거예요.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웃으면서 얘기하냐 인상을 쓰며 얘기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내 스스로를 내 자신을 아프게 만드는 행동이고 이거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셨어 라고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맞죠? 저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0: 이걸 심었어요. 여러분 아무도 몰랐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제가 심었어요. 다 심었습니다. 저희의 스승님들께서 저에게 씨앗을 심어주셨듯이 저도 여러분한테 심어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불같이 화를 내고 나면 부처님 얼굴보다 제 얼굴이 먼저 떠오를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1: 사과를.
0: 사과했어요. 어떻게 사과하셨어요?
1: 화내서 미안하다.
0: 그렇죠. 내가 이렇게 이렇게 화낸 거에 대해서 미안합니다. 제가 사과하는 법도 알려드렸죠. 사과는 명확하게 해야 돼요. 아유, 내가 다 미안해. 그러면 여성분들이 뭐라고 질문해요? 뭐가 미안한데? 그럼 남자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다 미안해. 정확해, 정확해. 다 미안해. 그럼 여자분들이 뭐라 그래요? 아, 모르네. 몰라. 미안한 거 아니야, 그거. 아직도 몰라. 정신 못 차렸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두 분 다 얘기가 맞아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른다라는 여성분의 말도 맞고요. 남자들이 다 미안해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 맞아요. 다 미안해요. 다 미안해. 콕 집어서 뭐가 미안한 게 아니라 다 미안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콕 집어달라. 집어달라. 내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말했고 이렇게 행동해서 당신에게 아픔을 줬던 거 불편하게 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참여합니다.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미안해요. 라고 명확하게 얘기할 줄 아는 용기 있는 사내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제가 아마 1강인가 2강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거를 실천하고 계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고통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앞에는 항상 펼쳐지게 돼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강의를 들어오기 전에 피디님하고 잠깐 만났어요. 네, 피디님이 이제 거의 마무리잖아요, 저희 강의가. 갈수록 살이 빠져요. 다크서클에 내려오고 얼굴이 새카매져요. 왜 그럴까요?
2: 시청률?
0: 아, 시청률은 너무 잘 나온대요. 감사하게. 네. 고맙게도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신대요. 그럼 얼굴이 밝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끝날 때가 돼가니까 점점 얼굴이 흑빛이 돼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헤어짐이 아쉬운 거예요. 헤어짐이.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불교에서는 여덟 가지 고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거는 너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고통을 받는 거야가 그런 고통이 아니고요. 누구나에게나 갖추어져 있는 날 때부터 이 세상에서는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여덟 개의 고통이 있어요.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맞나 안 맞나 한번 스스로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첫 번째 고통이 뭐냐면 맞아요. 누가 대답했어요? 먹고 살기 힘든가 봐요. 그죠? 살아가는 고통이에요. 출근하는 거 좋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제가 이 스님 된 게 너무 좋은 게 출근이 없어요. 왜 출근이 없는 줄 아세요, 저희? 퇴근이 없으니까. 퇴근이 없어서 저는 출근이 없어요. 저는 회사에서 먹고 자고 사는 거랑 똑같아요. 집이 없어요. 왜냐면 회사가 집이에요. 저는 절이 학교이면서 제 집이면서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회사이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교육 장소예요. 상담실이. 저는 퇴근이 없어요. 그래서 출근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다시 한번 존경합니다. 진심이에요. 회사 나가기 싫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3: 어쩔 수 없다.
0: 어쩔 수 없다. 정확한 얘기. 정확한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는 고통스러운 일을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웃긴 일이 있었어요, 제가. 제가 모 식당을 갔는데 제가 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저녁 공양 자리였어요. 근데 바로 가까이 있는 테이블에 거사님 둘이서 이미 만취 상태예요. 그 상태로 둘이 얘기를 하는데 목소리가 당연히 커지죠. 취했으니까. 제가 옆에 있는데도 저한테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도 모르고 막 얘기를 해요. 덕분에 저는 그 두 분이 어디에 사시는지, 집이 어딘지, 어느 역에서 가까운지, 그리고 어느 종목에 투자를 하셨는지 요거를 다 알게 됐어요. 합석할 뻔했어요, 제가 속상해서. 근데 처음에 앉아서 하는 얘기가 돈 버는 얘기. 왜요? 살아야 되니까. 그분들이 어리석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0: 살아야 되기 때문에 돈 버는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회사를 차려서 이렇게 투자해갖고 돈을 버는 이런 얘기를 하다가 안 돼. 주식으로 가야 된다. 그러고 갔다가 안 돼. 부동산으로 갔다가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저하고 이제 어떤 분하고 둘이서 밥을 먹었는데 거의 대화를 못했어요. 그분들 얘기에 집중하느라고.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분들이 뭔가 술이 모자르셨나 봐요. 근데 요즘에는 그 뭐예요? 그 옆에 붙어 있는 거?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신 거예요. 모자라니까. 근데 뭐 확실하진 않지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맥주를 시키려고 했는데 소주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하시는 분한테 왜 우리는 이걸 안 시켰는데 이게 왔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거 주문 내역 보세요. 보니까 자기가 잘못 누른 거예요. 제가 그걸 듣고 옆에서 밥을 먹으면서 아이고 술 한 병도 못 시키면서 무슨 주식을 투자하겠다고 그러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분의 얘기는 모두가 살기 위한 얘기였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가? 그 얘기 속에 그분들의 고통이 끝없는 노력이 느껴져서 한편으로는 웃었지만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고통이 있어요. 두 번째 고통이 뭘까요? 많이 느끼나 봐요 요즘에? 아 느끼세요? 거울을 보면 그죠? 또 아침에 일어날 때 또 자기의 옛날에는 이런 거 먹어도 소화 잘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소화가 안 되고 맞죠? 팔다리가 쑤시고 허리도 아프고 왜 이렇게 공감하세요? 뭐 더 추임새 좀 넣어주세요. 또 뭐가 있습니까? 기억도 안 나고 옛날 거 그죠?
1: 맞아요.
0: 맞아요. 근데 원래 옛날부터 기억 못 하셨어요. 옛날엔 잘한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돼요. 기억도 안 나고 기운도 없고 의욕도 없고 이게 뭐냐면 늙음이라는 것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한 거 이렇게 막 제가 웃자고 나열을 했지만 이런 것들은 자기의 개인적인 부분인데 늙음에 있어서 더 아픈 거는요 사회적인 늙음 같아요. 이게 여러분을 더 아프게 더 비참한 기분이 들도록 만드는 게 아닐까 생각해요.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늙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늙게 되면 필연적으로 그 다음 게 누가 그러대요? 나 삼관왕 했다고? 세 개 다 했대요 삼관왕. 하나만 더 하면 끝이래요 자기. 그렇게 농담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인도의 속담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디서 책에서 봤는데 인간은 수많은 고민을 갖고 사는데 병이 걸리면 그 많은 고민은 하나로 줄어든다고 해요. 무슨 고민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병을 그렇죠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하나의 고민으로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에 조금 컨디션이 안 좋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내가 일어나자라고 할 때 무릎이 움직여주는 게 고마운 거였구나. 물 한 모금 삼키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너무 많은 걸 우리는 누리고 사니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어떻게 보면 스승이 병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병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슬퍼하거나 물론 큰 병이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분은 참 정말 힘들지만 우리에게 삶에 있어서 찾아오는 크고 작은 병들이 나에게 큰 스승이 된다라는 저 큰 스님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지나가고 나니까 하나씩 저를 스쳐가면서 아 그렇구나 더 큰 것들도 기다리겠구나. 과연 그때 나는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바라볼 수 있을까? 라는 제 스스로의 공부에 대한 점검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남성분들이 정말 두려워하시는 거죠. 네. 건강검진 안 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그 왜 안 해요? 무서워서 안 한대요. 무서워서. 뭐가 나올까 봐. 그러고 나면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죠. 뭐 더 얘기할 게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는 나는 죽는 거 안 무서워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말을 함부로 담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난 안 무서워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죽는다라는 건 어떤 것일까? 그리고 죽음이라는 거 모든 내 인생이 사라짐 내 인생이란 연극이 맞춰지는 그날 내가 그

0: 전에 준비해야 될 거는 뭐고 나는 그동안 사람들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지? 이 고민을 하는 게 훨씬 현명한 거지. 나는 죽음 같은 거 안 무서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뭐라 그럴까? 허세 같아요. 아직 경험해보지 않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걸 그렇게 용감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지 말고 여긴 좀 신중하게 남겨두고 그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또 나에게 이 죽음의 앞에 삶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을 때 내가 이 재원, 아까 제가 지웠지만 시간이라는, 삶이라는 재원을 내가 무엇과 바꿔야 될까? 어느 곳에 투자해야 나의 삶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얻어갈 수 있을까라는 좀 아름다운 그런 꿈을 좀 꾸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큰 거 4개는 끝났어요. 이 작은 거 4개가 있는데 이게 때로는 이 앞에 4개를 뛰어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다섯 번째가 뭔지 아세요?
1: 애별리고
0: 애 사랑 애자예요. 별 이별할 때 별자예요. 리 떠날 리자예요.
2: 고
0: 사랑하는 것과 헤어져야 하는 고통. 어떤 분은 그래요. 저 왼수 같은 인간만 안 봤으면 좋겠다. 나는 행복한 사람들하고만 살 거야. 좋아요. 그럼 행복한 사람과는 안 헤어지냐는 거예요. 맞죠?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존재는 이게 있어요. 제가 전에 절에서 키우던 강아지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이제 목줄을 끊고 환속했어요. 절에서 나가서 사라졌어요. 나 절 싫어. 그러고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걔 이름이 무상이었거든요. 이름을 잘못 졌어요. 그렇게 내가 챙겨줬는데 무상하게 떠났어요. 풍산개였습니다. 하얀색 풍산개. 힘이 얼마나 좋은지 목줄을 지가 마음대로 끊고 싶을 때 다 끊어버려요. 그냥. 근데 이 강아지가 태풍이 가을에 오잖아요. 태풍이 올 때 밖에서 이 목줄을 막 잡아당기면서 꺼이꺼이 우는 거예요.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걔가. 그래서 아니 뭔 일이야, 왜 저래 제가? 그리고 나가봤어요. 근데 이 삽살개, 아니 풍산개가 식탐이 엄청 많아요. 식탐이. 밥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목줄이 끊어져라 잡아당기면서 막 우는데 왜 그러지? 그러고 가보니까 저쪽 그 논, 그 황량하잖아요. 가을에 추수 끝나고 논의 그쪽을 향해서 막 꺼이꺼이 우는 거예요. 그래 봤더니 밥그릇이 바람에 떼굴떼굴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 하고 굴러가는 거. 근데 얘는 밥그릇이 곧 뭐냐면 밥이에요. 항상 밥을 거기다 줬으니까 자기는 이 밥그릇만 지키면 먹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 바람이 불면서 밥그릇이 막 개밥그릇이 떼굴떼굴 굴러서 막 가니까 애가 꺼이꺼이 우는 거예요, 진짜. 이게 뭐냐? 사랑하는 것과 헤어져야 되는 고통이에요. 애별리고 사랑하는 것과 헤어져야 하는 고통. 그러면 무슨 고통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이 더 많이 느끼는 고통이에요. 미워하는 것과 만나야 하는 고통. 원증 회고라고 합니다. 정말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과 회, 다시 만나야 되는 고통.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이것도 역시 여러분이 매일매일 겪는 거예요. 정말 정말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하는 고통이 있어요. 구하지만 얻지 못하는, 구하지만 부득 얻지 못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노력해서 얻을 수 있으면 고통이 아니죠. 근데 노력해도 얻지 못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구부득고. 그리고 여덟 번째가 마지막.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회사에서 잘리면 어떡하지? 이번에 승진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투자한 주식이 망하면 어떡하지? 아무 일도 없어요, 아직. 이거는 오직 내 생각으로 자기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오음 성고라고 합니다. 이 오음은 우리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불교 용어예요.

8가지예요. 강아지한테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생각하는 모든 존재에게는 8개의 고통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하느냐. 왜 남자들은

0: 불교라는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이 가르침에 열광하는지를 저는 느껴요. 근데 그분들이 절에 가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잘 안 보여요. 있긴 있지만 잘 안 보여요. 왜일까요? 그분들은 이 가르침에 매료된 사람들이에요. 건물에 매료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목탁 소리에 매료된 사람이 아니고요. 이 가르침에 매료된 사람들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감동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불자인가요? 아닌가요? 불자죠? 불자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감동했잖아요. 불자예요. 근데 절에서는 왜 안 보일까? 저는 이런 현실적인 고통들을 누구에게나 갖추어진 고통들을 너가 잘못해서 그래, 너가 전생에 죄를 져서 그래 이런 거 말고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아요. 맞지만 그래서 어쩌라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님네들이 또 우리 불자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너가 이렇게 힘든 거는 너의 잘못만은 아니야. 너 노력 많이 했잖아. 잘했어. 잘했어. 근데 이렇게 힘든 게 원래 인생이더라. 그래서 이런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나에게 끊임없이 생겨나는 일을 우리가 피하고 나의 삶이란 나의 생애를 정말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배워야 할 가르침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의 삶에 처해진 이러한 고통을 해결했나요, 우리? 못했잖아요. 이거는 영원히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누구에게나 있어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가 제3의 제4의 행복을 찾겠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인 게요. 여러분, 정말 불경은요. 팔만대장경은요. 교과서로 만들어야 돼요. 제가 이거는 가는 데마다 정말 이걸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제가 정말 간절히 외칩니다. 불경은 목탁 치면서 외우면 소원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잘 아시겠지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불자가 아닌 분들은 잘 몰라요. 왜 모르냐고요? 한글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한글로 번역해도 읽으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한글인데 조선말인데 조선 사람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이게 뭔 소린지. 그러면 누가 필요하느냐. 설명해 주시는 스승이 필요한 거예요. 이 불경에 대지도론이라는 데를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정확히는 경이 아니고 논이지만 어쨌든 대지도론이라는 데를 보면 이런 비유가 나와요. 어떤 죄인이 이게 누구예요? 죄인이죠? 묶여 있었어요. 이렇게 묶여갖고 갇혀있는데 이 사람이 아무리 풀어달라고 해도 풀어주진 않아요. 이 사람은 끊임없이 무엇을 요구하죠? 자유를 요구합니다. 자유를 얻고 싶어요. 자유를 되찾고 싶어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이 거기서 풀려났어요. 짠 하고 풀려났어요. 발목에서 그 족쇄를 풀어준 거예요. 그럼 이분은 뭘 얻었죠? 자유를 얻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묻는 거예요. 아니 근데 내 발목에 족쇄가 채워져 있어서 나는 자유를 얻고 싶었는데 발목에서 족쇄가 풀리니까 자유가 얻어졌어요. 그러면 내가 얻은 이 자유는 그 전에 어디 있던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해가 되세요, 질문이? 조선말인데 조선말을 못 알아듣는 표정이에요. 다시 얘기해 볼게요. 발목에 족쇄가 매여 있으면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한테?
1: 없어요.
0: 없습니다. 근데 풀리는 순간 뭘 얻었다고요? 자유를 얻었어요. 그러면 자유는 발에 있었느냐, 족쇄에 있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 있던 거죠?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찾아 헤맸던 행복이라는 것은 어디에 따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얻고자 했던 자유는 발목과 족속

0: 축제를 떠나서 다른 곳에 제3의 장소에 존재했다가 이게 풀리면서 그걸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는 있었나요 처음부터? 자유라는 놈이? 없었잖아요. 어? 속박에서 벗어남이 곧 뭐예요? 자유였던 거. 원래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속박일 때는 느끼지 못했다가 벗어나니까 그게 곧 자유였던 거예요. 그러면 행복은요? 따로 있는 거냐는 거예요. 고통이 사라질 때, 속박에서 벗어날 때 행복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간절히 원하는, 얻고자 하는 그것은 어쩌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산해진미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전해드리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이미 여러분 자체에서 여러분 본래 가지고 있는 그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부디 제발 되찾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원래 갖고 있어요. 그 자리에 있었어요. 발과 족쇄만 있었는데 이거 풀리면 바로 자유라니까요. 자유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딴 데서. 여러분이 이 행복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러면 이 모습을 저희 스승님은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여기에 깨진 기와장이 있어요. 근데 이 안에 금괴가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금을 찾아서 가져가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스님,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금이라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면 깨진 기와장은 알아? 그랬더니 아이 그거는 잘 알죠. 수시로 많이 봤으니까요. 그러면 얘만 빼면 딱 하나 남아요. 그게 뭐예요? 금이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틀렸으니까 반성하고 참회해갖고 죄를 사해서 뭔가 대단한 인간이 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한테는 이게 있었어요. 처음부터. 대한민국 사내들은 멋있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세계 최고의 남자들이에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어느 나라의 남자들도 대한민국 남자들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노력하면서.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걸 갖고 있는데 우리 아름다움을 덮고 있는 깨진 기와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얘만 치우면 얘는 금은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갖추고 있는 아름다움을 영원한 아름다움을 꼭 찾아가시길 바라요. 내 바깥에서 행복을 찾지 마세요. 거기 없어요. 백날 뒤져봐야 없어요. 자유는 너무 신기하게도 발목과 족쇄 안에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 바깥에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이게 풀어짐으로 해서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나의 어리석음, 나의 고집, 나의 무모함, 나의 정말 똥 자존심 있잖아요. 이런 거를 깨진 기와장처럼 보고 하나씩 하나씩 걷어낼 뿐이에요. 이 작업을 통하면 여러분은 노력하지 않아도 이 금이 여러분에게 본래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되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서 환하게 금이 빛나게 되는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깨달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살지 말고 행복이 아닌 것들, 나를 괴롭게 만드는, 나를 어리석게 만드는 나에게 갖추어진 그런 요소들이 무엇일까라는 걸 자세히 살펴보면 뺄 것들이 보입니다. 남에게 함부로 얘기하거나 아까 화내신다 그랬잖아요. 화내는 습관이 있다면 역시 깨진 기와장에 빼내세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빼내다 보면 내가 아닌 것들을 빼내다 보면 우리에게 금이 남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혹시 강의와 관련된 혹은 평상시에 궁금했던 내용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지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가 지금 몸이 별로 좋지 않아서 제가 이제 불교를 접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현재까지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몸이 아프다 보니까 아까 전에 강의 중에서도 얘기가 됐지만 몸이 아프면 이제 고민을 한 가지로 예 만들어진다라고 했고 그 고민은 저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몸이 치료되는 거를 원하는 거고 거기에 이제 제가 지금 궁금해하는 이제 부처님의 가피라는 예 그것이 이제 지금 제가 궁금한 부분입니다.
0: 저는 분명히 부처님의 가피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왜냐하면 부처님의 가피라고 한다면 우리가 조금 생각을 좀 넓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피. 부처님께서 중생을 굽어 살펴서 정말 정직하고 착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올바르게 수행하려고 하는 착한 불자들에게는 부처님께서 가피를 내려서 그 사람들 그 고통 속에서 구제하신다라는 내용이 경에 나오기도 해요. 근데 저는 거기에서의 부처님의 개념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부처님을 때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절대자로부터 무언가 은혜를 입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런 마음이 간절하게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예를 들어서 절대자라고 부처님을 가리킨다면 이 절대자는 피조물을 만들어내죠. 만들어내요. 그죠? 우리 익히 알고 계시죠? 절대자는 피조물을 만들어내고요. 그걸 만들어낸 사람을 뭐라 그래요? 그래서 피조물이 아니라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조물주라고 얘기해요. 맞습니까? 이 개념? 네. 그러면 바꾸어 얘기하면 피조물은 뭐냐면 만들어진 것이에요. 만들어진 것. 그러면 만들어진 모든 것은 특징이 뭘까요?
2: 사라지는.
0: 맞아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생멸법입니다. 생멸법이에요. 그럼 바꾸어서 얘기하면 생멸하는 모든 것들은 어떤 것? 만들어진 것. 생멸하는 모든 것은 만들어진 것이고 그거는 창조주, 조물주가 아니라 피조물인 거예요. 만들어진 거니까. 맞습니까? 여기까지 동의하세요?
2: 네.
0: 좋아요. 그러면 야 저놈 저거 나한테 제대로 인사도 안 하고 법당 와갖고 뒷짐지고 구경만 하고 삼배도 안 하고 이러고 가네? 괘씸하네 저거. 이렇게 만약에 이분이 생각을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생각은 만들어진 건가요? 안 만들어진 건가요?
2: 만들어진
0: 거예요. 만들어지면 생각은 이 영역에 있습니까? 여기 영역에 있습니까? 피조물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정확히 대답하셨어요. 그럼 여기에는 생각과 감정, 정의와 불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런 모든 개념들은 다 만들어진 거예요. 심지어는 사람마다도 다르니까요.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거를 만든 조물주, 창조주가 있습니다. 다 왔어요, 이제. 그러면 이분에게는 이게 있나요, 없나요? 어떻게 있어요? 붕어빵 기계에서 붕어빵이 나왔어요. 그러면 붕어빵 기계에 붕어빵이 쌓여 있나요? 들어가 있나요? 없잖아요. 이분에게 생각이라는 것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영역에는 생각이 있다 없다? 생각이 없죠. 없어야 만들어내는 거예요. 박수를 쳐서 소리가 나왔으면 손바닥에 박수 있다 없다?
2: 없다.
0: 그 얘기. 만약에 여기에 생각이라는 게 있다면 이분도 누군가의 피조물일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자리가 있다면 모든 것을 만들어낸 자리가 있다면 여기는 만들어진 것들이 이 안에 들어있진 않아요. 여기로부터 비롯되긴 했지만 이 안에 들어있진 않다고요. 그러면 저놈 괘씸한데 넌 지옥에 가라 라는 생각이 이분한테 있을까요? 없을까요?
2: 없습니다.
0: 이분은 완벽히 없는 존재. 완벽히 없음으로 돼 있어서 영원한 존재인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자면 그러면 이 사람에게 이 자리에게 인격이라는 게 존재할까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절대자를, 창조주를 인격체로 보고 있지 않나요? 불자가 아닌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웃 종교나 다른 종교를 보세요. 창조주를 인격체라고 느끼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그분한테 잘 보이면 복을 받고 잘못 보이면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진 않나요? 그러면 그분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죠. 옳고 그름이 있고 생각이 있고 기분 나쁜 게 있고 괘씸한 게 있고 아이고 넌 예쁘다 하고 사랑하는 것이 만약에 들어있다면 이 자리가 아니라 피조물의 자리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의 자리는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없음, 완벽한 없음이어야지 거기서부터 모든 존재들이 태어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 우주도 그렇게 만들어졌다면서요. 아무것도 없음 속에서 모든 게 만들어졌다면서요. 맞죠? 저는 부처님을 절대자라고 보면서도 때로는 인격체로 보고 있는 불자들의 마음을 설명했을 뿐이에요. 부처님을 그렇게 보지 말자. 부처라는 불교의 용어를 엎드려서 기도를 하면은 잘 굽어 살펴주시다가 복을 주는 인격체로 보지 말자. 그러면 기도 안 하고 부처님 욕하면 지옥으로 보내실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 모든 생각이 태어나기 이전 자리. 모두에 갖춰져 있어요.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저는 부처님 가피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저는 부처님을 신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럼 인간으로 보느냐? 아니요. 인간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신에 본래 갖추어진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깨달음으로부터 모든 생각이 탄생했다면 생각을 만들어낸 창조주는 누구냐면 부처님이 맞아요. 여기서부터 다 비롯됐어요. 그런데 이 부처라고 하는 것은 가피가 있습니다. 어떤 가피가 있냐? 법칙대로의 가피가 있습니다. 팥을 심으면 팥이 열리게 해주는 가피가 있어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올바른 길을 걷고 올바른 수행자로서 올바른 씨앗을 심는다면 이 씨앗이 썩어서 없어져서 결과를 맺지 못하는 일이 없어요. 반드시 이 씨앗은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어서 나에게 돌아올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아끼고 그분을 위해서 좋은 마음을 내서 베풀었다면 그 모든 행위들은 단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 부처님의 가피에 의해서 결과물을 만들어 저에게 갖다 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처님의 가피는 곧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칙이라고 생각해요. 거사님께서 몸에 병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신 거 아까 말씀하셨죠? 근데 그거를 힘든 일, 어려운 일, 슬픈 일, 피해갈 일, 불행한 일로 기억시키고 있으시다면 그 불행한 일로 기억시킨 법칙에 의해서 그러한 결과가 다시 거사님께 올 거예요. 그게 아니라 비록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이 있지만 이거는 분명히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전생의 어떤 일로 인해서 온 결과다. 이거는 법칙이니까. 그러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일을 나는 어떤 눈으로 바라볼 것인가? 나는 이걸 절대로 슬프게 보지 않을 거야. 이거를 불행이라고 보지 않을 거야. 이 일로 하여금 나는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아름다운 존재가 될 거야 라고 기억하신다면 그 기억의 씨앗이 부처님의 가피에 의해서 분명히 거기에 해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가피예요. 저는 분명히 부처님의 가피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거는 예외를 바라는, 요행을 바라는, 거짓을 바라는, 심지 않은 씨앗의 열매를 바라는 사람에겐 글쎄요, 그런 가피가 오겠죠? 용감한 수행자,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진 자는 부처님께서 분명히 이 법칙에 의해서 거기에 합당한 결과를 만들어 주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답이 됐나요? 네, 고맙습니다. 나에게 오는 어려움을 저는 아름답게 볼 줄 아는 용감한 마음을 스승님께 배웠어요. 그래서 저에게 힘든 일이 오면 이 일로 인해서 나는 얼마나 더 행복해질까? 이 일로 인해서 나는 얼마나 더 크게 성장할까? 이 일로 인해서 앞으로 또 얼마나 재밌는 일이 생길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진심입니다. 진심이에요.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행복을 찾아서 노력만 하지 마시고요. 나에게 이미 갖추어져 있는 행복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그것 아닌 것들만 빼내는 것 이 아름다운 수행에 대한민국 남성들이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드디어 다음 마지막 강의만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
두려워하지 마시고

반갑습니다. BTN 남성 불교 심리학 산혜진미의 보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의 마음이 밝아지면 그 빛이 세상으로 퍼진다고 하셨습니다. BTN 불교 TV는 그 가르침을 오늘의 언어로 전하며 포교의 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보시가 한 생의 인연이 되고 한 마음의 등불이 됩니다. 060-800-7000번 지금 부처님의 법에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제주다움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0: 평창과 강릉을 두루 거치는 아늑한 백두대간 산줄기 오대산. 가지친 산줄기가 마치 연꽃처럼 둥글게 둘러쳐 있다. 대낮인데도 햇살 한 줌 파고들지 못할 정도로 짙은 숲. 그중 2km 길게 이어진 아름드리 전나무 숲길은 천년가랑 월정사와 이어져 있다. 오대산은 산 자체가 신앙. 곳곳마다 부처의 숭고한 뜻이 깃들어 있는데 그 중심에 월정사가 있다. 신라 선덕여왕 12년인 643년, 신라시대 위대한 고승 자장률사가 창건하여 고려 조선시대를 거쳐 오늘에 이른다. 월정사는 산의 암자인 상원사를 비롯해 8개의 암자와 64개의 말사, 거기에 전나무숲까지 포함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땅을 소유한 사찰이다. 그러나 임진왜란, 한국전쟁 등에 불탄 뒤 중건되어 그 오랜 역사를 증언하는 것은 오직 성물뿐이다. 그중 국보 제48호 월정사 팔각 구층 석탑과 보물 제139호 석조보살 좌상은 화려했던 고려시대 불교 미술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구층 석탑을 향해 한쪽 무릎을 괴고 앉아있던 보살상은 현재 월정사 성보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신라시대 자장률사가 창건한 이래 문수보살의 성지로 신앙되는 월정사.
1: 신라시대 때 자장률사께서

0: 이제 중국의 오대산에 가셔서 문수보살을 이제 칭견하신 이후에 아 이곳이 아 우리 한국의 오대산이구나 문수성지이다라고 하셔가지고 이곳에 부처님 진시사리를 모시게 되면서 성지가 되었습니다.
1: 자장율사가 가져온 부처의 진신사리는 오대산의 가장 높은 곳에 봉안되어 있다. 바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정멸보궁을 지키는 암자 사자암. 가파른 산자락 경사진 곳에 층층이 지어져 있다. 화엄경의 주불인 비로자나부를 중심으로 사자를 탄 문수보살이 왼쪽에 자리한다. 그래서 이곳 이름도 사자암이다. 지혜를 상징하는 보살인 문수보살. 주로 대중에게 친근하게 동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산마다 곳곳에 문수성지. 오대산이 과연 불교의 유람임을 알 수 있다. 월정사에서 오대천을 따라 상원사로 이어지는 8km의 옛길은 지혜의 길, 선제길이라 부른다. 이 또한 문수동자에서 유래한 것이다.
0: 문수동자를 다른 이름으로 선제동자라고도 합니다. 그 선제동자가 갔던 길을 우리가 그대로 답습을 하면서 어린 아이같이 투명한 마음으로 이제 치유를 하고 스스로를 돌이켜보는 그런 바람으로 선제길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하는 수많은 불자들의 사상에 거쳐 이 길을 따라가면 상원사와 이어져 있다. 신라 성도강 23년인 724년에 창건된 상원사. 이곳은 조선의 임금 세조와 문수동자에 얽힌 이야기가 전해진다. 괴지를 앓던 세조가 부처의 힘으로 병을 고치기 위해 오대산을 찾았다가 상원사로 가던 중 만난 문수동자에 의해 병이 나았다는 것. 그때 세조가 본 문수보살의 모습을 화공에게 그리게 하여 그대로 조성한 것이 지금 불전에 모셔진 문수동자상이다. 국보 제221호로 지정된 목조 문수동자 좌상. 조선시대 전기의 불상 가운데 조각이 가장 우수하고 아름다운 불상으로 알려져 있다. 머리 양쪽으로 동자 머리를 튼 복스러운 얼굴, 천진한 미소를 머금어 청순한 동심의 이미지가 가득 묻어난다. 상원사에는 또 하나의 보물이 있다. 바로 동종이다. 유리장 안에 귀중하게 보존되고 있는 국보 제36호 상원사 동종.

높이 167cm, 무게 2톤의 거대한 상원사종은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종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아름다운 종으로 알려져 있다. 종의 상부 어깨 위에 신라 성덕왕 제위 225년에 조성되었다는 기록이 또렷이 새겨져 있어 그 연원을 알 수 있다. 배 부분까지 서서히 불러오르다가 종의 끝부분이 안으로 오므라드는 모양과 장식 등은 한국종의 전형이 되었다.

특히 아름다운 비천상의 부조는 신라종의 특성과 미학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목으로 종을 치면 음통을 통해 맑은 소리와 함께 뒤울림이 끊이지 않고 이어진다. 이 또한 한국종의 아름다움. 자장이 들여온 문수신앙은 통일신라 이후 보청과 성도강에 의해 문수보살을 중심으로 하는 오만보살 신앙으로 변모했다. 동정은 자장의 시대로부터 약 100년 후 바로 그 성도강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다. 상원사 범종의 깊고 넓은 울림이 부처의 지혜를 구하는 문수성지 오대산 자락을 적시며 퍼져나간다.

0: 2026년 대행선연구원 제10회 학술대회가 선불교에서 마음과 견성이란 주제로 6월 20일 9시 30분부터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됩니다. 유튜브 한마음선언 채널 생중계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대행선연구원 031-470-3277번입니다. 조선왕실의 전통이 깃든 흥천사에서 백중 49일 영가 천도 기도를 봉행합니다. 조상과 인연 있는 영가를 천도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잇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안부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도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0: BTM 부따회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에는 도심 속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는 양재 구룡사에서 진행됩니다. 6월에 무더위를 식혀줄 남량 특집 프로그램으로 한층 더 색다른 재미를 더했습니다. 좋은 인연 공덕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불교TV 무상사는 오는 20일 반려동물 영가 천도제를 봉행합니다. 이번 천도제는 생명 존중의 불교 가르침을 되새기고 소중한 반려동물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자리입니다. 이날 무상사 회주 성우스님께서 반려동물 영가들의 평안한 안식과 해탈을 기원하는 법문을 설하실 예정입니다. 지극한 기도와 천도의 공덕으로 먼저 떠난 반려동물에겐 평온한 안식을 전하고 남겨진 이들에겐 소중한 인연을 회향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인연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2번입니다.
2: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

0: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6: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는 거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만 그냥 바로 딱 집어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1: 인재의연 선사의 어록인 인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0: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1: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로우 이왕 임제로 12번째 시간입니다. 12분교 같은 것은 모두 표현하는 말씀인데, 배우는 자가 이를 알지 못하고 곧장 명칭과 긁기 위해서 이해를 하니, 이는 모두가 의지하는 것이라서 인과에 떨어져 삼계에서 삶과 죽음을 면하지 못한다. 그대가 삶과 죽음, 움직임과 머뭄, 벗어남과 사로잡힘으로부터 자유롭기를 바란다면 지금 법문을 듣는 사람을 알아야 한다. 이 사람은 모습도 없고 뿌리도 없고 머무는 곳도 없고 활발하게 반응하여 수만 가지 경계를 시설하지만 작용하는 곳은 정해진 곳이 없다. 12분교 같은, 이제 12분교는 팔만대장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게 12가지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팔만대장경은 전부 다 말씀이 다, 말이다는 거죠. 말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 자체는 진리가 아니고 손가락이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근데 그

말에 있는 명칭과 끌기, 그 말을 이해를 하고 자꾸 거기서 뭔가를 찾는다면은 이제 삶과 죽음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건 생각 세계니까. 생각 세계가 바로 삶과 죽음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이제 불교를 얘기할 때 흔히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불교에서 깨달음을 얻으면은 삶과 죽음에서 벗어난다. 그 삶과 죽음을 보통은 뭐 윤회라고 표현합니다. 네? 태어났다 죽었다가 태어났다 죽었다고 반복한 데서 윤회라고 그러는 건데, 어쨌든 삶과 죽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깨달아야 된다는 건데, 그 깨달음이라는 게 이제 뭐 어디 뭐 특별한 일이 일어나서 뭐 특별한 초능력을 얻거나 뭐 어디 신의 경지에 들어가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이 삶과 죽음의 세계라는 것은 곧 생각의 세계입니다. 분별의 세계고 그 생각을 분별을 벗어나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이건 불교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상 모든 종교에서 인간을 구원한다는 것은 유일하게 이길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 뭐 하늘에 무슨 신의 세계가 있느냐 그런 거 없습니다. 또 무슨 특별하게 우리가 갈수 있는 그런 구원의 땅이라는 게 따로 정해져 있느냐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불교에서는 뭐 흔히 뭐 서방 극락净토 뭐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서쪽으로 간다고 가면은 거기에 극락 최상의 즐거움이 있는 정토, 깨끗한 땅이 있다. 이제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 서쪽으로 가면 그런 게 있느냐? 없습니다. 그게 전부 다 방편으로 해놓은 말들이에요, 방편으로. 방편으로 해놓은 말들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안으로 건너간다 이런 말 하잖아. 반야바라밀다라는 말을 하거든. 반야바라밀이라. 바라밀이라는 게 이제 저쪽 언덕에 이른다 이런 말인데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이쪽 언덕이다 차안이라고 그래요 한자로 저쪽 언덕을 피한 그 이쪽 저쪽 이렇게 얘기하거든 방편입니다 이쪽 언덕이 따로 있고 저쪽 언덕이 따로 있느냐 이뭐 지구상에 무슨 이쪽 언덕의 세계가 있고 그걸 벗어난 저쪽 언덕의 세계가 어디 뭐 지구상에 있든지 지구 뭐 밖에 있든지 어딘가 그런 게 있느냐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전부 우리 마음 세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마음 세계를 가리키는 겁니다. 마음 세계는 양면이 있다고 했잖아. 우리가 늘 불교에서 말하듯이 양쪽이 있다, 양면이 있다. 하나는 생각의 세계가 있고, 생각하고 분별하고 아는 세상이 있고, 우리 마음 속에서. 생각하고 분별하고 알수 없는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수 없는 우리 마음이 바로 피안인 겁니다. 피안. 서방 극락净토인 거고. 그래서 불교를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은 항상 양쪽을 얘기를 항상 보면은 항상 이쪽, 저쪽 양쪽을 자안 피안 얘기하든지 또는 뭐 세간 출세간 말하기도 하고 중생세계 부처세계 말하기도 하고 또뭐 속죄 진죄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속죄 진죄 이러면 항상 양쪽으로 나눠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은 우리 마음 세계에 양쪽이 있다, 양면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양면. 그럼 이제 중생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보통 사람들이 다 살고 있는 이 정신 세계는 분별의 세계, 아는 세계입니다. 생각의 세계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말도 되죠. 생각하는 대로 분별하는 대로 아는 대로 말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먼저 뭐 분별되는 세계이기 때문에 뭐 감정, 기분, 느낌, 보고 듣는 거 그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눈에 보이는 색깔을 뭐 색깔과 모습, 귀에 들리는 소리 다 분별되는 거고 냄새, 맛, 느낌, 뭐 자기 기분이나 느낌이나 감정이나 다 분별되죠. 좋다 나쁘다 그러고 생각도 이제 다 분별되는. 그걸 전부 이제 말을 하는 이게 중생 세계 우리가 사는 세계입니다.
그럼 피안이라는 게 뭐냐?

그걸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간을 벗어난다 그런 거고, 여기는 그런 분별을 할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공이라 그러고, 무일물, 한물건도 없다 그러고, 불가사의, 알수 없다 그러고, 텅비었다, 공이라 그러고, 깨끗하다 그러고, 그런 식으로. 뭐 얻을 게 없다 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마음 세계, 마음 속에 이런 세계가 있어요. 우리 마음이 양면이 있다고. 그래서 마음을 기실론에서는 거울에 비유를 하잖아. 왜 거울을 비유하냐? 거울에 양면이 있거든. 거울을 보면은 뭔가가 나타나서 보여. 그래서 뭐 이게 뭐다, 뭐다, 뭐다 다알 수가 있습니다. 분별이 되고. 근데 또 거울, 실제로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거울 속에 온갖 게 나타나 보이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울에는 양면이 있는 거지. 한 개의 거울인데 뭔가가 나타나 있는데 아무것도 없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가 나타나 있고. 또 이제 마음을 마니주, 불교에서 우리가 흔히 마니주라는 게 뭐냐면 크리스탈 구슬이란 뜻이야. 수정 구슬. 그거 투명합니다. 아무것도 없어 안에. 근데 수정 구슬을 앞에 딱 놔두고 보면은 그 안에 뭔가 나타나 있어요. 주위에 있는 모습들이 거기에 탁 나타나 있습니다. 거울이 그렇듯이 주위에 있는 모습이 거기에 다 나타나 보인다고. 근데 사실 그 안에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좀 그런 면이 있다 이 말이지. 그런 양면이 있다. 그래서 생각 세계에 살면은 뭐 여기 뭐 중생도 있고 부처도 있고 삶도 있고 죽음도 있고 뭐 윤회도 있고 해탈도 있고 뭐 인간도 있고 신도 있고 뭐 온갖 게다 있는 거지. 생각 세계, 분별 세계 속에는. 근데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탁 벗어나 버리면은 그냥 투명, 깨끗,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 그러고 해서 공을 자꾸 말하는 이유가 이걸 깨달아라는 거예요. 이걸.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는 이걸 깨달아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마음은 거울의 양면이 되지. 그것도 마음이 이런 양면이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그렇다는 거거든. 모든 인간의 마음이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깨달을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분별만 쳐다보고 살았거든. 뭐 이런 태어나서 뭐그뭐 엄마 아빠하고 뭐 이제 눈에 보이는 걸뭐또뭐뭐 계속 가르치잖아. 이거는 뭐다 뭐다 하고 뭐. 그러니까 태어나서 우리가 배운 건 전부 분별만 배웠어요. 학교 교육도 전부 그런 거고. 그러니까 이 분별할 수 없고 알수 없는 이 마음 이쪽은 아무도 가르친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관심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막 잊어버리고 살아온 거지. 잊어버리고 살아왔지만은 이거는 변함없이 항상, 변함없이 항상, 우리 마음 자체가 양면이 있는 거니까, 마음이, 예? 있는 사람은 뭐, 다 있는 거지, 항상. 예. 그래서 분별에서 벗어나는 경험을 하면은, 여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윤회도 없고 해탈도 없습니다. 삶도, 삶과 죽음도 없고, 삶과 죽음으로부터 벗어남도 없고,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그냥 아무 일이 없어요. 그냥 아무 뭐라고 할게 없어. 그래서 깨달은 사람에게는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자비로운 마음이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건 생각을 하는 말이지. 분별 세계 속에서 하는 말이지. 그런 거는 텅 비어 있는데 뭐가 있겠어요 여기에. 그냥 이런 거 이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깨달음을 모르니까 자꾸 이 분별 세계 속에서 우리가 깨달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부처를 부처님을 얘기를 하니까 자꾸 뭔가 더 좋은 걸 얘기를 해. 뭐 극락이다. 뭐 최고의 즐거움이다. 뭐 엄청난 자비 대자 대비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최고의 사랑이고 뭐 이런 식으로 좋은 것만 분별 세계 속에서는 늘 좋고 나쁜 게 있으니까 좋은 것만 갖다 끌어당겨가지고 부처님이 이런 깨달은 분은 이런 분이다 하고. 그런 이제 가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냥 분별 벗어나고 뭐 그런 거 저런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 해탈이 있느냐? 없어요. 해탈은 그 번뇌에 묶여 있음이 있을 때 해탈.

0: 해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뇌 묶여 있다는 건 이미 분별이거든. 그러니까 해탈도 분별인 거고. 분별 벗어나 버리면은 번뇌 묶여 있는 것만 없는 게 아니고 해탈도 없죠, 당연히. 아무 뭐가 없는데 무슨 해탈이 있겠어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어리석음이 있을 때 깨달음이 있는 거고. 그 분별 벗어나 버리면 어리석음만 없는 게 아니라 깨달음도 없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바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도일체 고약이라고. 모든 좋고 나쁜 게다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진짜 깨달음인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생각 속에서 뭘 상상하려고, 뭐 말을 하고 이러니까 또 사람들이 뭐 대부분 그런 생각 속에서 살지, 뭐 생각을 벗어나 본 적이 없으니까 자꾸 부처님을 가면 뭐가 거룩하고 위대하고 대자대비하고 뭐 훌륭하고 이렇게 자꾸 꾸며내려고 그래요. 그게 전부 망상입니다, 망상. 생각이 만들어낸 허상들이죠. 그러니까 분별을 벗어나야 모든 문제에서 다 벗어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우리 불교만 그렇는지 기독교도 마찬가지. 하느님이 어떻고 뭐 피조물이 어떻고 창조주가 어떻고 뭐 죄를 지은 게 어떻고 죄에서 뭐 벗어나는 게 어떻고 이게 전부 방편의 말인데 분별 세계 속에 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분별을 벗어나 버리면은 창조주도 없고 피조물도 없고 뭐 이러쿵저러쿵 할게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좋고 나쁜 게 있고 아래가 있고 위가 있으면은 번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위를 향해야 되고 좋은 걸 추구를 해야 되니까 그 번뇌입니다, 그게. 추구할 일이 없고 향할 게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방편으로는 막다 얘기를 해요. 부처가 어떻고 중생이 어떻고 뭐 어리석음이 어떻고 지혜로움이 어떻고 방편으로는 그런 얘기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방편의 얘기고 실제로 이제 그 방편을 얘기를 듣고 발심을 해서 방편은 대부분은 이제 그 공부를 하는 그 마음을 내도록 발심을 유도하는 말들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건 이제 우리가 뭐 인간은 다 중생이로서 어리석음 속에 사는데 공부를 불법을 공부해서 깨달아서 지혜를 얻으면은 이제 번뇌에서 벗어난다 이러니까 그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러니까 한번 나도 한번 해보자 발심을 해서 공부를 할 수가 있거든. 이제 그런 방편들이에요, 그게 전부가. 그래서 이제 그래서 발심을 해서 선지식의 가르침을 듣고 공부를 해서 자기가 분별을 벗어나면은 이제는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불교의 가르침은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아직 깨달음이 없는 사람한테는 부처를 말하고 깨달음을 말하고 해탈을 말하고 뭐 열반을 말을 하는데 이제 분별을 벗어나는 체험을 한 사람한테는 그런 게 이제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직 깨달음이 없는 사람한테는 깨달음을 얻어야 돼. 해탈해야 된다. 열반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해요. 그래요. 발심을 해서 공부를 할 거니까. 근데 이제 분별을 벗어나서 생각을 벗어난 사람은 이제 그런 게 없어야 되거든. 왜냐면 그게 다 생각이고 말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분별을 벗어난 사람한테는 깨달음도 없고 해탈도 없고 열반도 없고 그냥 말일 뿐이다. 그게 다 방편이야. 그렇게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침도 대기설법이라 그러잖아. 사람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물론 이제 체험을 한 사람은 자기가 그뭐안 가르쳐줘도 알아요. 분별을 벗어나 보니까 뭐라고 할게 없는데 또뭐 이러쿵저러쿵 하는 생각을 따라가면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또 뭔가 생각을 가지고 그걸 추구를 하고 그걸 붙잡으려고 그러면은 엄청 불편합니다. 그런 걸 스스로가 경험을 해. 그러니까 이제 자기 스스로도 터득이 돼요. 아, 이게 뭔가 있다 그러면 다 이게 생각 따라가는 거니까 내가 불편하구나. 그걸 할 수가 있죠, 그런 거를.
1: 예.

그러니까 실제 체험을 하면은 굳이 뭐 얘기를 안 해도 이제 알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습관이 너무너무 평생을 생각을 하면서 살았으니까, 설사 마음에서 체험을 해서 뭔가 아무 생각 없이 산다라는 게 문득문득 느껴지는 현실을 하더라도 생각을 또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생각하는 그 능력은 그대로 있는 거니까. 양면이 있으니까 거울이 텅 비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거울이 위에 나타나는 모습이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 응? 수정 구슬이 투명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거기에 나타나는 모습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마찬가지예요. 생각을 하고 살죠, 여전히. 그러니까 계속 생각에서 매여가지고 이제 생각은 그냥 세속을 보는 그런 역할밖에 못하는 건데, 이 출세간의 세속을 벗어난 이 깨달음의 세계조차도 자꾸 생각을 가지고 알려고 하는 그 습관이 잘안 없어져요, 이게. 그래서 그 가르침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평생을 우리는 생각만 하고 살았으니까 그게 쉽게 이렇게 항복이, 조복이 잘안 돼요. 조복이란 말을 하잖아요. 그 마음을 항복시킨다, 그 마음을 조복시킨다는 게 다른 뜻이 아니고 생각을 벗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생각하는 그 마음을 항복시켜가지고, 조복이라는 게뭐 항복과 같은 뜻이, 항복시켜가지고 이제 생각에 매이지 않고 산다 그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깨닫기 전에는 뭐 이런 거 저런 게 있다고 얘기했고 그렇게 해서 그런 걸 실제 경험해 봐야 돼요. 근데 이제 깨달은 사람한테는 그런 게 있으면 안 되거든. 있으면 여전히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니까 공부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벗어났으면 뭐 그때부터는 뭐 뭐라고 할게 없어. 그냥 이제 본인한테 생각할 것도 없고 어떤 견해를 가질 것도 없고 그냥 삶이에요, 삶. 현실로서 이렇게 살아가면은 저절로 터득이 되고, 뭐 이제 그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은 자기한테 드러난 현실이 이러니까 그 현실 속에서 살아가면서 터득이 되는 거죠. 터득이 된다는 거는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표현은 중도라고 해요. 분별 세계 속에 있는데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분별 세계 속을 여전히 살고 있고, 반신기술 얘기하면 색인데 공이고 공인데 색이라 하는 사실이 이제 점차 이제 터득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명칭과 걸기 위해서 예를 내니 이는 모두가 의지하는 것이라, 의지하는 것이다, 생각 속에 있다 이 말이죠. 생각이 의지하고 있는 거지. 인과에 떨어져 인과법이라는 게 바로 분별법입니다. 원인 결과를 자꾸 이렇게 분별하는 거니까. 삼계는 중생세계죠. 중생세계에서 삶과 죽음을 면하지 못한다. 그대가 삶과 죽음, 움직임과 머뭄, 벗어남과 사로잡힘, 이런 분별이죠. 삶과 죽음, 움직임, 머뭄, 벗어남, 사로잡힘, 다 양쪽이니까 분별입니다. 여기서부터 자유롭기를 바란다면, 벗어나기를 바란다면은 지금 법문을 듣는 사람을 알아야 한다. 이제 임제는 요거를 법문 듣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자기 나름으로 방편으로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냥 그거는 임제가 방편으로 붙인 이름이지, 우리의 불성은 법문을 듣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여전히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것이고 망상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거는 임제라는 사람이 그냥 자기 나름으로 방편으로 얘기한 거죠. 여기서 법문을 듣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한 거니까. 그건 어디까지나 이제 방편의 말이고, 실제로 이거를 자기가 이 체험을 하고 깨닫게 되면은 어떤 이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는데 무슨 이름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아무런 분별이 없고 아는 게 뭐라고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살아있는 현실인데, 명백하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현실이니까 이게 아주 명백하고 분명한 일인데, 생각은 따로 있는 거고, 이거는 이거고, 뭐 생각이 가지고 이거를 그렇게 할 수는 없, 생각할 수는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한테 그냥 한번 이게 탁 체험이 되고 와닿아서 살아있는 현실로서 이렇게 와닿으면 돼. 그러면 이제 조금씩 좀 처음에는 뭐 이게 현실감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아직 너무 낯설고 생소한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차차 이게 현실로서 조금씩 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은 현실로서 차차 이렇게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게 더 분명하게 되죠. 그럼 나중에는 뭐 아주 이제 나중에 시간이 뭐 충분히 하면 아주 분명하게. 이것이 1번입니다. 1번. 1번이 뭐라는

골기로 눕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하는데, 이건 우리가 항상 잘못 볼 수가 있고 잘못 들을 수가 있고 잘못 생각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그 의심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거든. 이거는 주관 객관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의심이란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1번이에요. 이게 가장 명백하고 분명한 일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분별하는 세계는 아무리 뭐 분명하다 하더라도 그 항상 잘못될 오류의 가능성이 있어. 잘못 볼 수가 있고, 잘못 들을 수가 있고, 잘못 느낄 수가 있고, 잘못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믿을 수가 없는 거지. 이제 그건 두 번째죠, 두 번째. 뭐 이제 이런 말할수 있는데, 어쨌든 본인이 직접 체험을 해봐야 돼. 체험을 딴데 있는 건 아닙니다. 다 있어. 분별, 그렇기 때문에 분별 망상하는 여기에 바로 분별할 수 없는 깨달음이 있어요. 딴데 있는 건 아니야.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색과 공이라는 게 분리돼 번식이 분명히 나오죠. 색 분리공 공분리색. 색은 공과 다를 수가 없고, 공은 색과 다를 수가 없고, 절대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가, 아니, 나는 지금 망상 속에 있고, 오직 분별 망상 속에 있는 중생인데, 거기에 분별할 수 없는 진실이 거기에 있단 말이죠. 딴데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고쳐야 될게 없어요. 우리는, 나는 뭐, 마음이 뭐, 나쁘고, 무슨 뭐, 게으르고, 뭐, 또 뭐, 머리가 나쁘고, 하여튼 뭐 아는 것도 없고, 뭐, 생각이 많고, 망상이 많고, 욕망도 많고, 욕심도 많아.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하려면 내가 고쳐야 돼, 나는. 욕심을 좀 줄이고, 뭘 좀, 배우고, 뭐, 착하게 살고, 이런. 그게 망상이에요, 그게. 온갖 망상하는 여기에 실상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게 없어. 아무것도 할게 없습니다. 뭐 수행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깨닫기만 하면 돼. 왜? 그러잖아, 우리가 거울이란 게, 그 거울이 뭐, 꽃밭을 비출 수도 있고, 쓰레기장을 비출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뭐, 인연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지. 그 거울이 꽃밭을 비춰야 뭐, 깨끗해진 거울이 되고, 뭐, 쓰레기장 비추면 뭐, 더러워집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 꽃밭을 비추고 있든, 쓰레기장을 비추고 있든, 그냥 늘 안엔 텅 비어 있어요. 깨끗해.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은 뭘할게 없어요. 여기서 그냥 한번 문득 이 임재는 뭐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걸 이제 우리 자기 보려면 뭐 이걸 깨닫기만 하면 돼요. 이게 한번 처음만 탁 되면 되는 거거든. 확인만 되면 된다고. 그래서 물 속에서 물 찾는 것 같고, 뭐 머리를 가지고 머리를 찾는 것 같다. 또뭐 어떤 선사는 뭐 중생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밥 광주리 속에 앉아서 굶고 있는 사람이다. 물 속에 앉아서 목마르다고 하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도 말을 했잖아, 옛날에.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여기 있어요. 그래서, 뭐, 기술론에서는 원래 다 깨달아 있다 이런 말까지 했거든. 사실이거든, 그게. 다 있거든, 우리한테 이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게 없어. 한번 이런 생각할 수 없는 이게 딱 한번 체험만 되면 되는 거라. 무슨 수행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앉아가지고 뭐 잠도 안 자고 뭐 눕지도 안 하고 그런다고 깨달았습니까? 아무것도 할게 없어요. 아무 할 일이 없어. 그냥 깨닫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런 법문을 들어야 돼. 법문에서 이거다 하고 가르쳐 주는데, 뭘 알아라는 게 아닌 거든, 이해하라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런 데서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그런 체험이 온다니까, 이게. 깨달음이라는 이제 경험을 뭐, 우리가 선사들의 그런, 뭐, 가르침이라든지 그 일대기를 모아놓은 책이 있잖아요. 전등록이라고. 거기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깨달음에 관한 얘기가 있는데,
거의 90% 이상은

말을 듣고 깨닫는 겁니다. 법문 듣고 깨달았다 이 말이죠. 이제 몇몇이가 한 소수는 뭐 어디 뭐 꽃을 구경하다 깨달은 사람도 있고 어디 물소리 듣고 깨달은 사람도 있고 뭐 이런 뭘 보고 깨달은 사람들이 있긴 하죠. 소수지만은 또는 이제 한대 두드려 맞고 깨달은 사람도 있고 뭐 발에 한번 차이고 깨달은 사람들 그 이제 그런 사람도 있고 있지만은 대부분은 그냥 이말 듣고 법문 듣고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법문을 듣는 게 깨달음을 가는 가장 쉬운 길입니다. 자기가 뭘 국리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건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거니까. 법문을 들으면서 자꾸 이해를 하고 생각을 하고 국리를 하고 하는 것은 계속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거든. 이거는 알수 없고 분별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 법은 그냥 알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고자 하는 사람은 내가 모른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수 있는 게 아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자세를 가야 돼. 그거 알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체험을 할수 있는 거. 체험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알 수는 없어. 생각으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알수 있는 게 아니다. 체험을 해야 되겠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자기가 설사 뭐 이해가 되고 뭐 이렇게 생각으로 뭐가 이해가 되고 하더라도. 그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없어요. 그건 그냥 생각일 뿐이니까. 생각은 그냥 중생세계거든. 어떤 기분 같은 거 역시 분별세계입니다. 어떤 묘한 기분이 들어. 그냥 묘한 기분일 뿐이에요. 그 중생세계를 오온으로 나타내잖아. 오온, 색, 육체. 육체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가지고 얘기한 사람도 있어. 뭐 몸이 어떻다거나. 그 몸이 어떤 걸 뿐이지, 그건 깨달음하고는 상관없어요. 몸에서 나타나는 느낌인 겁니다. 그 다음에 수라는 게그 느낌이에요, 느낌. 색수상에 씌울 때 상은 생각이고, 행은 자기가 뭘 하고자 하는 뭐 의지, 의욕, 이런 거거든. 그 다음에 식은 말 그대로 뭘 안다는 겁니다. 이게 전부 분별 망상세계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뭘, 어떤, 몸에서 뭘 느낌이 있거나 기분이 들고 뭐내 생각이 나고 뭐 어떤 뭘 알겠고 하는 거는 그건 전부 분별 망상 세계다. 이건 그런 게 아니거든 이거는. 그러니까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불가사의라고 하잖아. 알수 없어. 알 수가 없으면은 체험이 되고 깨닫는 체험을 하면은 이 현실에서 딱 드러나기 때문에. 그때는 뭐 내가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이제 옛날하고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달라지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뭐 하루아침에 100% 달라지는 건 아니고 뭔가 이제 다른 길을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몰랐던 세계가 이제 조금씩 경험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이게 체험이 되는 거예요. 오로지 체험이지. 뭐 해석을 하고 뭐 이해를 하고 뭐 통찰을 하고 뭐 직관을 하고 그건 다 아르마리 쪽이에요. 뭘 안다라고 하는 건데 아는 것은 전혀 아는 것은 전부 망상입니다. 아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은 이건 뭐알 수가 없고 직접 체험이 돼야 된다. 그런 태도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뭐 자꾸 생각을 따라가게 되거든요. 지금 법문을 듣는 사람을 알아야 한다. 이 사람은 모습도 없고 뿌리도 없고 머무는 것도 없고.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모습이 없어. 뿌리 어디에서 나왔는지도 모르고 머물러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 이 사람은 모습도 없고 뿌리도 없고 머무는 것도 없고 근데 활발하게 반응해 살아있어. 살아있는 현실이단 말이에요. 활발하게 반응하여 살아있는 현실인데 아무것도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활발하게 반응하여 수만 가지 경계를 시설한다 이 말은 온갖 분별을 다 한다 여기서. 경계라는 게 이제 분별 세계를 경계라거든. 뭐 분별할 건다 한다. 볼거 보고 들을 거 듣고 느낄 거 느끼고 생각을 생각하고 뭐다 한다는 거예요. 수만 가지 경계를 시설하지만 그 작용하는 곳은 정해진 곳이 없다. 그러니까 알 수가 여전히 온갖 분별을 다 하고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고 뭐다 하지만은 여전히 알 수가 없다. 이게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살아있는 현실이니까 뭐 이거는 이제 임제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그 법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사람은 찾을수록 더욱 멀어지고 구할수록 더욱 어긋나니 이름하여 비밀이라고 한다. 선사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찾으면은 없는데 찾지 않으면은 눈앞에 있다. 이게 딱 그거거든요. 찾는다는 건 생각으로 헤아려 보는 거잖아. 뭐지? 어디 있노? 하고. 그러면 절대 찾을 수가 없어. 왜 이걸 그렇게 분별되는 게 아니고 알수 있는 게 아니니까. 찾으면 없는데 찾지 않으면 그냥 아무 생각이 없으면 있으면은 이거는 눈앞에 드러나 있는 거다. 분별하지 않으면 분별을 벗어나면 이거는 늘 눈앞에 드러나 있는 현실이다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찾을수록 더욱 멀어지고 이러면 찾는 거는 생각으로 자꾸 분별해서 알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자꾸 멀어져 알수 없다. 이 사람은 찾을수록 더욱 멀어지고 구할수록 더욱 어긋나. 니 이름하여 비밀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어떤 알수 없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뭐 불교 공부를 뭐몇 년을 하고 온갖 경전을 읽어보고 또 무슨 소승불교 대승불교 그 교리를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그건 그냥 방편의 말들이기 때문에 그 그냥 뭐 우리가 내려놔라 그러는데 그만 그 신경 쓰지 않으면 돼. 무시해 버리면 되고 깨달음은 그냥 말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체험하고 겪어봐야 될 일이다. 그럼 체험하고 겪어봐야 될 일은 내가 체험해 본 적도 없고 겪어본 적도 없으니까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그런 입장에서 공부를 해야 되고 설사 체험을 하고 깨달았다 하더라도 뭘 아는 게 있느냐 없어요. 그냥 현실이라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있는 현실이니까 아 이게 이제 말을 할수 있지 나름대로 왜냐면 우리가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니니까 뭐 생각할 수 없지만 분명한 일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는 할수 있단 말이지 이게 근데 여전히 뭘 생각으로 아는 거죠 생각으로 아는 건 아니에요 지식으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선에서 직진심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이걸 바로 가르칠 수는 있다 이 말이에요 직진심 마음을 바로 가르친다. 이거다 하고 이겁니다 하고 이겁니다 이게 바로 가르칠 수는 있어. 바로 가르칠 수는 있지만은 설명은 안 돼. 설명해주고 이해하고 하는 그건 안 된다. 이거는 바로 가르칠 수는 있다. 그래서 직진심은 교회별진이란 말을 하거든. 교회별진이라는 것은 교라는 것은 경전이라는 뜻이거든요. 어느 문자. 그러니까 경전 밖에서 따로 전한다. 왜? 경전으로 말로서 설명하는 게 아니고 직진심이라고 이거 바로 딱 가르쳐 주는 거니까. 바로 가르치는 것이다. 바로 가르치고 바로 통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게 체험이 되는 거예요. 생각으로 이해하는 건 없습니다. 바로 가르치고 바로 통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이심전심이라고 그래요. 마음에서 마음으로 바로 통한다 이 말이지. 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마음으로 바로 통한다. 말로 뭐 설명하고 이해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다 한 거죠. 그래서 선에서 이제 그런 말들을 하는 거라고요. 다 있습니다, 누구한테. 계속 바로 가르쳐, 우리가 뭐 보통 뭐 선에서 흔히 말하는 뭐 똥막대기니 무슨 뭐 잔나무니 삼색은이니 그 방아차기니 수미산이니 뭐 동산이 무리로 간다는 둥, 이 전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를 그냥 바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응? 끽다고 뭐 잔잔해 이 말도 차 맛이라는 게 아니라 이걸 그냥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말로 알아들으면 안 되거든. 말로 알아들으면 전부 생각이고 분별이니까 망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더라도 어떻게 행동을 하더라도 뭘 이해할 건 없고 이걸 바로 드러내서 바로 가르쳐서 바로 여기에 딱 이렇게 체험이 돼서 스스로가 자기의 현실, 물 속에서 물이 확 이렇게 드러나듯이 체험이 되도록 하려고 하는 거거든. 체험이 돼야 되는 거지. 그전에는 뭐 그냥 다 생각이고 말이고 그냥 그건 다 헛거예요, 헛거. 현실이 아니죠. 생각과 말은. 그냥 그려낸 가짜죠, 가짜 전부. 그래서 딱 우리는 물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있는데 망상하는 마음에는 반드시

이텅빈 진실이 있어요, 이게. 이것 없이 망상하는 마음만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모든 중생에게는 뭐가 있다 했습니까? 불성이 있다고 한 거예요. 모든 중생은 빠짐없이 다 불성이 있다. 당연하죠. 망상하는 마음 여기에 진실이 있으니까. 분별할 수 없는 진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뭐 자성, 무슨 뭐 불성 이래가지고 견성이라는 거는 이제 요게 통하는 걸 견성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견성 성불이라. 요게 통하면은 걸 견성이라고 그러고, 견성이라는 게 이제 불성을 본단 말인데, 뭐 눈으로 보는 건 아니고 이게 통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깨달음이 돼서 성불이라는 것을 깨닫는단 말이거든요. 이룰 성자에 깨달아, 그 불이라는 게 붙여 뭐 깨달음이란 말이니까. 깨달음을 이룬다 이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딴데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다고, 여기에.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분명히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예. 다 있어, 누구한테나. 알 수는 없어, 그런데. 이제 그알수 없는 그 장벽이 우리가 이제 깨달음을 잘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를 뭐든지 알아야 아, 알겠다 이렇게 하거든. 그거는 분별이고 망상이에요. 중생세계인 거. 근데 알 수는 없지만은 체험이 되고 와닿아서 현실이 되는 거. 이게 깨달음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아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니까. 찾으려고 하니까 이 말이야. 안다라는 아는 방향으로 가는 거지, 찾으려고 하는 거 뭐지 하고 보면, 그러니까 못 깨닫는 거라. 그게 뭐가 있는 게 아니거든. 드러나 있는데, 이미 다 이렇게 명백히 분명히 드러나 있는데 알 수는 없어요. 그 통할 수는 있어. 이게 체험은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대책이 없잖아.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알 수가 없는 거니까. 또알 수가 없다니까. 그냥 몰라. 모르면서, 모르지만은 내가 한번 체험해 봐야 되겠다. 그게 발심이거든요. 그, 이제 옛날 사람들이 자꾸 뭐 의심을 가지라, 의심을 가지라 하니까. 알수 없으니까 의문밖에 없지. 뭘까 하는 의문밖에 없는, 알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의문이란 건 뭐, 알수 없다고 하면은 뭐 자연스럽게 의문밖에 없는 것이. 굳이 뭐 내가 의심해야 되겠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일부러 의심하는 건 생각이거든요. 일부러 의심할 필요 없고 그냥 알 수가 없지만은 이미 누구한테나 다 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하잖아. 그게 의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궁금할 뿐이다. 그게 의단이거든. 이게. 알 수는 없지만은 나한테 있다는데 알 수는 없어.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궁금할 뿐이지. 아무 뭐알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그게 의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어렵게 생각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발심을 하고, 발심을 하고 관심이 있으면은 이제 법문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자꾸 자기 나름대로 혼자서 뭘 이리 궁리하고 저리 궁리하고 해봤자 생각만 자꾸 하고 있으니까 그게 해결이 안 돼. 그래가지고는 이거는 알 수가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거다. 근데 분명히 이렇게 드러나 있다, 누구한테나. 깨닫고 나서 보면 뭐 그냥 명백한 현실이니까 드러나 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자꾸 들어야 된다고. 듣다 보면은 자꾸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쪽으로 따라오다 보면 어느 순간에 원래 누구한테는 있는 거니까 못 깨달을 이유는 전혀 없어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이런 마음이 있는 거니까. 못 깨달을 이유는 전혀 없어. 근데 이런 얘기를 자꾸 들어야 이제 듣다 보면은 이제 이쪽으로 이제 따라오게 되고 언젠가 이게 한번 체험이 되는 겁니다. 다 있습니다. 누구한테나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있는 거니까 어려울 건 하나도 없어요.

0: 엄마는 진짜 지긋지긋해.
1: 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였습니다.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0: 이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1: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2: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3: 우리의 정해선원은 이곳 한암도량에서 승가를 위한 원대한 서원을 세우려고 합니다. 일생을 부처님의 법에 따라 수행하고 중생을 위해 포교하셨으나 정작 자신이 머물 곳은 살피지 못하신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정해선원에서는 종단의 차별 없이 안락한 승방의 건립을 위한 불사를 하려 합니다. 모든 종단의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회향하실 수 있는 정해선원 한암도량의 승방 신축 불사,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이 지극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발언드립니다.

용성조사 대원 명법사 실천회에서는 용성조사의 탄생 162주년을 맞아 봉찬대제를 봉행합니다. 용성조사의 대원을 실천하며 탐진치를 벌이고 참회에 정진하실 분은 육신보살님께 한 달에 1,000원씩 공양 올리시면 됩니다. 문의는 031-655-3215번입니다. BTN 불교TV 합창단 정기연주회 바바나 콘서트가 오는 6월 21일 일요일 오후 5시 부산 금정문화회관에서 개최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맑고 아름다운 선율로 전하는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9345-8137번입니다. 재단법인 선학원에서는 만해 한용은 스님의 82주기를 맞아 오는 6월 20일에 만해 추모 예술제를 개최합니다.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을 기념해 도울 선생의 강연회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4-9654번입니다. 정읍 칠보산 보림자주지 종진 스님의 두 번째 찾아가는 선명상 법회를 봉행합니다. 종진 스님의 명상 토크쇼에서는 화를 다스리는 법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0: 명상을 지도합니다. 삶의 활력과 변화를 만나고 싶은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참가 문의는 063-535-6800번입니다. 질병을 고치고 수명을 늘려주시는 약사열의 부처님의 크나큰 원력이 불암산 경수사에 찬란히 구현됩니다. 건강과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약사열의 부처님의 온화한 미소를 탱화로 모시고자 합니다. 이 수승한 인연으로 마르지 않는 복덕의 가피를 대대손손 누리시길 바라합니다. 부처님의 광명이 우리 가정에 건강과 안락이라는 감로수로 내리도록 소중한 정성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기술은 발전했지만 인간은 더 외로워졌다. AI 시대, 인간의 길을 다시 묻다. 퇴우 정념 스님의 신간, 퇴우 정념 시대를 깨우다. 6월 19일 출판 기념회 및 특별 대담. AI 시대와 한국 불교의 미래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민족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732-2403번입니다.
1: 다시 찾아온 드라마 붓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붓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붓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 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붓다의 길.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 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중국 4대 성지 관음도량 보타산과 지장도량 구화산 순례는 8월 10일에 진행합니다. 2026년 대만 인구 공승법회 및 성지 순례가 8월 29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 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무명사회주 무명 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 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 큰스님은

0: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2: 조선 왕실 최초한 잘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의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라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시는 청정미륵도량 대강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4: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m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멸을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5: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6: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5: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렴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 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 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 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 달마도. 김유연의 해피 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 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7: 아는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안흥의 메아리를 다시 잇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 태국사 범종 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에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 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신중

적정 바람자 특생동 자유등연 연보살민수등 모연보살민 거차업해 운직내 상수비도

행숙이 등이 치고 행자 한번제 파생명성 필구 우연성교 장려의 기가 수분덕자랑이다 아니 무진보 장음밖에 실보자 그래 부동이부 예 반갑습니다 화창한 실록 계절이죠 화창한 실록 계절 예, 나무 잎사귀가 저렇게 많은데 원래 전부 새 잎사귀입니다 새 잎사귀 잎사귀가 저만큼 해마다 쏟아진다고요 해마다 쏟아지고 또 해마다 또 조금 쪼그라드는 나무도 있지만은 숲이 가지가 번성해서 해마다 잎사귀가 더 늘어나죠 꽃도 많이 늘어나고 우리 어릴 때는 다니면은 도로가에 가로수가 몇 개 없고 차가 지나가면 손 흔들어 주기 하고 그런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한 40년 세월 속에서 산에 산에 산에다 나무를 심자 메아리가 살겠시리 나무를 심자 했는데 예 이제 산에도 이제 나무를 심는 게 아니고 산에 나무를 솎아내야 될 바에 세월이 이런 것들이 늘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듯이 성주계공이라 이루어지면은 머무르게 되고 머무르게 되면은 어느 정도 머무른다는 말은 유지한다 이 말이죠 유지하게 되고 유지하다 보면은 차가 고장 나듯이 괴공이라 점점 몸도 쇠하게 되고 차도 쇠하게 되고 오래 쓰면은 점점 고장 나고 장애가 생기다가 나중에 성주괴공 이 책상도 처음에 완성됐다가 책상으로 유지되다가 조금씩 삐걱거리다가 나중엔 책상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고 모든 차도 그렇고 볼펜 한 자루도 그렇고 이 안경 하나라도 그 많은 안경이 다 그렇고 저 도단한 나무도 잎사귀도 생로병사라 처음에 이제 아이도 태어나면은 점차 태어나면서부터 성장하게 되고 자라게 되고 늙어가게 되고 늙어가면서 병마에 시달리게 되고 언젠가는 이 세상에서 졸하게 되죠. 우리 다 생로병사. 그다음에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이제 생각을 망념을 원래 무념이고 무심이나 염도 영국 무념체가 아미타불 계신 곳이지만은 지극히 염불을 하다 염불 하다 염불 하는 내가 아미타불이구나 내가 아미타 염불 하는 그 사람이 부처구나 염불 하는 사람이 불을 염하는 사람이 불이로구나 예 부처를 염하는 사람이 불이로구나 범심이 겸 불심이라 왕복서에 나오듯이 중생의 마음으로 처음에 염불로 들어갔다가 종래는 부처님의 마음으로 중생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염불의 완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우리가 지금 십지품을 하고 있는데 그냥 해서는 안 되고 생각이 이렇게 돋아나면은 생각이 돋아나는 바 없다 오늘 하는 주제가 그거예요. 돋아나는 바가 없다고 해서 건강문에 들어가면 건강역사 직건강신이 아 하고 입을 벌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입법계품에 가면 변우동자 중예가 갈 때 선지 중예동자가 42자모를 하는데 앞에 5자 중에 뒤에 37자 앞에 5자 42자가 우리 모든 언어의 자모 자음 모음의 근본이 되는 것인데 제 첫째 글자가 무슨 글자예요? 아, 아라고 하는 것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요, 아라하니요, 아미타불이요, 무생을 아라고 한다. 아, 처음에 일어난 바가 없다. 불생, 불멸을 아라고 한다. 마지막에 삐끄러지면은 제 밑에 42자 중에 제일 뒤에 글자가 타, 아미타, 아타 이렇게 되는 거죠. 아타.
그 생각이 없는 데서 일어나서, 진공에서 일어나서 천차만별로 벌어지는 것을 생주, 이멸이라죠. 그죠? 생이라고 하는 것은 제8아래하식이라고 하는 것, 무엇이 일어나는 것, 일어난 바 없이 일어나는 것, 일어난 줄도 모르지만 생각이 일어나고, 그 생각이 일어나서 아집으로 내라고 하는 소견을 가지고 우리 마음 속에서 지탱하고 똥꼬집을 부리는 것을 생주주라고 하면 주상. 예? 그걸 아치, 악연, 아예, 아만이라고 네 가지 주상이라고 이 흔적 없는 생각이 허공이 뒤집히듯이 한 생각이 문득 무명에 뒤집혀서 일어나는데 이건 유불공진이라 오직 부처님만 알수 있는 것이지 일반 중생이 수행하는, 어느 정도 수행자가 알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라고 하는 것은 아집 덩어리라, 아집 덩어리. 이 아집 덩어리가 장물아비 같은 것인데 도둑놈의 우두머리 몸통

같은 것인데 이것이 분별 사식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바깥으로 밀어내는데 오늘 하는 수업이 한의지라고 하는 것은 거기 안쪽에서 장무라비한테 밀려 나와 가지고 행동 도둑질 실행하는 사람들 분별 사식이 바깥으로 일어나서 생기시 현상 안이비 설신이를 무안이비 설신이를 보지 못하고 색성향 미촉법을 쫓아가 버리는 그러한 것을 시곤이라고 합니다. 시곤 그걸 갖다가 이상이라고 그래요. 이상 생주 이멸하잖아요, 그죠? 그 생각이 변질됐다. 그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생각이다, 마음이다 하는 것은 변질된 망상을 가지고 도둑놈을 가지고 자꾸 자기 자식이라고 하는데 진짜 자기 자신의 진심은 무심입니다. 무심이에요. 오늘은 하는 이 십지품 이 한의지라고 하는 이 단계는 단디 들으세요. 요래 해줄 사람 없어요. 단디 들으세요. 한의지라고 하는 거는 이 분별심이 바깥으로 치달아 가는 것을 잘라서 끊어버린다. 그걸 갖다가 무유공포라 그래요. 예? 이 공포심.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에 접하고 있는 것이 모두 분별사식인데 이것을 어떻게 부처스럽게 쓸 것인가 하는 첫걸음을 뛰는 것이 오늘 나오는 이 다섯 가지 공포. 이 다섯 가지 공포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왜 다섯 가지만 마련했나 하지만 이 다섯 가지 속에 8만 4천 가지 공포가 다 포함이 된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심하게 봐야 되는 대목이지 그냥 글 있다고 그냥 이렇게 쭉 읽고 해서 되는 대목은 아니에요. 상당히 어렵다. 왜 오늘 나눠드린 문자에 뭐라 해놨지요? 영단 악취. 악취. 악취라고 하는 것은 사막도입니다. 탐진치 중생이 사는 열의 집이 아니거라. 지옥같이 살고 축생같이 살고 인간 이하, 뭐 인간 말종 그걸 악취라고 하죠. 악취. 취자는 마을 취자라 마을 취. 우리 마음 속에서 악한 괴롭다는 생각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절에서는 수고하십시오, 고생하십시오 이런 말안 쓰잖아요. 그 고라는 것이 바로 악도거든. 고가 악도고, 악취가 바로 악도예요, 악도의. 예, 그 고고. 그러 가는 건 악업 때문에 그렇거든. 탐진치를 우리는 흔히 악업이라 하잖아요, 그죠? 예, 오늘 하는 대목, 요 대목에서는, 탐진치가 다 끊어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탐진치 다 끊는 얘기는 안 해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신견, 변견, 사견, 견치견, 계금치견, 그리고 의심까지 끊는 거. 탐진치 만이견, 탐진치 만이견, 의심이 있어요. 오둔사, 오리사가 있는데, 의심까지 끊는 얘기만 하는 것이지, 찐득하게 붙어가 있는 탐진치, 교만하고 이것이 한 불에 빠지고 어느 정도 수행했다고 절에 댕겼다 해서 나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방사선 치료하고 항암 치료하고 아무리 해도 안 죽는 암적인 존재보다 더, 암의 108배 더 독한 게그 탐진치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영원히 악취를 끊어버리고 부처님의 경계를 부처님 가문에 태어난다. 오늘 주제 본문 속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다 보면 두 번째 두려움이 없어지려면 내가 있어가지고는 두려움이 많으니까 무유공포라고 하는 것은 제법 무합니다. 내가 없는 사람의 입장에 들어가 버리고 나면은 좋은 것도 없는 것이고 나쁜 것도 없는 것이라. 불사선, 불사악이라. 선악, 시비가 없는 것이라.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문자를 보낼 때 그랬습니다. 원리 악연 하면은 뭘 한다? 악연이 문제다. 내가 문제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없어지면은 내라는 생각이, 아상이 없어진다. 가만히 보세요. 남을 관찰하는 것도 관찰해야 되지만은 관찰은 자비심이 있어야 관찰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혜가 있어야 관찰이 되거든. 아가 이렇게 엄마가 아를 관찰해 보니까 지혜가 없으면 아가 똥을 샀는지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는지 젖을 먹어야 되는지 배가 고픈지 또 어디 아픈지
아는 말을

못하니까 유심히 엄마가 관찰해 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유심히 관찰하는 것이 자비로움이고, 남을 잘, 관수연보살이 세상의 음성을 관찰하는 것이 자비롭고 지혜로운 거잖아요. 그죠? 그 관찰하고, 관찰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존중이거든. 남을 잘 관하는 것은 응간 법계성 하는 것은 굉장히 상대에 대한 존중이고 자비심이고, 그것을 우리로 바라밀 행위로 갈때 장엄이라 합니다. 이다라니 무진보 장엄법계 실보전. 그래서 식물을 관찰하든지 동물을 관찰하든지 시간을 관찰하든지, 시간을 관찰해서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을 알아버리면 뭐하러 들어간 사람이. 공간을 관찰해가지고 본무 동서남북을 알아버리면은, 아, 이게 이제 자기가 이제 무아로 들어간 거예요. 자, 오늘이 이제 뭐, 6월 5일, 6월 5일인가요? 6월 5, 6일 되면 망종이죠, 망종. 요거 지나고 이제 한 보름 있으면은 하지잖아, 하지. 예? 우리도 열심히 공부하지. 예. 그래서 여기 오늘 나눠드린 거는 이 본문 중에 나오는 내용인데, 다섯 가지 공포. 여기에 무유공포, 원리, 전도, 몽상의 기본 첫걸음이 돼야만이 인간이라 할수 있고, 여기 첫걸음이 돼야만이 내 인생이 거룩하다고 할수 있는 길이에요. 아주, 그, 본문만 읽어가지고는 해석이 안될것 같아가지고, 재물에, 또내 자신의 명예에, 여기서 어떻게 내가 소탈하게 소요자적하며 살 것인가 하는 대목을, 여기 소초에 나오는 내용을, 청량국사가 해놓은 내용을 조금 뺏겨놨어요. 강의는 천친보살, 세친보살을 중심으로 합니다. 부자 시념호대아 전리일 재세간 경계고로 생하니 하며, 또 이렇게 생각하느니 내가 세간의 모든 경계를 점점 여임으로 전리, 완전히 전전히 여인다, 이 말. 전전히 더욱 전자예요, 그죠? 더욱더 그러니까 빨래를 이렇게 꾸중물 씻어내고, 또 저기 세제를 또 씻어내고, 또저뭐또뭐 얄궂게 한긋하게 갖다 해내고, 그죠? 또 탈수하고 헹구고, 탈수하고 헹구고, 요걸 전리라며, 전리. 그러면 이해 가시죠? 계속 계속 끝없는 무한 반복, 무한 궤도예요, 무한 궤도. 예? 무한 궤도. 무한 궤도는 원이기 때문에 무시 무종이라, 처음도 끝도 없는 거예요. 모든 세간이라고 하는 거는 범부들이 집착하는 대상. 세간이라고 하는 거는 색성향 미촉법의 말초신경에 끄달려 가는 것을 세간이라고 하고, 말초신경에 끄달린 건 가만히 보면 탐진치 이상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탐심, 진심. 탐진치가 벌어지면 말초신경이 작동을 해요. 탐진치가 꺼져버리면 말초신경이 작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수행은 유유하천안 하니, 예,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말초신경에 어려움이 있다. 신심 통제에는 성묵이 위종이라. 말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뿜어져 나온 거예요? 그 생각이 밀어냈기 때문에. 아니, 생각이 조용하니까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거친 것부터 이렇게 없애고, 나중에 거친 게 없어지면은 안쪽에 망상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원효스님처럼 처음에 해골 바가지 물막 집어 던지고 난리구슬에 꽥꽥 구역질 하다가 나중에 가만히 가내 보니까, 이거는 유식이다. 오직 내 마음에서 일으킨 분별심이다. 그 분별심을 없애는 것이죠. 에? 친근일체 불구로 모든 부처님을 친근하는 까닭으로 한의심이 도달한다. 부처님을 친근하니까 한의심이 도달하죠. 또 원리 범부지고로 생하니 하고, 범부의 처지를 벗어났으므로 한의심을 한다. 원리, 범부지. 멀리 해야 될 거는 범부. 멀리로는 범부의 처지를 벗어났다. 또, 가까이는 뭘 가까이 해야 됩니까? 보살의 지혜를 가까이 해야 된다. 근지혜지라. 지혜라고 하는 건 보살 지혜예요. 보살 지혜는 어떻게든지 남을 따뜻하게 의지처가 되고, 남을 이렇게
가까이서 평등하게 대해주고 하는 그런 마음. 이게 범부지는

범부의 허물을 빨리 벗어나서 보살의 지혜에 가깝게 간다. 그러다 보면은 뭐가 끊어져요? 영단 일체 악취고로 모든 나쁜 아주 윤회의 갈래를 다 끊었으므로 기쁨이 돋아난다. 이게 바로 이세간행이라고 하죠. 이세간행. 이세간품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십지품 저 뒤에 가면 이런 거.

그래서 이생을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출세간의 청정한 행을, 세간의 지저분하고 오염된 행을 끊어버리고 출세간의 맑은 행으로 악한 길을 끊어버리고 맑은 길로 살기 때문에 스스로 한이롭다. 일체 중생과 또 더불어서 여 일체 중생으로 자의지척으로 중생의 의지처가 된다. 보살법을 얻은 사람은 남을 괴로움을 뽑아주고 즐거움을 주고 자리 이타행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주 근본 본체가 돼서 정말 땅처럼 모든 곡식이 자라도록 모든 나무가 자라도록 해주는 땅처럼 그런 보살심은 남의 의지할 수 있는 땅과 같은 곳이야. 땅과 같은 곳. 모든 중생이 기댈 수 있도록 일체 중생이 소나무도 밤나무도 잣나무도 저 산의 땅에다 다 기댈 수 있도록 견일체 열핵으로 그러다 보면 또 일체 부처님을 배웁는다. 부처님을 배웁는다. 부처님을 배운다는 것은 아무런 허물도 없는 거. 부처님이 허물이 없으면 부처님이 저절로 칭견돼 버리죠. 염불하다 보면 견불이 되어버리죠. 그걸 갖다 우리 형이 견성성불이라 하죠. 견성성불을 견불이라 하죠. 견성성불. 그럼 왜 중생의 눈에는 그건 입법계품이나 화엄경 전체에 많이 나오는데 왜 똑같은 처지에 있는데 왜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까?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십정품에도 나오고 십정, 십통, 십인품 할때 십정품에 보현보살이 부처님께서 여기 보안보살이 아무리 그 보안 모든 것을 다 보는 보안보살이 보현보살 어디 계십니까? 할까요? 여기 계시잖아요. 부처님 여기 거짓말 하실 리가 없는데 삼매에 들어가 봐도 보현보살이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부처님께서 네 급으로 볼수 있는 게 아니다. 나중에 언제 보현보살을 볼수 있습니까? 동급이 됐을 때 보인대. 정지소지 비어경이. 그게 이제 견 일체 열애를 보니까 부처님이 보니까 자기가 부처가 됐으니까 얼마나 환희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대성행이 바로 부처님이 어디 계십니까? 불성, 일성, 대성, 하엄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죠. 부처님을 하엄이라고 하죠. 하엄. 화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으로 가는 길이고 바람일 행이고 엄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으로 가는 종착역이잖아요. 복과 지혜를 이 엄지 극과 장엄이라 하죠. 생불경계 중하야 드디어 나왔어요. 영단 악취하면은 부처님의 경계가 툭 튀어나온다. 부처님의 경계에 남으로 났으므로 환희한다. 부처님의 경계에 났으므로 환희한다. 부처님 경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다. 불자는 어디서 태어난다 합니까? 불구에서 부처님 입에서 태어난다. 부처님 입에서 어째 불자들이 태어납니까? 부처님의 경전에서 불자가 말씀에서 탄생한다. 이런 뜻이에요. 경전 구절구절이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 탄생하신다. 금강경을 이제까지 인류 역사상에서 금강경이라 하는 그 훌륭한 불경책을 읽으시고 부처를 이루어졌던 육조현흥스님께서 금강경 서문을 쓰시면서 그러놨죠. 부처는 어디에서 나온가? 차경출이라. 바로 이 금강경에서 탄생하신다. 예? 삼세제불이 차경출이라. 이 경전에서 나오셨다. 자, 부처님 경계에 났으므로 또 환희하고 일체 보살의 평등 성 중에 일체 보살의 평등한 성품에 들어가서 뭐 환희한다. 어제도 오늘 또 내일 또이 허공이 유통기한이 없고 허공이 변질이 없고 변화가 없는 것처럼 구례부동 명이불이라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한 성품이에요. 평등한 성품. 아주 깨끗한 보살은 그런 변동이 있으면 안 되거든. 지혜의 목숨으로 여기서 평등성 중에 환희한다고 하는 거는 평등해서 우리는 일단 생업을 하는데 먹고 사는데 다른 것도 사업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부처님이 지혜의 목숨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예? 내 업이 뭐냐? 지업이라. 지혜의 업이다. 지혜로운 업. 그러면 무슨 그렇게 지혜로운 업을 내가 인식하게 되면은 이치적으로 인식하게 되면은 내가 식당을 하든 내가 뭐 버스 기사를 하든

내가 무슨 뭐 어디 화장실 청소를 하든 뭐 대기업의 간부가 됐든 뭘 업을 삼아야 돼요? 지혜의 목숨을 업으로 삼고 그걸로 가지고 나 자신은 물론이고 태어나는 만큼 인류 사회를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저마다 타고난 인류 공영에 이바지란 말이 공략할 공짜잖아요, 그죠? 이바지 공짜예요. 인변에다가 함께할 공짜. 그 이바지 떡 하잖아요. 공약 올린다고 시댁에 공약 올릴 때 이바지 음식 한다 하잖아요. 이바지 이바지. 그러니까 지업을 삼아야 돼요. 그 평등성 중에서 가능한 게 평등성 중에서. 평등성이 없으면 어때요? 차별성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평등성을 가지고 차별을 해야 될 텐데 차별성을 가지고 평등하게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위 부동이냐, 동이 불하냐. 하이 완전히 중생하고 같이 놀지만은 중생은 아닌 것을 하이 부동이라 하잖아요. 동이 불하라고 하는 것은 모습은 똑같아. 위장술을 써가지고. 그러나 불하라. 거기에 절대 물하고 기름이 안 섞이는 것처럼 대중 속에, 이 불교 속에 녹아들지를 못하는 걸 동이 불하라 하죠. 중생의 삶은 동이. 이라고 하는 거 말이 이랬잖아요. 영어로는 however 이런 뜻이에요. 동의. 같지만은 그러나 however 불화라. 절대 조화롭지 못하다. 그건 중생이다. 그럼 일반 사람들은 그런데 부처님은 어떠냐? 하위부동이라. 관세음보살은 어디에 가더라도 같이 물어녹아 있지만은 중생처럼 지저분하게 살지는 않는다. 교화를 위해서 1100억 화신이 될 뿐이다. 때로는 독도 되고 때로는 약도 되지만은 중생을 이익을 위해서 독이 되고 약이 되는 것이지. 예? 예. 독약으로 이렇게 서로 분리된 것은 아니다. 원리 일체 포에 수립 등사고로 생하니라. 온갖 무섭고 틀이 곤두서는 이를 여의었으므로 하니한다. 온갖 무유 공포 원리 전도 몽상.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와 같은 앞에서 나온 거 차례대로 이제 의지하는 방식, 수행하는 방식, 그힘 주는 방식, 힘도 땡기는 인력이 있고,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 밀어내는 탄력이 있죠. 구심력이 있고, 원심력이 있죠. 예? 그렇죠. 어떤 데는 사람을 튕겨내야 될 힘이 있고, 어떤 데는 사람을 땡겨야 될 힘이 있죠. 여기서 이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을 이제 멀리 떠나면 이제 두려움도 사실은 없어져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예, 좋아하지 않는 거, 또 의심스러운 거, 근심하는 거, 뭐, 여러 가지 생각, 좋아하지 않는 것이 전부, 좋아하지 않는 것이 오면 음식이든 사람이든 다 두려운 거라. 예, 어떤 물건이든지. 그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가 왜 이게 두려움이 있는가. 예, 다섯 가지. 두려움에 대해서 차곡차곡 해야 돼요. 두려운 일이 아직 확정이 안 됐을 때는 의심하고 염려가 생겨요. 이 다섯 가지 중에. 의심하고 염려가 생기는 건 확정이 안 됐을 때는 의심하고 염려. 두려운 일이 이미 확정되면 어때요? 근심, 걱정이 돼버린 거예요. 예? 두려워하는 일이 확정돼 뿐 근심, 걱정이 생기는데 그 근심, 걱정을 내려놓으려고 참선도 하고 염불도 하고 그래 하는 거죠. 자, 한 구절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다섯 가지 이 두려움이 한의지에서 멀리 떠난 다섯 가지 두려움이 있다. 이 다섯 가지 두려움은 초지, 한의지, 쉽게 얘기하면은 식수상행색, 오온이 공한데 들어가는데 식온까지 공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수상행색까지는 고온은 밑에 이게 잡히는 데고 식온은 거의 안 잡히는 데거든요. 식온이 이제 일어나는 것을 생기고락이라 고생. 그다음에 수온이 일어나는 것을 수고 그 고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고수 낙수를 받아들이는 걸 수고한. 그 절에서는 수고하십시오, 고생하십시오 이말안 쓴댔죠. 뭐랍니까? 근념. 근념이라고 하는 거는 그 생각이 본래 없다. 근념이란 말이 다른 말로 유식입니다. 오직 한 생각이 꺼지면, 한 생각 놔버리면 꺼지는데,

생각의 꼬리를 물어가지. 네가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의심하고 복잡하게 됐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일단 생각을 놔라, 생각을 놔라. 방하착, 방하착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저기 수행자가 부처님한테 합한 오동화를 가져오니까 내려놔라 하니까 두 손에 들고 왔는데 한쪽에 내려놓으니까 또 한쪽에 그 내려놔라가 또 꽃을 한쪽에 내려놓으니까 부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더 내려놓을 게 없는데요. 네 마음을 내려놔라. 여기가 이제 우리가 여기 뚫으면 이제 반야신경을 환하게 뚫혀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읽다 보면 반야신경을 다시 공부해 보면은 와 반야신경 와 이래 쎄 구슬 씹듯이 와 이래 어렵노. 하나도 안 씹힌다. 구절구절마다 반야신경 너무 야물거든. 땐땐 못지라 땐땐 못지. 반야신경 결코 쉽지가 않아요.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렵고 너무 구조적으로 잘 해놓고 문장적으로도 훌륭하나 실제적으로 내 수행에 대입해보면은 무유공포? 에라이 무유공포다. 맨날 뭐 겉만 줘도 달달 뜨는 거지. 예? 예. 무슨 까닭이냐 하이고냐 이 보살이 한의지를 듣고는 덕 한의지 이에 한의지를 얻으면 어떻게 되느냐 한의지가 한의심이 생기면 어떠냐 한의지에 머물면 어떠냐 얻으면 어떠냐 이렇게 되거든요. 이건 저 뒤에 나와야 될 얘기인데 앞에 지금 미리 나왔어요. 한의지를 얻으면 온갖 공포를 멀리 떠나버린다. 그러니까 한 생각이 딱 끊어지면은 내가 고생스럽다든지 일단은 수고스러운 게 끝나고 고생스러운 게 끝나버리면은 고통이 일어나는 것이 끝나버리면은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도 끝나고 받아들이는 것까지 끝나면 조금 수준이 낮지만은 그 집착이래 집착 고통을 수고를 집치상이라 그래요. 고가 일어나는 걸 상속상이라 그래. 계속 잡아 당기거든. 이 전기불이 오면은 전기가 계속 공급대가 계속 이 전기를 받아 당기잖아요 지금. 예? 받아 이어서 계속 이 불이 오거든. 아까 그 불은 이 불이 아닌데 조금 전에 이 불이 아닌데 그 전기는 그 전기가 다 소비됐잖아요. 느낌이 오지요? 꼭 뭐 이렇게 불을 촛불을 태워가지고 이렇게 그 불이 아니다 이렇게 하지만 계속 끊임없는 심식의 생주이멸 하면서 이 생각이 흘러가는데 거기까지는 끊기 힘들더라도 그 안쪽 거는 거의 못 끊어요. 참선 안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굉장히 심각하게 해야 되거든. 온갖 공포를 멀리 여의는 것이니 초지에 한이지 안 되는 사람도 뭐라 했죠? 한해지. 한이지에 딱 들어가면은 요 한 누구든지 뭐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면 누구든지 한 1년 반 정도만 하면 화가 안 납니다. 화가 집중해서 주력만 하더라도 화가 잘 안 난대. 근데 그게 화가 난다 그러면 공부 안 된 사람이에요. 안 한 사람이라 시간만 보냈지. 자, 그 다음에 이른바 불할외와 살아갈 수 없는 공포, 그 다음에 악명외라 나쁜 이름을 들을 공포라, 사외라 죽을 공포라. 그럼 이런 데서 딱딱 짚어서 알아야 돼요. 불할, 살지 못하는 살아갈 수 없는 두려움은 뭐고 죽을 공포는 뭐냐. 그 다음에 악도외라, 악 나쁜 갈래에 떨어질 공포. 대중위덕외라, 대중의 위덕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공포를 개덕영이라 모두 아주 다 멀리 벗어난다 여인은이라. 여기서 이제 불할외 요거는 자 한번 누나들은 유인물 한번 좀 보고 갈까요? 쭉 읽겠습니다. 다섯 두려움 가운데에 생계 상실의 두려움. 아예 제가 그려놨어요. 생계 상실이 내가 위에 샀고 왜 깎여? 생계 내그 생계 내 사는 데 대해서 두려움.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둘은 비슷해 보이는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청양수가 그렇게 해석했어요. 생계에 내가 살아갈 그 돈도 없고 식량도 떨어지고 의미도 없고 이
이래가지고.

몸을 아침 저녁으로 내가 이게 살아질 수 있을까 이래가지고 경제적으로 타격도 받고 이랬거나 근심 걱정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불할래라고 한다. 반면에 내가 살아서 존재로 버티는 원인이 아예 완전히 다해가 더 이상 살수 없고 내가 이제 죽어야 될 판에. 예? 이 몸이 실제적으로 어때요? 실제로 정사보시에 실제로 사보 내 받은 보를 이 몸을 버릴 때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뭐 때문에 두렵습니까? 아상이 많아서 그렇다.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정리하십시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하면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융, 상구보리 하와중.

0: 평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 보우국사. 태고 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매 그리은 한국 불교 전통 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 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 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 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 불교 태고종.
1: 남해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2: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 때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몸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념이 지속되겠고 본선의 노력을 다할지어다.
1: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재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기도 동안 선빵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재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관음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관음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4: 다른 사찰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 금강계단입니다. 계단의 한가운데 부처님의 진신 사례를 모신 불탑이 있습니다. 이곳은 부처님을 섬기라고 만든 곳이 아닙니다. 수행을 근본으로 생각하고 계율에 따라 정진했던 부처님의 마음을 새긴 곳입니다. 깨달음은 오롯이 스스로의 몫이지만 수행자들에게는 그 길을 함께 가는 도반이 있습니다. 1400년이 흐른 오늘도 산지승원의 공동체의 문화를 잇고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통도사입니다.

청도산은 명축산 남쪽에 기대어 자리 잡았습니다. 청도산은 대한민국의 삼보 사찰 중 하나입니다. 석가모니 사리를 봉안한 불보 사찰이죠. 명축산이란 이름도 부탁해서 깨달은 후에 설법했다는 인도의 오래된 산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산지 승원답게 산세에 맞추어 짓느라 동서로 길게 늘어선 모습이 되었습니다. 청도사로 향하는 길은 계곡을 따라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안내합니다. 자연지형 그대로 경계를 삼았죠. 초입에는 흔히 볼 수 없는 석당간이 남아있습니다. 청도사는 영축 총림입니다. 총림이란 선원, 강원, 유론, 염불원 네 가지를 갖춘 곳을 말합니다. 양쪽 기둥에는 수행정진과 공동체 생활을 하는 공간에서 갖추어야 할 기본을 당부하는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통도사는 한국에 현존하는 900

0: 지역의 전통 사찰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입니다. 정각만 50여 동에 이르고 경내는 세 구역으로 나뉩니다. 가장 깊숙한 대웅전에 다가갈수록 지대가 높아지죠.
1: 동도사는 자장률사가 계율사상을 바탕으로 창건한 사찰입니다. 일곱 개 산사 중에서 가장 먼저 창건된 유서 깊은 사찰입니다. 금강계단과 대웅전을 중심으로 한 상노전, 대광명전을 중심으로 한 중노전, 영산전을 중심으로 한 하루전, 이렇게 세 개의 구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성마다 여러 개의 정각을 가지고 있어서 통도사에는 한국 불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각이 다 있다고 할 만큼 그러한 종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0: 사찰의 첫 구역인 하루전의 중심은 아미타 부처님을 모신 극락보전입니다. 아미타 신앙은 누구나 믿으면 극락에 갈 수 있다는 민중을 위한 신앙입니다. 외벽에는 반야용선을 타고 극락세계로 건너가는 모습을 그린 희귀한 벽화가 남아있습니다. 영산전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영산전의 영산은 영축산의 준말입니다. 내부에는 팔상도가 남아있죠.
2: 팔상탱이라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를 여덟 장면으로 이제 그려놓은 것인데요. 첫 번째가 탄생, 그 다음에 세상을 두루 둘러보시고, 그 다음에 출가하시고, 그 다음에 수행하시고, 득도하시고, 그 다음에 설법하시고, 열반하신 총 여덟 가지의 장면이 팔상탱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0: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법화경에 나오는 칠보탑을 그린 견보탑품 변상도입니다. 불임문부터는 중로전입니다. 중로전에는 신라, 고려, 조선시대 건물이 모두 있습니다. 중로전의 중심은 대광명전입니다. 통도사 대웅전 다음 가는 규모죠. 화엄경의 주보리자 우주 본체를 상징하는 비로자나 부처님이 모셔져 있습니다. 불상 뒤편의 그림은 최고의 삼신탱화로 평가됩니다. 관음전은 중생의 고뇌를 씻어주는 곳입니다. 석등은 무명의 어둠을 지혜의 빛으로 밝혀주는 상징물이죠. 관음전에는 관세음 보살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관세음 보살은 자비의 화신으로 이를 믿는 관음 신앙은 삼국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산조당은 가운데 문이 높은 소설산문 형식의 조선 말기 건축 양식입니다. 계산조당을 지나면 해장보각입니다. 중국에서 진신사리와 대장경을 모시고 와 통도사를 세운 자장율사의 영정을 모신 곳입니다. 중로전의 용화전 앞에는 스님들의 발호를 닮은 탑이 서 있습니다. 한국 유일의 봉발탑입니다. 마지막 구역인 상로전은 통도사의 백리입니다. 대웅전의 지붕은 진입로인 동쪽이나 주방향인 남쪽 모두에서 정면처럼 보이도록 지어졌습니다. 대웅전의 남쪽 현판은 금강계단입니다. 대웅전 북쪽에 금강계단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웅전 내부에는 불상이 없습니다. 대신 불탑이 보입니다.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진신사리탑입니다. 이것이 불상이 없는 이유이자 통도사를 불보사찰이라 부르는 이유입니다.

0: 금강계단은 부처님의 진신 사례를 모신 탑을 향해 있습니다. 금강계단은 예로부터 스님이 되고자 하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올라 계를 받고 수행자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곳입니다. 정멸, 즉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상징합니다.
1: 정멸이란 뜻은요, 모든 번뇌가 사라진 그런 이제 장소이자 뭐 경지를 얘기하는데요, 바로 니르바나, 열반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욕계, 색계, 무색계를 모두 포용하는 이 법계의 공간 그 자체를 얘기를 합니다. 깨어있는 불성, 깨어있는 마음 그 자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0: 통도사의 금강계단이 한국 불교 수행자들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4시 공양 시간. 때를 알리는 쇠북을 울립니다. 여전히 전통 방식을 고수하는 공양간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마지를 짓는 소임자들은 밥 짓는 과정에서 나오는 물기를 붓다의 눈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정성을 다합니다. 이렇게 지어진 마지는 각 전각의 부처님을 위한 것입니다. 첫 번째 마지가 향하는 곳은 대웅전입니다. 매일 갓 지은 공양을 가장 먼저 부처님께 올리는 것은 부다의 수행가풍을 따르겠다는 지극한 마음다짐입니다.

자연 속 사찰, 사찰 속 정신을 채우는 것은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구도의 마음입니다. 승원은 그 과정을 함께하는 공간이자 정신을 공유하는 울타리죠. 산지승원의 원형을 이어온 수행하는 삼터,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통도사입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 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 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라.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남부순환로 우면산하 BTM 불교 TV 무상사 수월 도량에서 지극한 정성으로 약사 기도 올리는 불교 TV 부타의 회원들과 약사 기도 동참 발언제자 지시

예. 이병아, 김관순, 노경국, 한종현, 이경아, 한윤아, 부채, 대구, 수성구에 정삼일, 이종숙, 김종숙, 최지영, 부채, 경기도 화성시에 조동임, 장용주, 장민우, 장유빈, 부채, 제주, 제주시에

보채 대구 수성구에 조수옥 보채 좋은 인연 발언 서울 송파구에 김진호 보채 학업 성취 발언 대구 수성구에 한태용 한도영 보채 가족 비상 발언 제주 제주시에 강동원 윤소연 강민수 강서단 보채 대전 서구에 강명래 조랑현 정성희 조시현 조억연 조성문 조성옥 조민경 보채 부산 서구에 강영자 장유진 이경림 장기의 장혁진 보채 대전 중구에 김균태 김영수 이상선 김영호 김소영 보채 경기도 파주시에 김민규 유진수 보채 충북 탄양군에 김상철 강영미 김준영 김현수 석기란 강유 황노미 김은영 보채 경기도 부천시에

시에 박경자 황도식 하성이 황성윤 황희윤 부채 황용국 영가 경남 창원시

조동인복 장조준 장철모 장일반 황영조 조계봉 이한이 조강래 고지연 청주 한시영가 조시연복이 조남종 영가 태아령 일체영가 한삼섭복이

영혼이 소멸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청정해져 언제나 평안하고 행복 누리며

부타 회원 가정 내의 일체 재앙 사라지고 가정이 화목하여 편안한 삶을 살고 마음

대한불교 조계종 마곡사에서는 백범 김구 선생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되새기고 평화의 중요성을 배우며 수행자 원종 스님의 화해와 협력, 이해와 배려의 가치를 후세에 전하고자 제77주기 달해제 및 추모 문화제를 개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041-841-6221번입니다.

0: 공익법인 세계법왕 일봉문도중앙회에서는 일봉 서경보 존자님 탄신 112주년 기념 및 원적 30주기를 맞아 추모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오는 6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 안성 영평사에서 진행되는 이번 추모법회에 인연 있는 사부대중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맞이 특별 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2: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3: 안녕하세요. 산말리입니다. 최근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 왕과 사는 남자. 영화 속 어몽도의 염원이 이루어진 걸까요? 영화를 보고 단종아리를 호소하는 사람들로 단종의 유배지인 영월이 역사 이래 최대 성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영화 속 감동을 넘어 실제 단종의 유배지 영월을 찾아가 그 외롭고 비참한 마음을 느껴보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영월 단종 유배지 투어 총정리, 단종의 흔적을 쫓으며 느낀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여행은 산말리가 추천하는 루트, 단종 유배의 시간순으로 단종의 흔적을 따라가 봤는데요. 단종의 첫 유배지인 청령포를 시작으로 단종이 승하한 장소 관풍원과 자규루를 보고요. 단종의 시신을 거둔 어몽도가 단종을 모신 곳 장릉을 관람한 뒤 단종의 영산대제를 모시는 단종의 원찰 보덕사를 들를 예정이에요. 그리고 단종과 관련된 또 하나의 장소 금강정과 낙화암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단종의 첫 유배지 청령포로 떠나보겠습니다. 이곳은 청령포 주차장인데요. 아침인데도 차가 이렇게 많은 걸 보니 전 국민이 단종아리 중이라는 게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 주차된 차들을 따라 쭉 걸어가시면 매표소가 나옵니다. 청령포를 가려면 무조건 배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데요. 티켓비는 개인 기준으로 성인 3,000원. 그리 비싸지 않은 편이었어요. 저도 표를 구매하고 드디어 단종의 첫 유배지 청령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삼면이 서강으로 둘러싸이고 뒤로는 육육봉 봉우리로 막힌 천연 감옥. 이곳이 바로 왕위를 빼앗긴 소년왕이 가마와 배를 갈아타며 도착한 청령포인데요. 청령포는 국가지정문화재 대한민국 명승 제50호로 단종이 세조에 의해 노상군으로 강봉된 뒤 유배 생활을 하기 위해 도착한 첫 유배지예요. 배를 타기 위해 줄이 꽤 길게 서 있는데요. 저는 평일에 오픈런으로 방문해서 20분 정도 기다렸는데 편집하면서 보니까 요즘에는 1시간도 넘게 기다린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저도 배를 탔는데요. 운항 시간은 2분? 잠깐 건너는 정도라 멀미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배에서 내리면 이렇게 울창한 소나무 숲길을 지나 단종이 생활했던 단종어가로 향하게 되는데요. 신기한 건 단종어가 주변 소나무들이 단종어가를 향해 마치 절을 올리듯 자라 있었어요. 나무들도 단종을 향한 충절을 다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며 단종어가에 도착했습니다. 단종어가는 왕이 생활했던 곳이 맞나 싶을 정도로 소박하고 단아했습니다. 사실 지금은 단종이 살던 당시의 어가는 없고 단종이 머물렀던 당시를 재현해서 복원한 것이라고 해요. 내부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파란 비단 옷을 입고 책을 읽는 단종이 있습니다. 저는 모형인데도 소박하게 앉아있는 모습이 어딘가 슬퍼 보이네요. 반대편으로는 곤룡포와 시녀의 옷이 걸려 있었어요. 어가 앞으로는 단묘제 본부시 유지라고 쓰인 금표비가 있는데요. 이게 영조의 친필이라고 해요. 영조가 1726년에 단종의 유배지를 보호하고자 일반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비와 비각을 세운 것이라고 합니다. 단종은 사후 241년 만인 숙종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노상군에서 단종이라는 묘호를 되찾았는데요. 영조는 부왕인 숙종의 뜻을 이어받아 단종에 대한 추모 사업을 가장 적극적으로 펼친 임금이라고 합니다. 단종어가를 지나 오른편으로 향하면 커다랗게 두 개의 가지로 갈라진 소나무가 있는데요. 천연기념물 제349호로 지정된 청령포 관음송이에요. 단종은 유배 당시 이 나무에 갈라진 틈에 앉아 고향인 한양을 생각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요. 그런 단종의 비참한 울음을 보고 들었다고 해서 볼, 관, 소리, 음자를 써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관음송을 지나 산책로를 올라가면 잘 쌓여진 돌탑이 하나 나오는데요. 돌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쌓은 이 돌탑은 단종이 한양 땅을 그리며 쌓았다고 전해져요. 문득 돌탑이 진짜 한양을 향해 있나 궁금해서 지도를 켜봤는데요. 탑의 방향이 얼추 서울을 향해 있었어요. 단종의 그리움이 한양을 향해 방향을 잘 잡은 것 같아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청령포를 쭉 둘러봤는데요. 평일인데도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편안하게 관람하시려면 아침에 오픈런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다음 장소로 가볼까요? 첫 유배지 청령포를 지나 도착한 이곳은 단종이 승하한 장소, 관풍원과 자규루입니다. 1457년 여름, 청령포에 큰 홍수가 나자 단종은 이곳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는데요. 이곳은 원래 영월객사의 동원이었어요. 지방관청의 집무실 같은 곳이죠. 이곳에 머물면서 단종은 자주 자규루에 올라 자신의 처지를 담은 자규시를 읊었습니다. 한 마리의 원통한 용이 궁중을 나와 외로운 몸 그림자가 첩첩산 중에 짝을 잃었네. 밤마다 잠을 청하나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해마다 하늘 지우려 하나 하는 끝이 없네. 두견새 소리 끊어진 새벽 달만 하얀데 피눈물 흐르는 봄골짜기엔 지는 꽃마저 붉구나. 하늘은 어찌하여 저 슬픈 하소연을 듣지 못하는가. 어찌하여 수시

0: 많은 사람의 귀만 홀로 밝은가. 그리고 1457년 10월 24일 이곳에서 17 소년 왕이 차가운 마지막 숨을 거두었는데요. 그날 밤의 적막함이 60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몽도가 단종의 시신을 수습해서 모신 단종의 무덤, 장릉인데요. 입장료는 성인 2,000원으로 저렴한 가격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네, 표를 끊고 입장하면 가장 먼저 단종 역사관이 보여요. 이곳은 단종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단종의 모든 것이 잘 전시되어 있는데요. 장릉을 둘러보시기 전에 관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사관을 나와 안쪽으로 가다 보면 어몽도 정려각이 나오는데요. 이곳은 1726년에 영조가 단종을 지킨 어몽도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세운 곳입니다. 이쯤 되면 영조가 다시 보이기도 하는데요. 자기 아들 빼고 다 챙긴 아무튼 단종의 시신을 거둔 자는 삼족을 멸한다는 세조의 엄명이 두려워서 모두가 외면할 때 목숨 걸고 왕의 시신을 거둔 호장 어몽도는 의의를 행하다 화를 당함은 달게 받겠다며 이곳에 단종을 암장했습니다. 그의 충절 덕분에 60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단종을 기억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에 문득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몽도 정려각을 나와서 조금 걷다 보면 이런 이정표가 나오는데요. 장릉을 보려면 이정표를 따라 조금 걸어 올라가야 해요. 길이 길지는 않은데 경사가 조금 있어요. 저는 괜찮았는데 아마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조금 힘들어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길을 따라 걷다 보니 드디어 장릉이 나왔습니다. 장릉은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데요. 조선의 왕릉 중 서울과 경기도를 벗어나서 위치한 유일한 왕릉이에요. 오랜 시간 노상군의 묘로 방치되어 있다가 1698년 숙종에 이르러서야 단종으로 복위되며 장릉이라는 이름을 얻고 왕릉의 격식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평지에 가까운 곳에 조성되는 일반 왕릉과 달리 장릉의 능침은 산줄기 서쪽 언덕 매우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요. 어몽도가 단종의 시신을 이곳까지 옮기면서 어떤 기분이었을지 생각하며 꽤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아래로 내려오면 단종의 충신들을 기리는 장판옥과 배식단, 그리고 단종의 재앙을 지내는 정자각이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매년 단종문화제 기간에 단종재향을 올린다고 해요. 올해 단종문화제는 4월 24일 금요일부터 26일 일요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고 하니 이 기간에 맞춰서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장릉에서 나와 좌회전을 하면 도착할 수 있는 이곳은 단종의 명복을 비는 원찰, 보덕사입니다. 영조가 단종의 은혜에 보답하라며 직접 이름을 내린 곳이죠. 이곳에는 일반 사찰과 달리 아주 특별한 정각이 있는데요. 마치 단종이 유배지에 타고 온 가마를 연상하게 할 만큼 작은 정각, 바로 단종 어각입니다. 가장 먼저 단종이 백마를 타고 있는 탱화가 눈에 들어왔는데요. 이 그림은 단종이 승하하던 날 충신 추익한의 꿈에 나타난 단종의 모습을 그린 그림인데요. 꿈에서 단종은 산신이 되러 간다며 백마를 타고 태백산을 향했다고 전해져요. 그래서 그 이후로 태백산의 산신은 단종의 모습으로 모셔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종 어각의 중심에는 국가 표준 영정 제100호 단종의 영정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보덕사에서는 이곳에서 매년 단종의 넋을 기리는 단종대왕 영산대제를 지낸다고 해요. 17세의 어린 나이에 억울하게 왕위를 빼앗기고 비통한 죽음을 맞이한 단종의 넋이 이곳에서 편안히 잠들기를 바랍니다. 단종 영산대제 역시 단종문화제 기간에 함께 열리니까 꼭 방문해보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은 금강정과 낙화암입니다. 단종이 관풍원에서 사약을 받고 승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단종을 모시던 신녀와 종.

왕복들이 이곳에서 투신하여 순조한 곳이에요. 곳곳에는 그들을 기리는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단종의 시신을 거둔 어몽도가 이곳 금강정 근처에서 슬피 울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져요. 낙화암은 보시다시피 암석이 많이 훼손되어 있는데요. 최근 영월군에서 관광개발 사업으로 이곳에 모노레일을 설치하기 위해 공사를 진행하며 훼손된 것이라고 해요. 개발도 좋지만 역사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부서진 낙화암을 보며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저는 영월 서부시장으로 향했는데요. 한 순대국밥집에서 맛있는 국밥과 순대를 먹으며 허기를 달랬는데 아주 꿀맛이었습니다. 이곳 외에도 곳곳에 맛집이 많으니 영월 방문하시는 분들은 이곳에 한번 들러보세요. 오늘 이렇게 단종 유배지 투어를 하며 영월의 곳곳을 다녀봤는데요. 비운의 왕 단종과 그를 지키던 충신들의 충절을 직접 느끼면서 저는 단종통이 더 심해졌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0: 자냐?
1: 아니, 근데 눈은 왜 감고 있냐?
2: 헤이디! 우와, 세계가 알아주는 사찰이네.
0: 당연하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볼까?
3: 스님, 귀한 술인데 한 잔 드시고 하십시오.
4: 저 용이 도술을 부린 모양입니다.
5: 내일 아침 제일 먼저 만난 사람에게 반드시 시주를 받아라.
6: 저기...
3: 무슨 일 있을지요, 스님?
7: 스님! 우리 스님!
3: 공주가 이리 사람을 반기는 아이가 아닌데...
0: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8: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우리의 아버지는 늘 귀에서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안아드릴 차례입니다.
1: 비티엔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 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부다의 길.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 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중국 4대 성지 관음도량 보타산과 지장도량 구화산 순례는 8월 10일에 진행합니다. 2026년 대만 인구 공승법회 및 성지 순례가 8월 29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 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로원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절대의 세계를 체험한 사람들, 여기에는 비단 부처님만 계시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실천해서 절대의 세계를 체험한 국내외 여러분들을 제가 소개를 했고, 그리고 그분들의 가르침의 특징이 왜 달라 보이느냐, 그것은 본래 가르침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가르침을 듣는 그런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얘기하실 수밖에 없었다, 그런 내용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절대 세계를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들 중에서도 특히 요 백박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해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은 백박사님이야말로 이 시대를 저는 과학 만능의 시대 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좀 부르고 싶습니다. 이 시대에 까딱하다 빠지기 쉬운 그 함정, 즉 물질 만능의 사고방식에서부터 부처님 세계로 향하게 하는 수기설법이죠. 이 시대 꼭 알맞는 수기설법을 해주신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체험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분이 어째서 과연 특이한 기존의 불법과는 다른 이 시대에 맞는 이야기를 하신 분일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 시대에 맞는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가? 저는 감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석가열의 부처님 시대에는 지금 시대와는 너무나 틀립니다. 2500년 전이고 그때는 인도고 또 한국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업이 단순해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인도에는 지금도 뿌리 깊게 네 가지 계급이 있습니다. 양반 계급, 소위 브라만 계급입니다. 그 다음에 양반 계급이 아니라 아주 선비 계급이죠. 그게 브라만이고, 그 다음에 양반 계급들은 크샤트리아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업, 상공업. 근데 아마 그때도 주로 인도의 대부분의 직업은 농업이었을 거로 생각합니다. 즉 농경 시대에 알맞은 불법, 이것이 석가열의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불법은 어떤 한 면으로 보면은 지금 구시대 유물로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지금 공자님 말씀을 배우는 학교는 아무데도 없고 그게 반맥여 주느냐, 공자님의 말씀을 갖고 뭐 출세를 할 수 있느냐, 공자님의 말씀을 갖고 정말 인격자가 되느냐,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조상들이 정말 뼈심 들여서 공부했던 사서삼경은 이미 구시대 유물로 되고 말았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필요한 우리들이 꼭 함으로써 돈도 벌고 행복해지기도 하고 출세도 하는 그런 가르침, 이것만이 살아남는데 그것은 지금 현대 과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과학에는 물론 자연과학만 있지 않습니다. 인문과학, 사회과학 그런 것을 잘 허물어서 이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고 돈도 벌 수가 있고 등등. 그러기 때문에 구시대 유물은 다 사라집니다. 석가열의 불법도 다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불법이라 하더라도 이 시대에 맞는 불법이 꼭 필요하다. 그런데 이 시대에 맞는 불법은 지금 거의 없는 것 같고 옛날 서열의 불법은 또 예수님의 가르침, 공자님의 가르침은 이제 구시대 유물로 점점 도태될 것이 거의 분명해 보입니다. 아무리 길을 쓰고 선교사를 양성하고 아무리 길을 쓰고 포교사를 양성하고 불법 중으로 해서 여러 가지 악을 써도요. 젊은이들이 외면할 수 없는 밖에 그런 시대로 갈 수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럼 이 시대에 꼭 알맞는 정말 가장 위대한 가르침, 저는 이것을 백 박사님의 가르침이라고 해서 이 시간에는 이 백성옥 박사 편, 절대 세계를 체험한 사람들이 중에서도 백 박사님 가르침 이야기는 이 시대를 살리는 가르침이고 이 시대를 무지에서 벗어나게 하는 가르침이고 불법을 서가열의 불법을 이어받아서 불법을 중흥시킬 수 있는 유일한 가르침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소개를 꼭 하고자 합니다. 아마 잘 들어보신다면 상당히 지혜 있는 분이라면 공감하시고 실천하시면서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기술로서 아마 나가시게 되실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백 박사님의 가르침이 과연 어떻길래 이렇게 입에 거품을 물고 열심히 홍보를 하느냐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제가 일찍이 젊은 시절에 저 불교를 참 좋아했습니다. 좋아했을 뿐만 아니라 불교를 좋아한 게 아니라 좀 실천해서 어떤 절대 세계를 맛을 보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대학생 때부터. 그래서 그 가르침을 찾으려고 무척 애썼고 어떻게 전생의 인연인지 저는 대학 1학년 때부터 금강경을 열심히 읽었고 절대 세계 맛을 보려고 했었었어요. 근데 저는 혼자서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훌륭하다는 선생님들, 스님들, 또 학자들 얘기를 두루두루 찾아다니면서 그분들을 따라서 공부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부분적으로만 얘기하시고 자기 체험을 얘기하실 뿐이지 더군다나 이 시대에 걸맞으면서도 절대 세계를 체험하는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는 그 스님들이나 학자는 제가 보기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참 그런 분을 마음속으로 은근히 만나기를 아주 간절히 기원을 해왔는데 그때가 저한테 아마 온 것 같습니다. 이제 그분이 바로 백성옥 박사였던 것 같습니다. 백 박사님은 첫 번 만났을 때부터 아주 가슴이 뻥 뚫리게 시원했습니다. 뭐냐면은 그분의 가르침은 너는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넌 부처님과 같이 전지전능한 그건 대단한 존재라는 겁니다. 또 그분의 가르침대로 하면은 너도 전지전능한 존재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군대 생활을 하면서 육군 소위라는 게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육군 소위 따기도 되게 힘들었고 군대 생활 적응한다라는 것은 저는 웬만하면 다 왜냐하면 사회에서도 비교적 저는 모범생으로 했기 때문에 군대 생활, 장교 생활도 모범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회생활에서도 그렇지만은 군대생활에서는 완전히 빵점이었습니다. 저는 맨날 그 군대에서 그 비리비리한 사람을 별명을 뭐라고 붙이냐면 고문관으로 붙입니다. 저는 군대에서 열등감을 톡톡히 요새 열등감보다도 경천이라는 단어를 우린 즐겨 쓰죠. 경천을 톡톡히 당하면서 군 복무 기간이 2년이었습니다만은 2년을 하루하루로 제대 날짜를 꼽을 정도로 지옥과 같은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아, 이 지옥을 어떻게 탈출할까? 그때 저는 불교를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매일같이 이제 장교니까 출퇴근이 가능했어요. 집에 오면은 불경을 쭉 읽었습니다. 그때는 그리고 관세음보살을 받기는 못했어요. 열심히 관세음보살을 했어요. 아, 안 통하더라고요. 아, 나는 지옥 같은 이 생활을 2년 동안 해야 될까? 그러던 중에 제가 그 도반의 소개로 백 박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얘기를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충 이런 얘기입니다. 너 지금 군대 생활 고통으로 생각하지? 그게 사실은 본래 없고 착각이야. 뭐 그렇게 똑같이 얘기하시진 않았지만 그 착각이 본래 없고 그 소리 들을 때부터 그걸 자신감 있게 얘기해 주셨어요.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군대 생활도
반드시 바꿀 수 있고 씩씩해질 수

있다. 아침 저녁으로 금강경일 거고 무슨 생각이든지 부처님께 바쳐라. 이것이 그분의 제 일성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고통에서도 벗어나고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열등한 존재가 아니고 큰 인물이 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암시를 해주시면서 저는 가슴이 뻥 초면에 뻥 뚫리는 그런 아주 상쾌함을 못 봤습니다. 나중에 중간에 보따리 싸고 퇴타심이 날 때도 없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도 제가 보따리 싸고 퇴타심 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은 첫인상이 너무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너는 될 수 있다. 고통이라는 것은 사실 본래 없는 것이다. 넌 당자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게 너무나 시원했고 그 시원한 그 말씀이 저를 불교를 몇십 년 이어오게 했고 그 가르침을 유일하게 그리고 그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서 홍보대사로서 열심히 하게 된 원동력은 그때 첫 번 만났을 때 그 시원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가르침이 이분이 과연 어떤 분인가? 이분이 과연 이 시대에 꼭 맞는 필요한 말씀을 과연 해주셨나?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의 가르침의 특징을 그냥 어떻게 얘기하는 것보다 서가열의 가르침은 어떻고 근데 서가열의 가르침이 특징이 없어요. 왜냐하면 서가열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수기설법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게 얘기하셨습니다. 이것이 서가열의 특징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학자마다 틀리고 스님마다 틀립니다. 근데 종파가 다 여러 가지로 갈라져 있죠. 사실 서가열의 가르침의 특징은 우리가 알기로는 금강경이 있다라고 보지만은 지금도 아함경이 서가열의 가르침의 핵심이다. 방등부가 핵심이다. 관세음보살이 다다. 또 지장보살이 다다. 백가가 쟁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서가열의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서양 사람들도 불교는 무엇인가 이렇게 아는 그 서가열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대개 재행무상입니다. 재행무상. 이 세상은 무상한 것이다.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렇지만 잘 수도를 하면은 열반적정. 영원한 세계가 반드시 있다. 그것은 아마 자기 마음속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서가열의 가르침의 핵심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중간에는 수도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수도를 제법무아라고도 합니다. 그럼 이러한 서가열의 가르침을 우리는 그대로 특히 농경시대에는 아무런 그것의 이의를 달 변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쭉 농경시대를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서양보다도 뒤늦게 산업화에 저거 단일 1960년도 그때도 농민이 80%가 됐습니다. 한국은 늦었습니다. 서양은 벌써 산업화가 되고 과학화가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낮잠만 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완전히 우리나라는 농경시대였고 불법도 옛날 서가열의 불법을 그대로 했습니다. 최근까지도 거의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서양은 벌써부터 산업화가 되고 과학화가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무섭게 배워놓으면서 부처님한테 신에 매달리고 이런 가르침에서 점점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벗어나고 성당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여전히 불교 신자라고 하면은 지금도 관세음보살한테 매달리고 지장보살한테 매달리고 아미타불한테 매달립니다. 아직도 그런 가르침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개중에 참선하는 분들은 내가 부처다라는 가르침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것이 구체화되질 않아서 참선하는 불교 불자는 그 지극히 소수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상당수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아미타불 하면서 매달리는 불교에 다 의존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스님들은 물론 참선은 되지만 거기도 선지식이 안 계신 지 오래되기 때문에 그 참선도 점점 그 빛을 퇴색해가고 잃어가지 않나 그러면서 거기 나온 부작용에 대한 적절한 처방을 해주시는 선지식이 아주 드물기 때문에 그 참선이 아직 활성화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고의 가르침이라고 주장을 하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도인이 탄생됐다는 이야기가 들어보기 어렵습니다. 도인은 되기는커녕 고통에서 벗어나고 근심에서 벗어나고
투쟁에서 벗어났다는 이런 이야기조차도 들리지 않습니다.

지 않습니다. 기적을 체험했다는 얘기는 더더욱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선이 이 가르침에 불교의 주류를 이루기는 지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런 가르침, 서가열애가 2500년 전에 얘기하셨던 그 불교의 틀을 계속 이어지는 농경시대로 말미암아 그 중간에 물론 해능, 달마나 해능이나 이런 걸출한 그 저 선지식이 나왔지만 그분들이 제시하는 불교는 그때 대중들한테 먹혀 들어가기 너무나 쉽지가 않았습니다. 지금은 외래 먹혀 들어갈 수 있지만 그리고 수행의 로드맵을 그네들은 정확히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사선이라는 가르침이 있었습니다만은 조사선이 변해서 많아지니까 조사선 갖고는 안 되겠다. 도인은 드물다. 그래서 이제 간화선으로 바뀌었습니다. 간화선으로 바뀌었는데 이 가나선은 수행의 그건 다 정법이고 올바른 말씀이라고 합니다만은 대중들이 접근하기에는 좀 어려웠습니다. 한꺼번에 탕 터져서 1초 직입 열애지 이런 가르침은 이런 못 배우고 이런 대중들한테는 너무 소화시키기 어려운 가르침이었습니다. 이것이 현재 한국 불교인데 여기 많은 포교사를 많이 배출한다 해서 이 가르침을 고집하고 있는 한 농경시대 가르침을 고집하고 있는 한은 불교가 중발전하기는 아주 어렵고 젊은이들한테 여전히 외면당하는 종교로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에 정말 어떻게 보면 혜성과 같이 등장한 분이 좀 백박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백박사님은 물론 기존의 해능, 달마 이런 분의 가르침이 틀렸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수도의 방법론이 이 산업사회 또 4차 산업혁명 시대 어떤 물질만능의 시대 물질만능의 시대를 나쁘다고 얘기하지 마라. 물질만능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과학이 발전하고 사람이 농사만 짓고 살 수가 없고 그런 과학에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는데 그것들은 다 마음 밖의 세계를 그려낸 그런 학문이다. 그런 것을 따라가는 것을 나쁘다고 얘기하고 단식만 하고 있어서 그리고 불교의 중호를 기대한다는 것은 마치 연못고 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어리석다. 외래 이 시대에 알맞는 새로운 불교를 일러주는 것이 불교의 중호의 길이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바로 백박사님의 가르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불교는 특히 참선이 정법이긴 하지만은 올바른 깨달음의 길에 도달할 수 있는 현명한 수행의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특히 대중들이 이해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스님들이 출가를 합니다. 출가를 해서 우리 한거 동안거로 하면서 유일하게 달마 해능 이 가르침을 고대 조주 스님 이것을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대만은 잽싸게 탈바꿈을 했어요. 거기도 임재종이었는데 생활불교로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대성공을 했습니다. 한국은 고지식합니다. 그대로 달마 해능 임재 특히 임재 스님 유명하죠. 고트를 그대로 몇천 년 전 걸 그대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선지식이 나타나서 달마 해능 임재의 가르침을 이렇게 이렇게 하면 쉽다. 즉 바치는 법이 바로 그건데 바치는 법을 적용해라. 이렇게 하는 선지식이 나타나질 않았고 그만 고집하기 때문에 스님이 되는 사람이 죽어요. 아주 그러면서 절간을 비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절간만 비는 게 아니라 이런 실용성이 있기 때문에 교회도 비고 성당도 비고 성당은 이미 벌써 뭐 100년 전부터 비기 시작을 했습니다. 요새 유럽에 가보면은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성당은 통통 비입니다. 특히 아주 극심합니다. 그래서 유럽인 영국에 오래 사는 교포가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당구장이고 아파트가 돼 있는데 잘 보니까 그게 다 성당이더랍니다. 이게 옛날에 성당 세운 사람들이 보면 땅 피를 토하고 탄식할 일이에요. 이런 성지가 당구장이 되고 아파트가 되다니 말이 되느냐. 그런데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한국은 아직도 가톨릭이 살아있고 개신교가 살아있고 불교가 살아있습니다. 한국은 종교의 아직 왕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양은 일찍 사라졌고 특히 물질 문명이 발달한 일본이나 유럽에서는 특히 일본에서는 불교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불교는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미신처럼 돼버리고 말았어요. 자, 이게 솔직한 현실입니다. 여기 포교사 아무리 양성한다고 해서 안 됩니다. 포교사의
정신 자체가 아직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사고방식으로 전환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백 박사님의 가르침은 서가열의 가르침을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서가열의 불법, 열의 불법은 버려라 합니다. 그런데 버려라 하면은 사회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농경시대에는 그게 됐습니다. 저는 스리랑카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스리랑카는 지금 서가열의 불법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데가 가장 서가열의 가르침을 그대로 태국은 많이 달라졌어요. 먹고 살아야 되고 그 관광산업이 발달한 나라인데 스리랑카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다 사회생활 안 해도 다 거기는 신도들이 매교 살려주고 의식주를 다 제공해요. 그래서 서가열의 불법을 그대로 해도 괜찮은 나라가 바로 스리랑카입니다. 근데 그걸 고집하는 결과 스리랑카는 아주 가난한 나라가 됐고 아주 열등 내부는 끊이질 않아요. 부처님 세계니까 전쟁이 없을 거겠죠. 더 많아요. 이게 웬일이에요. 불법을 지키는 나라가. 그리고 불법을 고지식하게 지키는 나라. 스리랑카뿐만 아닙니다. 라오스, 캄보디아. 행복하게 살지 않습니다. 그 불법을 믿는데 왜 행복하게 살지 않느냐. 그게 참 불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서가열의 2500년에 그 농경시대의 불법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데 그것은 부처님 말씀이 아닙니다. 부처님 말씀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중생의 무량한 번뇌이다. 그러면 그걸 탈피하기 위해서는 시대에 알맞는 수기설법이 꼭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불교 믿는 나라가 다 가난하다라고 기독교 일부 신자들은 비난합니다. 기독교 믿는 이들은 다 잘 산다. 이렇게 일부 기독교인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기독교를 믿어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에 알맞는 기독교를 했기 때문에 진리를 실천했기 때문에 그렇고 불교 믿는 나라가 다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옛날 걸 그대로 했다. 옛날 걸 그대로 하는 것은 부처님의 불법이 아닙니다. 중생의 무량한 번뇌를 고집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은 지혜로운 판단이 아니다.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잘 사는 불법은 무엇이냐면 이 시대에 알맞는 서가열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백 박사님께서는 바치라는 가르침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서가열의 부처님 버려라. 농경시대에는 그게 통해요. 가족도 버리고 재산 무소유. 그 무소유라는 말은 법정 스님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모든 불법은 무소유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무소유해서 현대시대에 산업이 발달하고 무역으로 먹고 살고 이런 나라에 무소유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무소유는 또 마음의 무소유지 재산의 무소유가 아닌데 재산의 무소유는 옛날 2500년 전은 서가열의 때는 통했던 겁니다. 요새는 새로운 불법으로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버려라가 아니라 이 바처라인데 바처라는 물건을 바치는 것도 되지만 마음을 바치고 탐진치를 바치라는 건데 여기에 백 박사님의 위대성이 나오고 이래야 옛날에도 잘 사는 그런 2500년 전 농경시대에도 통하는 불법이 되고 현대를 나타내는 산업혁명시대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 과학만능시대에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가르침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백 박사님의 가르침을 단순히 바쳐라로 국한시키면 안 됩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바침으로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새로운 불법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새로운 바침으로 일어나는 새로운 불법, 그 불법은 이 시대를 살리는 불법이고 그리고 우리를 선진국이 되게 하는 불법이고 세계를 극락정토로 만드는 불법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서가열의 불법은 그 시대에는 꼭 알맞는 불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시대 그대로 해서는 스리랑카처럼 가난하게 되고 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스리랑카뿐만 아니라 라오스, 캄보디아 다 불교 나라지만 다 가난합니다. 왜 그러냐. 농경시대의 불법을 지금도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티벳도 역시 이렇게 중국한테 먹히고 이게 쫓겨나는 이유는 불살생, 그대로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티벳이 결국은 중국한테 먹히고 인도로 쫓겨가서 나라를 뺏기고 이런 불법이 됐는데 부처님 믿는다고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가르침, 필요한 불법, 여기 이제 바처라인데 이 바침으로 말미암아
어떤 새로운 불법이 탄생되는가.

이것을 바라야 됩니다. 서가열의 때 불법은 말하자면 고통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고통은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열반의 세계는

이게 서가열의 가르침의 특성입니다. 서가열께서 뭐 때문에 출가하신 가 다 아시죠? 본래 왕자로 태어나시고 부귀영화를 다 누리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문유관이라고 유명하죠. 사람이 죽는 거예요. 아, 사람은 안 죽을 수 있느냐? 안 죽을 수 없습니다. 병들지 않을 수 있느냐? 병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이 세상은 무상한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러고 보니까 왕자고 뭐고 다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버리고 아 영원한 세계를 찾기 위해서 출가를 하셨다는 거 우리가 다 아는 불법이죠. 지금도 그 불법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스리랑카 같은 데가 그렇고 한국의 스님들 세계가 그대로 그러고 있습니다. 이런 무상한 세계를 영원히 탈출하는 것은 가정을 버리고 출가해서 스님이 돼서 불법을 닦아서 깨치게 되면은 영원한 열반의 세계를 찾을 수 있다. 세속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세속 사람들은 극락세계 가긴 틀렸다. 출가해서 도를 닦아라. 이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은 금생에는 죽어도 도통도 힘들고 극락세계도 못 가는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옛날에는 그런 대로 통했어요. 아, 불법은 귀족들만 하는 것이로구나. 특수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구나. 대승금기만 하는 사람이구나. 우리 속인들은 금생 이런 식으로 됐다가 내생에 승려가 되어서 내생에 밝아질 길을 찾자. 이렇게 옛날 사람들은 통했고 그런 대로 체념하면서 몇 년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요. 그런 가르침을 하니까 대부분이 특이한 사람은 적죠. 대부분 열등한 사람이니까 우리는 금생에는 도통을 못한다. 이렇게 열등감을 가지니까 아, 차라리 이런 불법은 하지 말고 금생에 행복해지는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런 쪽으로 실용적인 가르침이 있으면 그쪽으로 다 가는 겁니다. 그런데 백 박사님은 이것을 안타까워하시고 고통을 존재하고 열반을 세기만 추구해야 된다는 기존의 불교를 과감히 타파하셨어요. 뭐 어떻게 타파하셨느냐. 우리 금강경을 가르침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물론 백 박사님도 제가 군대에서 굉장히 고통을 받을 때 백 박사님을 만났습니다. 참 군대 생활이 제 지겹습니다. 아, 자존심 상하게 하는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아, 이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처음에 야 고통은 착각이고 본래 없는 것이다. 지금 그런 소리 들어도 아무렇지 않으시지만 저 처음에 고통은 착각이고 본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백 박사님 빠이빠이 저는 내 길로 갈 겁니다. 그때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너 힘들지. 근데 이제 고통을 조금 줄여주는 방법을 내가 일러줄게.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게 필요해요. 그게 수기설법입니다. 그럼 그게 뭡니까? 그래. 아침 저녁으로 금강경 읽어라. 금강경 읽으면은 재앙이 소멸된다. 그리고 낮에도 바쁘지만은 올라오는 생각, 특히 상관이 밉고 이 군대가 개판이고 이런 생각, 오타각세고 절에서도 그렇게 한다. 그리고 절에서는 오타각세를 벗어나서 영원한 행복으로 살기 위해서는 다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만 열심히 하면 내생에 극락세계에 가서 행복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히 고통을 당하지 않고 성불할 것이다. 이런 가르침 매력 있지 않냐. 이제 저한테 그런 비슷하게 물어요. 전 그 매력이 참 있었어요. 이 세상은 형편없고 오타각세가 없고 사기꾼은 많고 거짓말하는 사람을 꽉 차고 야 그럼 내 갈 길이 뭐냐. 양심적으로는 이 세상은 살 수 없는 세상이다. 아, 저는 아미타불을 학생 때부터 이미 했습니다. 그 반대하는 선지식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미타불 좋지. 받쳐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현실을 떠나서 불법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스님들도 없었고 학자도 없었습니다. 현실 속에서 불법을 찾아라.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외래 아미타불 찾고 열심히 계율을 지켰더니 아, 저는 모범적인 불자로 칭찬을 외래 들었습니다. 전 되게 제가 잘난 거로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백 박사님은 극락세계는 이런 것은 내 생에 찾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지금 고통이라는 게 꼭 있다고 보지만은 이것을 자꾸 착각인 줄 알고 바치다 보면은 바로 네 마음속에서 극락세계를 현실에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르침은 기존에 스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전혀 없었어요. 전 마음이 뻥 뚫리면서 요새는 제가 자시에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는 너 자시에 일어나라고 하면 공부 안 할 것 같으니까 그저 5시에 일어나. 이제 처음에

5시서부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긋지긋한 군대 생활을 올 때 바치는 걸 몰랐죠. 바쳐라 그랬어요. 근데 딱 그 이튿날부터 와서 실천해 봤더니 그 이튿날부터 바뀌더라고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그 군대 생활이 1년 할 때까지는 지옥의 군대 생활이었다면 백 박사님의 가르침, 바쳐라라는 가르침을 실천해보고 그리고 극락세계를 죽은 년에 찾지 말고 살았을 때 찾아라 이런 가르침을 실천한 뒤에는 아 내가 정말 불법을 열심히 하고 모범적인 불자라고 그러고 스님들 칭찬하고 도반들도 칭찬하고 아 나는 정말 우쭐하고 잘난 불자인 줄 알았는데 아 내가 정말 잘못 알았구나 하면서 서서히 금강경이 있고 바치는 가르침을 했더니 정말 군대 생활이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1년 만에 제대해서 제가 출가까지 오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잘 보세요. 기존의 불교는 고통은 존재하는 것이다. 열심히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해서 내생에 극락세계에 가면 성불할 때까지 아무 고통 없이 잘 된다. 아 경전에 그렇게 써 있어요. 부처님 말씀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거 제가 안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물었더니 그것은 그때 그 사람들한테 알맞는 이야기다. 전 부처님 얘기라 하면 파수로 매줄 쓴다고 해도 고지식하게 믿었던 살생을 하지 말라고 해서 좀 고기도 안 먹고 살생도 안 하고 멸치도 안 먹고 아주 고지식한 불자였습니다. 숨이 막힐 정도로 전 기후를 잘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전생부터도 그렇게 해왔나 봐요. 그랬더니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저는 점점 정신병에 걸릴 정도로 그리고 어느 정도 제가 착실하려고 했냐면은 그때 만원 버스였습니다. 만원 버스인데 어쩌다가 여학생이 옆에 오면은 싹 피해서 저쪽으로 갔습니다. 아 여자는 악의 상징. 그럴 정도로 고지식했어요. 그리고 지금이야 뭐 남녀의 데이트하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지만 우리 대학 저 친구들이 여자하고 데이트했다 그러면 아주 저는 엄숙하게 그랬습니다. 야 우리가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래서 실력을 키우고 이 다음에 결혼할 때 돼서 결혼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결혼할 때도 아닌데 넌 공부는 안 하고 말이야 뭐 데이트에 신경을 써? 야 내가 널 진정한 친구로서 준 거지만 우리는 지금 데이트할 때가 아니라 공부에 전념할 때다. 제가 그렇게 엄숙하게 얘기했어요. 그게 불자의 도리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백 박사님 가르침을 만난 뒤에 완전히 이 사고, 불교에 대한 사고방식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고통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착각이고 본래 없는 것이다. 이게 이제 백 박사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게 핵심이다라고 처음엔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아, 너 고통스럽지. 고통이 본래 없는 것이 아니라 그거 참 힘든 건데 사람을 개선하는 방법을 일러주시지. 이렇게 접근해 오셨습니다. 그 뒤에 지금 스님들도 그렇고 승속을 막론하고 열반의 세계는 분명히 있다. 삼법인이라는 거 아시죠? 절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 영원 불변하는 가르침. 세 가지가 뭐냐면 재행무상, 그 다음에 재법무아, 열반적정. 그 세 개는 3대 진리라고 해서 영원히 변치 않는 가르침이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럼 재행무상 속에는 고통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뜻이 포함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본래 있다.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천년 만년 사는 사람은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러니까 그거 꼭 믿어요. 죽음 고통이 있어요. 애별이고 원중회고 구부 듣고 사고 팔고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아 원중회고 원수를 만나면 괴롭다. 외나무에 대해서 만나지 말길 바론. 우리는 이런 불교만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백 박사님은 고통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열반의 세계에 머물지 말라 해요. 이게 틀려요. 그 뒤에 이게 굉장히 혁명적입니다. 뭐냐면은 이런 재앙이라고 이름 짓지 마라. 이름 짓는 것 자체가 착각이다. 이름 짓지 않고 바치면 이것이 뭐로 변하냐면 축복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백 박사님의 가르침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재앙이 축복이 되면서 더 대담한 얘기를 하셨어요. 꼭 도통으로 해서 출가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세상에서도 출가해서 수도에서 밝아질 수 있다.
이건 대담한 얘기입니다. 지금 어느 나라 불교치고 한국 불교치고

불교, 일본 불교, 대만 불교, 티베트 불교 다 스님들을 부처님처럼 모십니다. 왜냐하면 스님들은 금생에 도통해서 밝아질 수 있는 대상이지만 이 속인들은 금생에는 안 된다가 아주 전제되어 있어요. 스님이 노골적으로 그런 얘기는 안 하시지만 아마 경전 같은 데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전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읽었어요. 스님 되기 어렵다. 스님은 대단히 대단한 존재다. 스님을 보면 항상 공경해라. 제가 경전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아 스님만 보면 합장하고 근데 어떤 스님이 와서 저한테 돈 꿔달라고 그래요. 아 그래서 부처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지 어머니를 들들 볶아서 어려운 삶의 어머니를 해서 돈을 꿔주고 나서 어머니한테 잔뜩 욕을 먹었습니다. 아 그러면서 그랬어요. 제가 어머니 아직 불법을 몰라서 그렇지 스님을 알기를 부처님처럼 모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 못 알아들어요. 아이 못 알아들은 우리 어머니 별 수 없지.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스님이라 돼야 금생에 도통할 수 있지 속이는 영혼이 안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믿음을 깨트려 주신 분이 바로 백박사님입니다. 저는 이 가르침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근데 그것도 안 믿었어요. 근데 이게 잘 보니까 딴 건 몰라도 주경야선 가행정진허는 이 가르침을 한다면 속인도 꼭 밝아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셨어요. 저 거기서 배웠어요. 이런 가르침이 어디 있습니까? 고기를 먹어도 밝아질 수 있다. 속인이 돼도 밝아질 수 있다. 그런데 속인이지만 결혼해도 밝아질 수 있느냐? 서로 부처님처럼 보는 결혼생활 해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혼하면서도 또 밝아질 수 있다. 이게 이제 백박사님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불교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현대에 맞는 꼭 불교라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 고기 먹고 또 서서 살생을 하더라도 살생이 뭡니까? 제가 힌덴부르크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살생을 하더라도 이기적인 살생은 죽어서 지옥 가지만은 국가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부처님이 시봉하는 그런 살생을 할 수 있는 경우는 힌덴부르크처럼 헨리포드처럼 더 나아질 수 있다. 이런 가르침 이건 다라이라마도 얘기하지 못한 새로운 불법입니다. 이렇게 해야 어부도 불교를 믿고 고기 먹는 사람도 불법을 행하고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럼 이런 불법이야말로 이제 저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불법에서는 제가 불경을 많이 읽었는데 서가열의 당시에 여성의 출가를 허락하지 않았었어요. 여성은 그 야소다라 비구니하고 그 부인이 있습니다. 그이가 출가하고 싶어서 승려가 되고 싶었더니 출가를 하면 정법이 500년이 감한다고 그래서 출가를 면하게 했습니다. 지금도 몇십 년 된 비구니는 갓 출가한 비구한테 존대를 쓰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새 비구 스님들은 비구니 스님들을 서가열에 그 당시에 그대로 규칙을 지켜서 반말을 쓰고 막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계사에서 하바드에서 화계사까지 갔던 현각 스님 같은 이가 한국의 남존여비에 질려버렸어요. 그래서 한국을 떠났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남존여비는 서가열의 당시에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도 그 시대에 알맞는 설법이었지 그 연구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백박사님은 그걸 완전히 깨셨어요. 여성도 밝아질 수 있다. 근데 이게 모든 불경에서는 여성을 열등화시켰습니다. 근데 여성을 유일하게 미화했던 유일한 경전이 법화경입니다. 여성이 성불이 되는 것을 가리키셨어요. 그러니까 최상승 불법이 법화경에 나와 있어요. 용녀가 바로 이게 사리불이 그래요. 그 용녀가 이제 그 저게 된 저 아주 성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자는 법기가 아니다. 부처님도 그렇게 얘기하셨다. 네가 어떻게 감히 여자 주제에 성불할 수 있느냐 이렇게 딱 하니까 그래? 너 안 믿지? 내가 성불하는 거 보여줄게. 그 용녀가 그 자리에서 복을 지어서 성불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법화경에 당장 나옵니다. 그러면 그건 경전에 내는 얘기지 실제로 여성은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한국 불교에서도 남존여비가 대단합니다. 근데 백박사님은 그거 다 깨트리셨어요. 여자도 너희들도 주경야선 가행정진 잘해봐라. 금생에 밝아지고 성불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하셨고 심지어는 그 금강산에 있을 때는
백 박사님은 남자들만 가르치셨고 손 선생님은 여자들만 가르치셨고

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소사 있을 때는 남자들 공부하는데 여성들도 같이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일깨우는 것이냐? 둘이 아니다. 여성들도 성부를 할 수 있다. 제가자도 성부를 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은 다 부처가 될 수가 있다. 결혼해도 성부를 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을 부처님처럼 보아라. 서가열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은 재행무상도 아니고 재범무화도 아니고 열반적정도 아니다. 무엇이냐? 서가열의 가장 정체성을 나타내는 가르침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다 이런 뜻도 있고, 평등하니까 모든 사람을 부처님처럼 보아라가 나왔던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되려면은요, 모든 사람을 부처님처럼 보려면은 남녀를 평등하게 봐야 돼요. 그리고 승속을 평등하게 봐야 돼요. 이렇게 되는 길은 바탕은 무엇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야 되냐면 재앙이 있고 축복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고통이 본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고통이 본래 없고 열반에 머무르지 말고, 그리고 재앙이 축복인 줄 알고, 또 여성과 여성도 성불할 수 있고 성인도 성불할 수 있다. 이런 무한한 가능성.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을 부처님처럼 보게 할 수 있는 그 가르침. 이걸 누가 했느냐. 이렇게 해야 불교를 다 좋아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가르침을 만든 분이 백박사님이라면은 이 가르침은, 그리고 이렇게 해야 너희들도 아인슈타인보다 더 나은 과학자가 됐다. 제가 감히 논문을 쓰고 그 논문이 아직도 죽지 않았습니다. 아, 뭐 잘하면 약간의 가능성도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정상적으로 백박사님을 만나지 않고 그냥 학자로서 생활했다면 그저 무명의 학자로서 끝났을 겁니다. 저는 중간에 백박사님을 가르침을 만났고 백박사님으로부터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너 공부 잘하면 아인슈타인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학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저는 뒤늦게 대학원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즐겁게 했습니다. 즐겁게 하니까 교수들이 교과서에 틀린 것을 쓴 것을 제가 지적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백 박사님의 가르침을 만난 뒤에 바뀐 것이 뭐냐면, 그전에는 공부는 학점 따기 위해서 공부했고 지겹게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즐겁게 할 수가 있었어요. 공부 즐겁게 한다는 거 들어봤어요. 공부는 싫은 것, 노동은 싫은 것, 그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런 것을 떠나서 극락세계로 향하자. 이게 이제 불법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공부도 즐겁게 되고 노동도 즐겁게 되고 고통도 축복으로 바뀌고, 이걸 알고 나니까 공부가 싫지 않고요. 싫지 않고 즐겁게 되니까 교수님이 교과서에 틀린 것도 고치게 되고, 아인슈타인도 잘 건드리지 못했던 것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참 이 불법이 재앙 소멸하고 손 성취에만 통하는 가르침이 아니로구나. 인재가 되고 이런 가르침이구나. 그래서 이 가르침을 만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시고 잘 실천하신다면 내생이 아닌 금생에 도인도 되시고, 여성도 열등감 갖지 마세요. 또 속인도 포기하시지 마세요. 다 위대한 존재라고 다 부처님처럼 여기시고 섬기시고, 그래서 이 나라를 극락정토로 만들 수가 있고 남북통일도 가능하고, 이런 가르침을 탄생하게 한 대한민국은 세계 중심국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내 안의 선지식 금강경의 김원수 법사입니다. BTN 불교 TV를 통해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부처님께서 보시는 큰 부를 이루는 문이 되고 그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하셨습니다. 불자님들의 후원을 통해서만이 BTN 불교 TV 프로는 더욱더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습니다. 뜻 있는 불자님들의 신심 내시는 후원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0: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온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는 거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집어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2: 그때 임재의원 선사의 어로인 임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3: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2: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0: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 승가 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2: 만불사 경내에 들어오면 3층으로 지어진 전각이 보이는데 세계 최초로 1만 불이 새겨진 황동만불 대범종이 있는 범종각입니다. 우리나라 목조 건축의 대명사인 쌍봉사 3층 목탑을 그대로 재현하여 건립하였는데요. 높이가 20m인 범종각은 일만 부처님을 범종 표면에 새겨 울려 퍼지는 종소리만큼 보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에 대한 경외심이 우러나는 곳입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운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2026년 대행선연구원 제10회 학술대회가 선불교에서 마음과 견성이란 주제로 6월 20일 9시 30분부터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됩니다. 유튜브 한마음선언 채널 생중계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대행선연구원 031-470-3277번입니다. 조선왕실의 전통이 깃든 흥천사에서 백중 49일 연가 천도 기도를 봉행합니다. 조상과 인연 있는 연가를 천도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3: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안부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도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0: 있습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1: BTN 부타회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에는 도심 속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는 양재 구룡사에서 진행됩니다. 6월에 무더위를 식혀줄 남량 특집 프로그램으로 한층 더 색다른 재미를 더했습니다. 좋은 인연 공덕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불교TV 무상사는 오는 20일 반려동물 영가 천도제를 봉행합니다. 이번 천도제는 생명 존중의 불교 가르침을 되새기고 소중한 반려동물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자리입니다. 이날 무상사 회주 성우스님께서 반려동물 영가들의 평안한 안식과 해탈을 기원하는 법문을 설하실 예정입니다. 지극한 기도와 천도의 공덕으로 먼저 떠난 반려동물에겐 평온한 안식을 전하고 남겨진 이들에겐 소중한 인연을 회양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인연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2번입니다.
2: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우리의 아버지는 늘 귀에서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안아드릴 차례입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2: 무명사회주 무명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큰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0: 대구 산모사주지 동훈입니다. 60여 년 수행 법력과 회안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부처님 45년 설법을 불자님 두 손에 담아 드리고자 다시 섰습니다. BTM 불교TV를 매주 시청하시면서 부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1: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2: 마틸드 필립 벨기에 여왕이 서울 진관사를 찾았습니다.
3: 미국 부통령 부인의 방안은 처음이었고 진관사를 택했습니다.
4: 스님!
5: 아, 아이고 관세음보살.
6: 근데 이렇게 맷돌로 돌려서 두부를 만들면 두부 맛이 진짜 기가 막힐 것 같아요.
5: 기가 막혀요. 네.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고 양념은 부수적이고
7: 배를 갈아서 하니까 완전히 천연 조미료잖아요.
5: 자연식품.
8: 절밥은 천천히 먹으면서도 재료를 중요시하지 양념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특히 마음을 중요시하게 해요.
5: 네.
8: 최고 양념은 마음이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장민정입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와 인공관절 수술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100세 시대를 맞아 무릎이나 어깨처럼 일상에 많이 쓰이는 관절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이 관절 통증은 초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 없이 지내다 보면 통증은 더 심해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히 최근에는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수술 없이 통증을 완화하고 또 기능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마련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00세 시대 무릎 어깨 관절 질환의 비수술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관절 건강에 대한 내용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도 들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시청자분들께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입니다. 오늘은 정말 관절 쪽에서 가장 최신 지경과 함께 우리 환자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제일 따끈따끈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 똑똑한 AI 인공지능으로 무릎 검사도 할 수가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준비된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우리 MC님 어떤 사진이신 것 같아요?
0: 엑스레이 사진인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진은 단순한 엑스레이 사진이 아니라 네. 엑스레이를 우리 AI가 판독한 프로그램입니다. 말 그대로 AI가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가장 쉽게 비유하자면은 우리 알파고가 의사가 되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제 애들한테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그림이나 고양이 사진 같은 걸 만장을 보여주면서 애한테 이거는 고양이야 라고 가르쳐 주듯이 AI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엑스레이 판독을 만장 이상 보여주면서 이거는 이렇게 무릎 사진이 이렇게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학습된 프로그램인데요. 말 그대로 인공지능 판독 시스템은 정형외과 전문의 특히나 이 명의들이 판독한 이 퇴행성 관절염은 요건 1기야 요거는 2기야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한 그 AI 프로그램이 결과적으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엑스레이 영상이 입력이 되면 우리가 이제 뼈의 윤곽선은 어떤 건지 네. 또 연골이 얼마나 남아서 간격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또는 다리가 얼마나 휘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학습된 인공지능이 단 10초 만에 판독을 해서 알려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0: 네, 예전에 바둑계 알파고가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이제 의료계에도 AI가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미 수만 명 넘는 환자들의 케이스를 학습한 AI가 내 무릎 상태를 정확하게 판독해준다는 거죠?
1: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마치 수만 명의 명의들이 내 엑스레이를 보고 판독해주는 이러한 비슷한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네, 갑자기 제 무릎 주치의가 수만 명이 생긴 든든한 기분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베테랑 의사들의 경험과 노하우 초기라는 게 있는데 과연 AI가 이런 걸 따라갈 수 있을까요?
1: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의료진은 경험이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사람은 컨디션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하루에 100명이라는 환자를 봤을 때 초기에는 이제 집중과 피로가 없지만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마지막에 보려고 할 때는 네.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피로도와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사람은 피로와 집중력을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판단에 아주 미세한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공지능은 다릅니다. 인공지능은 사람과 달리 피로를 느끼지가 않고요. 집중력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언제나 같은 기준으로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사람의 눈으로는 판독하기 힘든 0.1mm의 차이나 0.1도의 각도 차이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촉이나 감 같은 느낌이 아니라 숫자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항상 같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 점이 사람과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A라는 병원에서 진료보는 것과 또 B라는 병원에서 진료를 봤을 때 똑같은 검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차이가 동일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굳이 여러 병원들을 돌아다니면서 고민하고 또 비용과 시간을 버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0: 어느 병원을 가도 동일한 검진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점이 더 이상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인공지능 무릎 건강 검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엑스레이 검사랑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1: 네. 우리가 환자분이 겪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따로 번거롭게 더 추가적으로 검사해야 되거나 이런 건 없지만 병원에 오셔서 이 엑스레이를 찍고 1, 2분만 딱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은 분석의 깊이가 완전히 다른데요. 우리가 검진은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고 괜찮습니다. 뭐 진료를 보고 나서 괜찮네요. 뭐 별일이 있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듣고 나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집으로 가버리면 기억도 안 나고 그러지만
0: 네.
1: 인공지능 검진은 내 무릎을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일종의 내 몸의 설계도를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대기 시간 후에 너무나도 짧은 진료 시간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 진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진료 시간 안에 내 무릎의 상태를 결정하고 내 치료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때 정확한 이 프로그램이 데이터가 빛을 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아주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0: 네. 진단에서 감이나 촉, 느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결국 구체적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은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다리의 정렬입니다. 다리가 바르게 똑바른지 아니면 O자형 다리인지 X자형 다리인지를 구별해 주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뼈와 뼈 사이의 연골의 정도, 남아있는 정도의 관절 사이의 간격을 체크하게 되는데요. 무릎뼈와 뼈 사이의 간격을 측정해서 이게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골극이라고 해서 뼈의 변형이 된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이러한 뼈 끝에 가시처럼 도단한 부분이 얼마나 심한지를 꼼꼼하게 0.01mm까지도 체크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를 종합해서 내 무릎 상태가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또는 관절염이 몇 단계인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숫자로 한눈에 볼수 있게 검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0: 네. 원장님 설명을 천천히 듣고 보니까 저도 이거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환자 입장에서, 아, 나 이거 받기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1: 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결과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결과지를 제공해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아, 내가 이거를 이제 결과지를 예를 들면 관절의 신호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1: 그래서 결과지에 초록색이면은 괜찮은 상태, 그리고 노란색이면은 주의를 해야 되고 예방하고 관리받아야 되는 상태, 또는 빨간색에 위험 지수에 들어가게 되면 신호등이 난 정말 위험한 상태구나, 빨리 뭔가 치료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색깔별로 해서 초록, 노랑, 빨강으로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0: 네. 신호등처럼 이제 색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특히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확 와닿을 것 같은데요.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 인공지능으로 내 무릎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수 있는 AI 관절 신호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해결해 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걸려온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연세부터 여쭤볼게요.
2: 원래 60 하나예요.
0: 아, 60대 초반이시고 어디가
2: 예.
0: 불편하신지 스튜디오에 양혁재 원장이 나와 계시니까요. 통화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2: 예, 원장님 안녕하세요.
1: 예,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2: 오른쪽 무릎이
1: 예.
2: 그한 15년 됐다 가는데 수술했는데
1: 아.
2: 연골이 너덜너덜해가 그거 정리해가 이사 주는 수술을
1: 아이고,
2: 했는데
1: 네네네.
2: 원장님, 갑자기 여기가 아파가 계단도 못 내려가겠고 막 통증이 심해서 잠도 못 자고 그래갖고 MRI를 한번 찍어봤는데 수술했는 자리가 연골이고 그 앞에 오른쪽에 안쪽에 고가 연골이 다 다름없다 하더라고요.
1: 아이고, 이제 연골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시죠?
2: 예, 그죠. 근데 인공 연골을 반 정도 뭐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1: 아, 예. 하여튼 전화 너무 잘 주셨고요, 어머님. 지금
2: 예.
1: 상황을 보니까 이제 연골판이 15년 전에 찢었다가 그걸 이제 다듬는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없어지잖아요, 연골판이. 그
2: 예.
1: 없어진 상태에서는 이제 위아래 연골이 이제 그나마 완충 역할을 해줬었는데 이 15년의 세월을 못 견디고 연골마저도 다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 예.
1: 이런 경우는 이제 관절염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게 사기 우리가 이제 연골 상태가 뼈가 드러날 정도로

0: 심한 4기 정도 됐다는 얘긴데요. 요거를 이제 어머니 연세가 아직은 61세셔서
1: 그러니까요.
0: 인공관절은 보통 우리가 65세 때부터 보통 권하는데 61세는 어머니 나이는 너무 젊으세요.
2: 예.
0: 그래서 잘못 또 인공관절을 섣불리 얹어 있다가는 잘못돼서 또 혹시나 너무 고생하시면 또 남은 여생을 또 계속 수술을 여러 번 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무조건 바로 덥석 이제 인공관절을 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내 무릎 상태를 그대로 좀 살려서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나라는 또 이제 요즘에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인공관절 말고도 이 줄기세포를 통해서 무릎 연골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아직 어머니 나이 때는 인공관절보다는 줄기세포를 먼저 권할 것 같습니다. 네.
1: 네, 어머니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2: 그 연골 주사를 3번 맞았는데 그거 맞고 나니까
0: 네.
2: 걷는 데는 괜찮은데 계단 내려갈 때가 아파요.
0: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줄기세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연골살 맞았으면은 조금 효과를 봤다는 거는 내 무릎 안에 연골이 좀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좀더 더, 경험한 의료진을 찾아보시면 아마 좋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머니.
1: 네.
2: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0: 네, 어머니 힘내세요.
1: 네. 우리 어머니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권유를 받으셨는데 아직 60대 초반이세요. 벌써 인공관절 수술하시기엔 좀 너무 이른 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0: 네, 맞습니다. 이게
1: 네.
0: 너무 섣불리 인공관절을 했다가는 이게 이제 수술이 잘못되거나 또 젊은 나이 때 했으면은 남은 여생의 한 20년이나 30년 뒤에 또 잘못돼가지고 또 수술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수술을 하나를 하더라도 항상 심사숙고해서 충분히 경험을 여러 사람 의사의 얘기를 들어보고 제일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1: 네.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수술을 권유받으셨을 정도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되신 단계로 보이는데 저희가 앞서 살펴본 AI 건강검진 시스템으로 만약에 관리를 하셨다면은 이렇게까지 안 오셨겠죠?
0: 맞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게 어머님 나이가 61세시면 이제 40대나 50대 때부터 미리미리 AI 진단 시스템을 통해서 체크하고 관리받으셨다고 하면 이제 아마 여태까지 이게 수술까지 갈 정도의 아주 안 좋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1: 네. 어머님께서는 아직 60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무릎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줄기세포 이식술도 해당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관심 갖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전화 연결 계속됩니다. 네, 원장님, 나이 들수록 피해갈 수 없는 게 주름, 그리고 또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아닐까 싶은데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다 같은 관절염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진행 단계가 있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우리가 관절염의 단계는요, 보통 1기부터 4기까지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상 관절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초록색으로 안쪽과 바깥쪽 우리가 이제 관절 간격이 일정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염이 우리가 이제 2기나 3기가 되는 것은 뼈와 뼈 사이 간격이 정상보다도 한50% 감소되거나 75%까지 감소되는 것을 2기랑 3기라고 진단하게 되는데요.
1: 네.
0: 이때가 정말 골든타임,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잘 관리를 하시게 되면 수술까지 안 가면서 평생 내가 건강한 내 무릎을 그대로 쓸수 있는 단계고요. 이때 잘 관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아플 때 오시게 되면은 4기까지 만들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아플 때 오시게 되면 뼈와 뼈가 부딪히면서 결국은 이 뼈와 뼈가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까지 가는 인공관절 같은 이런 큰 수술, 아픈 수술을 하게 되니까요. 초기 단계에 빨리 오시는 것이 중요하다 볼수 있겠습니다.
1: 네. 이렇게 나도 퇴행성 관절염에 해당된다고 하면 치료를 시작하셔야 될 텐데 요새는 치료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담 없이 접근해 볼수 있는 치료법들이 많은 분들에게 주사 치료가 될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증식 주사 치료는 어떤 치료법인지부터 알아볼까요?
0: 네, 증식 주사라는 것은요, 무릎 관절이든 어깨 관절이든 모든 관절은 인대라는 조직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1: 네.
0: 근데 그 증식 주사에 따른 말로는 인대 강화 주사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관절의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인대를 이제 재생을 통해서 인대를 회복시키고 통증을 없애주는 치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대는 무릎 관절도 아주 복잡다단하게 여러 인대들이 있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통해서 초반에 어느 쪽 인대가 내 통증을 유발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약제 주입을 아픈 부위에 정확하게 주입하고 나면 한 2, 3일 정도는 약간 염증 반응으로 약간 뻐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들을 겪고 나서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면역 반응이, 새로운 조직이 증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1회에만 그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에서 5회 정도 반복적으로 시행됐을 때 치료 효과가 극대화되고 오랫동안 재발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나을 수가 있습니다.
1: 그렇다면 증식 주사 치료 뭐 입원해서 받

0: 받아야 하는 건지, 통원 치료가 가능한 건지 많은 부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특징들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1: 네, 증식주사의 치료의 주로 특징은 아주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일상생활 하면서 당장 내일 출근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무릎이 갑작스럽게 불청객처럼 통증이 와서 다음날 일할 거를 걱정하게 되는 분들이 갑자기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계라가 걸려있기 때문에 내가 당장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통증 때문에 일을 못할까봐 걱정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분들한테 이 증식주사는 간단하게 당일날 치료하고 통원으로 갈수 있는 가장 치료법이라 할수 있겠고요. 흉터가 없고 주사 치료이기 때문에 통증이나 이 붓기나 이런 상처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이 2, 3일 뒤부터 샤워가 가능하고요. 안정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비교적 검증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치료를 받든 간에 혹시나 만 명당 한 명꼴이라도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 그 치료는 좀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이 증식주사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것이 또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통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관절염의 진행을 막고 통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해 준다는 것이 또 그런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0: 네. 수술 통보를 받았다가 이렇게 주사 치료만으로 좋아지시면 너무 기분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에도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한 무릎 치료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제대혈 줄기세포가 뭘까요?
1: 네, 이 제대혈이라는 건요, 앞에 우리 증식주사랑은 달리 없는 연고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의료기술이 생기면서 우리가 아기 탯줄, 태반에서 뽑은 성체 줄기세포가 있는데요. 이 성체 줄기세포는 사람과 사람, 내 몸이 아닌 신생아에서 뽑은 거지만 타인과에도 면역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체 조혈 모세포라는 성체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배양을 해가지고 이게 특화돼서 인대랑 연골, 뼈로 재생될 수 있는 그 과정을 준비가 땅돼 있는 줄기세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는 손상된 조직을 찾아가서 재생을 유도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나이가 제한이 없고 내가 나이가 70대, 80대, 90대라 하더라도 이 제대로서 뽑은 줄기세포를 이식하게 되면 나이에 제한 없이 또 손상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많이 넣게 되면은 재생을 유도해 볼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0: 네. 자, 그렇다면 줄기세포 이식술 그 치료 효과는 어느 정도 될지 역시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일단 무릎 아프시면 연골 주사부터 맞아보시잖아요. 점점점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1: 네,
0: 이분도 그러신
1: 맞습니다.
0: 경우 같아요.
1: 네, 여기 어머님도 이게 연골사를 열심히 나는 이제 몇년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관리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치료 효과가 이게 6개월도 안 가고 한 2, 3개월도 안 가고 점점 이제 2, 3주도 안 가서 일주일도 안 가서 이제 무릎이 아프고 밤에 통증 때문에 끙끙거리면서 아프다 보니까 계단은 더더군다나 오르기 힘들고 야,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치료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이제 좀더큰 병원에 오셔서 치료 방법을 찾으셨던 분인데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우리가 더 정밀하게 카메라를 보면서 관절경을 보게 되면
0: 네.
1: 연골이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이렇게 뼈가
0: 벗겨졌어.
1: 드러난 부분들이 보인다.
0: 네.
1: 이제 이런 부분들이 뼈와 뼈가 맞닿으면서 아무래도 불편감을 유발하다 보니까 연골 주사로는 효과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이제 우리가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이식 수술을 권했고요. 그래서 이식을 통해서 아직은 나이가 60대니까 줄기세포를 통해서 내 무릎을 그대로 살려서 쓰는 것이 훨씬 더 결과가 좋다 말씀드리고 시술을 시행했고요. 18개월 뒤에 이제 경과를 보러 오셨는데 1년 반이 지났더니 기존에 무릎이 맞나라고 할 정도로
0: 오.
1: 기존에 불그스름했던 부분이 기존 더 하얗게
0: 네.
1: 기존에 없던 연골보다 이게 더 새롭게 자란 연골들을 볼 수가 있어서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히 달라진 결과도 너무 좋고 만족하고 잘 지내신 그래서 나중에 휴에 인공관절까지 안 가게 할수 있던 아주 좋은 사례 중에 한 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0: 네, 지금부터는 다시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2: 저요?
0: 네.
2: 49년생.
1: 49년생.
0: 49년생이시고,
1: 네.
0: 어디가 불편하신지 양혁재 원장님과 통화 나눠볼까요?
1: 네,
2: 네.
1: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2: 제가 안녕하세요. 아이고,
1: 네.
2: 목소리만 들어도 반가워요.
1: 아유, 저도 반갑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목소리만 들으면 안 아프실 것 같은데,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네?
2: 아니,
1: 네.
2: 저기, 뭐야, 무릎을
1: 네.
2: 한쪽 다리는 네 번을 수술했어요.
1: 네 번을요?
2: 네. 아니, 두
1: 아이고,
2: 번은
1: 네.
2: 다뤄서 다시 한번한 거고요.
1: 네.
2: 또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으스러져갖고.
1: 아이고, 네.
2: 그래서 네 번을 수술했는데 그 다리는 안 아프, 그 다리는
1: 안
2: 수술을
1: 아프고,
2: 안 아픈데
1: 네.
2: 이쪽 다리가,
1: 반대쪽 다리가, 네.
2: 네,
1: 네.
2: 아파요. 그래가지고,
1: 이게 이제 수술을
2: 여러 번 병원에는 네. 그냥 뭐 수술해라 막 이런 소리는 안 들었어요.

0: 그냥 병원에 가서 그냥 주사만 맞고
1: 가벼운 치료만 받고
0: 물도 빼고 저기 여기 영양제를 저기
2: 주사를 맞았어요?
0: 한 번씩 맞는 거 그거 맞고요.
2: 네, 어때요? 근데 뭐 주사 효과가 있나요, 어머님?
0: 근데 맞을 때 한 달은 효과가 있어요.
2: 아, 한 달은
1: 한 달은
2: 조금 너무 짧은 것 같은데 이게 보통은 뭐 그래도 심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한 뭐 2, 3개월에서 한 5, 6개월은 가야 되는데 이게 한 달밖에 안 가고 이게 점점 또 이제 더 악화되면은 우리가 이제 한 뭐 일주일도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아무래도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머님 진찰을 해봐야 알겠지만 수술을 네 번이나 했던 다리 쪽을 아끼려다 보면 아무래도 의식적으로 반대쪽 다리를 쓰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세월에 못 이겨서 이 반대쪽 다리가 퇴행성 관절염이 좀 빨리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고 관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아마 연골주사나 이런 거에도 효과가 한 달밖에 못 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관절염이 한 3기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 정도 예상이 되는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2기나 3기 정도의 단계에서는 어머니 동네에서 이제 간단한 연골주사나 이런 게 맞을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무릎에 좋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술적인 재생을 유도해 줄 수 있는 주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어머님이 동네에서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거나 증상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좀 더 전문 병원이나 큰 병원에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
0: 네. 그러지 않아도 아유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전화 먼저 번에도 드리고 이번에도
1: 전화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머니. 오히려 이 아픈 다리를 위해서 희생한 멀쩡한 다리에 이제 통증이 찾아오신 상태인 건데 또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 등이 도움이 될 수 있다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 주사 치료에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2: 네, 맞습니다.
1: 어머님 맞으시는 연골주사랑 또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주사랑은 차이점이 큰 건가요?
2: 네, 맞습니다. 이게 연골주사를 많이들 맞고 오시는데요. 실제로 이 연골주사는 영양제, 우리가 이제 비타민이나 영양제는 치료제가 아니라 우리가 건강할 때 관리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연골사만 맞는다고 해서 내가 연골이 좋아지거나 없는 연골이 생성되는 건 아니라서 윤활 역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1: 네.
2: 혹시나 연골사 맞고도 안 좋다고 하면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반드시 빨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재생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증식 주사나 여러 가지 세포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보시면 적극 생각보다 결과도 좋고 수술까지 가는 걸 예방해 볼 수도 있습니다.
1: 네. 어머니 다행히 수술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말씀 들으셨다고 하니까요. 더 이상 치료를 미루지 마시고 빨리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치료 쪽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 지킴이, 여러분들의 건강 내비게이터 유정현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장민정입니다.
0: 자, 우리 민정 씨. 네. 아, 요 소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앙!
1: 네.
0: 들어보셨습니까? 요거 요 소리 KTX 아닙니다. SRT 아닙니다. 바로 이만큼 열차처럼 빠른 게 바로 세월란 얘기겠습니까?
1: 아, 맞습니다. 야,
0: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정말.
1: 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각종 퇴행성 질환들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0: 그래서 네. 오늘 제가 듣기로는 이 척추질환이 굉장히 그 치료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1: 맞습니다. 이 척추질환은요, 완쾌가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하나? 아니면 다른 어떤 치료가 있을까?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척추를 책임져 주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입니다. 해마다 척추 질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통증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런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특히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 허리와 척추에 대해서 원장님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원장님, 우선 우리 신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척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0: 자세히 살펴보면요.
1: 네.
0: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가 디스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내부에는 머리에서 내려오는,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어서 이 통로를 통해서 신경이 팔과 다리로 연결되어 우리 몸을 움직여주게 됩니다.
1: 네.
2: 저 원장님, 사실 이 척추 질환에도 뭐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가장 뭐 대표적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0: 네, 척추 질환은

0: 통로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두 영상이 이제 좁아진 신경 통로가 되겠습니다. 저렇게 신경 통로가 좁아지면 특히 걸으실 때 허리나 양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네. 걷는 게 점점점 힘들어지는 그래서 조금만 걷다가도 앉아서 쉬고 싶은 그런 병이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곳을 벗어나서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그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지금 이렇게 노랗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터져 나온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 부위로 편하게 지나가야 될 신경들이 잔뜩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게 되는데 특히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한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무척 힘들어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1: 성현 씨 조금 전에 네. 허리 약간 통증이 있는 것 같다, 협착증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합니다. 바로 그 이유가 있는데요. 병원에 빨리 갈수록 부담이 적은 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원장님 그 단계적 치료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0: 네.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그래서 병원을 가면 시술이나 수술을 무조건 권한다고 오해하고 계신데요. 네. 절대 아닙니다.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1단계 치료부터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 1단계 보존적인 치료에는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운동치료 그리고 신경차단술 등의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에 일찍 내원하시면 이 1단계 치료만으로도 통증을 치유해서 잘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1단계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럴 때는 이제 2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2단계의 비술적인 치료 방법에는 신경성형술, 그리고 증식주사치료, 양방향척추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수이긴 하지만 이 1단계와 2단계 치료를 아무리 거듭받아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 방법에는 인공디스크 치환술, 척추고정술, 유압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2: 수술을 하지 않고 척추를 치료할 수 있는 비수술 치료라고 하면 바로 대표적으로 뭐 주사 치료가 있을 텐데요. 원장님, 증식 주사 치료법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0: 네, 척추도 구성하고 있는 인대와 힘줄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받아서 그것이 완전하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서 그로 인해서 통증이 되고 그것이 만성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치료하는 방법이 증식주사 치료가 되겠는데요.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내 통증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보통 허리 통증 하면 엄청 뭐 크고 부담스러운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가 그렇죠. 주사 치료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좋다. 좀 편해지는 것 같은데 이 증식주사 치료는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 걸까요?
0: 네, 손상된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붙는 부위에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주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내 몸은 그 염증 반응을 이기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치유를 거쳐서 미약하고 느슨해진 인대나 힘줄이 탄탄하게 강화되는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점점 튼튼해지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2: 자, 통증 완화는 뭐 기본이고요. 물론 뭐 기능성까지 개선된다는 증식 주사 치료. 참 이런 특징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0: 네, 수술 없이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키는 방법인데요. 간단한 치료로 가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늘을 이용한 치료이기 때문에 흉터가 없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어서 안정성이 높은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내 몸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또 특징이 되겠고요. 치료 범위가 무척 넓습니다. 경추와 흉추, 요추, 그리고 여러 관절에 대해서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치용하고 간단한 방법이다 보니 반복적인 치료가 가능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그렇다면 실제 이 증식주사 치료 받으신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원래 어떤 증상을 가지고 계셨고 얼마나 네. 좋아졌는지 그 예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된 사례가 67세 어머님의 사례인데요. 이분께서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사실 이 치료, 저 치료 다 받아보셨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데

0: 증식주사 치료가 잘 맞으셨나 봐요.
1: 네. 67세 여자분이신데요.
0: 네.
1: 한쪽 팔과 팔이 너무 아프고 저려서 무척 힘들었던 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경추 MRI상에서 경추 5번과 6번 사이에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 생겼던 분인데요. 약을 아무리 세게 먹어도 신경차단술을 받아도 그리고 심지어는 신경성형술까지 받아도 증상이 지속되어서 너무 힘들었던 분인데요. 수술을 권유받아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너무 고민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치료에 여러 단계가 있는 걸 꼭 명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분은 증식주사 치료를 통해서 네. 그 문제를 해결했던 분입니다. 치료를 거듭거듭 받으면서 통증이 정말 계단처럼 단계단계 적어지게 되었고요. 6회 치료를 마친 이후에는 처음 통증이 정말 씻은 듯이 좋아져서 지금은 일상적인 생활을 잘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수술을 받지 않고 통증이 사라졌다고 무척 만족해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0: 네. 자, 이렇게 증식주사 치료 사례들 만나봤고요. 오늘은 김욱하 원장님과 허리 통증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2: 네.
0: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3: 네네.
0: 네, 어머니 연세부터 네.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3: 50년 528이요.
0: 50년생이시고.
3: 네네.
0: 네, 저희 김욱하 원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니까요. 어머니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어디가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3: 저 허리가 네 걷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금 저기 드렸습니다.
1: 안녕하세요, 어머님.
3: 네네.
1: 네, 걸을 때 허리만 아프세요?
3: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서 이제 이렇게 뭐 주저앉아야 될 정도로 200m 정도를 못 걸어요.
1: 아, 네. 혹시
3: 서서 일을 할 때도
1: 네네.
3: 너무 힘들어서 서서 일하기가
1: 네. 혹시 그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통증은 동반되진 않고요?
3: 네네.
1: 아,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는 허리가 아프세요?
3: 앉아 있을 때 괜찮아요.
1: 누워 계셔도 특별한 문제는 없으시네요.
3: 누워 있을 때도 뭐 크게 뭐 이렇게 이제 잠잘 때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손 있을 때 하고 그 걸을 때가 제일
1: 네네.
3: 힘들어서.
1: 어머니 그럼 걸으실 때요.
3: 네.
1: 처음에 딱 일어서서 처음 걸으면 그때부터 아프세요? 아니면 좀 걷다 보면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나요?
3: 네네네. 좀 있다가.
1: 아 그렇죠. 아 네. 어머니 혹시 이게 저기 척추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까요?
3: 네네.
1: 협착증이나 말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3: 이제 저거를 찍어보니까
1: 네.
3: 허리가 이렇게 뭐 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S자로.
1: 네네네네.
3: 그래서 뭐 디스크도 조금 보이고
1: 네.
3: 그렇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1: 어머님 혹시 정밀검사 받아보셨어요?
3: 네. 검사를 하고 주사를 한 14, 5만 원짜리를 몇 번 이렇게 한 달에 한 뭐 2주일에 한 번씩 맞아본 적이 있어요.
1: 최근에 맞진 않으셨고요.
3: 그러니까는 그 맞은 지가 딱 금년 요맘때 같아요.
1: 아, 1년쯤 되셨네요.
3: 네,
1: 어머니
3: 네,
1: 그
3: 네.
1: 주사 맞고는 좀 괜찮으셨어요?
3: 주사 맞고 크게 이제 이렇게 저기 그 네 번째 맞았을 때까지도 그러니까 없어서
1: 네.
3: 이제 그 어디죠? 서울 그 병원을 가봤어요.
1: 네.
3: 근데 그 선생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 앞에 보신 선생님이 잘 보셨습니다 하시면서
0: 네.
3: 수술하기는 힘들고 하니까 아 이제 근육을 많이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0: 근육을 키워라.
1: 네네네.
3: 근데 허리 아프니까 운동을 할 수 없었어요.
1: 어머니 그 저기 그 허리가 이제 휘어 있다는 얘기는 이제 측만증이 좀 있다는 얘기인데요. 측만증 때문에도 당연히 뭐 허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어머님의 지금 핵심은 협착증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바뀔 것 같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뭐 측만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이제 협착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주사 치료만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2단계 치료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운동은 너무 당연히 계속 하셔야 될 문제이고요. 지금 어머님께서는 그 2단계 치료를 적

0: 부작용이 받으셔야지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 네.
0: 자료 영상을 좀 챙기시고요.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찾아가셔서 어머님의 증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를 듣고 어머님한테 꼭 맞는 좀 다른 치료를 받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증 그런 치료를 받아서 지금 느끼시는 그런 통증을 많이 개선시킬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2: 근육을 키워라라는 답변이 조금 답답하셨던 모양이에요.
3: 많이 답답하죠.
2: 네, 그래서 아마 어떤 다른 치료를 받으실까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치료도 있을까요?
0: 네, 이 협착증 때문에 이제 아니면 또 이제 측만증 때문에도 힘들어하실 때,
2: 네.
0: 1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1단계 치료를 많이 받으셨을 테니까요. 2단계 치료를 받는 것이 좋으실 텐데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는 증식주사 치료가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 척추의 약화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님께서도 이런 증식주사 치료나 아니면 또 2단계 치료 중에서 다른 방법들이 또 적절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에서 다시 좀 면담을 하시고 자세한 설명을 듣고 또 그런 치료를 받으셔서 통증을 좀 해소하면 좋겠습니다.
3: 자, 방금 우리 김국환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저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굉장히 뭔가 귀에 뭔가 느낌이 왔거든요. 네. 왠지 아프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는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0: 네. 치료와 연관된 통증을 줄이고요. 정밀함을 무척 높인 최소 침습 치료가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되겠습니다. 한쪽 방향을 통해서는 40배가량 확대할 수 있는 내시경을 집어넣고요. 다른 한쪽 방향을 통해서 세밀하게 조정이 가능한 치료 도구를 넣어서 척추의 여러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2: 네, 우리 성현 씨 말대로 네. 아프지 않은 치료법이었고
3: 아픈 거 제일 싫어요, 제일 싫어.
2: 네, 네. 또 양방향 척추 내시경에서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0: 네, 절개를 최소화했고요. 그리고 근육과 인대 손상을 최소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부위에 통증이 적을 뿐만 아니라 회복도 빠르고 일상생활에 복귀도 빠르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특히 여러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고령인분 그리고 여러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2: 네.
3: 양방향 내시경술은 물론 뭐 통증도 적고 그리고 성공률이 굉장히 높으면서 근본적인 치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최고의 치료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어떤 환자분들에게 추천해드리면 좋을까요?
0: 네, 척추의 대표적인 질환 두 가지 협착증과 디스크를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이용해서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이나 만성질환을 여러 가지신 분들이 수술을 받기 힘드실 텐데요.
2: 네.
0: 이런 분들한테도 좋은 치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척추 수술을 받은 이후에 문제가 재발한 경우에도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효과적인 그런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네, 그렇다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실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얼마나 좋아지셨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실로 사례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 네.
2: 80대 초반 아버님의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5년 동안이나 통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0: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분께서는 요추 3번과 4번 사이 그리고 4번과 5번 사이 협착증으로 고생하셨는데요.
2: 네.
0: 예, 처음에는 이제 1단계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는데 점점 이제 그 치료 효과가 없고 그래서 이제 2단계 치료 중에서도 신경성형술까지 받았지만 오히려 증상이 더 나빠져서 정말 힘들었던 분입니다. 걷는 게 너무 안 되니까 이제 네. 모든 게 다 싫어지는 그런 분이셨는데요. 이럴 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좋은 방법이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좁아졌던 신경 통로가 넓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압박을 받지 않으면서 걸으실 때의 허리나 양쪽 엉덩이 다리의 저림감이 거의 씻은 듯이 나왔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일상적인 활동을

0: 잘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1: 네, 연세가 수술받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잘 해결해 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2: 예, 예.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2: 저요?
3: 네.
2: 67이야.
3: 어허.
1: 60대 후반.
3: 자, 60대 후반이시면 참 이렇게 뭐 집안 일부터 하시기 많이 힘드실 겁니다. 네. 자, 어떤 이유에서 전화 주셨습니까?
2: 아니, 허리가 39에 제가 척추 수술을 했는데요.
1: 오, 네. 39살에.
2: 네, 지금 한 30년 거쯤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걸음 걷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3: 어허.
2: 한 5분 정도를 걷기가 힘들어요.
3: 야.
1: 네, 5분 정도도 걷기가 힘드신데 원장님과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4: 안녕하세요, 어머님.
2: 예, 안녕하세요.
4: 혹시 걸으실 때 뭐 어디가 아프신가요?
2: 예, 허리가 아파요. 많이 아프고 이 오른쪽으로 영치 쪽으로 많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5분 정도를 못 가고 주저앉고 주저앉거든요.
4: 네. 어머님 그럼 저기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도 허리가 아프세요?
2: 예, 앉아 있는 거는 조금 나아요. 근데 걷기가 힘들고.
4: 네네.
2: 이곳 저기 왜 허리에 차는 거.
4: 네.
2: 그거 아니면은 걷기가 더 힘들고.
1: 보조기 채우시고.
2: 네. 네. 예, 그리고 이렇게 똑바로 눕지를 못해요.
4: 허리가 아파서요, 어머니?
2: 예, 예. 그 전에 제가 세 번을 했었거든요, 허리를.
4: 네.
1: 시술을요?
2: 예, 예.
4: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걸으실 때 이제는 5분밖에 못 걷는다 그러시는데 이게.
2: 예, 5분도 못 걸어요.
4: 예.
3: 아이고.
1: 너무 젊으신데.
4: 더 많이 심해지신 거죠, 이게?
2: 예, 예.
4: 그 최근에 혹시 정밀 검사를 좀 받아보셨을까요?
2: 아니, 검사 안 해봤어요.
4: 아, 왜 안 하셨어요?
2: 옛날에, 예, 옛날에 하던 병원을 가야 되는데 거기 원장님이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1: 아,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셔서.
4: 예, 그렇죠.
2: 네. 예, 그래서 딴 데는 가기 싫죠.
4: 근데 어머님 지금 이제 나이가 67세밖에 예. 안 됐는데
2: 예.
4: 5분 걷는 것도 힘들다 그러시면 앞으로 이게 예. 그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머니.
1: 그러니까요, 네.
2: 예, 예.
4: 예, 그래서 병을 더 키우시는 것보다는
2: 예.
4: 하루라도 빨리 상황 파악을 해서 예. 치료를 받아서 잘 다니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머님.
2: 예.
4: 그래서 물론 이제 어머님의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가까운 전문병원을 좀 찾아가셔서요.
2: 예.
4: 정밀 검사를 받으시고요.
2: 예.
4: 아마도 이전에 치료받았던 그 부위의 주변 부위가 나빠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2: 예.
4: 그것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이런 증상을 유발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어머님.
2: 예.
4: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딘지를 찾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전처럼 수술을 꼭 하지 않고도
2: 예.
4: 어머님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예. 수술에 대한 너무 두려움 갖지 마시고요.
2: 예.
4: 꼭 가까운 전문병원을 더 놓치지 마시고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머님.
2: 근데 그때 원장님,
4: 네.
2: 지금은 수술 안 하고 그냥 치료를 할 수 있는.
1: 아, 수술 없이.
2: 세 번 이상 허리를 하지 말라고.
1: 그러니까요.
4: 아, 네네. 어머님, 그 정말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2: 예.
4: 척추질환, 뭐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척추질환을 수술을 통해서만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질환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정말 수술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전문병원을 꼭 가십시오. 그래서 1단계 치료도 있고 2단계 치료도 있기 때문에 3단계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치료를 통해서 어머님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두려움 갖지 마시고 꼭 가까운 전문병원 찾아가십시오, 어머님.
1: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5: 네, 감사합니다.
6: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7: 미국 올 적에는 75년도에 왔는데 지금까지도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절에를 자주 못 가니까 스님 법문으로다가 안정 저 마음을 다스립니다. 한번 들어보니까 법문을 아주 잘 이해하게 그렇게 법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강웅 스님 법문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부처님의 카피로 생각합니다.

0: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용성조사 대원 명법사 실천회에서는 용성조사의 탄생 162주년을 맞아 봉찬대제를 봉행합니다. 용성조사의 대원을 실천하며 탐진치를 벌이고 참회에 정진하실 분은 육신보살님께 한 달에 1,000원씩 공양 올리시면 됩니다. 문의는 031-655-3215번입니다. BTN 불교TV 합창단 정기연주회 바바나 콘서트가 오는 6월 21일 일요일 오후 5시 부산 금정문화회관에서 개최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맑고 아름다운 선율로 전하는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9345-8137번입니다. 재단법인 선학원에서는 만해 한용운 스님의 82주기를 맞아 오는 6월 20일에 만해 추모 예술제를 개최합니다.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을 기념해 도울 선생의 강연회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4-9654번입니다. 정읍 칠보산 보림자주지 종진 스님의 두 번째 찾아가는 선명상 법회를 봉행합니다. 종진 스님의 명상 토크쇼에서는 화를 다스리는 법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명상을 지도합니다. 삶의 활력과 변화를 만나고 싶은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참가 문의는 063-535-6800번입니다. 질병을 고치고 수명을 늘려주시는 약사열의 부처님의 크나큰 원력이 불암산 경수사에 찬란히 구현됩니다. 건강과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약사열의 부처님의 온화한 미소를 탱화로 모시고자 합니다. 이 수승한 인연으로 마르지 않는 복덕의 가피를 대대손손 누리시길 바라합니다. 부처님의 광명이 우리 가정에 건강과 안락이라는 감로수로 내리도록 소중한 정성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2: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3: 범종강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0: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2: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1: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2: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1: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3: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4: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5: You need some hot water?
6: Oh, yes.
4: 어린 학생들이
5: This one.
4: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7: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4: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8: 앉으세요. 땡큐.
4: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9: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한번 재미난 이야기.
1: 절을 많이 해서 절이다라는 절로 절로 저절로 돌아가서 절이다라는.
0: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라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0: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1: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2: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우리의 아버지는 늘 뒤에서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안아드릴 차례입니다.
1: 절따라 전설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구.
2: 어떡하면 반음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3: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수리수리 마하수리 불국사로 고고.
4: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5: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6: 모량리의 대성이란 나이가 이젠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5: 괴이한 일이군. 일주일이 지나도록 손을 펴지 않으니.
7: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1: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몽이와 동이의 절따라 전설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살아온 지난 날을 참회하옵니다. 성장과 성군 성취만을 위해 지닫고 물질물망에 입살력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참회하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사부 대중은 과거 천년 이래 천년 천년을 세우다 원력을 세워 불태전의 마음으로 정진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치되었던 열왕공마의 부처님을 바로 모시어 미래 불교의 희망을 열어가겠습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불교의 희망을 새로이 세우는 것이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인과 나누는 불사입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선명상 프로그램과 명상센터를 통해 중생들의 안식과 기초를 제공하여 깨달음의 길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과거 천년을 세워 희망의 미래 천년을 여는 것이며 불교 중흥을 위한 거룩한 불사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바로 나오니 온 우주가 감흥하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소원한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 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

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디서든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디서든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절합니다. 승가에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3: 방송포교 후원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돋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의 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통일 신라 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괴사는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서찰로 역사의 찬란히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괴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 대불.
3: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 연구단 연구원 자홍 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 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5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물질적 풍요에 가려진 정신적 파산을 치유하기 위해 7대 종교가 청계광장에 모였습니다. 고립된 이들의 아픔을 오롯이 들어주는 경청과 마음 돌봄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태고종 법륜사가 청년들의 취향을 저격한 템플스테이를 열어 다시 한번 뜨거운 호응을 끌어냈습니다. 참가자들은 빈백에 누워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으며 진정한 쉼을 경험했습니다. 평생을 경전 번역에 매진하며 한글에 대한 애정을 표현했던 운어 스님 글씨가 봉선사 산문에 내걸렸습니다. 봉선사가 오랜 단청 작업을 마치고 새로 단장한 산문을 공개했습니다. 의왕 백운사가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을 추모하기 위해 위령제를 봉행했습니다.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영웅들의 유해가 잠들어 있는 곳에서 12년째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있습니다. 만해 스님의 대표 시집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을 맞아 학술제가 열렸습니다. 연구자들은 님의 침묵을 사랑의 시가 아닌 불교적 깨달음의 문학으로 해석해 주목받았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란 불명예에서 20년 넘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물질적 풍요에 가려진 정신적 파산을 치유하기 위해 7대 종교가 청계광장에 모였습니다. 섣부른 조언이나 평가 대신 고립된 이들의 아픔을 오롯이 들어주는 경청과 마음 돌봄을 사회적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서울 청계광장이 거대한 치유의 숲이자 소통의 장으로 변모했습니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가 어제 국민 마음 회복 생명살림 캠페인을 개최했습니다.
2: 종교마다 표현은 다를 수 있지만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희망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은 모두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쉼표가 되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따뜻한 활력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 불교와 천주교 등 7대 종교가 종교의 벽을 넘어 깊어가는 국민 정신건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뜻을 모은 겁니다.
3: 정부의 정책과 제도만으로는 저희가 생명을 살리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또 진심으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서로의 아픔을 나눔으로써 고독을 깨트리는 것. 그때 우리 종교계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1: 생명나무에 물을 주는 퍼포먼스로 시작된 캠페인의 핵심은 당신이 말하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스님을 비롯해 종교 지도자들이 직접 경청자로 나서 무한 경쟁과 고립 속에 상처받은 시민과 마주 앉았습니다. 어떤 편견이나 조언 없이 온전한 공감과 경청을 통해 참여자 스스로가 마음의 응어리를 풀고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도록 돕는 대안적 시도입니다. 심리 상태를 진단하고 치유하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감정을 온도로 표현하는 감정 온도계, 소리와 진동으로 내면의 평안을 찾는 싱잉볼 명상, 마음약국 등이 주말 청계천을 찾은 시민의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4: 제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도 됐고 저한테 맞는 이런 처방전까지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유익했어요. 스님이 그 나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보라고 이렇게 명상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생명, 모든 생명은 진짜 소중하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1: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한 각 종교 대표 지도자들도 체험장을 찾아 시민과 함께했습니다. 진우 스님이 종단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국민 마음 평안을 위한 선명상 복음 역시 생명 존중 사상과 궤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 스스로의 마음의 힘을 길러야 되거든요. 그 마음의 힘을 기르기 위한 방법들을 여기서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를 모든 국민들이 마음에 관한 스스로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배워서 그거를 숙지해서 스스로 힘을 길러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단순히 교리를 전하는 포교를 넘어 현대인의 고질병인 정신적 고통을 실질적으로 치유하는 사회적 처방전을 내어준 생명살림 캠페인. 종교계가 제안한 경청과 마음 돌봄이라는 대안이 우리 사회의 극단적 갈등과 고립을 완화하고 생명 중심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0: 영축 총림 통도사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호국 영령의 넋을 기리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통도사는 지난 13일 경내 설법전에서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성파 대종사를 비롯해 주지 현덕스님, 유종 및 보훈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호국영령 위령제 법요식을 봉행하고 6.25 전몰장병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주지 현덕스님은 통도사는 호국의 역사를 간직한 치유의 도량으로 그 호국의 정신이 우리 불자들의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등불로 이어지길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통도사는 6.25 한국전쟁 당시 제31 육군병원 통도사 분원으로 이용됐으며 2021년 국가보훈처 현충시설로 지정된 이후 해마다 여법한 위령제를 봉행해 오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성파선예연구원과 한국근대불교연구회가 지난 13일 영축총림 통도사 감로당에서 적산사찰 현황조사 연구 발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해방 이후 부산, 울산, 경남 적산사찰의 변천과 현재를 주제로 일제강점기 일본 불교사찰과 포교소가 광복 이후 귀속, 전환, 재편되는 과정을 지역 단위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실증적으로 조명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한동민 화성시 독립운동기념관장, 이성수 동국대 강사, 문혜진 부산대 연구교수가 나서 부울경 지역의 적산사찰 실태를 발표했으며 장신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동국대 연구교수 연산스님, 재점숙 동서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습니다. 앞서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성파 대종사는 법어를 통해 한국 근대 불교사의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 필요성을 강조하며 학계와 사부대중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도심 광장에서나 볼법한 편안한 빈백에 누워 DJ가 틀어주는 감각적인 음악을 듣는 곳, 다름 아닌 사찰 법당 풍경인데요. 태고종 법륜사가 청년들의 취향을 저격한 두 번째 하루 몰입형 템플스테이를 열어 다시 한번 뜨거운 호응을 끌어냈습니다. 현장에 박성현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6: 상대의 눈을 자세히 관찰하며 서로의 거울이 돼주는 관찰 명상이 한창입니다. 이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꼬인 손 풀기 게임이 시작되자 법당하는 이내 동심으로 돌아간 듯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이 절은 엄숙하고 무거울 거라는 편견을 과감히 깨부순 이곳은 서울 종로에 위치한 태고종 법륜사입니다. 청년들을 위해 마련된 당일 템플스테이, 올데이 프로젝트 두 번째 여정입니다. 지난 첫 회차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다시 열린 행사에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청년들로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7: 스님이 MZ세대시다 보니까 좀 진행도 수월하시고 좀 시원하게 진행하시는 분이 좀 마음에 들었고요. 그 저의 마음을 좀 이해하면서 진행하시는 것들이
8: DJ인 반 프로그램이 있는 것 자체는 되게 신선하다고 생각하고 절 안에서 음악과 함께 뭔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 자체가 신선하다고 생각해요.
6: 시간과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유연함과 밀도 높은 불교적 프로그램이 올데이 프로젝트의 특징입니다.
9: 슬로우 맥싱. 그래서 요즘에 현대인들이 되게 바쁘잖아요. 그리고 되게 힘들고. 그래서 뭔가 여기에 와서만큼은 많이 웃고 많이 쉬고 가라. 그래서 슬로우 맥싱이라는 컨셉을 바탕으로 이 행사가 주최가 됐고요.
6: 자유로운 분위기 속 참가자들은 불교 가르침도 자연스럽게 담아갑니다.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종이에 적은 뒤 우선순위가 낮은 것들을 과감하게 구겨버리는 체험을 통해 방하착 정신과 함께 비움의 지혜를 새겼습니다.
10: 그 불안과 집착 이런 것들을 제 스스로 인지를 하게 돼가지고 풀어내실 수 있으면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6: 시끌벅적하던 법당에는 감각적인 앰비언트 음악이 흐르고 참가자들은 빈백에 누워 책을 읽거나 단잠을 청합니다. 그 어떤 간섭도 없이 온전한 쉼에 집중하는 풍경은 도심 광장의 휴식 행사를 사찰로 옮겨놓은 듯 이색적입니다. 가장 마지막 일정으로 배치해 하루 동안 배우고 느낀 점들을 스스로 되새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11: 불교에서 어떻게 보면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모임을 많이 만들지 못한 거 아닌가 이런 갈증 같은 게 더 많지 않나 참여하고 즐기고 공유하고 그래서 좀 더 나은 삶의 방향을 좀 잡았으면 합니다.
6: 문턱을 낮추고 청년층과 소통하려는 법륜사의 시도에 종단에서도 전폭적 지원으로 발을 맞추고 나섰습니다. 행사를 무료로 개방하는 데 힘을 보탠 상진 스님은 이날 청년들의 고민을 듣는 맞춤형 법문으로 호응을 얻었습니다.
12: 불만과 불평을 버리세요. 버리시고요. 긍정을 가지면 압박은 같은 게 없습니다. 네, 남을 미워하지 않는데 내가 무슨 압박이 있어. 불만과 불평과 부정은 남을 미워하는 거거든.
6: 전통의 깊이에 MZ세대의 감성을 더해 얽매이지 않는 진짜 평안을 선물한 법륜사. 과감하고도 신선한 시도는 젊은 세대에게 불교의 매력을 자연스럽게 전하는 효과적인 포교 방편이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0: 평생을 경전 번역에 매진하며 한글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표현했던 운허 스님. 이런 스님의 글씨가 교정본찰 봉선사 산문에 내걸렸습니다. 봉선사는 오랜 단청 작업을 마치고 새로 단장한 산문을 공개했는데요. 조실 미룬 대종사는 한글 대장경 기념관 건립을 제안했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13: 승!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봉선사
14: 조계종 제25교구 본사 남양주 봉선사의 산문이 오색 단청을 입고 새롭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봉선사 산문은 지난해 한글날을 맞아 남양주시가 배포한 운허체가 현판을 장엄하고 사천왕상 대신 사천왕을 기둥에 그려 표현한 게 특징입니다. 현판엔 부처님 가르침이 바다를 이루고 선이 숲을 이룬다는 뜻을 담아 교회 설림이라고 썼습니다. 선교 양종을 시적으로 푼 설림 교회를 반대로 표현한 건데 교종본찰인 봉선사에 맞춘 해석입니다.
15: 여기는 교종본찰로 지금까지 계속 이어가기 때문에 교회 설림으로 이렇게 이름을 결정한 것은 어른 스님들이 의논해서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14: 현판과 함께 산문에 내건 주련을 한글로 쓴 것도 눈길을 끕니다. 운허 스님과 제자 월운 스님이 한글 보급에 앞장서며 한글 대장경을 완간한 한글 사랑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15: 이 산문에 들어오는 분들은 모두가 근심 걱정이 없어지고 마음의 평안을 얻기를 기원합니다. 축하합니다.
14: 경기 북부와 남양주를 대표하는 사찰의 산문이 새롭게 문을 연 날 현직 남양주 시장과 시장 당선인도 찾아와 대형 불사의 기쁨을 축하했습니다.
16: 천년구찰 봉선사의 법향이 널리 널리 우리 남양주 전역을 넘어 대한민국에 퍼져나가는 듯하여 매우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17: 이 봉선사가 없었다면 남양주가 있을 수 없는 곳입니다. 이렇게 천년구찰인 봉선사는 항상 남양주 또 시민들과 함께했습니다.
14: 산문 현판식에 이어 봉행된 월운 대강백 3주기 기신제. 교구 대중은 월운 스님 부도탑에 삼배를 올리고 청풍로에서 대강백의 행장을 읽으며 선대조사의 불교 중흥원력을 되새겼습니다. 봉선사 조실 미룬 대종사는 한글 대장경 기념관을 세워 월초, 운허, 월운 스님을 3대 화상으로 모시고 한글 역경원력을 기려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18: 고려 대장경 일부와 번역된 한글 대장경을 비치하고 거기에 3대 화상 이 세 분을 잘 모시고 늘 기념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14: 한글의 소중함을 담아 산문을 단장한 봉선사의 애틋한 마음은 운학산을 찾는 시민에게 깊은 울림을 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0: 오대산 월정사 금강경 봉찬 기도회가 백고좌 숙의 대법회를 봉행하고 한국불교 중흥과 신행문화 확산을 발언했습니다. 지난 13일 월정사 경내에서 열린 법회에는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 5천여 명의 불자들이 동참했습니다. 전계아사리 정념스님과 갈마아사리 인광스님, 교수아사리 자현스님을 비롯한 증명법사 100명이 수계법사로 나서 불제자의 수계를 증명했습니다. 수계 불자들은 참회와 발원, 연비의식 등을 통해 보살계 수지의 의미를 되새기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을 서원했습니다.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법문을 통해 문명 대전환의 시대에 보살의 자비와 지혜로 세상의 높은 파고를 헤쳐나가며 이 세상을 불국토로 만드는 보살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치열한 격전지였던 경기도 의왕시 백운산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의 장이 열렸습니다. 올해로 12년째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을 기억해온 의왕 백운사의 위령제 현장,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9: 나발의 우렁찬 소리가 산사에 울려 퍼지고 그 뒤로 호국영령의 위패가 줄을 이어갑니다. 한자리에 모인 위패 앞에 백운사 주지 법진 스님이 삼배를 올리고 불보살을 모시는 시련이 엄숙하게 봉행됩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산화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기 위해 백운사가 지난 13일 봉행한 위령제 현장입니다. 백운사는 6.25 전쟁 당시 국군과 연합군이 나흘간 치열한 고지전을 벌였던 역사적 격전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영웅들의 유해가 아직도 잠들어 있는 이곳에서 백운사는 12년째 위령제를 이어오며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있습니다. 법상에 오른 만의사 회주 성법스님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 영령들의 삶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에 더욱 값지다며 그 뜻을 따라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자고 당부했습니다.
20: 우리 오늘 호국 영령들 그리고 또 우리 조상 영가님들을 매년 여러분들께서 잊지 않고 조상들을 생각하는 그 자체가 조상들을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해 주시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19: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18호 영산자법 보존의 스님들이 선보인 발아춤과 범패는 나라와 가족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정관계 인사를 비롯해 대한무공 수훈자회와 대한월남전 참전자회 등 보훈단체 회원들도 헌양과 헌화에 동참하며 감사와 추모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21: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홍영연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행운과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길 바라겠습니다.
19: 위령제는 추모를 넘어 지역사회와 온정을 나누는 회양의 장으로도 이어졌습니다. 백운사 신도회와 복성산업개발, 안성칠장사 지강스님 등이 뜻을 모아 마련한 쌀 3,100kg은 보훈단체와 의왕시 지역 이웃들에게 전달됐습니다.
22: 그래, 6월은 보훈의 달인데 해마다 10년 넘게 백운사 같이 하다 올해도 어김없이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렇게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분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23: 사랑의 날쌀을 이렇게 기증하여 주신 여러 단체 대표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즐거운 시간과 유익한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9: 나라를 위해 자신을 바친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백운사 위령제. 추모와 나눔을 함께 실천하며 지역을 대표하는 호국 보훈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은입니다.
0: 올해는 만해 한용운 선사의 대표 시집 님의 침묵이 세상에 나온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를 기념한 학술제에서 연구자들은 님의 침묵을 단순한 사랑의 시가 아닌 분별을 넘어 진리와 하나 되고자 한 불교적 깨달음의 문학으로 해석해 주목받았습니다. 양육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24: 교과서에서 흔히 떠나간 연인을 향한 일편단심이나 항일저항시로 배워온 만해 한용운의 님의 침묵. 하지만 이 시가 당대 유행하던 통속적인 연애의 언어를 완전히 뒤집고 불교 인식론을 결합해 탄생한 문학사적 대사건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선학원 한국불교 선리연구원이 개최한 만해 한용운 선사 82주기 추모학술제에서입니다. 동국대 김춘식 교수는 대선사이자 서슬퍼런 독립운동가였던 만해가 왜 1920년대 조선을 뒤흔든 통속적인 연애의 언어를 빌려와 시를 썼는가라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김 교수는 님의 침묵이 단순 감상적 고백이 아니라 3.1운동으로 인한 3년간의 서대문 형무소 옥고라는 강제 칩거와 암흑기가 축적돼 폭발한 결정적 사건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님의 침묵 속 침묵은 나와 너라는 이분법적 분별이 완전히 소멸해 님과 하나가 되는 순간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정의했습니다.
25: 님의 침묵으로 있는 당대의 기대지평과 정동 그리고 만해 한용운이 이런 당대적 풍속과 정동에 대한 대응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살펴보는 것 또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24: 서울대 홍승진 교수는 시집의 구조적 매듭을 정밀하게 분석하며 또 다른 신선한 시각을 제안했습니다. 홍 교수는 님의 침묵에 수록된 88편의 시 가운데 무려 81편이 하나의 행위, 하나의 문장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 오직 7편에서는 한 문장이 2개 이상의 행으로 쪼개지는 형태 변모가 일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교수는 이 7편의 시가 시집 곳곳에 흩어져 독자들에게 충격을 주며 일종의 구조적 매듭을 형성한다고 봤습니다.
1: 한 문장이 2개 이상의 행으로 끊어져 있는 호흡이 짧은 시를 읽게 되면 무언가 전환이 일어난다. 매듭이 지어진다. 느낌이 바뀐다. 이런 경험을 독자들은 자연스럽게 하게 될 것입니다.
24: 팽팽한 구조적 긴장감을 유지해 시집 전체가 지루하게 늘어지지 않도록 환기한다는 겁니다. 선학원 한국불교설리연구원은 올해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을 맞아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했습니다.
2: 님의 침묵을 인쇄소로 원고를 가져와서 인쇄를 하고 각 서점마다 배부를 하고 또 수금을 해서 또 인쇄소로 갖다 주고 이러한 역할들을 당시 석주 스님을 비롯해 갖고 선학원의 대중 스님들이 같이
3: 학술제와 또 예술제, 추모제를 진행을 하고 특히 만해 스님의 님의 침묵이 100주년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더 뜻깊은 해이기도 하고요.
24: 단순한 문학적 수사를 넘어 인간의식의 한계를 깨고 현실 속에서 진리를 구하고자 했던 만해 선사의 포효는 정신적 빈곤과 분별심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 여전히 강렬한 화두와 해법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0: BTN 라디오 올림 김영환 국장과 가수 박시환 씨가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노인 인권 증진 유공자로 선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서울 가든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제10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을 열고 노인 인권 증진을 위해 헌신한 개인과 단체에 정부 포상 7점과 복지부 장관 표창 33점을 수여했습니다. BTN 라디오 김영환 국장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라디오를 비롯한 방송 매체로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을 꾸준히 진행해온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러브랜드 박시환입니다의 진행자 박시환 씨는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 나비새김, 명예새김지기단으로 활동하며 노인학대 예방 인식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6월 15일 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부처님 교화공원이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화성 신흥사. 6년의 고행을 끝내고 고요한 선정 속에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은 노교원에서 다섯 수행자에게 첫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 후 인생에서 바른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청소년 야사를 제도해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야사의 친구들도 출가해 아라한과를 얻게 하셨죠. 그리고 56명의 제자들에게 전도 부촉을 선언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다. 그대들 또한 그러하니 비구들이여, 이제 전도의 길을 떠나라. 세상 모든 중생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화성신흥사 백인의 전법사단은 초전 법륜을 재현하며 새로운 전법 포교의 원력을 함께 나눕니다. 부처님 11분, 존자님 7분, 교화 제자 등 총 1250여 명의 여법한 모습이 당신을 맞이하는 곳.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한 번만 걸어보십시오. 부처님이 먼저 와 계십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m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3: 조선 왕실 최초한 잘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

0: 성취 이루시기를 바라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2: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3: 기술은 발전했지만 인간은 더 외로워졌다. AI 시대, 인간의 길을 다시 묻다. 퇴우 정념 스님의 신간, 퇴우 정념 시대를 깨우다. 6월 19일 출판 기념회 및 특별 대담. AI 시대와 한국 불교의 미래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민족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732-2403번입니다.

0: 범종강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친구에게 사기를 당해서 너무나 억울하고 배신감이 느껴집니다. 모든 게내 탓이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친구를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아서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정신을 차릴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으셨어요. 모든 일은 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원리가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따로 있고 저 문제에 대한 답이 따로 있고 모든 질문에 대한 거기에 맞춤식 따로 정해진 답이 있는 게 아니라 근본을 하나 답을 스스로에게 갖추고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같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대표보면 다 같은 얘기예요. 말하자면 인과연이 화합하면 우리는 이 세상 현실 세계에는 내가 어떤 일을 버리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내가 죄를 잘못 믿었어. 내가 죄를 믿지 말았어야 돼. 제가 아무리 그렇게 꼬셔도 절대 믿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믿은 내가 잘못이지. 저놈 어떻게 그렇다고 해서 나를 저렇게 사기를 칠수 있지? 이래서 진짜 친구하고는 사업을 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의 온갖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죠. 그리고 그 친구가 사기친 거를 알고 나서 뭐 원망도 할수 있고 찾아가서 따질 수도 있고 다시 돌려달라고도 할수 있고 막 온갖 대응을 하겠죠, 그죠? 뭐 당연히 해도 좋고 당연히 할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제 끝나버린 그렇게 이제 사기 당해서 원망스럽고 이런 경우에 그를 바르게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말이에요. 그를 바르게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 생각 속에서는 내가 저놈을 믿지 말았어야 되는데 믿었어. 내 잘못. 저놈이 나한테 사기치면 안 되는데 사기쳤어. 저놈 잘못. 나에 대해서도 문제고 저놈도 문제고 이게 상처로 남으면 난 이제 계속해서 살면서 여기 걸리게 돼요. 이걸 내가 취하게 돼요. 나도 문제고 저놈도 문제고 괴로운 마음을 취해가지고 붙잡아가지고 이게 오치원으로 쌓아두는 거예요. 그때만 생각하면 감정도 일어나가지고 분노하게 되고 생각으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하고 분별해가지고 저런 놈하고 이제는 절대 내가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도 올라오고 자연스러워요. 그것이 다 문제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 저 사람한테 저 친구한테 사기를 당했다 이게 생각이잖아요. 근데 진실을 바로 보면 몰라요. 거기 나도 없고 상대도 없어요. 내가 이 현실 세계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이 연기법이라고 하잖아요. 인연 따라,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나요. 내가 그 일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내가 그 일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라고도 할수 없으나,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인연이 그렇게 벌어져요. 거기 나를 개입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 인생을 잘 살고 싶잖아요. 사기 안 당하고 싶잖아요. 좋은 일만 벌어졌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좋은 일만 벌어지지는 않아요. 내가 그렇게 각오하고 각오했건만, 내가 원하는 일만 벌어지지는 않아요. 오히려 너무 과도하게 싫어하면 싫어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내가 하는 것 같잖아요. 내가 사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남편, 내가 선택한 것 같잖아요. 근데 일부분은 내가 선택한 게 틀리다고 할 수는 없어요. 맞긴 맞잖아요. 그죠? 내가 선택한 게 맞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또 가만히 생각하면 그게 인연이 그렇게 시킨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랑하고 결혼하는 건 타이밍이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타이밍. 타이밍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인연이란 소리죠. 제가 나한테 고백한 게 어떨 때 고백하면 나는 절대 안 받아줄 건데 또 내가 너무 힘들고 허하고 뭐 이럴 때 고백하면 받아줄 수도 있다니까요. 인연이 어떠냐에 따라서. 또이 사람이 멀쩡하게 그냥 있었는데 어느 날은 별것 아닌 게 어느 날은 갑자기 멋있어 보일 수도 있어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근데 그걸 자기가 계산해서 못 만든단 말이에요. 자기도 그날따라 왜그 모습이 멋있었는지 자기도 몰라요. 걔도 모르고. 이게 왜 멋있는 거지?
자기는 멋있게 보이려고 10가지 노력을 했는데 그 10가지는 오히려 꼴보기 싫을 수도 있어요. 근데 노력 안한 부분 한 가지가 갑자기 매력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되려고 하면. 시간과 공간이 딱 절묘하게 맞아떨어져야만 그 사람과의 인연이 맺어지잖아요. 그리고 인연이 맺어지려고 하면 헤어지려고 해도 만난다니까요. 그러니 내가 한 일이다라고 정말 말할 수 있나?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만난 거야? 내가 주도적으로 만났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지 않나? 콩깍지 꼈을 때 모르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가지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선택할 수 있었으면 내가 이런 사람 만났겠나? 나더 좋은 사람 만났을 건데?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때가 제일 좋았단 말이에요. 콩깍지 끼는 게 바로 업이 내 생각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업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 만나는 것만 그런가요? 성공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전부 다돈 벌고 싶잖아요. 근데 돈 버는 게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인연이 맞아야 돼요. 그리고 정치인들이 갑자기 인기를 얻는 사람들, 갑자기 뜨는 사람들이 정치인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계산해서 뜨는 사람도 있겠지만 계산해서 뜨려고 해도 계산해서 하려고 하면 안될 수도 있거든요. 아무리 정교하게 계산해도 안될수 있어요. 자기는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어쩌지 뭐 뜬금없는 어떤 일이 벌어져서 그때는 괴로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갑자기 나를 좋게 만들 수도 있고 갑자기 정치를 하다가 누군가한테 엄청나게 된통 당했는데 그 당한 게 너무 가슴 아 너무 처절하게 당해가지고 사람들이 불쌍하게 봐서 이렇게 좀 띄워줬을 수도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뭐 옛날에 뭐 청문회 하다가 뭐말 한마디 시원하게 했다고 갑자기 뜨기도 하고 뭐 온갖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계획하지 않아요. 그렇게 삶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내 뜻대로 세상을 요리조리 요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연이 화합해서 될 만하면 되고 인연이 안 되면 아무리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되고 내 뜻과 인연의 뜻이 잘 맞아떨어지면 기가 막히게 되는 것 같은 일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느끼죠. 안될 때는 죽어라고 해도 안 되더니 되려고 하니까 뭔가 온 세상이 전부 다 나를 도우려고 작정이라도 한 것처럼 곳곳에서 다 나를 도와주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 시절이 탁탁 떨어지는 때가 있어요. 즉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연기법이에요. 연기 무아, 연기직 무아. 연기법일 뿐이지 무아, 고정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간단한 얘기 전에 연기법 무아법이 뭐예요? 부처님 가르치는 핵심이 뭐냐? 연기법 무아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거든요. 인연이 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린 거꾸로 살았죠. 내가 한다. 인연은 무슨 인연? 내가 인연을 바꿀 수 있어.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있어. 바꿀 수 있어. 내가 내 마음대로 부자 될수 있어. 연기법을 무시하고 내 생각을 따라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나를 내세운단 말이죠. 그게 중생이죠. 나를 내세우는 걸 내려놓고 연기법의 모든 걸 내맡기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기법에 내맡기는, 연기 무아에 내맡기는 게 뭐냐면 부처님이 이 연기법과 무아를 이렇게 비유를 드셨어요. 강물에 흐르는 마른 통나무가 힘을 빼고 그 흐름에 따라 흘러가듯이 인생을 살아라. 많은 통나무는 두 갈래 길이 나와도 어디로 가야 된다고 집착하지 않고 여기 더 오래 있고 싶다고 집착하지 않고 흐름이 빠를 땐 빠른 대로 가고 느릴 땐 느린 대로 가고 흐름이 거슬러 올라가려고 집착하지도 않고 그 내맡겨 흐를 뿐이니까 유의 조작이 없죠. 무의법으로서 그냥 저절로 흘러가니까 저절로 이완이죠. 흐름을 타니까 힘들 게 없어. 인생 힘들지가 않죠. 괴롭지가 않죠. 그 인연 따라 흘러가는 삶이죠. 집착하는 삶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을 연기법으로 보면 이와 같이 볼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하겠다, 살겠다, 이렇게 살겠다, 저렇게 살겠다, 이래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전부 다 자기 생각, 자기 분별심이잖아요. 그럼 내가 그 분별심대로 살려고 하면 삶이 괴롭죠. 우리가 그래가지고 삶이 괴로웠던 거죠. 근데 내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인연이 그렇게 시켰어요.
인연은 그렇게 되어야만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인연의 타이밍은 언제나 정확해요. 시간과 공간에서 가장 적절한 시기에 그 사건이 일어나게 한단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벌어진 일을 내 생각 가지고 분별심 가지고 해석하잖아요. 이분은 보세요. 친구한테 사기 당했어. 이 일을 사기 당했어라고 해석한단 말이에요. 근데 있는 그대로 보면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의 시간만 보면, 지금의 시공간에서 벌어진 일만 보면, 이 사람이 나한테 사기쳤어. 이렇게 됐을 수도 있어요. 결과만 보면. 근데 진짜 이 사람이 사기쳤는지 안 쳤는지 알수 없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이 사람은 정말 사기칠 마음이 1도 없었었고, 정말 이 친구를 성공시켜주고 싶어서, 이렇게 하면 무조건 성공할 게 뻔하니까 이 힘들어하는 친구 성공시켜주고 싶어서 같이 하자를 썼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다 보니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럼 이 친구 입장에서는 더 억울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야, 나는 이렇게 하면 어지간하면 성공했어, 그동안. 너는 너무 성공을 못하길래 너무 불쌍해서 너가 맨날 술 먹을 때마다 나한테 힘들다고 막 그러니까 안쓰러워서 난너 도와주려고 나는 이렇게 하면 항상 성공했거든? 근데 희한하게 너랑 돈 반반 돼가지고 둘이 같이 동업을 하니까 실패한 거 보면 너가 복이 없는 놈이라 실패한 거 아니야? 얘는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예를 들면. 근데 어쩌면 전생에 내가 저놈한테 사기를 쳐가지고 이번 생에 제가 나한테 사기치는 걸로서 둘이 쌤쌤 업의 균형을 맞추느라고 그런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일이 업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내 악업을 녹이기 위해서 나를 돕기 위해서 일어난 일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투자한 그 돈은 본래 없는 돈이라 쳐야 돼요. 내 인연으로서 악업을 녹이는데 쓰여진 돈이잖아요. 그러면 그 대신 돈은 날렸지만 업장을 녹였으니까 좋은 일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다르게 해석을 한다면. 근데 어느 게 옳은지 어느 게 그른지를 우리는 알수 없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는 거죠. 왜냐하면 생각은 아상, 아집이라 그러잖아요. 악연. 나라는 견해, 자기 생각 속에서 나는 문제가 없어서 저놈 탓이야라고 말해야 내가 죄의식도 없어지고 내 마누라한테가 살 말도 있고 누구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 바깥으로 화살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있는 그대로를 보면 모르는 오직 모를 뿐이라는 지혜, 무분별심이라는 지혜로 보면 모르는 게 진실이에요. 저놈이 사기꾼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저 친구는 너무너무 미안한 나머지 내가 나중에 어떤 일이 있어도 성공을 해서 저 친구 두 배로 갚아주리라. 이자 값까지 더 쳐서 갚아주고야 말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것은 내가 사기당한 일이 벌어졌고 그건 내 탓이거나 저 사람 탓인 것이 아니라 인연의 조화인 거예요. 인연 따라 벌어져야 할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걸 내 생각 분별로 바라보지 않으면 그냥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소리가 생겨났다 사라졌잖아요. 의미도 없고 뜻도 없잖아요. 그럼 사라졌죠? 사라졌으면 좀 전에 그 종소리 지금 떠올리지 않잖아요. 생각하지 않잖아요. 좀 전에 그 소리 듣기 싫은데 왜 자꾸 들렸을까 하면서 집에 가면서 계속 생각하면서 화내지 않잖아요. 그럼 똑같아요. 만약 이분이 이 친구가 나한테 사기쳤어라는 생각을 취해요. 그게 수상행식을 취한다는 거예요. 오취원이에요. 사기당했다라는 생각을 취해가지고 그걸 내가 계속 붙잡고 살면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삶을 제대로 못 살아요. 힘들어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내가 못난 것 같고 내가 능력 없는 것 같고 저놈이 괘씸하고 그 생각 때문에 그 온갖 분별 망상이 나를 시달리게 하기 때문에 삶을 제대로 못 살아요. 새롭게 일어나야 되는데 새롭게 못 일어나요. 원망하는 시간 한몇 개월을 보내야 돼요. 스트레스 속에서 있는 시간, 막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시간을 오랫동안 보내야 되기 때문에 시간 버리죠, 몸 버리죠, 상처받죠, 몸도 아파져요, 또 그러면.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를 당했는데 몇 억을 날렸어요. 전 재산의 반을 날렸대요. 몇 억을 날렸는데 한 6개월 동안 회사에 나타나지 않고 그 회사가 올스톱했어요. 그러고 나서 6개월 이후에 이제 회사를 다시 출근하면서 하나하나 다시 시작하더라고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고 여쭤봤더니 6개월 동안 두 내외분이 식음을 전폐하면서 병에 걸려가지고 원망하고 증오하고 분노하고 처음에 한 1개월은 그놈 찾아다니다가 도저히 못 찾아다니는구나 하고 결론이 났는데 그때부터 이제 도저히 못 찾는다고 결론이 났으면 좋은 일이 나쁜 일이에요? 죽어도 못 찾는다는 결론이 한달 만에 났어요. 좋은 일이 나쁜 일이에요? 분별하는 사람한테는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못 찾으니까 그도 못 찾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5개월 동안 집 안에서 두 분이 식음을 전폐하면서 니 때문에 그래, 니 때문에 그래 하면서 그걸 믿지 말았어야지 하면서 그러면서 두분다 병원 다니면서 막 그냥 병도 앓고 하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병원 가서 치료받고 막 스트레스 너무 받더래요. 근데 6개월 지나니까 아 이거 어쩔 수 없이 어차피 못 찾는 거 인증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냐? 우리 이렇게 하다가 죽겠다. 받아들이자. 그거 받아들인 데 6개월 걸린 거예요. 그 제가 좀 죄송한 말이지만 그분한테, 야,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중에 이제 공부할 때 이제 오시길 나중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고사님, 가만히 보세요. 고사님이 그거 돈 날리고 한달딱 지난, 한달 동안 죽도록 찾았는데 못 찾았잖아요. 한달딱 지나니까 결론 났죠. 아, 이 사람 못 찾는구나. 이 돈은 없는 돈셈 쳐야 되는구나 하는 게 확정됐죠. 확정됐죠. 사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 순간이 괴롭고 절망스러운 순간이어서 그때부터 괴로움 시작이 아니라 그때부터 정리가 돼야죠. 그때가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죠. 결론은 뻔하잖아요. 더 이상 못 찾는다는 거. 이 돈은 내돈 아니라는 거. 뻔하게 결론이 났잖아, 이제. 결론 났으면 홀가분해야죠. 그러면 이걸로 상처받으면 내가 나를 괴롭히는 거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화살을 계속 맞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나를 더 괴롭히는 거잖아요. 그게 업장이에요. 근데 업장을 훌훌 털고 사는 사람은 어때요? 열심히 찾아다니다가 되찾으려고 노력은 해요. 노력은 하는데 못 찾는 게 확실해졌어요. 그러면 이제 홀가분하죠. 오케이, 인정, 이제는. 인정해야죠, 어떻게. 현실을 인정해야죠. 그게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니까 아 이제 더 이상 내 돈이 아니구나. 그럼 어때요? 상처받아도 내돈 아니고 상처 안 받아도 내돈 아니면 똑똑한 사람이면 효율성을 따져봐야죠. 그럼 왜 상처받으면서 몇달 고생하는 비효율적이고 몸도 망구는 일을 해요? 계산이 바로 나오죠, 똑똑한 사람은. 아 오케이 이제 끝났네. 그럼 이제 이게 내돈 아니야 하고 탁 끝내야죠. 이렇게 삶을 효율적으로 살아야죠. 집착 없이 살아야죠. 그러면 괴로움이 없는 인생이죠. 나에게도 그들에게도. 그럼 가볍잖아요. 이 종소리가 나고 나서 이 종소리에 의미를 부여한 다음에 계속 이 종소리 하면 살 필요 없듯이 어제 이미 사기 당하고 끝났는데 오늘은 이미 사기 당한 건 사라졌잖아요. 이 종소리가 이미 떠났듯이 없잖아요, 지금은. 그럼 없는 하루를 살면 되잖아요. 근데 과거에 얽매여 있고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내 식대로 생각하고 해석하는 거에 사로잡혀서 그 생각을 옳다고 해석해버리면 또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이 막히죠. 무한한 삶의 가능성이 막혀요.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요? 큰 괴로움일수록 크게 업장을 소멸시켰다라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악업이 내 안에 악업이 이만한 게 이만한 덩어리, 능동이 같은 이만한 덩어리에 악업이 있잖아요. 어떤 일을 해도 이 악업의 필터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쁘게 보이고 안 좋게 보이고 뭔가 뭔 일을 해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왜? 악업의 업장이 너무 커서.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사람이 보면 뭔가 복이 없는 사람은 뭘 해도 안 되잖아요. 근데 뭔가 긍정적이고 밝고 되는 사람은 뭘 해도 잘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뭘로 성공하면 그 사람은 그걸로 성공했다고 안 그래요. 이 사람은 사람 자체가 원래 성공한 사람이어서 써서 뭘 해도 성공했을 거야. 이런 믿음을 주는 사람 있잖아요. 똑같다니까요. 그 과거에 얽매여서 그 생각 해석에 얽매여서 있을 필요 없죠. 훌훌 빨리 털어버리면 되죠. 그 업장 소멸 크게 했구나. 내가 악업이 이만큼 있었는데 사기 당하는 걸 통해서 내 업장이 크게 당할수록 업장이 얼마나, 도대체 얼마나 많은 업장이 소멸된 거야, 도대체. 와, 내가 도대체 얼마를 기뻐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10억을 사게 당했어요. 그것도 한 생각 돌이킬 수 있으면 어때요? 그게 괴로운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야, 10억을 사게 당해? 그러면 도대체 내 안에 업장이 얼마나 컸고 그큰 업장을 이렇게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다고? 대박인데? 이제부터 얼마나 좋은 일이 어떻게 펼쳐지려고 이러는 거야? 이제 계속 할 수도 있단 말이죠, 말하자면. 이걸 여러분 좀 어이없을 수 있지만 제가 공개적으로 하는 얘기니까 어이가 없을 수도 있지만 제가 이 얘기를 개인적으로 1대1로 이런 고민했을 때 얘기하잖아요. 이거를 훅 받아들인 사람은 와 정말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고 오늘부터 저는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네요. 이미 지나간 거 내가 얽매여봐야 나만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그 마음이 어디에서 일어난 거였어요? 그 사기 당했다 괴롭다 상처받았다 하는 게 어디서 일어난 거였어요? 여기서 일어난 마음 위에서 일어난 한 생각 분별이잖아요. 바다 위의 파도잖아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전부 다 마음 위에서 일어난 그림자예요. 실제 하는 어떤 사건이 아니고 내가 실제 하는 사건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세상에 실제 하는 사건은 없습니다. 자기 마음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마음으로.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된 어떤 구두쇠였는데 엄청나게 부자가 된 분이 계세요? 근데 놀랍게도 그분은 아직도 음식을 짬지게 사고, 짬지게 살고, 음식 찌꺼기 없이 살고, 남은 음식 안 버리고 살고, 엄청 아끼고 절약하면서 살아요. 끝끝내. 그러다가 결국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고 살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분은 부자일까요? 부자가 아닌 걸까요? 정의 내릴 수 없지 않아요? 부자는 부자인데 부자로 살아본 적은 없어요. 물질적으로 우리가 부자라고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부자로 살아본 적은 없잖아요. 근데 그분 마음은 또 부자였어요. 나는 지금 통장에 수십억 있어. 이렇게 마음으로 부자였어요. 그분은 부자로 산 걸까요? 가난하게 산 걸까요? 현실을 어떻게 살았냐느냐가 부자 가난을 정하지 않아요. 부자이지만 부자가 아닐 수도 있고, 가난하지만 부자일 수도 있어요. 부처님은 재산 없었지만, 그 누구보다 부자이지 않았겠어요. 부자는 물질에서 나오지 않아요. 마음에서 나오지. 여러분들이 어릴 때내 장난감을 누가 가져 놀았어요. 그래서 막 분노했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기분 나빴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한 50년 지난 지금, 그때를 떠올려 보면, 화가 나요? 그 친구가 미워요? 막 복수하고 싶어요? 기분 나빠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분명 일어나고 사라졌는데 그런 일은 없죠. 거기에 감정도 실리지 않죠, 지금은. 그렇지 않나요? 또, 학교 다닐 때 친구가 나를 괴롭혔어요. 조금 괴롭혔어요. 내가 그 친구 너무 싫어했어요. 그때 너무 친구가 미웠어요. 근데 나중에 내가 걔보다 더잘 됐고 내가 잘 돼도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너무 자신만만해졌고 나에 대한 자존감이 너무나 강력해지고 나면 옛날에 그 친구를 만나도 오히려 그 친구가 나보다 훨씬 못돼 있을 테니까 오히려 야 격려해 주죠. 야야 괜찮아. 잘할 수 있어 하고 오히려 막 좋아해 주고 이뻐해 주면서 야 너도 열심히 잘 살아봐. 잘할 수 있어 하고 미움이 하나도 안 남을 거예요. 야, 니도 옛날에 다 괴롭혔잖아. 웃으면서 얘기할 거예요. 상처가 다 치유돼버린 거예요. 자기 삶에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이가 지금 40, 50이 됐는데 10대 때 나를 괴롭혔던 그 친구 다시 만났고 다시 만났더니 그 친구 너무 잘돼 있어요. 나는 별로 못돼 있고. 이랬을 때더 위축될 수도 있어요. 또그 친구가 그냥 한다고 하는 말이 또 상처가 되는 수도 있죠. 즉, 이거를 오래오래 담아두고 있는 사람이 있고, 담아주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또, 삶이 나를 치유해준 사람도 있어요. 나는 그냥 인생을 살았을 뿐인데, 삶이 지혜로워지고, 삶이 뭔가 즐거워지고, 삶이 긍정적으로 바뀌면 저절로 업장 소멸이 돼버리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저절로 치유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듯한 삶으로 업장을 치유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부처님이 계율을 설하신 거예요. 계율을 지키는 삶은 반듯한 인생을 말하거든요. 착하고 선한 인생. 그런 인생을 살면 저절로 업장 서늘이 돼버려요. 트라우마가 극복이 돼버려요. 그럼 보세요. 트라우마가 극복된 사람도 있고 극복되지 않은 사람도 있죠. 그 트라우마는 실체가 없어요. 10년 전에 그 친구가 나한테 힘들게 했던 그 친구는 그 말은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상처를 안 줄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말은 상처라는 실체가 없어요. 그게 상처인지 상처가 아닌지는 나에게서 나와요. 내가 상처라고 분별했고 괴로움이라고 분별한 거지 그것 자체가 상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 삶의 모든 모습들은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어요. 그냥 생겼다 사라지고 끝난 거예요. 어릴 때 장난감 줬다 뺏었던 그 친구 지금 생각하면 괴롭지 않듯이 모든 과거에 일어났고 사라졌던 모든 일들은 좋고 나쁜 게 없어요. 그 장난감 뺏어갔다가 돌려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10대 때 상처받은 거, 10대 때 괴로웠던 거, 10대 때 절망했던 거, 그 모든 사건들이 전부 다 지금 없잖아요. 털끝만큼도 찾아볼 수 없잖아요. 그거 다시 경험할 수 없잖아요. 다시 찾아볼 수 없잖아요. 있어봐야 뭐로만 있어요? 낡은 기억으로만 있는데 그 기억도 실체가 아닌 게 내 삶이 바뀌었으면 기억도 달라졌을 거거든요. 그걸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달라졌으면 그 기억도 다르게 바라볼 거거든요. 실체가 없어요. 삶 전체가 이렇게 실체가 없어요. 근데 내가 거기에 의미 부여를 하고 그걸 쌓아둔 거예요. 분별심을 쌓아둔 거예요. 그건 좋은 사건이라고 취해서 내 걸로 만든 거예요. 그럼 그런 사건을 겪은 사람이 나라고 생각해요. 그걸 오취원이라고 해요. 오취원은 나라고 집착한다. 그때 감정적으로 상처받았던 그 감정, 그게 나라고 생각해요. 상처 잘 받는 나, 그게 나를 형성했단 말이에요. 근데 진실은 어때요? 그런 내가 없었죠. 그런 사건, 사고가 없었죠. 거기에 대한 나의 해석이었을 뿐이었죠. 삶은 전부 다 자기 해석일 뿐이죠. 좋은 인생도 없고 나쁜 인생도 없어요. 이미 떠나간 과거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없어요. 없어요. 지금 있는 사건은 어떨까요? 지금 있는 사건도 내가 해석하고 판단하고 분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면 지금 있는 사건도 좋은 사건도 아니고 나쁜 사건도 아니고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현실이 없진 않아요. 다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느낄 줄 알아요. 판단도 할 줄 알아요. 그러나 그 판단을 믿진 않아요. 그게 지관이에요. 멈추고 보는 거예요. 분별심을 멈추고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이게 지혜로운 삶이죠. 이게 연기무아의 삶이죠.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없어요. 그 인연에 맡기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 해석할 내가 어디 있어요. 해석했다 하면 판단했다 하면 분별했다 하면 분별된 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상을 만들어 놓고 아상에 끌려가는 중생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럼 지혜로운 삶이 아니죠.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면 사기당한 일도 없고 내 탓도 없고 남의 탓도 없고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일어난 바가 없어요. 그러면 일어나도 일어난 바가 없는 이 자리에서 살면 이제 새롭게 지금부터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업식에 업장에 얽매여가지고 살면 그 다음날 일어나도 찌뿌둥해요. 사기당한 내가 뭘 하겠어. 그때 사기만 안 당했어도 내가 더 큰 돈으로 사업 자산을 만들었을 텐데 계속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자기가 예를 들어 주식을 해서 1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래도 괴로워요. 아, 그때 그놈이 사기만 쳤어도 내가 투자를 더 많이 했으면 내가 100만 원에 1000만 원 벌었을 텐데. 그래서 그놈만 봐도 막 짜증이 나요. 기쁜 일이 있어도 짜증이 나요. 그렇잖아요. 그게 업장의 무서움이에요. 그래서 지난 과거는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떠나간 것은 떠나간 대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타임이 지나간 거잖아요.

지금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과거를 살죠. 자기 생각 속을 살죠. 업장 속에 얽매여 살죠. 온통 업장밖에 없죠. 우리 내가 삶이라고 여기는 게 전부 다 자기 분별이 만들어 놓은 가짜 업장이었잖아요. 그 업장은 실체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보는 순간 그 업장은 업장이 아니에요. 삶은 삶이 아니에요. 있는 게 아니에요. 힘든데 힘든 게 없고, 괴로운데 괴로운 게 없고, 과거가 없어요. 과거에 얽매이는 게 없어요. 그런데 과거에 그 경험을 통해 배운 노하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거 필요할 때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부가, 순위 이 공부 하면은 뭐 다 잊어버리고 과거가 없으면 과거에 배웠던 지식까지 다 없어지나요? 그런 건 아니라니까요. 배운 노하우나 이런 건 그대로 있어요. 근데 얽매이는 집착, 망상, 분별, 그 걸림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손해볼 장사가 하나도 없는 공부예요, 공부가. 이렇게 자유로운 공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어디에서도 걸려있지 않죠. 사로잡혀 있지 않죠. 눈앞에 있는 현실에도 걸리지 않죠. 온갖 현실에 대한 생각들이 나를 괴롭힐 때 바로 볼수 있죠. 괴로울 때마다. 지금 괴로운 게 맞아? 하고 바로 보면 바로 어때요? 보면, 아, 이거 생각이네. 피식 웃음이 나죠. 또 생각으로 끌려갔었구나. 바로 보면, 그런 일이 없어요. 생각으로 만든 공룡을 만들었던 거예요. 귀신을 만들었던 거예요. 괴로움을 만들었던 거예요. 삶의 모든 것은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면 있다고도 할수 없고 없다고도 할수 없어요. 그저 마음 위에 그림자처럼, 바다 위에 파도처럼, 어젯밤 꿈처럼, 인연따라 있는 것처럼, 있는 듯할 뿐이에요. 실재하지 않아요. 고정된 실체로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디에 걸릴 게 있어요? 어디에 집착할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정리하죠. 삶의 한 챕터가 끝나면 빨리 졸업을 해요. 그리고 새롭게 한 챕터를 시작해요. 새롭게 학년이 올라가면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친구 사귀어야지. 내 중학교 때 친구가 너무 좋았는데 하면서 고등학교 왔는데도 중학교 친구를 계속 그리워하면서 살면 고등학교 가서 왕따가 되거나 친구를 못 사귀고 힘들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왔는데 오늘 첫째 날인데도 막 친구 사귀어가지고 신난 친구도 있잖아요. 그래야 고등학교 생활이 즐거운 거 아니에요? 삶도 똑같단 말이에요. 삶에 이렇게 사기를 당했다, 삶에 큰 사건이 벌어졌다? 그럼 삶에 하나의 챕터가 끝나려고 하는 걸수 있어요.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에서 그만뒀다, 잘리게 됐다. 그건 괴로운 일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 회사에서 내가 배우고 깨달아야 할 것을 다한 거예요. 졸업한 거예요. 졸업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빨리 졸업을 하라 하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거든요. 즉, 한 챕터를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그 수업이라는 삶을 사는 이유는 그 수업 속에 배우고 깨달아야 할게 있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그 수업 속에서 내가 소멸해야 할 업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업보가 벌어지는 삶을 경험하는 거죠. 근데 그걸 다 경험하고 나면 거기서 졸업을 해요. 졸업하는 건 좋은 일이거든요. 업장에 소멸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다음 단계의 공부가 시작돼요. 보통은 뭐랄까요? 좀 낮은 수준의 공부에서 점점 높은 수준의 공부로 옮겨가요. 삶의 선도. 그러니까 졸업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물론 아직 졸업하고 싶지 않다면 졸업 안 해도 되긴 돼요. 이 회사를 더 있고 싶다면 더 있으려고 노력해도 돼요.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인연 따라 자꾸 퇴직하는 게 자꾸 자연스럽게 흐름이 그렇게 주어진다? 그러면 거기에 괴로워 죽겠다. 난더 있고 싶은데 나는 실패했구나. 나는 나 같은 사람 쓸모 없나 보다. 회사가 나를 버렸다. 이런 생각할 필요 없는 거죠. 아, 내가 졸업할 때가 됐나 보구나. 그러면 아름답게 졸업하자. 그 다음 학교, 어느 학교로 갈지 난 모르지만, 그 다음 삶은 어떻게든 펼쳐져요. 그게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자세고, 있는 그대로 삶은 있는 그대로

0: 받아들이는 자세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왜? 내가 거부하는 것도 없고 집착하는 것도 없으니까요. 특정한 어떤 삶만이 내 인생에 펼쳐져야 되라고 붙잡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마음에 담아놓은 게 없으니까, 정해놓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무엇이 펼쳐져도 괜찮죠. 왜 괜찮아요? 내 생각대로 되면 망상대로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가만 놔두면 인연 따라 될 거거든요. 법 따라 될 거거든요. 부처님 지혜대로 될 거거든요. 법계가 펼쳐질 만한 인연이 펼쳐질 거거든요. 연기법이 저절로 펼쳐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내 생각을 고집해서 이렇게 저렇게 돼야 된다고 해요? 부처님을 진짜로 믿는다면 삶을 믿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신에게 펼쳐지는 이 현실을 믿는 거예요. 그런다고 자기 자유의지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모든 걸 내맡긴다고 해서 자유의지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다 해도 좋다. 그리고 과도하게 집착하는 게 없는 거고,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면, 부처님처럼 한 서너 번 도전했는데도 안 되면 깔끔하게 포기할 줄도 알고, 흐름, 자연스러운 흐름을 타고 갈줄 아는 그 삶의 가벼움, 이완되는 탐진치 삼독이 없는 거죠, 그것이. 그러니까 삶에는 아무 문제가 없죠. 원래가 삶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내가 문제를 만들었을 뿐이에요. 자기가 문제를 만들지 않으면 삶이 본래대로 흘러요. 자연 그대로. 모의 자연으로. 지금 자연스럽게 삶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 인생, 이게 다예요. 이게 부처고 이게 진리고, 이렇게 펼쳐져야만 하는 걸 이렇게 펼쳐지는 것으로서 기쁘게 받아들이면 그게 공부 다한 사람의 삶의 자세예요. 그더할게 없다. 인생에서 더할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면 베푼다. 할일 없으면 쉬고, 만나면 베푼다. 할일 없으면 그냥 쉬고. 인연이 만나지면 인연에서 내가 할수 있는 만큼을 최대한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나와 너가 둘이 아니니까 하는 게다 베푸는 일이에요. 내 일처럼 하니까. 남들의 일도 내 일처럼 한다는 걸 우리는 베푼다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 베푼다는 생각이 없어요. 남들의 일이 내 일이고 그 사람이 나에게 온건내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 내 일을 한 거예요. 이렇게 살때 삶이 가벼워지죠. 이런 온갖 사건, 사고가 있어도 사건, 사고가 없어지고, 또그 사건, 사고에 시달리더라도 거기에서 금방 벗어날 수 있는 지혜가 생기죠. 그러려면 이 모든 삶과 사건, 사고와 나와 너가, 나와 세계가 이루어진 그 바탕이 뭔지를, 나와 세계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자기 스스로 자각하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죠. 이 근본을 해결하면 그 위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죠. 이게 궁극의 공부죠. 구경각이죠. 구경의 이 공부밖에 없어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부하십시오.
1: ARS에 동참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설악산 닥터왕 인터내셔널에서 해양심층수 TNTN 정혈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0: 불교TV BT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육조단경과 마음공부를 강의하고 있는 법상입니다. 절에서 보통 불사를 한다고 많이 하는데, 진정한 불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법하는 게 불사겠죠. 그런 점에서 BTN 불교TV를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그 불사 중에 불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동안 몇 년 BTN을 바라보고 옆에서 이렇게 어깨 너머로 지켜보면서 느낀 점이요. 와, 정말 정말 열심히 하시고 막 열정을 다하시고 끊임없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또 훌륭한 스님들을 발굴하고 다양한 방면에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유튜브 100만 명을 넘게 된 것도 그런 열정과 그 포교에 대한 어떤 집념,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듭니다.
2: 우리가 진정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지금 이제 BTN은 100만 명이지만 정말 1000만 명 이상 되도록 해서 전 세계에 부처님 가르침이 이게 전파가 되도록 그런 불사를 하려면 우리가 BTN 불교 TV를 우리 모두 함께 후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불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모두 BTN 불교 TV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하십시오.
1: 비티엔 부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 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 스테이에 BTN 부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 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3: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 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중생구제와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4: 이제 정해선원은 원대한 소원을 세웠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 포교하였으나 정작 기부할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모든 종단의 스님들을 위한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작은 보시가 큰 복덕으로 휴양될 것입니다.
5: 대한불교 조계종 마곡사에서는 백범 김구 선생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되새기고 평화의 중요성을 배우며 수행자 원종 스님의 화해와 협력, 이해와 배려의 가치를 후세에 전하고자 제77주기 다례제 및 추모 문화제를 개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041-841-6221번입니다. 공익법인 세계법왕 일북문도중앙회에서는 일북 서경보 존자님 탄신 112주년 기념 및 원적 30주기를 맞아 추모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오는 6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 안성 영평사에서 진행되는 이번 추모법회에 인연 있는 사부대중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마지 특별 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6: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0: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1: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우리의 아버지는 늘 뒤에서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안아드릴 차례입니다.
1: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 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 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산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도량 여여산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이처가 될 것입니다.
2: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3: 마틸드 필립 벨기에 여왕이 서울 진관사를 찾았습니다.
4: 미국 부통령 부인의 방안은 처음이었고 진관사를 택했습니다.
5: 스님!
6: 아이고, 관세음 보살.
7: 근데 이렇게 맷돌로 돌려서 두부를 만들면 두부 맛이 진짜 기가 막힐 것 같아요.
6: 기가 막혀요, 네.
8: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자. 양념은 부수적이고.
9: 배를 갈아서 하니까 완전히 천연 조미료잖아요.
10: 자연식품.
8: 절밥은 천천히 먹으면서도 재료를 중요시하지 양념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특히 마음을 중요시하게 해요. 네. 최고 양념은 마음이다.

0: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2: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4: 그냥 눈물이 날 뻔해요. 지금도 마음만 하면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5: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0: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 삼광사. 삼광사는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주경야선 수행 종풍을 실천하며 마음을 밝혀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돼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입니다. 인연 맺은 불자들이 신앙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감하며 종교적 신념으로 소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6: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6: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갑피 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7: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8: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기도와 함께 불경수의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 광명, 자비 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7: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가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 생활하는 가운데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1년이 지속되고 본스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1: 조계종 13-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부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 복음전을 낙성하여 천일 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 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 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 기도 동안 선빵 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2: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권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 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 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는 거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집어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1: 임재 의원 선사의 어록인 임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0: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1: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로의 왕 임제로 12번째 시간입니다. 12분교 같은 것은 모두 표현하는 말씀인데, 배우는 자가 이를 알지 못하고 곧장 명칭과 글귀 위에서 이해를 하니, 이는 모두가 의지하는 것이라서 인과에 떨어져 삼계에서 삶과 죽음을 면하지 못한다. 그대가 삶과 죽음, 움직임과 머뭄, 벗어남과 사로잡힘으로부터 자유롭기를 바란다면 지금 법문을 듣는 사람을 알아야 한다. 이 사람은 모습도 없고 뿌리도 없고 머무는 곳도 없고 활발하게 반응하여 수만 가지 경계를 시설하지만 작용하는 곳은 정해진 곳이 없다. 12분교 같은, 이제 12분교는 팔만대장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게 12가지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팔만대장경은 전부 다 말씀이다. 말이다는 거죠. 말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 자체는 진리가 아니고, 손가락이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근데 그 말에 있는 명칭과 글귀, 그 말을 이해를 하고 자꾸 거기서 뭔가를 찾는다면은 이제 삶과 죽음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건 생각 세계니까. 생각 세계가 바로 삶과 죽음의 세계입니다.

이제 불교를 얘기할 때 흔히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불교에서 깨달음을 얻으면은 삶과 죽음에서 벗어난다. 그 삶과 죽음을 보통은 뭐 윤회라고 표현합니다. 네? 태어났다 죽었다가 태어났다 죽었다고 반복한 데서 윤회라고 그러는 건데, 어쨌든 삶과 죽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깨달아야 된다는 건데, 그 깨달음이라는 게 이제 어디 뭐 특별한 일이 일어나서 뭐 특별한 초능력을 얻거나 뭐 어디 신의 경지에 들어가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이 삶과 죽음의 세계라는 것은 곧 생각의 세계입니다. 분별의 세계고 그 생각을 분별을 벗어나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이건 불교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상 모든 종교에서 인간을 구원한다는 것은 유일하게 이 길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 뭐 하늘에 무슨 신의 세계가 있느냐 그런 거 없습니다. 또 무슨 특별하게 우리가 갈수 있는 그런 구원의 땅이라는 게 따로 정해져 있느냐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불교에서는 뭐 흔히 뭐 서방 극락净토 뭐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서쪽으로 간다고 가면은 거기에 극락 최상의 즐거움이 있는 정토, 깨끗한 땅이 있다. 이제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 서쪽으로 가면 그런 게 있느냐? 없습니다. 그게 전부 다 방편으로 해놓은 말들이에요, 방편으로. 방편으로 해놓은 말들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치안으로 건너간다 이런 말 하잖아. 반야바라밀따란 말을 하거든. 반야바라밀이라. 바라밀이라는 게 이제 저쪽 언덕에 이른다 이런 말인데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이쪽 언덕이다 차안이라고 그래요 한자로 저쪽 언덕을 피한 그 이쪽 저쪽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방편입니다 이쪽 언덕이 따로 있고 저쪽 언덕이 따로 있느냐 이뭐 지구상에 무슨 이쪽 언덕의 세계가 있고 그걸 벗어난 저쪽 언덕의 세계가 어디 뭐 지구상에 있든지 지구 뭐 밖에 있든지 어딘 게 그런 게 있느냐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전부 우리 마음 세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마음 세계를 가리키는 겁니다. 마음 세계는 양면이 있다고 했잖아. 우리가 늘 불교에서 말하듯이 양쪽이 있다, 양면이 있다. 하나는 생각의 세계가 있고, 생각하고 분별하고 아는 세상이 있고, 우리 마음 속에서. 생각하고 분별하고 알수 없는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수 없는 우리 마음이 바로 피안인 겁니다. 피안. 서방 극락净토인 거고. 그래서 불교를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은 항상 양쪽을 얘기를 항상 보면은 항상 이쪽, 저쪽 양쪽을, 자한 피한 얘기하든지 또는 뭐 세간, 출세간 말하기도 하고 중생세계, 부처세계 말하기도 하고 또뭐 속죄, 진죄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속죄, 진죄 이러면. 그러니까 항상 양쪽으로 나눠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은 우리 마음 세계에 양쪽이 있다, 양면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양면. 그럼 이제 중생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보통 사람들이 다 살고 있는 이 정신 세계는 분별의 세계, 아는 세계입니다. 생각의 세계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말도 되죠. 생각하는 대로 분별하는 대로 아는 대로 말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뭐 분별되는 세계이기 때문에 뭐 감정, 기분, 느낌, 보고 듣는 거 그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눈에 보이는 색깔을 뭐 색깔과 모습, 귀에 들리는 소리 다 분별되는 거고 냄새, 맛, 느낌, 뭐 자기 기분이나 느낌이나 감정이나 다 분별되죠. 좋다 나쁘다 그러고 생각도 이제 다 분별되는. 그걸 전부 이제 말을 하는 이게 중생 세계 우리가 사는 세계입니다. 그럼 피안이라는 게 뭐냐? 그걸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간을 벗어난다 그런 거고 여기는 그런 분별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공이라 그러고 무일물 한 물건도 없다 그러고 불가사의 알수 없다 그러고
텅비었다 공이라고 그러고 깨끗하다 그러고 그런 식으로 뭐 얻을 게 없다 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마음 세계, 마음 속에 이런 세계가 있어요. 우리 마음이 양면이 있다고. 그래서 마음을 기신론에서는 거울에 비유를 하잖아. 왜 거울을 비유하냐면 거울에 양면이 있거든. 거울을 보면은 뭔가가 나타나서 보여. 그래서 뭐 이거 뭐다 뭐다 뭐다 다알 수가 있습니다. 분별이 되고. 근데 또 거울 실제로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거울 속에 온갖 게 나타나 보이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울에는 양면이 있는 거지. 한 개의 거울인데 뭔가가 나타나 있는데 아무것도 없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가 나타나 있고 또 이제 마음을 마니주 불교에서 우리가 흔히 마니주라는 게 뭐냐면 크리스탈 구슬이란 뜻이야. 수정 구슬. 그거 투명합니다. 아무것도 없어 안에. 그런데 수정 구슬을 앞에 딱 놔두고 보면은 그 안에 뭔가 나타나 있어요. 주위에 있는 모습들이 거기에 탁 나타나 있습니다. 거울이 그렇듯이 주위에 있는 모습이 거기에 다 나타나 보인다고. 근데 사실 그 안에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좀 그런 면이 있다 이 말이지. 그런 양면이 있다. 그래서 생각 세계에 살면 뭐 여기 뭐 중생도 있고 부처도 있고 삶도 있고 죽음도 있고 뭐 윤회도 있고 해탈도 있고 뭐 인간도 있고 신도 있고 뭐 온갖 게다 있는 거지. 생각 세계, 분별 세계 속에는. 근데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탁 벗어나 버리면 그냥 투명, 깨끗,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 그리고 그래서 공을 자꾸 말하는 이유가 이걸 깨달아라는 거예요, 이걸.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 이걸 깨달아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마음은, 거울의 양면이 되지, 이것도 마음이 이런 양면에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그렇다는 거거든. 모든 인간의 마음이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깨달을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분별만 쳐다보고 살았거든. 뭐 이런 태어나서 뭐 엄마 아빠하고 뭐 이제 눈에 보이는 걸뭐또뭐 계속 가르치잖아. 이거는 뭐다 뭐다 하고 뭐. 그러니까 태어나서 우리가 배운 건 전부 분별만 배웠어요. 학교 교육도 전부 그런 거고. 그러니까 이 분별할 수 없고 알수 없는 이 마음 이쪽은 아무도 가르친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관심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막 잊어버리고 살아온 거지. 잊어버리고 살아왔지만은 이거는 변함없이 항상 변함없이 항상 우리 마음 자체가 양면이 있는 거니까 마음이 예? 있는 사람은 뭐다 있는 거지 항상. 예. 그래서 분별에서 벗어나는 경험을 하면은 여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윤회도 없고 해탈도 없습니다. 삶도 삶과 죽음도 없고 삶과 죽음으로부터의 벗어남도 없고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그냥 아무 일이 없어요. 그냥 아무 뭐라고 할게 없어. 그래서 깨달은 사람에게는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자비로운 마음이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건 생각을 하는 말이지 분별 세계 속에서 하는 말이지 그런 거는 텅 비어 있는데 뭐가 있겠어 여기에 그냥 이런 거 이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깨달음을 모르니까 자꾸 이 분별 세계 속에서 우리가 깨달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부처님을 얘기를 하니까 자꾸 뭔가 더 좋은 걸 얘기를 해. 뭐 극락이다 뭐 최고의 즐거움이다 뭐 엄청난 자비, 대자 대비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최고의 사랑이고, 뭐 이런 식으로. 좋은 것만, 분별 세계 속에서는 늘 좋고 나쁜 게 있으니까, 좋은 것만 갖다 끌어당겨가지고, 부처님이 이런, 깨달은 분은 이런 분이다 하고, 그런 이제, 가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냥 분별 벗어나고, 뭐 그런 거 저런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 해탈이 있느냐? 없어요. 해탈은, 그 번뇌에 묶여 있음이 있을 때 해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뇌에 묶여 있다는 건 이미 분별이거든. 그러니까 해탈도 분별인 거고. 분별 벗어나 버리면 번뇌에 묶여 있는 것만 얻는 게 아니고 해탈도 없죠, 당연히. 아무 뭐가 없는데 무슨 해탈이 있겠어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어리석음이 있을 때 깨달음이 있는 거고.
그 분별을 벗어나 보는

어리석음만 없는 게 아니라 깨달음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바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도일치 고약이라고. 모든 좋고 나쁜 게다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진짜 깨달음인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생각 속에서 뭘 상상하려고, 뭐 말을 하고 이러니까 또 사람들이 뭐 대부분 그런 생각 속에서 살지, 뭐 벗어나, 생각을 벗어나 본 적이 없으니까 자꾸 부처님 가면 뭐가 거룩하고 위대하고 대자 대비하고 뭐 훌륭하고 이렇게 자꾸 꾸며내려고 그래요. 그게 전부 망상입니다, 망상. 생각이 만들어낸 허상들이죠. 그러니까 분별을 벗어나야 모든 문제에서 다 벗어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우리 불교만 그렇는지 기독교도 마찬가지. 하느님이 어떻고 뭐 피조물이 어떻고 창조주가 어떻고 뭐 죄를 지은 게 어떻고 죄에서 뭐 벗어나는 게 어떻고 이게 전부 방편의 말인데 분별 세계 속에 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분별을 벗어나 버리면은 창조주도 없고 피조물도 없고 뭐 이렇고 저렇고 할게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좋고 나쁜 게 있고 아래가 있고 위가 있으면은 분내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위를 향해야 되고 좋은 걸 추구를 해야 되니까 그 분내입니다. 그게 추구할 일이 없고 향할 게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방편으로는 막다 얘기를 해요. 부처가 어떻고 중생이 어떻고 뭐 어리석음이 어떻고 지혜로움이 어떻고 방편으로는 그런 얘기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방편의 얘기고 실제로 이제 그 방편을 얘기를 듣고 발심을 해서 방편은 대부분은 이제 그 공부를 하는 그 마음을 내도록 발심을 유도하는 말들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건 이제 우리가 뭐 인간은 다 중생으로서 어리석음 속에 사는데 공부를 불법을 공부해서 깨달아서 지혜를 얻으면은 이제 번뇌에서 벗어난다 이러니까 그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러니까 한번 나도 한번 해보자 발심을 해서 공부를 할 수가 있거든. 이제 그런 방편들이에요, 그게 전부가. 그래서 이제 그래서 발심을 해서 선지식의 가르침을 듣고 공부를 해서 자기가 분별을 벗어나면은 이제는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불교의 가르침은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아직 깨달음이 없는 사람한테는 부처를 말하고 깨달음을 말하고 해탈을 말하고 뭐 열반을 말을 하는데 이제 분별을 벗어나는 체험을 한 사람한테는 그런 게 이제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직 깨달음이 없는 사람한테는 깨달음을 얻어야 돼. 해탈해야 된다. 열반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해요. 그리고 발심을 해서 공부를 할 거니까. 근데 이제 분별을 벗어나서 생각을 벗어난 사람은 이제 그런 게 없어야 되거든. 왜냐면 그게 다 생각이고 말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분별을 벗어난 사람한테는 깨달음도 없고 해탈도 없고 열반도 없고 그냥 말일 뿐이다. 그게 다 방편이야. 그렇게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침도 대기설법이라 그러잖아. 사람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물론 이제 체험을 한 사람은 자기가 그뭐안 가르쳐줘도 알아요. 분별을 벗어나 보니까 뭐라고 할게 없는데 또뭐 이러쿵저러쿵 하는 생각을 따라가면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또 생각을 뭔가 생각을 가지고 그걸 추구를 하고 그걸 붙잡으려고 그러면은 엄청 불편합니다. 그런 걸 스스로가 경험을 해. 그러니까 이제 자기 스스로도 터득이 돼요. 아, 이게 뭔가 있다 그러면 다 이게 생각 따라가는 거니까 내가 불편하구나. 그걸 알 수가 있죠. 그런 거를. 그러니까 실제 체험을 하면은 굳이 뭐, 얘기를 안 해도 이제 알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습관이 너무너무 평생을 생각을 하면서 살았으니까, 설사 마음에서 체험을 해서 뭔가

생각 없이 산다라는 게 문득문득 느껴지는 현실을 하더라도 생각을 또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생각하는 그 능력은 그대로 있는 거니까. 양면이 있으니까 거울이 텅 비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했어요. 거울이 위에 나타나는 모습이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 응? 수정구슬이 투명하다고 한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거기 나타나는 모습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마찬가지예요. 그 생각을 하고 살죠, 여전히. 그러니까 계속 생각에서 매여가지고 이제 생각은 그냥 세속을 보는 그런 역할밖에 못하는 건데, 이 출세간의 세속을 벗어난 이 깨달음의 세계조차도 자꾸 생각을 가지고 알려고 하는 그 습관이 잘안 없어져요. 이게. 그래서 그 가르침이 필요한 겁니다. 예, 평생을 우리는 생각만 하고 살았으니까 그게 쉽게 이렇게 항복이, 조복이 잘안 돼요. 조복이란 말을 하잖아요. 그 마음을 항복시킨다, 그 마음을 조복시킨다는 게 다른 뜻이 아니고 생각을 벗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생각하는 그 마음을 항복시켜가지고 조복이라는 게뭐 항복과 같은 뜻이에요. 항복시켜가지고 이제 생각에 매이지 않고 산다, 그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깨닫기 전에는 뭐 이런 거 저런 게 있다고 얘기했고 그렇게 해서 그런 걸 실제 경험해 봐야 돼요. 근데 이제 깨달은 사람한테는 그런 게 있으면 안 되거든. 있으면 여전히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니까 공부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벗어났으면 뭐 그때부터는 뭐라고 할게 없어. 그냥 이제 본인한테 생각할 것도 없고 어떤 견해를 가질 것도 없고 그냥 삶이에요, 삶. 현실로서 이렇게 살아가면은 저절로 터득이 되고, 뭐, 이제, 그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은, 자기한테 드러난 현실이 이러니까 그 현실 속에서 살아가면서 터득이 되는 거죠. 터득이 된다는 건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표현은 중도라고 해요. 분별 세계 속에 있는데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분별 세계 속을 여전히 살고 있고, 반신기술 얘기하면 색인데 공이고 공인데 색이라 하는 사실이 이제 점차 이제 터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칭과 긁기 위해서 예를 내니 이는 모두가 의지하는 것이라 의지하는 것이다 생각 속에 있다 이 말이죠. 생각이 의지하고 있는 거지. 인과에 떨어져 인과법이라는 게 바로 분별법입니다. 원인 결과를 자꾸 이렇게 분별하는 거니까 삼계는 중생 세계죠. 중생세계에서 삶과 죽음을 면하지 못한다. 그대가 삶과 죽음, 움직임과 머뭄, 벗어남과 사로잡힘, 이런 분별이죠? 삶과 죽음, 움직임, 머뭄, 벗어남, 사로잡힘, 다 양쪽이니까 분별입니다. 여기서부터 자유롭기를 바란다면, 벗어나기를 바란다면, 지금 법문을 듣는 사람을 알아야 한다. 이제 임제는 요거를 법문 듣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자기 나름으로 방편으로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냥 그거는 임제가 방편으로 붙인 이름이지. 아, 우리의 불성은 법문을 듣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여전히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것이고 망상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거는 임시 지 나름 임제라는 사람이 그냥 자기 나름으로 방편으로 얘기한 거죠. 여기서 법문을 듣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한 거니까 그건 어디까지나 이제 방편의 말이고 실제로 이거를 자기가 이 체험을 하고 깨닫게 되면은 어떤 이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는데 무슨 이름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아무런 분별이 없고 아는 게 뭐라고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살아있는 현실인데 명백하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현실이니까 이게 아주 명백하고 분명한 일인데 생각은 따로 있는 거고 이거는 이거고 뭐 생각이 가지고 이거를 그렇게 할 수는 없, 생각할 수는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한테 그냥 한번 이거 탁 체험이 되고 와닿아서 살아있는 현실로서 이렇게 와닿으면 돼. 그러면 이제 조금씩 좀 처음에는 뭐 이게 현실감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아직 너무 낯설고 생소한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차차 이게 현실로서 조금씩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은 현실로서 차차차차 이렇게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게 더 분명하게 되죠. 그럼 나중에는 뭐
아주 이제 확, 나중에 시간이 뭐 충분히 하면 아주 분명하게. 이것이 1번입니다, 1번. 1번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이게 가장 명백한 일이고, 의심할 수 없이 명백한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은 두 번째예요. 생각이란 건 우리가 의심할 수가 있거든요. 그잖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하는데, 이건 우리가 항상 잘못 볼 수가 있고, 잘못 들을 수가 있고, 잘못 생각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그 의심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거든. 이거는 주관 객관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의심이란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1번이에요. 이게 가장 명백하고 분명한 일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분별하는 세계는 아무리 뭐 분명하다 하더라도 그 항상 잘못될 오류의 가능성이 있어. 잘못 볼 수가 있고, 잘못 들을 수가 있고, 잘못 느낄 수가 있고, 잘못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믿을 수가 없는 거지. 이제 그건 두 번째죠, 두 번째. 뭐, 이제 이런 말할수 있는데, 어쨌든 본인이 직접 체험을 하려면 해봐야 돼. 체험을. 딴데 있는 건 아닙니다. 다 있어. 분별. 그렇기 때문에 분별 망상하는 여기에 바로 분별할 수 없는 깨달음이 있어요. 딴데 있는 건 아니야.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색과 공이라는 게 분리되어 있는. 번식이 분명히 나오죠. 색 분리 공, 공 분리 색. 색은 공과 다를 수가 없고, 공은 색과 다를 수가 없고, 절대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가, 아니, 나는 지금 망상 속에 있고, 오직 분별 망상 속에 있는 중생인데, 거기에 분별할 수 없는 진실이 거기에 있단 말이죠. 딴데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고쳐야 될게 없어요. 우리는, 나는 뭐, 마음이 뭐, 나쁘고, 무슨, 뭐, 게으르고, 뭐, 또 뭐, 머리가 나쁘고, 하여튼 뭐 아는 것도 없고, 뭐, 생각이 많고, 망상이 많고, 욕망도 많고, 욕심도 많아.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하려면 내가 고쳐야 돼, 나는. 욕심을 좀 줄이고, 뭘 좀, 배우고, 뭐, 착하게 살고, 이런. 그게 망상이에요, 그게. 온갖 망상하는 여기에 실상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게 없어. 아무것도 할게 없습니다. 뭐 수행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깨닫기만 하면 돼. 왜? 그러잖아, 우리가 거울이라는 게, 그 거울이 뭐, 꽃밭을 비출 수도 있고, 쓰레기장을 비출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뭐, 인연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지. 그 거울이 꽃밭을 비춰야 뭐 깨끗해진 거울이 되고, 뭐 쓰레기장 비추면 뭐 더러워집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 꽃밭을 비추고 있든, 쓰레기장을 비추고 있든, 그냥 늘 안엔 텅 비어 있어요. 깨끗해.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은 뭘할게 없어요. 여기서 그냥 한번 문득 임재는 뭐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걸 이제 우리 자기 보려면 뭐 이걸 깨닫기만 하면 돼요. 이게 한번 처음만 탁 되면 되는 거거든. 확인만 되면 된다고. 그래서 물 속에서 물 찾는 것 같고 뭐 머리를 가지고 머리를 찾는 것 같다. 또뭐 어떤 선사는 뭐 중생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밥 광주리 속에 앉아서 굶고 있는 사람이다. 물 속에 앉아서 목마르다고 하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도 말을 했잖아, 옛날에.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여기 있어요. 그래서 뭐 기술론에서는 원래 다 깨달아 있다 이런 말까지 했거든. 사실이거든, 그게. 다 있거든, 우리한테 이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게 없어. 한번 이런 생각할 수 없는 이게 딱 한번 체험만 되면 되는 거라. 무슨 수행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앉아가지고 뭐 잠도 안 자고 뭐 눕지도 안 하고 그런다고 깨달았습니까? 아무것도 할게 없어요. 아무 할 일이 없어. 그냥 깨닫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런 법문을 들어야 돼. 법문에서 이거다 하고 가르쳐 주는데. 뭘 알아라는 게 아닌 거든 이해하라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런 데서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그런 체험이 온다니까 이게.
깨달음이라는 이제 경험을 뭐 우리가 선사들의 그 그런 네, 어? 뭐 가르침이라든지 그 일대기를 모아놓은 책이 있잖아요. 전등록이라고. 거기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깨달은 것에 관한 얘기가 있는데 거의 90% 이상은 말을 듣고 깨닫는 겁니다. 법문 듣고 깨달았다 이 말이죠. 이제 몇몇이가 한 소수는 뭐 어디 뭐 꽃을 구경하다 깨달은 사람도 있고 어디 물소리 듣고 깨달은 사람도 있고 뭐 이런 뭘 보고 깨달은 사람들이 있긴 하죠. 소수지만은 또는 이제 한대 두드려 맞고 깨달은 사람도 있고 뭐 발에 한번 차이고 깨달은 사람들 그 이제 그런 사람도 있고 있지만은 대부분은 그냥 이말 듣고 법문 듣고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법문을 듣는 게 깨달음으로 가는 가장 쉬운 길입니다. 자기가 뭘 궁리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건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거니까. 법문을 들으면서 자꾸 이해를 하고 생각을 하고 궁리를 하고 하는 것은 계속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거든. 이거는 알수 없고 분별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 법은 그냥 알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고자 하는 사람은 내가 모른다 이래야 되는 거야. 내가 알수 있는 게 아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자세를 가야 돼. 그거 알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체험을 할수 있는 거. 체험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알 수는 없어. 생각으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알수 있는 게 아니다. 체험을 해야 되겠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자기가 설사 뭐 이해가 되고 뭐 이렇게 생각으로 뭐가 이해가 되고 하더라도 그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없어요. 그건 그냥 생각일 뿐이니까. 생각은 그냥 중생세계거든. 어떤 기분 같은 거 역시 분별세계입니다. 어떤 묘한 기분이 들어. 그냥 묘한 기분일 뿐이에요. 우리 중생세계를 오온으로 나타내잖아. 오온, 색, 육체. 육체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가지고 얘기한 사람도 있어. 뭐 몸이 어떻다거나. 그 몸이 어떤 걸 뿐이지 그건 깨달음하고는 상관없어요. 몸에서 나타나는 느낌인 겁니다. 그 다음에 수라는 게그 느낌이에요. 느낌. 색수상에 시작할 때 상은 생각이고 행은 자기가 뭘 하고자 하는 뭐 의지, 의욕 이런 거거든. 그 다음에 식은 말 그대로 뭘 안다는 겁니다. 이게 전부 분별 망상세계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뭘 어떤 몸에서 뭘 느낌이 있거나 기분이 들고 뭐내 생각이 나고 뭐 어떤 뭘 알겠고 하는 거는 그건 전부 분별 망상세계다. 이건 그런 게 아니거든, 이거는. 그러니까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불가사의라고 하죠. 알수 없어. 알 수가 없으면은 체험이 되고 깨닫는 체험을 하면은 이 현실에서 딱 드러나기 때문에 그때는 뭐 내가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이제 옛날하고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달라지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뭐 하루아침에 100% 달라지는 건 아니고 뭔가 이제 다른 길을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몰랐던 세계가 이제 조금씩 경험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이게 체험이 되는 거. 오로지 체험이지. 뭐 해석을 하고 뭐 이해를 하고 뭐 통찰을 하고 뭐 직관을 하고 그건 다 아르마리 쪽이에요. 뭘 안다라고 하는 건데 아는 것은 전혀 아는 것은 전부 망상입니다. 아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하는 사람은 이건 뭐알 수가 없고 직접 체험이 돼야 된다. 그런 태도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뭐 자꾸 생각을 따라가게 되거든요. 지금 법문을 듣는 사람을 알아야 한다. 이 사람은 모습도 없고 뿌리도 없고 머무는 것도 없고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모습이 없어. 뿌리. 어디에서 나왔는지도 모르고 머물러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 이 사람은 모습도 없고 뿌리도 없고 머무는 것도 없고. 근데 활발하게 반응해 살아 있어. 살아 있는 현실이단 말이에요. 활발하게 반응하여 살아 있는 현실이 살아 있는 현실인데 아무것도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활발하게 반응하여 수만 가지 경계를 시설한다 이 말은 온갖 분별을 다 한다. 여기서. 경계라는 게 이제 분별 세계를 경계라고도 뭐 분별할 건다 한다. 볼거 보고 들을 거 듣고 느낄 거 느끼고 생각을 생각하고 뭐다 한다는 거예요. 수만 가지 경계를 시설하지만 그 작용하는 곳은 정해진 곳이 없다.
그러니까 알 수가 여전히 온갖 분별을 다 하고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고 뭐다 하지만은 여전히 알 수가 없다. 이게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른다는 거야. 근데 이제 살아있는 현실이니까 뭐 이거는 이제 임제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그 법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사람은 찾을수록 더욱 멀어지고 구할수록 더욱 어긋나니 이름하여 비밀이라고 한다. 선사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찾으면은 없는데 찾지 않으면은 눈앞에 있다. 이게 딱 그거거든요. 찾는다는 건 생각으로 헤아려 보는 거잖아. 뭐지? 어디 있노? 하고. 그러면 절대 찾을 수가 없어. 왜 이걸 그렇게 분별되는 게 아니고 알수 있는 게 아니니까. 찾으면 없는데 찾지 않으면 그냥 아무 생각이 없으면 있으면은 이거는 눈앞에 드러나 있는 거다. 분별하지 않으면 분별을 벗어나면 이거는 늘 눈앞에 드러나 있는 현실이다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찾을수록 더욱 멀어지고 이러면 찾는 거는 생각으로 자꾸 분별해서 알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자꾸 멀어져 알수 없다. 이 사람은 찾을수록 더욱 멀어지고 구할수록 더욱 어긋나. 니 이름하여 비밀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더알수 없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뭐 불교 공부를 뭐몇 년을 하고 온갖 경전을 읽어보고 또 무슨 소승불교 대승불교 그 교리를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그건 그냥 방편의 말들이기 때문에 그 그냥 뭐 우리가 내려놔라 그러는데 그만 그 신경 쓰지 않으면 돼. 무시해 버리면 되고 깨달음은 그냥 말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체험하고 겪어봐야 될 일이다. 그럼 체험하고 겪어봐야 될 일은 내가 체험해 본 적도 없고 겪어본 적도 없으니까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그런 입장에서 공부를 해야 되고 설사 체험을 하고 깨달았다 하더라도 뭘 아는 게 있느냐 없어요. 그냥 현실이라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있는 현실이니까 아 이게 이제 말을 할수 있지 나름대로 왜냐면 우리가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니니까 생각할 수 없지만 분명한 일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는 할수 있단 말이지 이게 근데 여전히 뭘 생각으로 아는 거죠 생각으로 아는 건 아니에요 지식으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선에서 직진심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이걸 바로 가르칠 수는 있다 이 말이야. 직진심 마음을 바로 가르친다 이거다 하고 이겁니다 하고 이겁니다 이게 바로 가르칠 수는 있어 바로 가르칠 수는 있지만은 설명은 안돼 설명해주고 이해하고 하는 그건 안 된다 이거는 바로 가르칠 수는 있다 그래서 직진심은 교회별진이란 말을 하거든 교회별진이라는 것은 교라는 것은 경전이라는 뜻이거든요 어느 문자 그러니까 경전 밖에서 따로 전한다 왜? 경전으로 말로서 설명하는 게 아니고 직진심이라고 바로 딱 가르쳐 주는 거니까 바로 가르치는 것이다 바로 가르치고 바로 통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게 체험이 되는 거예요 생각으로 이해하는 건 없습니다 바로 가르치고 바로 통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이심전심이라고 그래요 마음에서 마음으로 바로 통한다 이 말이지 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마음으로 바로 통한다. 말로 뭐 설명하고 이해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다 한 거죠. 그래서 선에서 이제 그런 말들을 하는 거라고요. 다 있습니다, 누구한테. 계속 바로 가르쳐, 우리가 뭐 보통 뭐 선에서 흔히 말하는 뭐 똥막대기니, 무슨 뭐 잔나무니, 삼색은이니, 그 방아차기니, 수미산이니, 뭐 동산이 무리로 간다는 둥, 이 전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를 그냥 바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응? 끼익따거 뭐, 차 한잔해. 이 말도 차 맛이라는 게 아니라 이걸 그냥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말로 알아들으면 안 되거든. 말로 알아들으면 전부 생각이고 분별이니까 망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더라도 어떻게 행동을 하더라도 뭘 이해할 건 없고 이걸 바로 드러내서 바로 가르쳐서 바로 여기에 딱 이렇게 체험이 돼서 스스로가 자기의 현실 물속에서 물이 확 이렇게 드러나듯이 체험이 되도록 하려고 하는 거거든. 체험이 돼야 되는 거지.
그전에는 뭐 그냥 다 생각이고 말이고 그냥 그건 다 헛거예요, 헛거. 현실이 아니죠. 생각과 말은 그냥 그려낸 가짜죠, 가짜죠, 뭐. 그래서 딱 우리는 물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있는데 망상하는 마음에는 반드시 이텅빈 진실이 있어요. 이게 이것 없이 망상하는 마음만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모든 중생에는 뭐가 있다 했습니까? 불성이 있다고 한 거예요. 모든 중생은 빠짐없이 다 불성이 있다. 당연하죠. 망상하는 마음 여기에 진실이 있으니까. 분별할 수 없는 진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뭐 자성, 무슨 뭐 불성 이래가지고 견성이라는 거는 이제 요게 통하는 걸 견성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견성, 성불이라. 요게 통하면은 걸 견성이라고 그러고, 견성이라는 게 이제 불성을 본단 말인데, 뭐 눈으로 보는 건 아니고 이게 통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깨달음이 돼서 성불이라는 것을 깨닫는단 말이거든요. 이룰 성자에 깨달아, 그 불이라는 게 붙여 뭐 깨달음이라는 말이니까. 깨달음을 이룬다 이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딴데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다고, 여기에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분명히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예. 다 있어, 누구한테나 알 수는 없어. 그런데 이제 그알수 없는 그 장벽이 우리가 이제 깨달음을 잘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는 뭐든지 알아야 아 알겠다 이렇게 하거든. 그거는 분별이고 망상이에요, 중생 세계인 거. 근데 알 수는 없지만은 체험이 되고 와닿아서 현실이 되는 거, 이게 깨달음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아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니까, 찾으려고 하니까 이 말이야. 안다라는 아는 방향으로 가는 게 뭐지? 찾으려고 하는 거 뭐지? 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못 깨닫는 거라. 그게 뭐가 있는 게 아니거든. 드러나 있는데, 이미 다 이렇게 명백히 분명히 드러나 있는데 알 수는 없어요. 그 통할 수는 있어. 이게 체험은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대책이 없잖아.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알 수가 없는 거니까. 또알 수가 없다니까. 그냥 몰라. 모르면서, 모르지만은 내가 한번 체험해 봐야 되겠다. 그게 발심이거든요. 그 이제 옛날 사람들이 자꾸 뭐 의심을 가지라, 의심을 가지라 하니까, 알수 없으니까 의문밖에 없지. 뭘까 하는 의문밖에 없는, 알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의문이란 건뭐알수 없다고 하면은 뭐 자연스럽게 의문밖에 없는 거지. 굳이 뭐 내가 의심해야 되겠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일부러 의심하는 건 생각이거든요. 일부러 의심할 필요 없고 그냥 알 수가 없지만은 이미 누구한테나 다 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하잖아. 그게 의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궁금할 뿐이다. 그게 의단이거든. 알 수는 없지만은 나한테 있다는데 알 수는 없어.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궁금할 뿐이지. 아무 뭐, 알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그거 의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어렵게 생각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발심을 하고, 발심을 하고 관심이 있으면은 이제 법문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자꾸 자기 나름대로 혼자서 뭘 이리 궁리하고 저리 궁리하고 해봤자 생각만 자꾸 하고 있으니까 그게 해결이 안 돼. 그래가지고는 이거는 알 수가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거다. 근데 분명히 이렇게 드러나 있다, 누구한테나. 깨닫고 나서 보면 뭐 그냥 명백한 현실이니까 드러나 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자꾸 들어야 된다고. 듣다 보면은 자꾸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쪽으로 따라오다 보면 어느 순간에 원래 누구한테는 있는 거니까 못 깨달을 이유는 전혀 없어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이런 마음이 있는 거니까. 못 깨달을 이유는 전혀 없어.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자꾸 들어야 이제 듣다 보면 이제 이쪽으로 이제 따라오게 되고 언젠가 이게 한번 체험이 되는 겁니다. 다 있습니다. 누구한테나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있는 거니까 어려울 건 하나도 없어요.

0: 대한민국 남성들이 표현하지 못하는 큰 병에 걸렸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1: 많은 아내분이 도대체 내 남편 왜 저러냐, 어머님들이 우리 아들 이상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하시는데, 좀 더 남편에 대한 이해, 그리고 우리 아들들에 대한 좀 더 가까워지는 마음의 거리를 위해서 우리 어머님들도 아내분들도 남성 불교 심리학 사내 심리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2: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3: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해양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2: 고객 납입금은 주 벌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2026년 대행선연구원 제10회 학술대회가 선불교에서 마음과 견성이란 주제로 6월 20일 9시 30분부터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됩니다. 유튜브 한마음선언 채널 생중계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대행선연구원 031-470-3277번입니다. 조선왕실의 전통이 깃든 흥천사에서 백중 49일 연가 천도 기도를 봉행합니다. 조상과 인연 있는 연가를 천도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안부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도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0: BTN 부따회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에는 도심 속에서 생활포교를 실천하는 양재 구룡사에서 진행됩니다. 6월에 무더위를 식혀줄 남량특집 프로그램으로 한층 더 색다른 재미를 더했습니다. 좋은 인연 공덕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불교TV 무상사는 오는 20일 반려동물 연가 천도제를 봉행합니다. 이번 천도제는 생명 존중의 불교 가르침을 되새기고 소중한 반려동물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자리입니다. 이날 무상사 회주 성우스님께서 반려동물 연가들의 평안한 안식과 해탈을 기원하는 법문을 설하실 예정입니다. 지극한 기도와 천도의 공덕으로 먼저 떠난 반려동물에겐 평온한 안식을 전하고 남겨진 이들에겐 소중한 인연을 회향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인연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2번입니다.
2: 예전에 한시성을 가진 권세 높은 태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재산이 많고 여러 노비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득이라는 젊은 남자 노비가 몰래 야반도주를 하는 일이 벌어졌고 이를 안 한태수는 크게 분노했습니다. 화가 난 한태수는 도망간 득을 대신하여 그의 임신한 부인을 캄캄한 광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한태수의 새 며느리가 득의 부인이 광에 갇혀 있는 것을 발견했고 슬피 우는 그녀를 매우 가엽게 여겼습니다. 새 며느리는 인정을 베풀어 한밤중에 시아버지 몰래 득의 부인이 득을 따라서 도망가도록 도와주었습니다.
3: 은혜님 잊지 않겠습니다.
2: 세월이 흘러 한태수가 세상을 떠나고 부유했던 집안의 가세는 점차 크게 기울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손자 한만동만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난에 허덕이던 한태수의 손자 한만동에게 처음 보는 한 노승이 찾아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놀랍게도 한만동에게 노승은 자신이 바로 과거에 도망쳤던 노비 득의 자손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만동은 매우 놀랐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밝힌 노승은 과거에 어머니가 입으신 은혜를 갚겠다며 한만동에게 훌륭한 묫자리를 하나 일러주었습니다. 의심하면서도 한만동이 노승의 말대로

묘를 쓰자 신기하게도 금세 모든 일이 잘 풀리기 시작했고 돈도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땅을 잘 보는 직원이 찾아와 지금의 묘자리를 옮기면 훨씬 더 큰 부자가 될 것이라며 한만동을 꾀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먹고 살만해졌지만 더 큰 돈에 눈이 먼 한만동은 결국 직원의 말에 홀려 노승이 일러준 묘자리를 파헤치고 말았습니다. 소문을 듣고 급히 달려온 노승은 한만동에게 지금 묘자리는 천하의 명당이라며 묘를 파는 것을 막아섰습니다. 한만동은 노승의 말을 듣고 정신이 들어 파헤치는 것을 바로 멈췄습니다. 노승은 묘자리를 파는 바람에 몇 년 후에 한만동이 장님이 될 거라며 화를 면하려면 자신이 일러주는 곳에 절을 지어야 한다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렇게 지어진 절이 바로 증심사입니다.

0: 안녕하세요. BTN 불교 TV 시청자 여러분, BTN 불교 TV 지대방 진행하고 있는 진명입니다. BTN 불교 TV는 우리 불자 가족 여러분들의 소중한 나눔으로 부처님의 법을 전하고요, 또 수행의 현장을 알리면서 불교 포교의 길을 밝혀 나가고 있습니다. 작은 정성 하나가 다른 이에게는 큰 깨달음의 등불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060-800-700번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060-800-700번으로 ARS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BTN 불교 TV는 우리 불자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더 맑고 밝은 세상, 부처님 세상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우리의 아버지는 늘 뒤에서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안아드릴 차례입니다.
1: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

다시 찾아온 드라마 굿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굿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굿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0: 아, 이걸 어디에서 찾는담?
1: 뭘 찾는데?
0: 잔나비.
1: 잔나비? 어? 잔나비면 난데?
0: 나 진지하거든? 놀리지 마라.
1: 진짜 내가 잔나비라니까. 잔나비는 우리말로 원숭이라고.
0: 진짜? 날아다니는 나비가 아니고?
1: 그렇다니까. 잔나비가 원숭이고 원숭이가 잔나비라고.
0: 아, 그럼 이름이 두 개인 거네.
1: 맞아. 어, 좋았어.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이름이 두 개인 사찰로 떠나자.
0: 이름이 두 개인 사찰?
1: 응, 은혜사는 경상북도 영천 팔공산에 있는 천년 고찰인데 원효대사, 의상대사, 일연스님, 진울대사 같은 한국 불교를 빛낸 고승과 향곡, 운봉, 성철스님 같은 선지식들을 배출한 사찰이지.
0: 우와, 대단한데.
1: 자, 그럼 두 개의 이름을 가진 은혜사로 수리 수리 마하수리 절따라 전설따라 고고. 신라 헌덕왕은 조카 애장왕을 죽이고 신라의 새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카를 죽인 죄책감에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게 되었죠.
2: 해철국사, 나 좀 살려주시오. 애장왕의 혼령이 매일 밤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3: 사찰을 세우시어 애장왕의 넋을 위로하고 극락으로 천도하십시오.
1: 그렇게 지어진 사찰이 해안평에 있던 해안사였는데 700년이 훨씬 지난 조선 인종 때 그만 화재로 불타 없어지게 되었죠. 해안사가 불타고 얼마 후 인종이 요절하면서 명종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4: 어머니, 어쩌면 선왕의 명복을 빌 수 있겠습니까? 선왕의 태실을 새로 지어 정비함이 어떻겠습니까? 좋은 생각이십니다. 선왕의 태실을 정비하고 이참에 해안사를 태실 근처로 옮겨 선왕의 명복을 빌어줘야겠습니다.
1: 명종은 인종의 명복을 빌기 위해 인종의 태가 담긴 태실을 증축하고 불탄 해안사를 태실 근처로 옮겨 새롭게 지었습니다.
4: 전하, 사찰을 새로이 증축했으니 사찰의 이름도 새롭게 바꿔보세요. 은혜사가 어떻습니까? 이곳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면 꼭 은빛 바다 같으니까요.
1: 그렇게 해안사는 은혜사라는 새 이름으로 천년 역사를 지켜오게 되었답니다.
0: 은혜사.
1: 은빛 은, 바다 해. 은빛 바다라는 뜻이야.
0: 우와, 한자도 알고 똑똑한데?
1: 똑똑한 걸론 이 몽이를 아무도 못 따라가지.
0: 네네. 그런데 이 글씨...

0: 옷이 완전 멋지다. 그치?
1: 당연하지. 조선 최고의 명필 추사 김정희 선생님 글씨인데.
0: 역시. 글씨에서 빛이 나더라니. 근데 어떻게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 글씨를 쓰게 된 거야?
1: 궁금하냐?
0: 뜸들이지 말고 얘기하시지.
1: 추사 선생님이 말이야, 제주도에서 유배 생활을 하다 돌아오는데 지조 스님이 은혜사로 추사 선생을 부르게 됐지.
2: 은혜사 전각에 편액을 달려고 하는데 추사 선생께서 글씨를 써주십시오.
3: 편액이라. 이 몸이 늙어 잠시 쉬려 했는데 그래도 부처님 전에 올리는 글씨니 한 획 한 획 정성을 다해 써보겠습니다.
1: 그렇게 며칠이 흐르고 드디어 추사 선생님의 글씨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불광각 현판만은 함흥처사로 애를 태웠죠. 스님은 글씨를 재촉하기 위해 불상을 선물로 들고 추사 선생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3: 이 불상은 무엇입니까?
2: 하하, 글씨를 빨리 써주십사 하는 부탁이죠.
3: 이제 부처님이 보고 계시니 더는 숨기지 못하겠습니다. 저 벽장을 열어보시지요. 이건...
1: 벽장 안엔 수백 장의 글씨들이 빼곡하게 쌓여 있었는데 모두 불광이라는 글자였습니다. 그런데 불광 편액이 전각이랑 크기가 맞지 않자 지조 스님은 고민에 빠지고 말았죠.
2: 현판이 너무 길어 전각과 맞지 않으니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4: 편액의 위아래를 잘라 크기를 맞추시죠.
2: 그래, 편액을 자르자.
1: 결국 전각의 크기에 맞추기 위해 위아래를 자른 편액은 반쪽짜리 모양이 되고 말았고, 뒤늦게 이 일을 알게 된 김정희는 크게 화를 내고는 편액을 떼어 불에 던져버렸습니다.
3: 글씨를 훼손한 건 부처님에 대한 마음을 훼손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불태워버려야지요.
1: 결국 편액은 불타버렸고 지조 스님은 원래의 글씨를 불광각에 걸게 되었죠. 하지만 불광각은 사라지고 편액만 오래오래 추사 김정희의 불심을 전하게 되었답니다.
0: 몽이야! 몽이야! 도대체 얜 어디 간 거야?
1: 여기 있지롱!
0: 잃어버리는 줄 알았잖아!
1: 에잉, 여긴 운길산이거든. 구름을 따라가다 보면 다 만나게 돼 있다고.
0: 그나저나 보여준다는 게 뭐야?
1: 들려주는 거지. 바로 종소리를.
0: 뭐야, 그걸 보여주려고 날 운길산까지 부른 거냐?
1: 아니. 자, 가자.
0: 어디?
1: 수종사의 종소리 들으러.
0: 수종사면 여기 남양주시 운길산에 있는 사찰 아니야?
1: 어, 맞아. 수종사는 조선 세조 때 크게 중창하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나한 도량이자 조선 왕실의 원찰이 됐지. 그래서 수종사엔 조선 왕실과 관련된 유물이 많은데 사실 수종사가 제일 유명한 건 바로 전망이야. 조선 세조 때 시인 서거정이 수종사를 동방에서 제일 전망이 좋은 사찰이라고 기록했을 정도니까.
0: 아, 빨리 수종사에서 전망 좀 보고 싶다.
1: 좋아,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떠나볼까?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종사로 고고! 고려의 태조 왕건은 구름을 따라 운길산을 오르다 낡은 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커다란 종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죠. 왕건은 종을 파내어 절을 짓고 그 이름을 수종사라 지었죠.

0: 그리고 긴 세월이 흘러 조선의 임금 세조 역시 운길산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1: 운길산이라. 이름 그대로 구름의 길이로군.
0: 그날 밤

0: 세조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신비로운 종소리에 그만 잠에서 깨어나 급히 신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1: 네, 그 종소리처럼 신비롭고 청아한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이는 분명 신비한 힘이 있을 터. 당장 그 종을 찾아내어라.
0: 산을 샅샅이 뒤졌지만 어디에서도 종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헤매던 그때 세조는 폐허가 된 절 안에서 종소리가 들리는 바위 동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2: 전하! 저 동굴에서 종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1: 제대로 찾아온 것 같군.
2: 근데 폐허가 되긴 했지만 이 사찰이 수종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1: 그렇다면 더더욱 이곳에 종이 있겠군. 어서 들어가 보세.
0: 동굴 안을 걷던 세조는 드디어 소리의 정체를 발견했는데,
1: 아니 저건, 이런 곳에 나한상이 18개나 놓여있다니 참으로 신비한 일이야.
2: 전하, 그런데 종은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1: 우리가 들었던 건 종소리가 아니라 동굴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소리였네.
2: 아, 근데 어찌 작은 물소리가 산 밑까지 들렸을까요?
1: 부처님께서 내게 당부할 말이 있으셨던 게지. 폐허가 된 수종사를 다시 살리라는.
0: 세조의 명으로 버려졌던 수종사는 새단장을 하고 18나한상은 전각을 지어 응진전에 모시게 되었답니다. 그 후로 나한상을 모신 응진전은 최고의 나한 도량이 되었지.
3: 그런데 수종사는 왕을 좋아하나 봐. 고려의 왕이 짓고 조선의 왕이 다시 짓고.
0: 딩동댕. 여긴 왕뿐만 아니라 다른 왕족의 이야기도 있지.
3: 다른 왕족?
0: 조선 태종의 딸 정혜옹주. 여기에 옹주의 사리가 남아있거든.
3: 사리면 스님에게서 나오는 곳인데. 옹주가 스님이었구나.
0: 아니거든. 불공을 열심히 들이면 스님이 아니어도 사리가 나올 수 있다고. 긴 말 필요 없고 아름다운 부도탑에 얽힌 이야기로 들어가 보자고. 고고! 태종의 후궁인 의빈 권씨는 태종이 승하하자 속세를 떠나 스님이 되었습니다. 5년 전 시집갔던 딸 정혜옹주가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의빈 권씨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죠.
4: 이게 무엇입니까?
5: 정혜옹주의 살입니다.
4: 살이요? 살이란 돌을 많이 닦은 스님에게서나 나오는 것인데.
5: 그러게 말입니다. 어릴 적부터 선하고 맑더니 제가 불자임에도 사리가 나왔네요.
0: 그러던 어느 날 의빈 권씨를 어머니처럼 생각했던 금성대군이 수종사를 찾았습니다.
1: 정희용제 사리를 보관하고 계시다 들었습니다. 장인들을 불러 최고로 아름다운 사리함을 만들어 부도탑 안에 안치할 생각입니다.
5: 그 마음은 고마우나 대신들이 불교를 억압하고 있는데 괜히 대군이 화를 당할까 두렵습니다.
1: 의빈은 어릴 적 저를 친자식처럼 키우셨습니다. 그러니 의빈께서는 제게 어머님이나 다름없으십니다. 부디 효도할 기회를 주십시오.
5: 정혜옹주야, 이제서 너의 사리를 꺼내 담는구나. 이 아름다운 금빛 사리함에 내 사리를 넣어두니 부디 극락에 가 이승에서 못 딴 행복을 누리거라.
0: 정혜옹주의 사리가 담긴 부도탑은

0: 네가 몽이를 그렇게 괴롭힌다지.
1: 아닌데요. 너 몽이지?
0: 자, 딩동댕.
1: 그 붉은 치마는 뭐야?
0: 이거? 당연히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기 위해 준비했지.
1: 어? 붉은 치마를?
0: 불글적 치마상. 오늘은 적상산에 있는 안국사로 떠날 거거든. 안국사는 천혜의 요새라고 불리는 전북 무주 적상산에 있는 호국 사찰인데, 임진왜란이랑 정유재란 때 승병들이 안국사를 병사로 사용하면서 사고에 있는 조선왕조 실록이랑 왕실 족보를 지켜냈지.
1: 아, 그래서 안국사를 600년 역사의 수호사찰이라고 부르는구나.
0: 맞아.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하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안국사로 고고. 조선 고종 때 안국사는 낡은 목조 단청을 보수하기 위해 대대적인 공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단청을 고쳐줄 단청공들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2: 큰일일세. 단청공들이 죄다 경복궁 중건에 불려갔으니 어디서 단청공을 구한담. 자네만이라도 단청불사를 해줄 수 없겠는가.
3: 저도 그러고 싶지요. 근데 나란 임명으로 가는 걸 어쩌겠습니까?
0: 낙담에 있던 인하대사 앞에 어느 날 하얀 도포를 입은 한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곤 뜻밖의 말을 꺼냈는데,
4: 제게 단청불사를 맡겨주십시오.
2: 단청불사를요?
4: 100일 동안 단청을 그릴 터이니 대신 극락전을 감쌀 하얀 천과 물 한 그릇만 준비해 주십시오.
2: 물 한 그릇이요? 그것으로 되겠습니까?
4: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스님께서 꼭 약속해 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2: 말씀하시지요.
4: 절대 안을 들여다봐선 안 됩니다.
0: 그렇게 노인은 하얀 천으로 덮인 극락전으로 들어갔고, 시간은 흘러 어느덧 노인이 극락전에 들어간 지 99일이 되었습니다.
2: 내일이면 약속한 100일인데 인기척도 없고, 설마 사라는 있겠지? 도저히 궁금해서 못 참겠네. 잠깐만 훔쳐보자.
0: 결국 인하대사는 약속을 깨고 천막 안을 들여다보고 말았는데요.
2: 말도 안 돼, 이럴 수가.
0: 노인은 온데간데 없고 학 한 마리가 붓을 문 채 단청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학은 스님과 눈이 마주치자 붓을 내려놓고 스님을 원망하며 말했습니다.
4: 내일이면 단청을 모두 완성할 수 있었을 터인데 참으로 애석하오.
0: 학은 단청불사 하루를 남겨놓고 멀리 하늘로 날아갔고, 극락전 뒤편에는 딱 하루치에 해당되는 단청이 그려지지 못한 채 나뭇결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답니다.
1: 아깝다.

0: 하루만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1: 내 말이.
0: 그런데 저기 저 글자 나라 국자 맞지?
1: 오, 제법인데. 나라 국자도 알고. 너 사고라고 알아?
0: 당연히 알지. 큰일이 터지는 거잖아. 교통사고 같은 거.
1: 땡! 사고는 조선왕조실록이랑 왕실 족보를 보관하는 곳이거든.
0: 그래서 사고랑 나라 국자가 무슨 관계인데?
1: 으유, 성급하긴. 임진왜란이랑 병자호란이 일어났던 그때로 가보면 알 거야. 고고!
2: 전하, 왜란과 호란으로 인해 전국의 사고들이 처참하게 훼손되었다고 합니다. 당장 사고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3: 좋다. 마땅한 장소가 있는가?
2: 적상산으로 옮기면 어떨까 하옵니다. 적상산은 암벽이 붉은 치마처럼 둘러싸고 있어 적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할 것입니다.
3: 당장 적상산에 사고를 지어 실록과 선원록을 옮기거라.
1: 조선왕조 실록이랑 왕실족보는 10년에 걸쳐 적상산 사고로 옮겨졌습니다. 사고가 옮겨지자 더공 스님은 92명의 스님들을 적상산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2: 실록은 조선의 역사를 품은 귀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사고를 지어놓고도 마땅히 지킬 사람이 없다 합니다. 그러니 우리라도 지켜야지요.
4: 맞습니다. 적산 산성에서 보초를 써 사고를 지킵시다.
1: 그렇게 스님들이 몇 년에 걸쳐 산성을 수리하고 매일 순번을 지어 돌아가며 차례대로 사고를 지키자 영조 임금은 스님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로 하였습니다.
5: 적산산 사고가 지어진 지 참으로 오랜 시간이 지났다. 사고가 이렇게 온전히 지켜질 수 있었던 건 모두 스님들의 덕이니 당장 적상산에 나라의 평안과 스님들을 위한 사찰을 지어라.
1: 나라의 평안을 비는 절이라 하여 이름 붙여진 안국사는 그렇게 우리나라 대표 호국 도량이 되었답니다.
6: 매달 만 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다회.
7: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8: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7: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의 큰 인연을 맺으세요.
9: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언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락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 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 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2: 마틸드 필립 벨기에 여왕이 서울 진관사를 찾았습니다.
3: 미국 부통령 부인의 방안은 처음이었고 진관사를 택했습니다.
4: 스님!
5: 스님! 아. 아이고, 관세음보살.
6: 근데 이렇게 맷돌로 돌려서 두부를 만들면 두부 맛이 진짜 기가 막힐 것 같아요.
4: 기가 막혀요. 네.
5: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고 양념은 부수적이고
7: 배를 갈아서 하니까 완전히 천연 조미료잖아요.
4: 자연식품.
5: 절밥은 천천히 먹으면서도 재료를 중요시하지 양념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특히 마음을 중요시하게 해요. 네. 최고 양념은 마음이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5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물질적 풍요에 가려진 정신적 파산을 치유하기 위해 7대 종교가 청계광장에 모였습니다. 고립된 이들의 아픔을 오롯이 들어주는 경청과 마음 돌봄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태고종 법륜사가 청년들의 취향을 저격한 템플스테이를 열어 다시 한번 뜨거운 호응을 끌어냈습니다. 참가자들은 빈백에 누워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으며 진정한 쉼을 경험했습니다. 평생을 경전 번역에 매진하며 한글에 대한 애정을 표현했던 운어 스님 글씨가 봉선사 산문에 내걸렸습니다. 봉선사가 오랜 단청 작업을 마치고 새로 단장한 산문을 공개했습니다. 의왕 백운사가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을 추모하기 위해 위령제를 봉행했습니다.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영웅들의 유해가 잠들어 있는 곳에서 12년째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있습니다. 만해 스님의 대표 시집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을 맞아 학술제가 열렸습니다. 연구자들은 님의 침묵을 사랑의 시가 아닌 불교적 깨달음의 문학으로 해석해 주목받았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란 불명예에서 20년 넘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물질적 풍요에 가려진 정신적 파산을 치유하기 위해 7대 종교가 청계광장에 모였습니다. 섣부른 조언이나 평가 대신 고립된 이들의 아픔을 오롯이 들어주는 경청과 마음 돌봄을 사회적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서울 청계광장이 거대한 치유의 숲이자 소통의 장으로 변모했습니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가 어제 국민 마음 회복 생명살림 캠페인을 개최했습니다.
2: 종교마다 표현은 다를 수 있지만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희망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은 모두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쉼표가 되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따뜻한 활력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 불교와 천주교 등 7대 종교가 종교의 벽을 넘어 깊어가는 국민 정신건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뜻을 모은 겁니다.
3: 정부의 정책과 제도만으로는 저희가 생명을 살리는 데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또 진심으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서로의 아픔을 나눔으로써 고독을 깨트리는 것. 그때 우리 종교계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1: 생명나무에 물을 주는 퍼포먼스로 시작된 캠페인의 핵심은 당신이 말하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스님을 비롯해 종교 지도자들이 직접 경청자로 나서 무한 경쟁과 고립 속에 상처받은 시민과 마주 앉았습니다. 어떤 편견이나 조언 없이 온전한 공감과 경청을 통해 참여자 스스로가 마음의 응어리를 풀고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도록 돕는 대안적 시도입니다. 심리 상태를 진단하고 치유하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감정을 온도로 표현하는 감정 온도계, 소리와 진동으로 내면의 평안을 찾는 싱잉볼 명상, 마음약국 등이 주말 청계천을 찾은 시민의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4: 제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도 됐고 저한테 맞는 이런 처방전까지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유익했어요. 스님이 그 나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보라고 이렇게 명상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생명, 모든 생명은 진짜 소중하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1: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한 각 종교 대표 지도자들도 체험장을 찾아 시민과 함께했습니다. 진우 스님이 종단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국민 마음 평안을 위한 선명상 복음 역시 생명 존중 사상과 궤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 스스로의 마음의 힘을 길러야 되거든요. 그 마음의 힘을 기르기 위한 방법들을 여기서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를 모든 국민들이 마음에 관한 스스로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배워서 그거를 숙지해서 스스로 힘을 길러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단순히 교리를 전하는 포교를 넘어 현대인의 고질병인 정신적 고통을 실질적으로 치유하는 사회적 처방전을 내어준 생명살림 캠페인. 종교계가 제안한 경청과 마음 돌봄이라는 대안이 우리 사회의 극단적 갈등과 고립을 완화하고

0: 생명 중심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1: 영축 총림 통도사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호국 영령의 넋을 기리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통도사는 지난 13일 경내 설법전에서 조계종 종정리하 중봉 성파 대종사를 비롯해 주지 현덕 스님, 유종 및 보훈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호국 영령 위령제 법요식을 봉행하고 6.25 전몰 장병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주지 현덕 스님은 통도사는 호국의 역사를 간직한 치유의 도량으로 그 호국의 정신이 우리 불자들의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등불로 이어지길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통도사는 6.25 한국전쟁 당시 제31 육군병원 통도사 분원으로 이용됐으며 2021년 국가보훈처 현충시설로 지정된 이후 해마다 여법한 위령제를 봉행해 오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성파선예연구원과 한국근대불교연구회가 지난 13일 영축총림 통도사 감로당에서 적산사찰 현황조사 연구 발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해방 이후 부산, 울산, 경남 적산사찰의 변천과 현재를 주제로 일제강점기 일본 불교사찰과 포교소가 광복 이후 귀속, 전환, 재편되는 과정을 지역 단위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실증적으로 조명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한동민 화성시 독립운동기념관장, 이성수 동국대 강사, 문혜진 부산대 연구교수가 나서 부울경 지역의 적산사찰 실태를 발표했으며 장신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동국대 연구교수 연산스님, 재점숙 동서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습니다. 앞서 조계종 종정리하 중봉성파 대종사는 법어를 통해 한국 근대 불교사의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 필요성을 강조하며 학계와 사부대중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도심 광장에서나 볼 법한 편안한 빈백에 누워 DJ가 틀어주는 감각적인 음악을 듣는 곳, 다름 아닌 사찰 법당 풍경인데요. 태고종 법륜사가 청년들의 취향을 저격한 두 번째 하루 몰입형 템플스테이를 열어 다시 한번 뜨거운 호응을 끌어냈습니다. 현장에 박성현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2: 상대의 눈을 자세히 관찰하며 서로의 거울이 돼주는 관찰 명상이 한창입니다. 이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꼬인 손 풀기 게임이 시작되자 법당 안은 이내 동심으로 돌아간 듯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이 절은 엄숙하고 무거울 거라는 편견을 과감히 깨부순 이곳은 서울 종로에 위치한 태고종 법륜사입니다. 청년들을 위해 마련된 당일 템플스테이, 올데이 프로젝트 두 번째 여정입니다. 지난 첫 회차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다시 열린 행사에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청년들로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3: 스님이 MZ세대시다 보니까 좀 진행도 수월하시고 좀 시원하게 진행하시는 분이 좀 마음에 들었고요. 그 저의 마음을 좀 이해하면서 진행을 하시는 것들이
4: DJ인 반 프로그램이 있는 것 자체는 되게 신선하다고 생각하고 절 안에서 음악과 함께 뭔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 자체가 신선하다고 생각해요.
2: 시간과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유연함과 밀도 높은 불교적 프로그램이 올데이 프로젝트의 특징입니다.
5: 슬로우 맥싱. 그래서 요즘에 현대인들이 되게 바쁘잖아요. 그리고 되게 힘들고 그래서 뭔가 여기에 와서만큼은 많이 웃고 많이 쉬고 가라. 그래서 슬로우 맥싱이라는 컨셉을 바탕으로 이 행사가 주최가 됐고요.
2: 자유로운 분위기 속 참가자들은 불교 가르침도 자연스럽게 담아갑니다.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종이에 적은 뒤 우선순위가 낮은 것들을 과감하게 구겨버리는 체험을 통해 방하착 정신과 함께 비움의 지혜를 새겼습니다.
6: 그 불안과 집착 이런 것들을 제 스스로 인지를 하게 돼가지고 풀어내실 수 있으면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2: 시끌벅적하던 법당에는 감각적인 앰비언트 음악이 흐르고 참가자들은 빈백에 누워 책을 읽거나 단잠을 청합니다. 그 어떤 간섭도 없이 온전한 쉼에 집중하는 풍경은 도심 광장의 휴식 행사를 사찰로 옮겨놓은 듯 이색적입니다. 가장 마지막 일정으로 배치해 하루 동안 배우고 느낀 점들을 스스로 되새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7: 불교에서 어떻게 보면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모임을 많이 만들지 못한 거 아닌가 이런 갈증 같은 게 더 많지 않나 참여하고 즐기고 공유하고 그래서 좀 더 나은 삶의 방향을 좀 잡았으면 합니다.
2: 문턱을 낮추고 청년층과 소통하려는 법륜사의 시도에 종단에서도 전폭적 지원으로 발을 맞추고 나섰습니다.

0: 행사를 무료로 개방하는 데 힘을 보탠 상진 스님은 이날 청년들의 고민을 듣는 맞춤형 법문으로 호응을 얻었습니다.
1: 불만과 불평을 버리세요. 버리시고요. 긍정을 가지면 압박은 어떤 게 없습니다. 네. 남을 미워하지 않는데 내가 무슨 압박이 있어. 불만과 불평과 부정은 남을 미워하는 거거든.
0: 전통의 깊이에 MZ세대의 감성을 더해 얽매이지 않는 진짜 평안을 선물한 법륜사. 과감하고도 신선한 시도는 젊은 세대에게 불교의 매력을 자연스럽게 전하는 효과적인 포교 방편이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2: 평생을 경전 번역에 매진하며 한글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표현했던 운허 스님. 이런 스님의 글씨가 교정본찰 봉선사 산문에 내걸렸습니다. 봉선사는 오랜 단청 작업을 마치고 새로 단장한 산문을 공개했는데요. 조실 미룬 대종사는 한글 대장경 기념관 건립을 제안했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승!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봉선사
4: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남양주 봉선사의 산문이 오색 단청을 입고 새롭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봉선사 산문은 지난해 한글날을 맞아 남양주시가 배포한 운허체가 현판을 장엄하고 사천왕상 대신 사천왕을 기둥에 그려 표현한 게 특징입니다. 현판엔 부처님 가르침이 바다를 이루고 선이 숲을 이룬다는 뜻을 담아 교회 설림이라고 썼습니다. 선교 양종을 시적으로 푼 설림 교회를 반대로 표현한 건데 교종본찰인 봉선사에 맞춘 해석입니다.
5: 여기는 교종본찰로 지금까지 계속 이어가기 때문에 교회 설림으로 이렇게 이름을 결정한 것은 어른 스님들이 운원을 해서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4: 현판과 함께 산문에 내건 주련을 한글로 쓴 것도 눈길을 끕니다. 운허 스님과 제자 월운 스님이 한글 보급에 앞장서며 한글 대장경을 완간한 한글 사랑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6: 이 산문에 들어오는 분들은 모두가 근심 걱정이 없어지고 마음의 평안을 얻기를 기원합니다. 축하합니다.
4: 경기 북부와 남양주를 대표하는 사찰의 산문이 새롭게 문을 연 날, 현직 남양주 시장과 시장 당선인도 찾아와 대형 불사의 기쁨을 축하했습니다.
7: 천년구찰 봉선사의 법향이 널리 널리 우리 남양주 전역을 넘어 대한민국에 퍼져나가는 듯하여 매우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8: 이 봉선사가 없었다면 남양주가 있을 수 없는 곳입니다. 이렇게 천년고찰인 봉선사는 항상 남양주 또 시민들과 함께했습니다.
4: 산문 현판식에 이어 봉행된 월운 대강백 3주기 기신제. 교구 대중은 월운 스님 부도탑에 삼배를 올리고 청풍로에서 대강백의 행장을 읽으며 선대조사의 불교 중흥원력을 되새겼습니다. 봉선사 조실 미룬 대종사는 한글 대장경 기념관을 세워 월초, 운허, 월운 스님을 3대 화상으로 모시고 한글 역경원력을 기려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9: 고려 대장경 일부와 번역된 한글 대장경을 비치하고 거기에 3대 화상 이 세 분을 잘 모시고 늘 기념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4: 한글의 소중함을 담아 산문을 단장한 봉선사의 애틋한 마음은 운악산을 찾는 시민에게 깊은 울림을 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2: 오대산 월정사 금강경 봉찬 기도회가 백고좌 수계 대법회를 봉행하고 한국불교 중흥과 신행문화 확산을 발언했습니다. 지난 13일 월정사 경내에서 열린 법회에는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 5천여 명의 불자들이 동참했습니다. 전계아사리 정념스님과 갈마아사리 인광스님, 교수아사리 자현스님을 비롯한 증명법사 100명이 수계법사로 나서 불제자의 수계를 증명했습니다. 수계불자들은 참회와 발원, 연비의식 등을 통해 보살계 수지의 의미를 되새기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을 서원했습니다. 월정사 주지 정념스님은 법문을 통해 문명 대전환의 시대에 보살의 자비와 지혜로 세상의 높은 파고를 헤쳐나가며 이 세상을 불국토로 만드는 보살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치열한 격전지였던 경기도 의왕시 백운산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의 장이 열렸습니다. 올해로 12년째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을 기억해온 의왕 백운사의 위령제 현장,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나발의 우렁찬 소리가 산사에 울려 퍼지고 그 뒤로 호국영령의 위패가 줄을 이어갑니다. 한자리에 모인 위패 앞에 백운사 주지 법진 스님이 삼배를 올리고 불보살을 모시는 시련이 엄숙하게 봉행됩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산화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기 위해 백운사가 지난 13일 봉행한 위령제 현장입니다. 백운사는 6.25 전쟁 당시 국군과 연합군이 나흘간 치열한 고지전을 벌였던 역사적 격전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영웅들의 유해가 아직도 잠들어 있는 이곳에서 백운사는 12년째 위령제를 이어오며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있습니다. 법상에 오른 만의사 회주 성법스님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 영령들의 삶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에 더욱 값지다며 그 뜻을 따라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자고 당부했습니다.
11: 우리 오늘 호국 영령들 그리고 우리 조상 영가님들을 매년 여러분들께서 잊지 않고 조상들을 생각하는 그 자체가 조상들을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해 주시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10: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18호 영산자법 보존의 스님들이 선보인 발아춤과 범패는 나라와 가족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정관계 인사를 비롯해 대한무공 수훈자회와 대한월남전 참전자회 등 보훈단체 회원들도 헌양과 헌화에 동참하며 감사와 추모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12: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공 영연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행운과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10: 위령제는 추모를 넘어 지역사회와 온정을 나누는 회양의 장으로도 이어졌습니다. 백운사 신도회와 복성산업개발, 안성칠장사 지강스님 등이 뜻을 모아 마련한 쌀 3,100kg은 보훈단체와 의왕시 지역 이웃들에게 전달됐습니다.
13: 그래, 6월은 보훈의 달인데 해마다 10년 넘게 백운사와 같이 하다 올해도 어김없이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렇게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분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14: 사랑의 날쌀을 이렇게 기증하여 주신 여러 단체 대표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즐거운 시간과 유익한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0: 나라를 위해 자신을 바친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백운사 위령제. 추모와 나눔을 함께 실천하며 지역을 대표하는 호국 보훈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은입니다.
2: 올해는 만해 한용운 선사의 대표 시집 님의 침묵이 세상에 나온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를 기념한 학술제에서 연구자들은 님의 침묵을 단순한 사랑의 시가 아닌 분별을 넘어 진리와 하나 되고자 한 불교적 깨달음의 문학으로 해석해 주목받았습니다. 양육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15: 교과서에서 흔히 떠나간 연인을 향한 일편단심이나 항일 저항시로 배워온 만해 한용운의 님의 침묵. 하지만 이 시가 당대 유행하던 통속적인 연애의 언어를 완전히 뒤집고 불교 인식론을 결합해 탄생한 문학사적 대사건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선학원 한국불교 선리연구원이 개최한 만해 한용운 선사 82주기 추모학술제에서입니다. 동국대 김춘식 교수는 대선사이자 서슬퍼런 독립운동가였던 만해가 왜 1920년대 조선을 뒤흔든 통속적인 연애의 언어를 빌려와 시를 썼는가라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김 교수는 님의 침묵이 단순 감상적 고백이 아니라 3.1운동으로 인한 3년간의 서대문 형무소 옥고라는 강제 칩거와 암흑기가 축적돼 폭발한 결정적 사건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님의 침묵 속 침묵은 나와 너라는 이분법적 분별이 완전히 소멸해 님과 하나가 되는 순간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정의했습니다.
16: 님의 침묵으로 있는 당대의 기대지평과 정동 그리고 만의 한용운이 있는 당대적 풍속과 정동에 대한 대응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살펴보는 것 또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15: 서울대 홍승진 교수는 시집의 구조적 매듭을 정밀하게 분석하며 또 다른 신선한 시각을 제안했습니다. 홍 교수는 님의 침묵에 수록된 88편의 시 가운데 무려 81편이 하나의 행이 하나의 문장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 오직 7편에서는 한 문장이 2개 이상의 행으로 쪼개지는 형태 변모가 일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교수는 이 7편의 시가 시집 곳곳에 흩어져 독자들에게 충격을 주며 일종의 구조적 매듭을 형성한다고 봤습니다.
17: 한 문장이 2개 이상의 행으로 끊어져 있는 호흡이 짧은 시를 읽게 되면 무언가 전환이 일어난다. 매듭이 지어진다. 느낌이 바뀐다. 이런 경험을 독자들은 자연스럽게 하게 될 것입니다.
15: 팽팽한 구조적 긴장감을 유지해 시집 전체가 지루하게 늘어지지 않도록 환기한다는 겁니다. 선학원 한국불교설리연구원은 올해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을 맞아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했습니다.
18: 님의 침묵을 인쇄소로 원고를 가져가서 인쇄를 하고 각 서점마다 배부를 하고 또 수금을 해서 또 인쇄소로 갖다주고 이러한 역할들을 당시 석주스님을 비롯해 갖고 선학원의 대중 스님들이 같이
19: 학술제와 또 예술제, 추모제를 진행을 하고 특히 만해 스님의 님의 침묵이 100주년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더 뜻깊은 해이기도 하고요.
15: 단순한 문학적 수사를 넘어 인간 의식의 한계를 깨고 현실 속에서 진리를 구하고자 했던 만해 선사의 포효는 정신적 빈곤과 분별심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 여전히 강렬한 화두와 해법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2: BTN 라디오 올림 김영환 국장과 가수 박시환 씨가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노인 인권 증진 유공자로 선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서울 가든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제10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을 열고 노인 인권 증진을 위해 헌신한 개인과 단체에 정부 포상 7점과 복지부 장관 표창 33점을 수여했습니다. BTN 라디오 김영환 국장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라디오를 비롯한 방송 매체로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을 꾸준히 진행해온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러브랜드 박시환입니다의 진행자 박시환 씨는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 나비새김 명예새김지기단으로 활동하며 노인학대 예방 인식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6월 15일 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용성조사 대원 명법사 실천회에서는 용성조사의 탄생 162주년을 맞아 봉찬대제를 봉행합니다. 용성조사의 대원을 실천하며 탐진치를 벌이고 참회 정진하실 분은 육신보살님께 한 달에 1,000원씩 공양 올리시면 됩니다. 문의는 031-655-3215번입니다. BTN 불교TV 합창단 정기연주회 바바나 콘서트가 오는 6월 21일 일요일 오후 5시 부산 금정문화회관에서 개최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맑고 아름다운 선율로 전하는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9345-8137번입니다. 재단법인 선학원에서는 만해 한용운 스님의 82주기를 맞아 오는 6월 20일에 만해 추모 예술제를 개최합니다.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을 기념해 도울 선생의 강연회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4-9654번입니다. 정읍 칠보산 보림사주지 종진 스님의 두 번째 찾아가는 선명상 법회를 봉행합니다. 종진 스님의 명상 토크쇼에서는 화를 다스리는 법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명상을 지도합니다. 삶의 활력과 변화를 만나고 싶은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참가 문의는 063-535-6800번입니다. 질병을

0: 고치고 수명을 늘려주시는 약사혈액 부처님의 크나큰 원력이 불암산 경수사에 찬란히 구현됩니다. 건강과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약사혈의 부처님의 온화한 미소를 탱화로 모시고자 합니다. 이 수승한 인연으로 마르지 않는 복덕의 가피를 대대손손 누리시길 바라납니다. 부처님의 광명이 우리 가정에 건강과 안락이라는 감로수로 내리도록 소중한 정성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칠보탑 불사 원만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바라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반갑습니다. BTN 남성불교 심리학 산혜진미 보만입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에 저희가 이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평일날 녹화를 하는데도 항상 이렇게 객석을 가득 채워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원을, 재원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뭘까요? 저는 이거 같아요. 가장 귀한 재원. 금은 팔면은 다이아몬드랑 바꿀 수 있죠. 그죠? 다이아몬드도 팔아서 금으로 바꿀 수 있고요. 서로 이렇게 재원끼리는 호환이 됩니다. 근데 시간은요, 소비만 할 수 있지 얘를 살 수 있는 거는 어떤 것도 없어요. 다시는 사라지면 안 돌아오는, 충전할 수 없는, 대체할 수 없는 재원이 저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을 함께 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도 사라지고 있고 저의 인생도 여러분과 함께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 귀한 시간을 저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이 자리가 정말 행복합니다. 산혜진미를 몇 개월 동안 진행해 오면서 저 혼자 고민이 좀 많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공부한 시간이야 여러분보다 조금 더 많았겠지만, 하지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속의 그런 많은 문제와 현실적인 아픔, 고민을 제가 더 잘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겠습니까? 야, 맞아요. 여러분이 저보다 그쪽에는 고수예요. 고통받고 고민하고 특히 뭐 남 미워하고 이런 쪽으로는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더 존경스럽습니다. 네, 제가 많이 배우겠습니다. 많이 가르쳐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뭔가를 여러분께 감히 뭐 알려드리겠다라는 취지로 섰는데, 저는 애초부터 말씀드렸지만 저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같은 자리에 서 있어요. 저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보다 그저 몇 발짝 먼저 간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연애도 하고 취업도 해야 되니까, 그죠? 직장 생활도 하고 어떤 분들은 가정도 꾸리시고 돈도 벌고 하는 그 일의 시간을, 이 귀한 재원을 사용하시는 동안 저는 머리를 깎고 이 길에 먼저 들어왔을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른께 또 부처님께 배웠던 가르침을 그저 여러분에게 전달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가 위에 있고 여러분 밑에서 따라오는 게 아니라 제가 앞서 가고요. 여러분은 제 발자국을 보고 오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제 발자국이 추하지 않게, 부끄럽지 않게

0: 스님처럼 하면 이렇게 넘어지겠구나라고 그것마저도 여러분이 공부로 삼아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제 마지막 강의를 바로 다음 강의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이 세상에는 고통이 참 많아요. 그리고 그 고통은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어떤 아나운서가 저한테 질문을 한 내용이에요. 스님, 우리 아저씨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정확한 질문이, 우리 아저씨들은 왜 이렇게 힘드냐고, 세상 사는 게. 제가 뭐라고 바로 답을 드렸냐면, 아저씨는 힘드냐가 아니라 아저씨도 힘든 거라고 저는 얘기를 했어요. 모두가 아파요. 모두가 고통 속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왜 불교는 모든 걸 고통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게 사실이니까요. 여러분 기운 빠지게 하려는 게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고통이라는 것을 하나씩 알려주고, 그러면 그 다음 나올 얘기는 뭘까요?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를 당연히 스승께서는 말씀을 남겨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도 나의 증상을 명확히 알고 내 증상이 이렇습니다라고 의사한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끔 이런 분이 있어요. 병원에 오셔서 어디가 아프세요? 그럼 맞춰봐. 이런 분 있어요. 이러면 안 돼요. 저 머리가 아프고요. 어디가 아프고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저를 만나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의 속에 있는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저 이런 게 고민이고요. 스님, 저는 이쪽, 이런 일만 생기면 저는 굉장히 못나집니다. 저 별것도 아닌 이 상황에서 이거를 보고 제 마음이 세상에 이런 식으로 작동을 했어요. 이렇게 저 사람을 미워했고요. 이렇게 못난 모습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저는 공부의 시작 같아요. 근데 제가 산해진비 첫 회부터 얘기했던 게 뭐냐면, 남자분들이 못하는 거 뭐라 그랬어요? 사과하는 거. 사과하는 거. 미안합니다 못해요. 미안합니다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못났어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 이렇게 부족합니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들으셨죠? 그 강의. 나 미안하다 얘기 사과한 적 있다 손 들어보세요. 있어요. 세 분. 그래요? 어떤 면에 있어서 사과하셨어요?
1: 제가 화를 많이 내거든요.
0: 화를 내서. 맞아요. 맞아요. 솔직한 대답이에요, 그게. 내가 화를 내놓고. 네. 그죠? 내놓고 나서 아차 하셨죠?
1: 그렇죠.
0: 화를 내고 나니까 누구 얼굴이 떠올랐어요? 제 얼굴이 떠올랐죠. 제가 웃자고 얘기했지만 저는 이거를 웃음으로서만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뭐냐면 내가 뭔가 실수를 했을 때 누군가의 얼굴이 떠올라요. 근데 보마니 스님이 인상 쓰고 화낸 얼굴이 떠오르셨어요? 그건 아니었을 거예요.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웃으면서 얘기하냐, 인상을 쓰며 얘기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내 스스로를, 내 자신을 아프게 만드는 행동이고, 이거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셨어 라고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맞죠? 저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이걸 심었어요. 여러분 아무도 몰랐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제가 심었어요. 다 심었습니다. 저희의 스승님들께서 저에게 씨앗을 심어주셨듯이 저도 여러분한테 심어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불같이 화를 내고 나면 부처님 얼굴보다 제 얼굴이 먼저 떠오를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1: 사과를.
0: 사과했어요. 어떻게 사과하셨어요?
1: 화내서 미안하다.
0: 그렇죠. 내가 이렇게 화낸 거에 대해서 미안합니다. 제가 사과하는 법도 알려드렸죠. 사과는 명확하게 해야 돼요. 내가 다 미안해. 그러면 여성분들이 뭐라고 질문해요? 뭐가 미안한데? 그럼 남자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다 미안해. 정확해. 정확해. 다 미안해. 그럼 여자분들이 뭐라 그래요? 모르네. 몰라. 미안한 거 아니야, 그거. 아직도 몰라. 정신 못 차렸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두 분 다 얘기가 맞아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라는 여성분의 말도 맞고요. 남자들이 다 미안해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 맞아요. 다 미안해요. 다 미안해. 콕 집어서 뭐가 미안한 게 아니라 다 미안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콕 집어달라. 집어달라. 내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말했고 이렇게 행동해서 당신에게 아픔을 줬던 거, 불편하게 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참여합니다.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미안해요. 라고 명확하게 얘기할 줄 아는 용기 있는 사내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제가 아마 1강이

0: 인가 2강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거를 실천하고 계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고통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앞에는 항상 펼쳐지게 돼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강의를 들어오기 전에 피디님하고 잠깐 만났어요. 네, 피디님이 이제 거의 마무리잖아요, 저희 강의가. 갈수록 살이 빠져요. 다크서클에 내려오고 얼굴이 새카매져요. 왜 그럴까요?
1: 시청률?
0: 아, 시청률은 너무 잘 나온대요. 감사하게. 네. 고맙게도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신대요. 그럼 얼굴이 밝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끝날 때가 돼가니까 점점 얼굴이 흑빛이 돼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헤어짐이 아쉬운 거예요. 헤어짐이.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불교에서는 8가지 고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거는 너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고통을 받는 거야가 그런 고통이 아니고요. 누구나에게나 갖추어져 있는 날 때부터 이 세상에서는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8개의 고통이 있어요.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맞나 안 맞나 한번 스스로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첫 번째 고통이 뭐냐면 맞아요. 누가 대답했어요? 먹고 살기 힘든가 봐요. 그죠? 살아가는 고통이에요. 출근하는 거 좋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제가 이 스님 된 게 너무 좋은 게 출근이 없어요. 왜 출근이 없는 줄 아세요, 저희? 퇴근이 없으니까. 퇴근이 없어서 저는 출근이 없어요. 저는 회사에서 먹고 자고 사는 거랑 똑같아요. 집이 없어요. 왜냐면 회사가 집이에요. 저는 절이 학교이면서, 제 집이면서,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회사이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교육장소예요. 상담실이. 저는 퇴근이 없어요. 그래서 출근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다시 한번 존경합니다. 진심이에요. 회사 나가기 싫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2: 어쩔 수 없어.
0: 어쩔 수 없다. 정확한 얘기. 정확한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는 고통스러운 일을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웃긴 일이 있었어요, 제가. 제가 모 식당을 갔는데 제가 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저녁 공양 자리였어요. 근데 바로 가까이 있는 테이블에 거사님 둘이서 이미 만취 상태예요. 그 상태로 둘이 얘기를 하는데 목소리가 당연히 커지죠, 취했으니까. 제가 옆에 있는데도 저한테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도 모르고 막 얘기를 해요. 덕분에 저는 그 두 분이 어디에 사시는지, 집이 어딘지, 어느 역에서 가까운지, 그리고 어느 종목에 투자를 하셨는지 요거를 다 알게 됐어요. 합석할 뻔했어요, 제가 속상해서. 근데 처음에 앉아서 하는 얘기가 돈 버는 얘기. 왜요? 살아야 되니까. 그분들이 어리석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야 되기 때문에 돈 버는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회사를 차려서 이렇게 투자해갖고 돈을 버는 이런 얘기를 하다가 안 돼. 주식으로 가야 된다. 그러고 갔다가 안 돼. 부동산으로 갔다가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저하고 이제 어떤 분하고 둘이서 밥을 먹었는데 거의 대화를 못했어요. 그분들 얘기에 집중하느라고.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분들이 뭔가 술이 모자르셨나 봐요. 근데 요즘에는 그 뭐예요? 그 옆에 붙어있는 거?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신 거예요. 모자라니까. 근데 뭐 확실하진 않지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맥주를 시키려고 했는데 소주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하시는 분한테 왜 우리는 이걸 안 시켰는데 이게 왔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거 주문 내역 보세요. 보니까 자기가 잘못 누른 거예요. 제가 그걸 듣고 옆에서 밥을 먹으면서 아휴, 술 한 병도 못 시키면서 무슨 주식을 투자하겠다고 그러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분의 얘기는 모두가 살기 위한 얘기였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가? 그 얘기 속에 그분들의 고통이 끝없는 노력이 느껴져서 한편으로는 웃었지만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고통이 있어요. 두 번째 고통이 뭘까요?
2: 늙는.
0: 많이 느끼나 봐요, 요즘에? 아, 느끼세요? 거울을 보면, 그죠? 또 아침에 일어날 때, 또 자기의 옛날에는 이런 거 먹어도 소화 잘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소화가 안 되고, 맞죠? 팔다리가 쑤시고 허리도 아프고 왜 이렇게 공감하세요? 뭐 더 추임새 좀 넣어주세요. 또 뭐가 있습니까? 기억도 안 나고 옛날 거, 그죠?
1: 맞아요.
0: 맞아요. 근데 원래 옛날부터 기억 못 하셨어요. 옛날엔 잘한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돼요. 기억도 안 나고 기운도 없고 의욕도 없고 이게 뭐냐면 늙음이라는 것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한 거 이렇게 막 제가 웃자고 나열을 했지만 이런 것들은 자기의 개인적인 부분인데 늙음에 있어서 더 아픈 거는요 사회적인 늙음 같아요. 이게 여러분을 더 아프게 더 비참한 기분이 들도록 만드는 게 아닐까 생각해요.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늙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늙게 되면 필연적으로 그 다음 게 누가 그러대요? 나 삼관왕 했다고? 세 개 다 했대요 삼관왕. 하나만 더 하면 끝이래요 자기. 그렇게 농담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인도의 속담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디서 책에서 봤는데 인간은 수많은 고민을 갖고 사는데 병이 걸리면 그 많은 고민은 하나로 줄어든다고 해요. 무슨 고민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병을 그렇죠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하나의 고민으로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에 조금 컨디션이 안 좋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내가 일어나자라고 할 때 무릎이 움직여주는 게 고마운 거였구나. 물 한번 한 모금 삼키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너무 많은 걸 우리는 누리고 사니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어떻게 보면 스승이 병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병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슬퍼하거나 물론 큰 병이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분은 참 정말 힘들지만 우리에게 삶에 있어서 찾아오는 크고 작은 병들이 나에게 큰 스승이 된다라는 저 큰 스님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지나가고 나니까 하나씩 저를 스쳐가면서 아 그렇구나 더 큰 것들도 기다리겠구나. 과연 그때 나는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바라볼 수 있을까? 라는 제 스스로의 공부에 대한 점검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남성분들이 정말 두려워하시는 거죠. 네. 건강검진 안 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그 왜 안 해요? 무서워서 안 한대요. 무서워서. 뭐가 나올까 봐. 그러고 나면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죠. 뭐 더 얘기할 게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는 나는 죽는 거 안 무서워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말을 함부로 담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난 안 무서워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죽는다라는 건 어떤 것일까? 그리고 죽음이라는 거 모든 내 인생이 사라짐 내 인생이란 연극이 맞춰지는 그날 내가 그 전에 준비해야 될 거는 뭐고 나는 그동안 사람들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지? 이 고민을 하는 게 훨씬 현명한 거지 나는 죽음 같은 거 안 무서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뭐라 그럴까 허세 같아요. 아직 경험해보지 않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걸 그렇게 용감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지 말고 여긴 좀 신중하게 남겨두고 그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또 나에게 이 죽음의 앞에 삶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을 때 내가 이 재원 아까 제가 지웠지만 시간이라는 삶이라는 재원을 내가 무엇과 바꿔야 될까 어느 곳에 투자해야 나의 삶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얻어갈 수 있을까라는 좀 아름다운 그런 꿈을 좀 꾸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큰 거 네 개는 끝났어요. 이 작은 거 네 개가 있는데 이게 때로는 이 앞에 네 개를 뛰어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다섯 번째가 뭔지 아세요?
1: 애별리고
0: 애 사랑 애자예요. 네. 별 이별할 때 별자예요. 리 떠날 리자예요. 고 사랑하는 것과 헤어져야 하는 고통. 어떤 분은 그래요. 저 왼수 같은 인간만 안 봤으면 좋겠다. 나는 행복한 사람들하고만 살 거야. 좋아요. 그럼 행복한 사람과는 안 헤어지냐는 거예요. 맞죠?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존재는 이게 있어요. 제가 전에 절에서 키우던 강아지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이제 목줄을 끊고 환속했어요. 절에서 나가서 사라졌어요. 나 절 싫어. 그러고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걔 이름이 무상이었거든요. 이름을 잘못 줬어요. 그렇게 내가 챙겨줬는데 무상하게 떠났어요. 풍산개였습니다. 하얀색 풍산개. 힘이 얼마나 좋은지 목줄을 지가 마음대로 끊고 싶을 때 다 끊어버려요. 그냥. 근데 이 강아지가 태풍이 가을에 오잖아요. 태풍이 올 때 밖에서 이 목줄을 막 잡아당기면서 꺼이꺼이 우는 거예요.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걔가. 그래서 아니 뭔 일이야? 왜 저래 제가? 그리고 나가봤어요. 근데 이 삽살개 아니 풍산개가 식탐이 엄청 많아. 식탐이 밥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목줄이 끊어져라 잡아당기면서 막 우는데 왜 그러지? 그리고 가보니까 저쪽 그 논 그 황량하잖아요. 가을에 추수 끝나고 논의 그쪽을 향해서 막 꺼이꺼이 우는 거예요. 그래 봤더니 밥그릇이 바람에 떼굴떼굴 굴러가는 거예요. 논으로 굴러가는 거예요. 근데 얘는 밥그릇이 곧 뭐냐면 밥이에요. 항상 밥을 거기다 줬으니까 자기는 이 밥그릇만 지키면 먹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 바람이 불면서 밥그릇이 막 개밥그릇이 떼굴떼굴 굴러서 막 가니까 애가 꺼이꺼이 우는 거예요. 진짜. 이게 뭐냐? 사랑하는 것과 헤어져야 되는 고통이에요. 애 별리고 사랑하는 것과 헤어져야 하는 고통. 그러면 무슨 고통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이 더 많이 느끼는 고통이에요. 미워하는 것과 만나야 하는 고통. 원증 회고라고 합니다. 정말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과 회 다시 만나야 되는 고통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이것도 역시 여러분이 매일매일 겪는 거예요. 정말 정말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하는 고통이 있어요. 구하지만 얻지 못하는, 구하지만 부득 얻지 못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노력해서 얻을 수 있으면 고통이 아니죠. 근데 노력해도 얻지 못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구부득고. 그리고 여덟 번째가 마지막.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회사에서 잘리면 어떡하지? 이번에 승진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투자한 주식이 망하면 어떡하지? 아무 일도 없어요 아직. 이거는 오직 내 생각으로 자기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오음 성고라고 합니다. 이 오음은 우리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불교 용어예요. 여덟 가지예요. 강아지한테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생각하는 모든 존재에게는 여덟 개의 고통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하느냐. 왜 남자들은 힘들어요? 라는 질문 때문에 그랬어요. 모두가 이 안에 있어요. 요즘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불교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강의하는 사람이니까 더 많이 느껴요.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10대, 20대, 30대들이 이 불교라는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이 가르침에 열광하는지를 저는 느껴요. 근데 그분들이 절에 가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잘 안 보여요. 있긴 있지만 잘 안 보여요. 왜일까요? 그분들은 이 가르침에 매료된 사람들이에요. 건물에 매료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목탁 소리에 매료된 사람이 아니고요. 이 가르침에 매료된 사람들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감동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분들은 불자인가요? 아닌가요? 불자죠? 불자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감동했잖아요. 불자예요. 근데 절에서는 왜 안 보일까? 저는 이런 현실적인 고통들을, 누구에게나 갖추어진 고통들을 너가 잘못해서 그래, 너가 전생에 죄를 져서 그래, 이런 거 말고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아요. 맞지만 그래서 어쩌라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님네들이, 또 우리 불자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너가 이렇게 힘든 거는 너의 잘못만은 아니야. 너 노력 많이 했잖아. 잘했어. 잘했어. 근데 이렇게 힘든 게 원래 인생이더라. 그래서 이런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나에게 끊임없이 생겨나는 일을 우리가 피하고 나의 삶이란, 나의 생애를 정말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배워야 할 가르침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의 삶에 처해진 이러한 고통을 해결했나요, 우리? 못했잖아요. 이거는 영원히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누구에게나 있어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가 제3의 제4의 행복을 찾겠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인 게요. 여러분, 정말 불경은요, 팔만대장경은요, 교과서로 만들어야 돼요. 제가 이거는 가는 데마다 정말 이걸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제가 정말 간절히 외칩니다. 불경은 목탁 치면서 외우면 소원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잘 아시겠지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불자가 아닌 분들은 잘 몰라요. 왜 모르냐고요? 한글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한글로 번역해도 읽으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한글인데, 조선말인데 조선 사람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이게 뭔 소린지. 그러면 누가 필요하느냐. 설명해 주시는 스승이 필요한 거예요. 이 불경에 대지도론이라는 데를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정확히는 경이 아니고 논이지만 어쨌든 대지도론이라는 데를 보면 이런 비유가 나와요. 어떤 죄인이 이게 누구예요? 죄인이죠? 묶여 있었어요. 이렇게 묶여갖고 갇혀있는데 이 사람이 아무리 풀어달라고 해도 풀어주진 않아요. 이 사람은 끊임없이 무엇을 요구하죠? 자유를 요구합니다. 자유를 얻고 싶어요. 자유를 되찾고 싶어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이 거기서 풀려났어요. 짠 하고 풀려났어요. 발목에서 그 족쇄를 풀어준 거예요. 그럼 이분은 뭘 얻었죠? 자유를 얻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묻는 거예요. 아니 근데 내 발목에 족쇄가 채워져 있어서 나는 자유를 얻고 싶었는데 발목에서 족쇄가 풀리니까 자유가 얻어졌어요. 그러면 내가 얻은 이 자유는 그 전에 어디 있던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해가 되세요, 질문이? 조선말인데 조선말을 못 알아듣는 표정이에요. 다시 얘기해 볼게요. 발목에 족쇄가 메어 있으면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한테?
1: 없어요.
0: 없습니다. 근데 풀리는 순간 뭘 얻었다고요? 자유를 얻었어요. 그러면 자유는 발에 있었느냐, 족쇄에 있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 있던 거죠?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찾아 헤맸던 행복이라는 것은 어디에 따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얻고자 했던 자유는 발목과 족쇄를 떠나서 다른 곳에 제3의 장소에 존재했다가 이게 풀리면서 그걸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는 있었나요, 처음부터? 자유라는 놈이? 없었잖아요. 속박에서 벗어남이 곧 뭐예요? 자유였던 거. 원래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속박일 때는 느끼지 못했다가 벗어나니까 그게 곧 자유였던 거예요. 그러면 행복은요? 따로 있는 거냐는 거예요. 고통이 사라질 때, 속박에서 벗어날 때 행복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간절히 원하는, 얻고자 하는 그것은 어쩌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산해진미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전해드리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이미 여러분 자체에서 여러분 본래 가지고 있는

0: 있는 그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부디 제발 되찾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원래 갖고 있어요. 그 자리에 있었어요. 발과 족쇄만 있었는데 요거 풀리면 바로 자유라니까요. 자유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딴 데서. 여러분이 이 행복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러면 이 모습을 저희 스승님은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여기에 깨진 기와장이 있어요. 근데 이 안에 금괴가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금을 찾아서 가져가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스님,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금이라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면 깨진 기와장은 알아? 그랬더니, 아이, 그거는 잘 알죠. 수시로 많이 봤으니까요. 그러면 얘만 빼면 딱 하나 남아요. 그게 뭐예요? 금이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틀렸으니까 반성하고 참회해갖고 죄를 사해서 뭔가 대단한 인간이 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한테는 이게 있었어요. 처음부터. 대한민국 사내들은 멋있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세계 최고의 남자들이에요. 제가 볼땐 그래요. 어느 나라의 남자들도 대한민국 남자들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노력하면서.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걸 갖고 있는데 우리 아름다움을 덮고 있는 깨진 기와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얘만 치우면 얘는 금은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갖추고 있는 아름다움을, 영원한 아름다움을 꼭 찾아가시길 바래요. 내 바깥에서 행복을 찾지 마세요. 거기 없어요. 백날 뒤져봐야 없어요. 자유는 너무 신기하게도 발목과 족쇄 안에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 바깥에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이게 풀어짐으로 해서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나의 어리석음, 나의 고집, 나의 무모함, 나의 정말 똥 자존심 있잖아요. 이런 거를 깨진 기와장처럼 보고 하나씩 하나씩 걷어낼 뿐이에요. 이 작업을 통하면 여러분은 노력하지 않아도 이 금이 여러분에게 본래 있었다라는 걸 깨닫게 되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서 환하게 금이 빛나게 되는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깨달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살지 말고 행복이 아닌 것들, 나를 괴롭게 만드는, 나를 어리석게 만드는 나에게 갖추어진 그런 요소들이 무엇일까라는 걸 자세히 살펴보면 뺄 것들이 보입니다. 남에게 함부로 얘기하거나 아까 화내신다 그랬잖아요. 화내는 습관이 있다면 역시 깨진 기와장에 빼내세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빼내다 보면, 내가 아닌 것들을 빼내다 보면, 우리에게 금이 남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혹시 강의와 관련된 혹은 평상시에 궁금했던 내용,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지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가 지금 몸이 별로 좋지 않아서 제가 이제 불교를 접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현재까지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몸이 아프다 보니까 아까 전에 강의 중에서도 얘기가 됐지만 몸이 아프면 이제 고민을 한 가지로 예 만들어진다라고 했고, 그 고민은 저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몸이 치료되는 거를 원하는 거고, 거기에 이제 제가 지금 궁금해하는 이제 부처님의 가피라는, 예, 그것이 이제 지금 제가 궁금한 부분입니다.
0: 저는 분명히 부처님의 가피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왜냐하면 부처님의 가피라고 한다면 우리가 조금 생각을 좀 넓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피. 부처님께서 중생을 굽어살펴서 정말 정직하고 착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올바르게 수행하려고 하는 착한 불자들에게는 부처님께서 가피를 내려서 그 사람들을 그 고통 속에서 구제하신다라는 내용이 경에 나오기도 해요. 근데 저는 거기에서의 부처님의 개념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부처님을 때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절대자로부터 무언가 은혜를 입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런 마음이 간절하게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예를 들어서 절대자라고 부처님을 가리킨다면 이 절대자는 피조물을 만들어내죠.

0: 만들어내요. 그죠? 우리 익히 알고 계시죠? 절대자는 피조물을 만들어내고요. 그걸 만들어낸 사람을 뭐라 그래요? 그래서 피조물이 아니라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조물주라고 얘기해요. 맞습니까? 이 개념? 네. 그러면 바꾸어 얘기하면 피조물은 뭐냐면 만들어진 것이에요. 만들어진 것. 그러면 만들어진 모든 것은 특징이 뭘까요?
1: 사라지는.
0: 맞아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생멸법입니다. 생멸법이에요.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생멸하는 모든 것들은 어떤 것? 만들어진 것. 생멸하는 모든 것은 만들어진 것이고 그거는 창조주, 조물주가 아니라 피조물인 거예요. 만들어진 거니까. 맞습니까? 여기까지 동의하세요?
1: 네.
0: 좋아요. 그러면 야 저놈 저거 나한테 제대로 인사도 안 하고 법당 와갖고 뒷짐지고 구경만 하고 삼배도 안 하고 이러고 가네? 괘씸하네 저거. 이렇게 만약에 이분이 생각을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생각은 만들어진 건가요? 안 만들어진 건가요?
1: 만들어진
0: 거예요. 만들어지면 생각은 이 영역에 있습니까? 여기 영역에 있습니까? 피조물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정확히 대답하셨어요. 그럼 여기에는 생각과 감정, 정의와 불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런 모든 개념들은 다 만들어진 거예요. 심지어는 사람마다도 다르니까요.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거를 만든 조물주, 창조주가 있습니다. 다 왔어요, 이제. 그러면 이분에게는 이게 있나요, 없나요? 어떻게 있어요? 붕어빵 기계에서 붕어빵이 나왔어요. 그러면 붕어빵 기계에 붕어빵이 쌓여 있나요? 들어가 있나요? 없잖아요. 이분에게 생각이라는 것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영역에는 생각이 있다 없다? 생각이 없죠. 없어야 만들어내는 거예요. 박수를 쳐서 소리가 나왔으면 손바닥에 박수 있다 없다?
1: 없어요.
0: 그 만약에 여기에 생각이라는 게 있다면 이분도 누군가의 피조물일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자리가 있다면 모든 것을 만들어낸 자리가 있다면 여기는 만들어진 것들이 이 안에 들어있진 않아요. 여기로부터 비롯되긴 했지만 이 안에 들어있진 않다고요. 그러면 아 저놈 괘씸한데 넌 지옥에 가라 라는 생각이 이분한테 있을까요? 없을까요?
1: 없습니다.
0: 이분은 완벽히 없는 존재. 완벽히 없음으로 돼 있어서 영원한 존재인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자면 그러면 이 사람에게 이 자리에게 인격이라는 게 존재할까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절대자를, 창조주를 인격체로 보고 있지 않나요? 불자가 아닌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웃 종교나 다른 종교를 보세요. 창조주를 인격체라고 느끼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그분한테 잘 보이면 복을 받고 잘못 보이면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진 않나요? 그러면 그분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죠. 옳고 그름이 있고 생각이 있고 기분 나쁜 게 있고 괘씸한 게 있고 아이고 넌 예쁘다 하고 사랑하는 것이 만약에 들어있다면 이 자리가 아니라 피조물의 자리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의 자리는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없음, 완벽한 없음이어야지 거기서부터 모든 존재들이 태어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우주도 그렇게 만들어졌다면서요. 아무것도 없음 속에서 모든 게 만들어졌다면서요. 맞죠? 저는 부처님을 절대자라고 보면서도 때로는 인격체로 보고 있는 불자들의 마음을 설명했을 뿐이에요. 부처님을 그렇게 보지 말자. 부처라는 불교의 용어를 엎드려서 기도를 하면은 잘 굽어 살펴주시다가 복을 주는 인격체로 보지 말자. 그러면 기도 안 하고 부처님 욕하면 지옥으로 보내실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 모든 생각이 태어나기 이전 자리. 모두에 갖춰져 있어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저는 부처님 가피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저는 부처님을 신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럼 인간으로 보느냐? 아니요. 인간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신에 본래 갖추어진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깨달음으로부터 모든 생각이 탄생했다면 생각을 만들어낸 창조주는 누구냐면 부처님이 맞아요. 여기서부터 다 비롯됐어요. 그런데 이 부처라고 하는 것은 가피가 있습니다. 어떤 가피가 있냐? 법칙대로의 가피가 있습니다. 팥을 심으면 팥이 열리게 해주는 가피가 있어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올바른 길을 걷고 올바른 수행자로서 올바른 씨앗을 심는다면 이 씨앗이 썩어서 없어져서 결과를 맺지 못하는 일이 없어요. 반드시 이 씨앗은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어서 나에게 돌아올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아끼고 그분을 위해서 좋은 마음을 내서 베풀었다면 그 모든 행위들은 단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 부처님의 가피에 의해서 결과물을 만들어 저에게 갖다 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처님의 가피는 곧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칙이라고 생각해요. 거사님께서 몸에 병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신 거 아까 말씀하셨죠? 근데 그거를 힘든 일, 어려운 일, 슬픈 일, 피해갈 일, 불행한 일로 기억시키고 있으시다면 그 불행한 일로 기억시킨 법칙에 의해서 그러한 결과가 다시 거사님께 올 거예요. 그게 아니라 비록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이 있지만 이거는 분명히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전생의 어떤 일로 인해서 온 결과다. 이거는 법칙이니까. 그러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일을 나는 어떤 눈으로 바라볼 것인가? 나는 이거를 절대로 슬프게 보지 않을 거야. 이거를 불행이라고 보지 않을 거야. 이 일로 하여금 나는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아름다운 존재가 될 거야 라고 기억하신다면 그 기억의 씨앗이 부처님의 가피에 의해서 분명히 거기에 해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가피예요. 저는 분명히 부처님의 가피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거는 예외를 바라는, 요행을 바라는, 거짓을 바라는, 심지 않은 씨앗의 열매를 바라는 사람에겐 글쎄요. 그런 가피가 오겠죠? 용감한 수행자,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진 자는 부처님께서 분명히 이 법칙에 의해서 거기에 합당한 결과를 만들어 주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답이 됐나요? 네. 고맙습니다. 나에게 오는 어려움을 저는 아름답게 볼 줄 아는 용감한 마음을 스승님께 배웠어요. 그래서 저에게 힘든 일이 오면 이 일로 인해서 나는 얼마나 더 행복해질까? 이 일로 인해서 나는 얼마나 더 크게 성장할까? 이 일로 인해서 앞으로 또 얼마나 재밌는 일이 생길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진심입니다. 진심이에요.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행복을 찾아서 노력만 하지 마시고요. 나에게 이미 갖추어져 있는 행복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그것 아닌 것들만 빼내는 것 이 아름다운 수행에 대한민국 남성들이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드디어 다음 마지막 강의만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 두려워하지 마시고 용감하게 스스로의 아름다움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3회 옥천암 수변호곡음악회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된 BTN 불교TV 아나운서 김지원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6월 6일은 현충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순국 선열과 또 호국 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또 그 희생 위에 피어난 오늘의 평화를 함께 노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함께 하시는 제3회 옥천암 수변 호국 음악회는 대한불교 조계종 옥천암과 옥천암 신도회가 주최하고 BTN 불교TV와 BTN 불교TV 또 BTN 라디오가 주관하며 서울특별시의 후원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대문구에서 이렇게 멋진 공간을 협력해 주시고 또 제공해 주시면서 이런 자리가 마련됐는데요.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큰 박수로 먼저 시작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모두의 마음이 모여 오늘 이 자리가 마련이 됐습니다. 자, 이 특별한 순간 오늘 이 공간을 가득 채워주신 분들과 함께 그 장엄한 여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제3회 옥천암 수변 호국 음악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장내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0: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1: 바로 네, 다음은 오늘 제3회 옥천암 수변 호국 음악회 시작을 알리는 개회사의 순서입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또 언제나 따뜻한 지혜를 나눠 주시는 분이죠. 대한불교 조계종 옥천암 주지이신 거산 성전 스님 모시고 개회사를 청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스님을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2: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사부대중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옥천암 주지 거산 성전입니다. 오늘 제3회 옥천암 수변 호국음악회의 귀한 걸음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은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나라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오늘 누리는 평화와 일상은 결코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름을 남기신 분들도 계시고 이름조차 남기지 못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분들의 희생과 원력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부디 오늘 이 음악회가 기억은 위로가 되고 위로는 평화가 되어 평화는 다시 우리 모두의 원력이 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이 땅의 모든 생명이 편안하고 우리 사회가 서로를 아끼고 보듬는 자비의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두소마 즉각 발언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 2570년 6월 6일 대한불교 조계종 옥천사 옥천암 주지 거산성전.
1: 네, 감사합니다. 오늘 호국음악회가 열리기까지 큰 뜻을 모아주신 성전 스님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스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 네, 서대문구청장 당선인 박운기입니다. 제3회 옥천암 수변 호국음악회를 축하드리면서 이렇게 커다란 행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성전 스님 그리고 신도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현충일 우리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면서 차분한 마음으로 끝까지 이 행사를 즐겁고 차분한 마음으로 즐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4: 네, 저는 이렇게 말을 짧게 써 오늘 수변 음악회 6월 현충일을 맞이해서 준비하신 옥천암 주지이신 성전 스님과 서대문구청 청장이신 박원기 청장님을 대신하면서 오늘 서대문구에는 약 33만 인구가 있습니다. 세미서 인구를 대표해서 오늘 호국음악회에 이렇게 주관하신 옥천암 주지스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여기 오신 분들이 모두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서 집안이 편안하고 가족이 건강하고 수명 영수하기를 다시 한번 부처님께 바라면서 인사말을 가르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동화스님께도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 물은 기억합니다. 산에서 내려온 물길이 도시를 지나고 사람들의 발걸음 곁을 흐르며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조용히 품습니다. 이곳 홍제폭포, 오늘 이 물길 위에 우리가 다시 모였습니다. 나라를 지키려 했던 마음, 이름 없이 쓰러져간 이들의 희생, 그리고 그 희생 위에 피어난 오늘의 평화. 제3회 수변 호국 음악회, 오늘의 무대는 기억에서 평화로 이어지는 한 편의 이야기입니다.

조국의 하늘 아래서 살아갈 그날을 위해 수많은 동지들이 타국의 태양 아래서 싸우다 자작나무 숲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간절했던 염원이 하늘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뜨거운 조국애와 간절함을 담아 저 안중근 그리고 우리 이 한 손가락 조국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홍제폭포의 물길 위에서 하나의 시간을 함께 걸었습니다. 나라를 잃지 않으려 했던 마음, 조국의 독립을 향한 결의, 호국 영령을 향한 위로,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시민들의 노래까지. 호국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억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평화를 지키려는 오늘의 약속 속에서 계속 이어지는 현재의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나온 이야기는 과거의 아픔에만 머무르지 않겠습니다. 비바람 속에서도 푸르름을 잃지 않는 나무처럼 이 땅을 지켜온 마음은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 유세존 불설여시 신신경경아종성례소득의 아미진 등문여시 지경세존야구유인 등문시경

아소공양 지불공도 백군불겁이 천만억군 내지 산수비여소 불능급 수불의 약선 남다선 유오말사

부살소득공덕하이고 수보니 이제부살불수복덕거 수보니 맥불은세자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은 집착하지 말고 다 버려라. 내 것이 아닌 것을 모두 버릴 때 세상을 소유할 수 있다.

나와 남에게 좋은 일인지 깊이 생각하여 진실되고 기쁨 주는 일일 때는 용감히 행동하라.

0: 마틸드 필립 벨기에 여왕이 서울 진관사를 찾았습니다.
1: 미국 부통령 부인의 방한은 처음이었고 진관사를 택했습니다.
2: 스님.
3: 아. 아이고 간세연보살.
4: 근데 이렇게 맷돌로 돌려서 두부를 만들면 두부 맛이 진짜 기가 막힐 것 같아요.
3: 기가 막혀요. 네.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고 양념은 보수적이고.
5: 배를 갈아서 하니까 완전히 천연 조미료잖아요.
6: 자연식품.
3: 절밥은 천천히 먹으면서도 재료를 중요시하지 양념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특히 마음을 중요시하게요. 네. 최고 양념은 마음이다.
7: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스테이에 BTN 붓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계율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저는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하는 법장입니다. 여러분들 5월 한 달 부처님 오신 날 또 우리 연등회와 함께 행복하게 시간 보내셨는지요? 5월 일반적으로 우리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죠. 가정을 중요하게 챙기는 건 우리가 살고 있고 그 안에 함께하고 있는 즉 화합하고 있는 곳이 가정이라고 하는 가장 1차적인 곳 그곳에서 우리가 안락을 누리고 사회로 다시 나아가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5월은 항상 환희롭고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불자들에게 5월은 부처님 오신 날이 있어서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며 모두가 또 바깥에 법석을 만들어 함께 어울리고 등을 밝히며 세상 속에서 나라는 한 존재에 대해 다시금 감사함을 느끼고 그 속에서 수많은 인연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소중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투게더, 우리 불교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의 불교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 한번 진지한 내용을 좀 다루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목도 그래서 우리의 불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좋은 내용이면 너무 좋겠지만 5월이 되면 우리 불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불교인들에게는 환희롭고 참 행복한 시간이지만 다른 종교 또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불교를 또 한 번쯤 다르게 생각하게 하는 시선과 그를 통해 불교를 좀 더 왜곡하거나 불교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들도 때때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도 또한 그런 일이 생기다 보니 마침 또 제가 투게더를 진행하고 있어서 우리의 불교입니다. 저의 불교도 여러분의 불교도 그리고 이와 함께 우리 모두의 불교로 존재하는 이 땅의 불교를 우리가 불자로서 다시금 지켜나가고 그 속에서 수행하고 신앙하는 것에 대해 깊이 좀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등회 부처님 오신 날 다시금 보는 사진만으로도 참 환희롭습니다. 저 역시도 올해 또 다시 BTN에서 좋은 인연을 지어주신 덕분에 여러분들과 함께 연등회 또 소식을 전할 수 있었고 부처님 오신 날 다음 날 또 BTN 뉴스를 통해 여러분들과 그 다음 날의 여운을 느끼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불자들에게 5월은 환희로움 그 자체이고 불교를 넘어 모두가 어울려 화합하는 시절 그리고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 우리 모든 불자들이 갖고 있는 대자대비의 그 마음이 그대로 나타났던 2026년 5월 한 달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등으로 세상을 밝히고 등으로서 모두가 어울릴 수 있는 이 행복한 시간이었었습니다. 함께해서 행복하고 함께라서 감사하고 함께해서 소중했던 그 찰나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그 함께했던 행복함과 감사함과 소중함으로 이 시간을 다시금 보낼 수 있었지만 그러나 정말 안타깝고 속상하지만 누군가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함께라는 표현에는 종교도 인종도 성별도 나이도 그 어떤 것도 그것을 구별하고 차별하는 것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냥 함께 등을 들고 그냥 함께 성인이신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축복하며 그 속에서 그냥 즐거우면 됩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은 일상으로 돌아와 행복함을 느낄 것이고 그 행복함 속에서 아 그날 한번 내가 그렇게 다른 종교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생각이 있기도 하지만 그들과 어울림에 참 감사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돌아온 일상을 다시금 내가 내의 힘으로 나의 걸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이었다. 그 모든 게 함께여서 가능한 거였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었지만 그것을 꼭 함께가 아닌 시선으로 바라보려고 하고 나는 너희와 달라라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 좀 마음 아픈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같은 사회에서 우리가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끝없이 너와 나의 구별과 차별을 일으키려 합니다. 불교는 대자대비여서 대비심으로 먼저 품어주고 대자심으로

함께 끌어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 제목도 바로 투게더, 게을과 함께라고 하지만 게을을 통해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구별하고 그 속에서 사람들을 이끌고 함께 깨달음, 행복으로 나아가자라는 것이었는데 좀 안타깝지만 우리 부처님 오신 날이 지난 다음 날입니다. 2026년 5월 25일 월요일자 우리 조선일보에 우정아라는 포스트잇 교수님이 쓰시는 우정아의 아트 스토리 633화에는 우리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진 제목의 기사가 실렸었습니다. 그 제목 바로 기독교 성인이 된 부처라는 기사였었습니다. 제목에서부터 좀 자극적입니다. 내용을 살펴보지 않으면 충분히 오해할 만한 제목인 거죠. 제가 예전에 투게더에서도 다룬 적이 있는데 자꾸 기사나 제목을 자극적으로 쓰는 시대가 됐습니다. 도파민 중독인 거죠. 자극적인 걸 찾아 그것을 보고 그 내용은 중요치 않고 그 제목 또는 그 마무리만으로 사람들이 인식을 갖고 아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다라는 이분법적 사고로 자꾸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더불어 이 제목 기독교 성인이 된 부처 그 내용을 살펴보지 않고 저 제목만 본다면 우리가 크게 오해할 수 있고 불교인인 우리들도 똑같이 화를 내고 분별심으로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그 이야기를 조금 깊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우정아의 아트 스토리에서 다루고 있는 기독교 성인이 된 부처라고 하는 기사의 내용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고귀한 왕자 요사파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인물의 살아가면서 있었던 서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백마를 타고 시종들에 둘러싸여 궁 밖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왕자이다 보니 성 안에서만 살아봤고 그 안의 삶만이 전부였던 존재이죠. 처음에는 지팡이와 개의 의지에 길을 더듬는 맹인과 마주칩니다. 그래서 세상에 질병과 고통, 죽음이 있다는 걸 모른 채 궁 안에서 살았던 자신을 한탄스럽게 생각하고 나중에 이러한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고통에 대해 뼈저린 생각을 가진 뒤 결국에는 나중에 기독교인 은수자 발람을 만남으로써 이후에 기독교로 개종을 한다는 스토리도 이어져 갑니다. 왕위를 버리고 고행의 삶을 택해 기독교인이 됐다. 여러분 어서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 아니십니까? 저와 함께 투게더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부처님의 출가의 가장 결정적 원인이 됐다라고도 평가받는 바로 사문유관의 이야기가 그대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의 작자는 이야기합니다. 시타르타 태자가 성문 밖에서 노인 병자 주구니 노병사를 차례로 보고 출가를 결심했다라고 하는 사문유관의 한 장면으로 보인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사문유관의 한 장면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사문유관을 사용해 각색한 것이죠.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뭐 글이라고 하는 건 자유롭고 자신의 의도를 담는 거다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쓴 거는 뭐 그래도 감사한 일입니다. 오히려 부정하고 마치 다른 이야기인 양 충분히 쓸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쓰지 않고 그냥 사문유관의 이야기다라고도 평가를 해준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또 이야기를 다뤄줍니다. 발락과 요사팟의 전설은 11세기 이후에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 아프리카까지도 퍼져 대중적인 인기를 누린 기독교 성인전의 하나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건 요사팟이 산스크리트어의 보디사트와 보디사트바 즉 깨달음 이전의 부처님을 가리키는 보살에서 유래했다라는 걸 잘 증명하고 있어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 표현이 인도에서 페르시아, 아랍, 그리스를 거쳐 요사팟이 됐다라고 해서 이렇게 역사적인 변천까지도 잘 다뤄졌습니다. 세속의 부귀영화를 버리고 수행자가 되는 부처의 서사가 청빙과 금욕을 강조하는 중세 기독교의 핵심 이상을 구현했다라고 해서 여기까지도 참 문장을 잘 써주셨습니다. 근데 마지막 한 문장이 너무 안타깝게 표현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출신지에서 멀어진 부처는 자연스럽게 기독교 성인이 됐다. 여러분, 이 마지막 문장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받아들였을 땐 충분히 의도를 갖고 쓴 문장이지 않나 싶습니다.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마지막 문장만 보게 되면 아, 부처님이 훗날 기독교 성인이 되는구나 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뭐 그렇게까지 바라봐 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이 다음에 한 가지를 더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겁니다.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면 기독교라는 이 공간 안에서 부처님은 기독교 성인으로 변모될 것입니다. 또는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함께 배우고 있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지금 불교인도 줄어들고 있고 불교를 자꾸 사회적으로 해석하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죠. 불교는 불교여야 되는데 그것들이 점차 달라지고 있고 그렇지 되지 못한다면 한 세대를 지나고 나면 불교는 없어지거나 다른 종교가 돼 있을 것입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는 불교를 함께 수행하고 공부하고 기도하지만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이 불교에 대해 좀 더 약하게 생각하고 수행에 대해 소홀히 하고 신앙을 하지 않게 되면 한 세대만 지나면 전혀 다른 것이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을 가리키는 선생님이라는 분이 왜 이런 문장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해서 출신지에서 멀어진 부처는 자연스럽게 기독교 성인이 됐다. 꼭 저렇게 표현했어야 싶나 싶습니다. 조금 다르게 충분히 쓸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서 출신지에서 멀어진 부처님의 서사는 자연스럽게 기독교 성인의 이야기로 바뀌었다. 이 정도만 달아도 충분했었을 겁니다. 근데 부처라고 하는 하나의 주어를 인물의 이름 그대로 넣어서 다음 표현인 기독교 성인이 됐다라고 하는 확정형, 과거형으로 쓴다라는 건 다분히 좀 의도를 갖고 하지 않나 싶고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분의 다른 글들도 제가 좀 많이 봤습니다. 뭐 좋은 내용도 너무 많고 예술적인 것들을 잘 현대적으로 다뤄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굳이 부처님 오신 날 다음 이런 기사를 꼭 써야 될지 그리고 이게 연휴가 끝난 화요일자로 신문으로 인쇄가 돼서 배포가 됐습니다. 제가 길상사에서 5월달 동안 불교대학을 좀 함께 했었는데 수업이 다 끝날 때쯤 한 거사님이 이렇게 신문기사를 잘라서 A4지에 붙여서 저한테 보여주면서 스님, 이거는 조금 심한 것 같습니다.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조용히 건네주셨는데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너무 바빴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분명 그건 제 잘못입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이 글을 읽는 순간 너무 놀랐고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거사님께 약속드렸어요. 거사님, 이거는 우리 스님들이 이 잘못에 대해 인지해야지만 됩니다. 제가 꼭 신문이 됐던 방송에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를 인도해 주신 그 거사님은 그 순간 저에게 감사한 인연이었고 관세음보살과 다름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투게더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알고 있지만 이야기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말한다 할지언정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이 시대, 이 시점에만 꼭 가능하기 때문에 저 역시도 여러분들께 힘을 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글을 써야 할까요? 그리고 왜 하필 좋은 날 이런 행동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왜 불교를 다른 종교를 또는 다른 것을 이런 식으로 대해야 할까요? 그들이 말하는 사랑과 자애라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단순히 표현의 자유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누구나 표현할 수 있지만 그게 누군가를 상처 주고 누군가를 힘들게 한다면 그건 분명 잘못한 것일 겁니다. 피해자가 나오는 무언가가 있다라면 그 행동은 틀린 것이며 그 말은 잘못된 것이며 그 생각은 옳지 못한 것일 겁니다. 왜 내가 무언가를 자유롭게 하면서 나는 자유로울 수 있지만 그의 자유를 속박하고 그의 자유에 상처를 줘야 합니까? 왜 그래야 하죠? 그 자체가 바로 차별과 구별의 시작일 것입니다.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에게 자유로운 겁니까? 특정 사람만 사랑해야 되고 특정 종교를 믿는 이들에게만 자유로운 겁니까? 적어도 제가 공부했던 구약과 신약 성서, 신약 성서, 성경이라고도 부르죠. 그곳에는 전혀 그런 말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유학을 하며 이 도지샤라고 하는 대학에 종교학 수업이 굉장히 많아서 다른 종교를 이때 공부하면서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천주교,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 그 수업들을 청강하면서 다양한 종교에 대해 좀 이해하려고 했었습니다. 제가 읽었던 그 모든 성서에는 모든 이들과 화합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함께 손잡아 그들이 바라는 그 땅으로 나아가 그들의 신과 함께 더불어 영생을 누리며 영면 속에서 행복을 누리자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따르지 않으면 지옥으로 보내고 나와 다르면 악마라 부르고 나와 맞지 않은 것을 적으로 간주해라. 어디에도 그런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종교에서 그 교리를 가리키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사이트에서 여러 가지 사전이나 뭐 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듯이 공식적인 기관이죠. 거기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사랑에 대한 정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신다.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선지자 몰몬은 이렇게 가르쳤다. 이 사랑, 여기서는 자애로 표현됩니다. 자애는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애 동안 주린 자, 죄인, 고통받은 자, 병들 자에게 사랑과 연민을 보이셨다. 그분은 가난한 자와 부자, 친구와 낯선 이를 막론하고 성역을 베푸셨다. 그분은 심지어 당신을 고발한 자들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도 용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사랑의 완전한 모범이셨다라고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이러한 교리를 말씀하시고 이러한 가르침을 피신 예수님과 달리 왜 그들은 그래야 할까요? 왜 그래야만 하는 걸까요? 사랑하고 자애하라는데 그 자애의 대상이 다른 것 같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그걸 잘 받아들여 주실 수 있을까요? 차별하고 구별하고 폄훼하고 괴롭히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그런 것들이 옳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성인들은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자비를 베푸십니다. 항상 평등을 강조하시고 그 평등 속에서 모두를 연민히 여기사 그 연민한 마음으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세상을 위해 사람을 위해 한평생을 다 그렇게 사신 분들이 부처님 예수님 이 시대의 종교인으로서 존중받는 그분들이실 겁니다. 우리 불교에서도 법망경 제10방삼복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 불자들이여 스스로 삼보를 비방하거나 남을 시켜 비방하지 말지니라. 보살은 외도와 악인이 한마디라도 부처님을 비방하는 소리를 들으면 300자루의 창으로 심장이 찔린 것처럼 여겨야 하거늘 하물며 자신의 입으로 비방하고 신심과 효순심을 내지 않으며 도리어 악인과 사견인을 도와 삼보를 비방한다면 보살의 발아의 죄니라. 그냥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들으면 나의 아픔과 같이 300자루의 창으로 심장이 찔린 것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슬퍼해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려줄 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래야 하죠? 왜 스스로 그렇게 죄업이 되는 죄악이 되는 일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말하겠죠. 죄악이 아니다. 선교다. 포교다. 어디에 선교가 들어있고 포교가 들어있습니까? 왜 피해자를 만들어야 되죠? 나의 행동에 피해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 한 번쯤 생각해보면 그 입으로 쉽게 말할 수 없고 그 마음으로 쉽게 각오할 수 없고 그렇게 행동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저희 우리의 불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 실유불성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성이 있냐 없냐를 논하는 게 아니라 불성은 모두에게 있지만 믿고 따라가면 불성이 현현돼 깨달아 부처가 되겠지만 믿지 않으면 그냥 있어도 없는 그 상태가 그대로 되는 겁니다. 내가 믿지 않으면 그대로 두면 됩니다.
근데 왜 그거를 한일부러 파헤치고 찌르고 괴롭히고 힘들게 해야 되죠? 그 종교가 죄입니까? 종교가 잘못입니까? 그렇다면 그건 본인에게 똑같이 되돌아가는 거울의 욕을 하는 것과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왜 폄훼해야 되죠? 왜 부정해야 되죠? 그리고 왜 그런 자극적인 말을 해야만 하는 걸까요? 사랑의 말, 자애의 말, 자비로운 말, 법의 말을 해도 충분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또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께 하나 꼭 알려드리려는 것이 있습니다. 꽤 시간이 지났었는데 제가 이걸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제가 당시에는 어떤 영향력도 없고 누구에게 말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는데 마침 이번에 이러한 일을 맞이하면서 이번과 더불어 여러분들께 꼭 우리 불자님들에게는 알려드려야 되겠다라고 표현하는 게 바로 라마다경 사건입니다. 라마다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조작해 만들어서 세상에 유포하고 그것으로서 불교를 폄훼하고 훼손시킨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등장한 표현입니다. 하시야소래 하면 오도무유지등야니라. 언젠가 예수가 오면 나 부처의 도는 깨달음은 기름이 없는 등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한 구절을 두고 라마다경 38장 8절이라고 하는 구절까지 만든 거짓 허위 내용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불자님들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남의 일같이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오히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러한 일을 다시금 저지르지 않게 되고 이러한 충분히 의도를 갖고 악의를 갖고 이런 것들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라마다경을 여러 가지로 보여드릴 수도 있지만 가장 그래도 일반적으로 많이 찾아보시는 바로 위키페디아, 한국의 나무위키라고 하죠. 거기에 소개된 내용으로 일부러 준비했습니다. 2025년 12월 12일자 수정이 된 라마다경에 대한 나무위키의 내용입니다. 먼저 발단이죠. 미국 유타주에 있는 소망교회의 김응대라는 목사님이 유타 코리아나라고 하는 어떤 잡지인지도 모르는데 기고한 글입니다. 그래서 이 안의 내용은 부처님이 언젠가 이제 돌아가실 때쯤 우리 말법 시대라고 하는 게 불교의 종지하죠. 이거 우리 불교인들도 잘못한 겁니다. 말법, 말법. 불교가 말세다. 자꾸 그런 말을 하니까 다른 종교에서 그것을 악용한 겁니다. 말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불교를 믿고 제가 불교를 믿고 우리가 불교를 수행하는 이 시대는 정법입니다. 오히려 거기에 우리가 가치 판단을 놓고 우리가 지금 배운 지식으로서 불교를 함부로 옳다 그르다를 자꾸 말하다 보니 지혜의 종교에 대한 불교를 지식으로서 잣대를 대고 그것으로 선을 자꾸 거 불교와 사회가 구분이 안 되는 지점까지 가다 보니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다른 종교에서도 불교를 그렇게 가벼이 대하는 겁니다. 불교는 이제 말법이래. 말세래. 야, 그러면 이제 불교를 우리가 다르게 해석해줘야겠구나 하면서 등장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판단되죠. 물론 말도 안 되는 헛소리일 뿐만 아니라 일부 기독교인은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는 불교계가 비방하자 이에 대항해 라마다경 전체를 보여달라고 하지만 애초에 있지도 않은 경전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왜 말하냐면 이 라마다경이 팔만대장경, 우리 합천해인사, 제가 가장 오래 머문 것이죠. 합천해인사 팔만대장경 법보전 안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몇 이 신자들은 불교가 이것을 은폐하고 있다. 이것이 밝혀지면 불교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것을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음모설까지, 조작설까지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여달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애초에 팔만대장경에 이런 경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 라마다경은 애초에 98년에 처음 유타 코리아나에 기재돼서 미국에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소리소문 없이 가라앉았지만 2004년에 반기독교 시민운동연합에 의심이라고 하는 한 이용자가 이 전문을 올리며 세상에 다시금 공개되고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들이 검색하면
곧바로 그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아는 여러 부흥회랑 기도회에서 이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많은 것들이 밝혀져서 그런 것들이 사라졌지만 실제로 신도 교육용으로 사용됐던 겁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 내용입니다. 여시암은 일시불 제사위국, 기수국 고도권, 여대비구 중 1250인구. 자, 어디서 들어보셨죠, 여러분? 금강경입니다. 금강경의 내용을 그대로 각색해서 거짓 경전을 만든 겁니다. 그 다음부터 말하죠. 사리불이 묻되 하시불도종이 언제 불교가 끝납니까? 부처님이 말합니다. 내가 도를 전한 지 500년이 지나면 말세가 된다. 우리 금강경에 나오는 후오백세라고 하는 것을 신행스님의 삼계교에서 말하는 말법시대와 붙여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 함부로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말세, 말법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말하는 순간 사자신충, 우리가 불교를 가벼이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의 불교가 지금 이렇게 훼손된 겁니다. 저의 불교가 훼손돼서 제가 너무 안타깝고 속상하고 화가 나지만 화를 참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리불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후 500년 후에 불도가 끊기고 불법을 배우는 사람이 그러면 존재하게 됩니까? 여기서부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그때 나의 훌륭한 제자인 예수가 서쪽으로부터 와서 열심히 배워 대진 로마로 전할 것이다. 왜 로마죠? 제가 오래 고민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로마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천주교의 본산인 바티칸이 있습니다. 즉, 이 표현만으로 불교와 천주교를 전부 다 기독교화 시키는 게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만약 이걸 믿는다라면요. 그래서 다시 부처님이 얘기하십니다. 예수가 올 때 나의 불교는 기름 없는 등처럼 되겠지만 해서 우리 자등명, 법등명을 또 여기에 활용한 거죠. 즉, 예수가 나타나면 내 가르침은 다 소용없는 게 된다. 그래서 예수가 재림하면 나의 도가 중흥할 것이다. 너희들은 확실히 알아라. 예수가 말하는 주는 바로 부처이니라. 그래서 모든 이들이 이것을 다 기뻐하며 신수봉해했다. 금강경의 그 내용을 이렇게 고스란히 수정을 해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위키페디아에서도, 나무위키에서도 이 진실에 대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건 짜집기다. 그렇죠. 존재하지 않는데. 금강경의 앞구절과 뒷구절만 남기고 가운데 부분은 창작해서 삽입했다. 제가 왜 나무위키를 그대로 갖고 온지 아십니까? 제가 이량 말씀드리면 제 의견으로 사견이라고 말할까 봐 가장 많이 찾아보는 위키페디아를 그대로 제가 복사해서 가지고 온 겁니다. 뜬금없이 회기하게 노노의 학이시습까지 넣어놨다. 그리고 즉 라마다경은 엉터리 소리를 비꾸기 위해 의심이라는 이용자가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죠. 그리고 2004년이 지난 뒤 2021년이 돼서야 기독교의 일간지인 본 헤럴드에 이런 제목의 연재가 나옵니다. 부처가 예수를 예언했다는 라마다경은 조작이다. 무려 2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뒤입니다. 자, 그럼 그 20년 동안 이거를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이것은 전혀 근거 없는 거짓이다. 불교 경전 중 라마다경은 존재 자체가 없다. 그래도 의식 있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본인들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거죠. 본인들이 볼 때도 아닌 거거든요. 이를 두고 불교인들은 기독교인이 이렇게 불교를 기만하고 있다. 기독교인들이 날조하고 있다는 반박을 한다. 반박인가요, 이게? 반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진실을 이야기한 거 아닐까요? 이처럼 불교를 오해하거나 얼핏 알고 아는 척하면 오히려 불교인들과의 대립의 골만 깊어질 뿐입니다. 맞습니다. 왜 우리가 다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자애하고 자비롭게 대해야 될 종교를 가지고 이러한 다툼을 벌이고 사람들 걸 무시하고 싸우고 서로에게 피해를 줘야 하는 거죠? 왜 그래야만 할까요? 특히 종교인이, 종교를 아는 분이, 누구보다 많이 배운 분들이. 그리고 이 내용에도 다시금 또 나옵니다.
나무위키를 여기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무위키에 따르면 이 글의 첫 등장은 2004년, 하지만 98년에 나온 걸 제가 다시금 말씀드렸죠. 그럴듯하게 라마당에 존재하는 것처럼 조작해서 올린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기독교 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중요한 것은 잘못된 글을 기독교 안에서 퍼나르게 하며 인용하면 오히려 기독교인을 무지하게 여기는 구실만 되고 불교와 갈등만 일으킬 뿐이다. 맞습니다. 우리도 그럴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중생을 두루 살피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나의 아픔과 어려움과 같이 여기기 바쁩니다. 다른 종교를 무시하고 싸우고 기만할 생각은 전혀 누구도 없습니다. 왜 그러려고 하는지 그 자체도 이해할 수 없죠. 근데 이 기사에 달린 댓글, 2005년 4월 5일자 댓글입니다. 여러분, 불과 1년 전까지도 이 이야기가 계속 퍼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뭐 유저께서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렇군요. 위 내용의 진위 여부를 찾다가 들어왔습니다. 진위 여부를 알려고 한답니다. 그런데 첫 등장은 그거보다 조금 더 오래된 것 같습니다. 아마 이분은 좀 더 많이 찾아보셨던 겁니다. 98년에 바로 미국 유타주에서 유타 코리아나에 실렸던 걸 아셨던 거겠죠. 여기 근데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제가 2002년에 부흥회에서 이 내용을 듣고 신기하게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건 이것을 부흥회에서 배웠다라는 겁니다. 누가 알려줬다라는 거죠. 이걸 왜 알려줘야 되죠? 조작인 걸 자신들도 알면서 이걸 알려줘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왜 이런 걸 해야 되죠? 불교에도 종종 천주교나 기독교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중국의 오래된 모 사찰 안에 500나한상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 나한상 중에 예수님 모양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불교인들, 불교 학자들이 그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중간에 수행을 하며 부처님을 만나 부처님의 수행을 닦아 육신통을 얻어 기적을 보인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불교에서도 서로를 존중해줘야 됩니다. 종교는 종교로서의 가치가 있고 그 가치를 통해 사람들에게 전하는 교리가 있고 그 교리를 기반으로 하는 수행이 존재합니다. 우리도 불법승삼보가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것을 존중해 줄 때 그 종교와의 대립이 사라지고 종교가 추구하는 화합, 함께한 사랑, 자비가 이 땅에 실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하면 결국에는 감정의 고리, 대립의 시작이 싸움이 벌어지는 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우리 불교인들에 대한 성찰의 소리입니다. 우리들도 또한 그럴 수도 있지. 말해봤자 그냥 넘어가자. 상대하기 싫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우리 불자들이 그것을 지키고 불자로서의 역할을 하며 그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켜줘야 됩니다. 그들이 죄를 짓지 않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그들도 악업을 지을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 화가 날 것이고 다툼이 벌어지며 탐진치 삼독에 중독된 삶을 모두가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까 제10중계와 마찬가지로 법망경의 경계의 맨 마지막 제48파법계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설명합니다. 불자들이여, 좋은 마음으로 출가하였건만 명예와 이익에 팔려 국왕과 백관 앞에서 계를 설하고 마음대로 비구비구니 보살 제자를 속박한다면 마치 사자의 몸에서 생겨난 벌레가 스스로 사자의 살을 먹는 것과 같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불법은 외도나 천마가 파괴하는 것이 아니니라. 보살은 외도나 악인이 불계를 비방하는 말을 듣거든 삼백자루의 창으로 심장이 찔린 것처럼 여겨야 하느니라. 똑같은 이야기가 다시 나오죠. 우리가 불교를 못 지키면 이처럼 삼백자루의 창으로 심장이 찔린 것 같은 아픔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불교를 비난할 수 있고 불교를 어렵게 할 수도 있지만 그 끝에 가장 힘들게 하는 건 우리의 방관일지도 모릅니다. 그냥 귀찮아서 싸울까 봐 또는 그러려니 내버려 두자. 우리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사자의 몸에서 생겨난 벌레가

스스로 사자의 살을 먹는 것과 같은 것이 되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불교는 다른 이에 대해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고 계율에서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집니다. 차라리 스스로 지옥에 들어가 백겁을 지낼지언정 한마디라도 나쁜 말로 불계를, 불법을 파괴하는 소리를 듣지도 말아야 하거늘 도리어 스스로 불계를 파괴하거나 남을 시켜 파괴하는 인연을 지어 효순하는 마음을 없애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고의로 그리한다면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라고 해서 그 자체가 바로 죄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내 스스로 지옥에 떨어져 고통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말을 하게 나부러두거나 그런 말을 방림하거나 그런 말을 모르는 척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계율에서 거듭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지금 300자루의 창에 찔린 심정으로 여러분들께 오늘 이 투게더를 전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프고 속상하고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그 순간에 몰랐던 저에게도 참 화가 나고 여러분들께 그것을 바로 알려드리지 못해 제가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출가자들이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게 이제 노력해야 됩니다. 불법을 지켜줘야 됩니다. 불교가 있을 때 우리는 불법이 있을 수 있고 그 불법이 있을 때 불교인으로서 수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자비는 과연 무엇입니까? 자비는 실천하는 겁니다. 옆에 재미있는 애니메이션 만화를 좀 놔뒀습니다. 이게 일본에서 만든 세인트 영맨이라고 하는 만화입니다. 어쩌면 만화의 상상으로만 그치는 건 아닌가라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드리려고 한 건데 부처님과 예수님이 중생들을 살피시다가 휴가를 내서 지구에 와서 두 분이 함께 사시면서 휴가를 즐기는 이야기입니다. 만화의 상상이지만 이 두 분은 이 안에서 같이 동고동락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며 중생들을 마주치며 각자의 사랑과 자비로 그들을 제도하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왜 이렇게 못하죠? 만화여야만 가능한 겁니까? 만화만도 못하게 살아야 됩니까? 사랑을, 자애를, 자비를, 화합을 인간인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부처님은 인간인 우리를 위해 이렇게 모습을 낮추신 것이고 우리를 위해 다 희생하신 분입니다. 그 두 분이 우리가 타는 이 지구의 휴가를 와서 이렇게 참 잘 어울려서 살고 있습니다. 왜 우리 이렇게 못 지냅니까? 만화만 가능합니까? 만화 속에서도 이 두 분은 이렇게 친하게 서로 브이를 하면서 사진을 찍고 유튜브를 같이 보면서 즐거워하십니다. 이거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친구들과 어디에 놀러가서 좋은 곳에서 같이 사진 찍고 친구들과 재밌는 거 어울려서 보는 건데 왜 우리는 친구가 아닌 적이 돼야 되고 구별돼야 되고 싸워야 되죠? 사랑과 자애는 어디 간 것입니까?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에게 자애를 베푸는 것이죠? 전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이 두 가지 이야기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여러분께 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불교를 불교로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의 불교라는 이야기는 여러분의 불교이기도 합니다. 다른 종교에게도 종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종교가 소중하듯 다른 종교도 소중한 것이며 그 교리로서 사랑과 자애를 베푸듯 우리의 교리로서 자비와 용서와 화합을 함께합니다. 나만의 것이 맞고 너의 것은 틀렸다. 세상에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소중하듯 그 사람도 소중한 것이며 내가 존중받기 때문에 그 사람도 존중받아야 되며 내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사랑하는 아마 그것이 그 종교의 교리일 것이며 우리 불교에서도 부처님이 똑같이 사랑과 자비의 말씀으로 우리의 불교를 모두의 불교로서 알려주신 것일 겁니다. 아껴주고 지켜주고 함께해 주십시오. 괴롭히고 폄훼하고
부정하면 세상은 어두워집니다. 연등의 불빛이 세상을 환히 밝히고 그 속에 종교도, 인종도, 성별도, 나이도, 직업도 어떠한 차별 없이 우리 모두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행복이 채 끝나기도 전에 곧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탐진치 삼독에 중독이 돼서 다시 차별과 구별과 괴롭힘을 자행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지 않아도 존중해주고 사랑할 것이며 자애를 베풀겠습니다. 그리고 자비롭게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투게더 다소 무거운 이야기고 여러분들께도 좀 놀란 이야기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일이고 우리의 불교 속에서 우리 불교가 아파할 수 있는 일이다 보니 여러분들께 이렇게 곧바로 초파일이 지난 이후에 이렇게 알려드리게 됐습니다. 우리의 불교를 우리의 불교로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불교를 존중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실 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이 순간을 행복하고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투게더 우리의 불교에 대해 한번 좀 생각하는 시간으로서 여러분들과 귀한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연들, 그 인연이 바로 부처이며 관세음 보살이실 겁니다. 여러분의 인연을 이제 조금 더 소중하게 대해주시고 사랑하고 자비롭게 베푸는 하루가 되시기를 발언드리며 투게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BTN 불교 TV에서는 보시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우리 투게더와 BTN 프로그램 제작에 쓰이고 많은 불자님들이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법장입니다. 우리 투게더를 비롯해 BTN의 여러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은 여러분이 항상 아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가 큰 힘이 됩니다. 이 여러분이 해주시는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많은 불자님들이 우리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립니다.

남에게 괴로움을 줌으로써 즐거워하는 자는 원한과 미움의 밧줄에 묶여 마침내 풀려날 수 없게 된다.

남을 헐뜯지 않고 노여움과 인색함에서 떠난 사람. 마음에 맞거나 맞지 않거나 조금도 개의치 않는 사람. 좋다 싫다는 버리고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아 모든 속박으로부터 훨훨 날아가 버린 사람.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붓다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 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붓다의 길.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 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중국 4대 성지 관음도량 보타산과 지장도량 구화산 순례는 8월 10일에 진행합니다. 2026년 대만 인구 공승법회 및 성지 순례가 8월 29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 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8령산 능가사 주지 진호입니다. 우리가 이게 살다 보면 마음이 참 바쁩니다. 지나간 일 붙잡고 후회하기도 하고 아직 오지 않는 일 걱정하느라 지금을 놓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만큼은 조금 천천히 숨 쉬면서 내 마음이 어디쯤 가 있는지 한번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사찰 음식을 통해 선명상의 세계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함께 음식이 어떻게 마음을 쉬게 하는지, 천천히 먹는 일이 왜 수행이 되는지, 그리고 비워내는 밥상 안에 어떤 지혜가 담겨 있는지 함께 알아차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곳 능가사에서만큼은 잠시라도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자연과 음식 그리고 자기 자신을 천천히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찰 음식은 수행입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K푸드 열풍이 대단합니다. 예전에는 매운맛, 자극적인 맛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건강과 치유로 관심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사찰 음식은 그 흐름 속에서 가장 한국적인 웰니스 음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가 무형유산으로도 지정됐고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등재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셰프들과 미식가들도 사찰 음식을 단순한 채식이 아니라 철학이 담긴 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찰 음식 안에는 생명 존중 사상과 절제의 미학, 자연과 공존하는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사찰 음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사찰 음식은 수행이고 곧 명상입니다. 불교에서는 음식을 만들고 먹는 과정에도 수행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떤 재료를 고를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재료를 손질할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칼을 잡을 것인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씻고 다듬을 것인가, 또 어떤 마음으로 먹을 것인가까지 그 모든 과정이 수행입니다. 그래서 사찰 음식은 단순히 맛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음식을 덜어내는 음식에 가깝습니다. 자극적인 맛을 줄이고 자연 본래의 맛을 살리고 제철 재료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 안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연습이 담겨 있는 것이 사찰 음식입니다. 왜 사찰 음식은 오신채를 쓰지 않을까요? 사찰 음식에는 고기나 생선 같은 동물성 식품을 사용하지 않고 파, 마늘, 달래, 부추 같은 오신채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또 화학 조미료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교에서는 음식도 마음에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너무 강한 향과 자극은 마음을 쉽게 흥분시키고 번잡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은 마음을 고요히 하기 위해 음식도 최대한 담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찰 음식은 우리가 통상적인 오미가 아니라 육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한 가지 맛이 담백한 맛입니다. 담백하다고 해서 맛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이 가진 깊은 맛을 더 섬세하게 느끼게 되고요. 재료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맛을 더 알아차릴 수 있는 그것이 사찰 음식입니다. 요즘처럼 자극적인 음식에 익숙한 시대에는 처음에는 심심하고 별 맛이 없는 것 같이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만 지나도 몸이 먼저 알아차립니다. 속이 편하다, 몸이 가볍다, 마음이 차분해진다. 사찰 음식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이제 출가해서 절에 왔었을 때 스님들이 밖에 음식을 거친 음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와가지고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0: 이제 밖에 음식은 이제 처음 먹으면 맛있을 수 있지만 그게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그래서 사찰 음식의 그 담백한 그 맛이 나를 가장 편하게 하는 그런 음식이라고 지금 이제 추가해서 절에 살아오면서 느낀 것이 사찰 음식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명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명상이 호흡 명상, 뭐 걷기 명상, 그에 집중해서 이렇게 하는 명상인데요. 음식 먹는 그 자체가 정말로 그 음식 밥한 술, 입에 들어가는 거, 입에 들어온 느낌, 그 다음에 그 향, 맛, 그에 집중하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거.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이제 명상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음식이 이제 명상이 될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평소에 먹고 사는 것은 살기 위해서 이제 먹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몸에 뭔 상관없이 그냥 의식 좀 먹기만 하죠. 채우기만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맛에 탐닉한 거죠. 이제 그만 먹어도 되는데 그 맛에 취해서 내가 이렇게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죠, 지금. 그 맛에 이제 빠져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비만이 되고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이런 것이 되죠. 그래서 음식 그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음식을 먹으면서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고 그 맛과 음식의 향과 그 내가 지금 일련의 행동을 조금이라도 알아차리는 것. 이게 이제 음식 명상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출가해서 제일 처음에 이제 바로공양을 이제 큰 방에 모여서 이렇게 전 대중이 쫙 하는데 뭔 소리도, 소리만 나도 이제 뭐좀막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정말 그 고요함 속에서 이제 음식을 이렇게 먹는데요. 그 음식 먹는 그 자체가 그 바로공양 속에 모든 걸 집중해서 그 음식 바로 공양 그한 끼의 모든 그 순간만큼 거기에 집중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음식 명상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색수상 행식에 이제 맞춰서 이제 음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이제 그 초점이 돼 있는데요. 우리가 음식을 이제 재료를 준비하는 때부터 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내 수작용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일련의 조리 과정에 다 들어있죠. 만드는 우리 모든 것은 다 이제 연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 기운이 그 음식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어느 음식점을 갔는데 음식이 굉장히 짜요. 그러면 아, 오늘 음식 만든 주방장이 굉장히 기분이 좋으신갑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기분이 업이 되면 짠맛을 전못 느껴. 근데 이런 게 가장 기본적으로 음식이 어떻게 우리하고 반응하는지를 알수 있죠. 그래서 내 기분이 안 좋을 때 만든 음식과 내 기분이 좋을 때 만든 음식, 그 다음에 어떤 마음으로 음식을 만드는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그 음식을 받아서 먹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먹냐에 따라서 그 맛이 틀려지죠. 그 사찰 음식, 아까도 말했듯이 오신체도 안 들어가고 동물성이 안 들어가는 이유는 그걸 먹음으로써 섭취함으로써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이제 알면 좀 줄여갈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우리가 절에 들어오면 이제 음식을 가린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육식을 뭐 하지 않고 한 3년 정도 이렇게 살아보면 아, 이래서 육식을 하지 말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오신체도 마찬가지고 한 3년 이상 이렇게 섭취를 않고 살아보면 아, 이래서 오신체를 먹지 말라고 하는구나 라는 걸알수 있죠. 이제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뭐 육류를 섭취하든가 오신체를 섭취를 해도 거기에 이제 그 성정이 쏠리는 이런 거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죠. 알아차릴 수가 있다고 말이죠. 육식을 했을 때 일어나는 반응, 오신체를 먹었을 때 일어나는 반응, 이런 것을 내가 알아차리니까 거기에 훅 가지는 않죠. 이런 것이 있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음식은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이 생명 아닌 재료가 없거든요. 음식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먹는 식재료 중에 생명 아닌 게 없어요. 다 자기 생명을 내서 그 생명을 내가 먹고 내 생명을 연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의 소중함.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의 채취를 해도 이렇게 따서 이렇게 먹고 이렇게 과해 죽여버리는 이런 재료는 좀 사용하지 않는 게 이제 사찰 음식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 그 속에서 그 음식 속에서 그 음식을 먹으면서 내가 어떤 마음을 낼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명상은 꼭 눈을 감고 앉아 있는 것만이 명상이 아니고요. 어떤 자리에서나 우리가 명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찰 음식 안에는 우리가 모든 명상의 요소가 다 들어있다고 봅니다. 음식을 만들기 전에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재료 하나하나를 정성껏 다루고 이제 정성껏 만들어서 음식을 섭취할 때도 천천히 씹으며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 그 자체가 명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 식사할 때를 떠올려 보면은요, 요즘 이제 하도 바쁜 세상이다 보니까 휴대폰 보면서 먹고 생각은 딴 데가 먹으면서도 생각은 딴 데가 있고 급하게 이제 먹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식 맛도 제대로 모르고 이제 몸이 보내는 신호도 놓치게 되고 이제 그런데 천천히 먹기 시작하면 좀 달라지죠. 이제 밥의 향도 느껴지고 씹는 소리도 들리고 몸이 이제는 충분하다 말하는 순간까지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 음식을 섭취한다는 것은 살기 위해서 섭취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너무 이제 지나치게 되면 그냥 의식적으로 그냥 채우기만 하는 거죠. 뭐 밥비 마트에 가서 삼각김밥 하나로 때우고 가는 요즘 현대인들, 그 다음에 맛집만을 찾아다니면서 그 맛의 탐닉에서 이렇게 하는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건데, 그러다 보면 두 가지도 전부 다 문제가 되죠. 이제 몸의 건강상 정신적인 문제가 되지만 내가 이제 정말 뭐 우리가 편의점에 가서 삼각김밥을 하나를 먹더라도 정말 그 삼각김밥을 올곧이 정말 천천히 내가 씹어가면서 그 맛을 느끼면서 내가 그렇게 먹는 것과 시간에 쫓겨가지고 허겁지겁 그냥 채우듯이 먹고 가는 것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 순간만큼이라도 삼각김밥 한쪽을 먹더라도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알아차리는, 이게 이제 음식 명상인 것 같습니다. 사찰에서는 이런 걸 이제 알아차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제 음식을 먹는 일이 내 몸과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비워야 채워진다는 말의 의미는 사찰 음식은 더하는 음식이 아니라 빼는 음식입니다. 덜 자극하고 덜 욕심내고 덜 집착하는 것. 그렇게 비워낼 때 이제 오히려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죠. 불교에서는 이것을 이제 중도라고 표현하는데요.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부족하지도 않는 상태. 이제 현대사회에는 늘 빨리 더 많이 더 강하게를 요구합니다. 먹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 속에서 오히려 지쳐갑니다. 그래서 사찰 음식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정말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 조금 덜어내도 괜찮지 않을까? 그 질문이 결국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오늘은 이제 사찰 음식을 한 세 가지 정도 같이 참가자로 만들 거고요. 만드는 과정,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밭에 가서
1: 재료를

채취하는 상추를 좀 따는 것부터 시작해서 같이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그 음식을 나눠서 이제 먹는 것까지 명상으로 쭉 한번 연결해서 해볼까 이렇게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상추밭에 왔습니다. 상추 한 입 이렇게 딸을 딸 때도 우리가 우리껏 먹어야 되는 거라고만 생각하고 우리가 상추를 키워서 이렇게 따잖아요. 그렇지만 이 상추 한 입도 상추 나름대로는 다 자기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고 다 따 드세요 하고 지금 크진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생명을 같이 나누는, 그래서 우리가 먹을 수 있을 만큼만 이렇게 따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하는데 음식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작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상추에게 이렇게 커져서 우리에게 이렇게 음식 재료로 와준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내는 것이 음식 명상의 시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제 우리들이 만들어서 먹을 음식은 주 메뉴가 새송이 버섯 조림, 그다음에 상추 나물 무침, 그다음에 얼갈이 된장 채국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밭에서 상추를 이렇게 따왔는데요. 이제 소중한 생명 한입한입 따왔잖아요. 감사한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재료를 손질할 때도 항상 이 집중해서 이렇게 손짓 하나하나, 이렇게 물 떨어진 소리, 이 상추 하나하나를 만지는 이런 나를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알아차리는 그런 마음으로 상추를 이제 씻도록 하겠습니다. 저 옆에서 씻어주시고, 그다음에 조금 또 예, 얼갈이를 좀 씻어주세요. 그래도 한 분은 같이 오셔서 새송이 손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요리는 이제 설 요리는 새송이, 이제 버섯, 조림, 그다음에 상추, 나물, 그다음에 얼갈이, 채국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같이 음식 이제 명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밭에 가서 상추를 이제 재료를 직접 우리 손으로 따와서 요리를 했습니다. 원래 바로 공양은 바로가 이제 네 벌로 돼 있어요. 근데 오늘 약식으로 두벌 바로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과 끝은 이제 죽비로 하고요. 중간에 씌잉볼을 넣어서 같이 공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네, 바로 공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달근을 옆으로 내려놓고요. 밥장 하시겠습니다. 이 음식이 어떻게 하여 여기까지 왔는가? 눈앞에 놓인 이 음식 하나하나에는 햇볕과 바람과 비, 흙, 농사지은 이들의 수고로움 등이 들어있음을 인식합니다. 나는 이런 고마운 음식을 아무 거리낌 없이 먹을 자격이 있는가?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를 인식합니다. 이런 고마운 음식을 늘 감사한 마음으로 다하여 마음속의 탐욕을 끊어 필요한 만큼만 먹어야겠다고 인식합니다. 이 음식을 몸이 마르지 않기 위한 수행을 위한 약으로 삼아 일체의 고통에서 벗어나리라고 인식합니다. 모든 생명에게는 음식이 필요함을 생각하며 이 음식은 나의 건강에 도움을 주며 이 음식 덕분에 나는 나 자신과 모든 이들의 깨달음을 향해 정진해야겠다고 인식합니다. 공양하시겠습니다. 먼저 숟가락으로 밥을 한 숟갈 떠서

평상시보다 더 천천히 씹으며 음식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을 느끼면서 네, 공양합니다.

계속 공양하시면서 소리는 듣습니다. 정견, 올바로 보는 것. 어떤 음식이 올바른 음식인가를 아는 것. 사찰 음식의 조리원칙에 맞는 음식이 올바른 음식이다. 또한 개글스럽게 먹거나 참지 못하고 좋아하는 음식에만 집착하지 않는다. 정어, 올바로 말하는 것. 내가 가진 생각이 옳다고 남에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내가 가진 식생활이 옳다고

0: 주장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식생활이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는다. 정사, 올바로 생각하는 것. 음식을 맛으로만 탐하지 말고 탐심을 버리면 필요한 만큼만 먹게 되며 과식을 하지 않게 되며 필요한 만큼만 먹게 되는 식생활 습관을 가질 수 있다. 정업, 올바로 행동하는 것. 음식을 조리할 때나 먹을 때도 재료에 대한 소중함을 늘 생각할 음식 찌꺼기 줄이는 습관을 들이고 버릴 때도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버림과 설거지를 하는 행위에서도 자연을 생각하는 마음을 실천할 수 있다. 정명, 올바로 목숨을 유지하는 것. 좋은 재료를 고르는 방법을 알 것. 자연을 해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재료는 사지 않는다.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방법으로 농사지은 재료를 구입하는 노력을 한다. 정정진, 올바로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 자신을 몸과 마음을 해치지 않는 행위는 나는 소원을 세우고 잊지 않고 노력한다. 정념, 올바로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 흔들리는 순간에도 내가 팔 정도의 길을 걷고 있다 또는 있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생각한다. 정정, 올바로 마음을 안정하는 것. 앞으로 말한 길을 따라 음식을 먹으면 저절로 마음이 안정되며 해탈에 이를 것이다. 다 드셨습니까?
1: 네.
0: 그러면 물을 자 물에 따십시오. 하나 가져온 단무지로 깨끗이 닦습니다. 옆에 바로 물을 옮겨.

물을 이제 다시 넣어서 손으로 마지막으로 닦습니다. 닦아보세요. 자, 손가락도 닦고. 다 닦아요, 빨리.

0: 여러분 아기 아시죠? 아기. 아기 목구멍은 바늘 구멍만 하답니다. 하도 욕심이 많아가지고 목구멍을 작게 만들어가지고 이 아기가 항상 배가 고픈데 어떤 물만 어떤 것만 먹냐면 스님들이 이렇게 바로를 닦는 물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목구멍이 바늘 구멍만 하다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고춧가루가 있으면 목에 걸려버릴 거 아니야. 그럼 아기는 이제 그날 굶는 거야, 못 먹고. 여러분들이 지금 아기 밥을 못 주게 한 거예요, 지금. 봐보세요. 아기가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불교에서는 바로 공양을 하면 위에 이제 천수 다라니가 붙어져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비칠 정도로. 그래서 이제 옛날 어른들이 이렇게 천수물이 더럽게 나왔다 그러면 전부 다 돌아가면서 마십니다. 아기는 목에 걸리니까. 이제 그런 의미가 옛날에 이제 그 음식의 이제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서 고춧가루 하나라도 이렇게 낭비하지 말고 잘 먹어라 이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사찰 음식은 생명 존중 사상에 들어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동식물을 생명을 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아기에까지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이런 자비의 마음을 내기 위해서 이런 중수가 맑은 중수를 내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료를 직접 우리가 손으로 따서 조리를 하고 이렇게 바로 공양까지 이렇게 마쳤습니다. 이제 바로를 둘을 합을 하겠습니다. 소리 안 나게 젓가락하고 숟가락을 놓고 달걀을 한번 이렇게 접어서 숟가락이 앞으로 더 오게 해주십시오. 합장하시고 이것으로 바로 공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감 한마디씩 해보세요.
1: 건강한 식재료를 가지고 직접 가지고 와서 요리를 하는 모든 과정들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눈과 코와 귀와 모든 것들이 감각이 좀 살아나는 느낌 드는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좀 남김없이 부족하지 않게 욕심을 버리고 식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식사를 하고 나서 엄청난 포만감보다는 좀 마음의 편안함이 남는 식사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 처음 저 상추랑 깻잎을 땄었을 때 생물에 대한 소중함을, 감사함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공양을 진행하라고 하셔가지고 그런 생명의 소중함을 먼저 느끼면서 이 공양을 시작을 했는데요. 점점 요리를 하면서 생명과 같이 교감을 하고 또 저 나름의 그런 인내심과 이런 것들을 또 바르게 썰고 싶고 좀 더 생명을 소중하게 대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해지는 것 같고요. 이후에 식사를 하면서 자 이런 맛들을 하나씩 느끼면서 이것들을 또 다른 사람이랑도 같이 공유를 하면 좋겠다. 그 이후에는 이제 음식에 대한 포만감이 들면서부터는 식사할 수 있는 이런 음식에 대한 감사함, 제가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함을 또 느꼈던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스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을 때 인생에 대해서도 좀 많은 생각들을 또 하게끔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0: 놀랬죠? 아무 맛이 없었을 것 같았네.
3: 네, 생각보다 굉장히 맛있었어요.
0: 우리가 이제 평상시로 넣었던 오신채나 이런 거 넣지 않고도 밖에서는 파 마늘이 안 들어가면 음식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파 마늘 이런 것도 안 넣고도 이렇게 맛이 없을 것 같은데 굉장히 그래도 맛있는 음식이 됐잖아요. 이게 만드는 과정에서의 내 정성, 그런 마음가짐, 이런 게 음식에 대한 그런 마음이 이제 사찰 음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걸로서 모든 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행복은 이제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숨쉬는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는 것, 그게 행복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밥 한 끼를 먹더라도 조금 천천히, 조금 더 고맙게, 조금 더 맛있게, 조금 더 알아차리며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그 한 끼가 몸을 살리는 음식을 넘어 마음을 쉬게 하는 명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마음은 동요하고 혼란하고 지키기 힘들고 억제하기 힘들다. 하지만 지혜 있는 사람은 이를 바로잡는다. 마음은 잡기도 어려울 뿐더러 가볍게 흔들리며 탐하는 대로 달아난다. 마음을 바로잡는 일이 행복의 근원이다.

물이 움직이면 달도 움직이듯 번뇌의 마음이 일어나면 모든 현상도 함께 일어나게 마련이다. 탐욕의 마음도 이와 마찬가지여서 잠시도 머무르지 않고 일어났다가 없어지기를 반복한다.

0: 마틸드 필립 벨기에 여왕이 서울 진관사를 찾았습니다.
1: 미국 부통령 부인의 방한은 처음이었고 진관사를 택했습니다.
2: 스님!
3: 스님! 아. 아이고, 관세음보살.
4: 근데 이렇게 맷돌로 돌려서 두부를 만들면 두부 맛이 진짜 기가 막힐 것 같아요.
3: 기가 막혀요, 네.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고 양념은 부수적이고
5: 배를 갈아서 하니까 완전히 천연 조미료잖아요.
3: 자연식품. 절밥은 천천히 먹으면서도 재료를 중요시하지 양념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특히 마음을 중요시하게요. 네. 최고 양념은 마음이다.
6: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0: 제석천은 다섯 가지 공덕이 몸에서 떠나 그 목숨이 끝나려 하자 매우 근심하고 걱정하였다.
1: 왜 슬퍼하면서 근심하는 빛이 있습니까?
0: 제석찬은 대답하였다. 나는 곧 죽을 것이다. 죽을 징조가 이미 나타났다. 지금 세상에 불법은 사라지고 또 큰 보살들도 없어서 내 마음이 귀할 곳을 알지 못해 근심하는 것이다.
1: 비수갈마가 아뢰었다. 지금 연부제에 큰 나라 왕이 있어 보살도를 행하는데 이름은 십이라 합니다. 그는 뜻이 굳고 정진하여 반드시 불도를 이룰 것입니다. 거기 가서 귀의하시면 반드시 보호하고 재앙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0: 제석천은 다시 말했다. 만일 그가 보살이라면 나는 먼저 시험해보리라.

너는 비둘기로 변하라. 나는 매로 변하리라. 그래서 내가 급히 네 뒤를 쫓으면 너는 쫓기면서 그 왕에게 가서 보호를 구하라. 그것으로 시험하면 그의 참과 거짓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비수갈마는 말했다. 보살에게는 괴로움을 주지 말고 공양을 올려야 합니다. 그런 어려운 일로 핍박하면 안 됩니다. 그때 제석천은 개송으로 말했다. 나도 나쁜 마음으로 그러는 것 아니네. 순금인가 시험해보는 것과 같나니 이렇게 보살을 시험함으로 진실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네. 개송을 마치자 비수갈마는 스스로 비둘기로 변하고 제석천은 매로 변하여 비둘기 뒤를 급히 쫓아 곧 잡아먹으려 했다. 비둘기는 매우 두려워 대왕의 겨드랑이 밑으로 날아들어 왕에게 목숨을 의지했다. 매는 곧 그 뒤를 쫓아와 왕에게 말했다. 그것은 내 먹이인데 왕 곁에 와 있습니다. 빨리 내게 돌려주십시오. 나는 매우 굶주려 있습니다. 시비왕은 말했다. 나의 본래 서원은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일이다. 그런데 비둘기가 내게 와서 의지하였다. 나는 결코 너에게 주지 않으리라. 매는 다시 말했다. 대왕은 지금 일체 중생을 제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먹이를 뺏으면 내 목숨은 구제될 수 없습니다. 나와 같은 무리는 일체 중생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왕이 물었다. 만일 너에게 다른 고기를 주면 너는 먹겠는가? 다만 갓죽인 따뜻한 고기라야 먹습니다. 왕은 생각했다. 지금 가죽인 따뜻한 고기를 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를 죽여 하나를 구제하는 것으로서 이치에 맞지 않다. 내 몸을 제외하고 그 밖의 것은 모두 목숨이 있는 것이다. 그들은 다 자기를 보호하고 아까워한다. 그리하여 곧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 자기 다리살을 베어 그것을 매에게 주고 비둘기 목숨과 바꾸었다. 그때 매가 말했다. 왕은 시주가 되어 일체를 평등하게 보십니다. 내 비록 조그만 새이지만 이치에는 치우침이 없습니다. 만일 그 살로 이 비둘기와 바꾸려고 하시면 저울질을 하여 수평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왕은 빨리 저울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여 양쪽에 판을 두어 비둘기를 가져다 한쪽에 얹고 벤 살을 다른 한쪽에 얹었다. 그러나 다리살을 다 베어도 비둘기보다 가벼웠다. 그래서 다시 두 팔과 두 옆구리 살을 다 베어 올렸지만 여전히 비둘기 무게보다 모자랐다. 그때 왕은 몸을 일으켜 저울판에 오르려 하였으나 기운이 부쳐 헛디디는 바람에 땅에 쓰러져 까무라쳤다가 한참 만에 깨어나 스스로 그 마음을 꾸짖었다. 나는 오랜 옛날부터 삼계를 윤회하면서 갖가지로 고초를 맛보았으나 아직 복을 짓지 못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정진하여 게으름을 피울 때가 아니다. 이렇게 자신을 꾸짖고는 억지로 일어나 자신의 몸을 저울판에 올렸다. 그러면서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스스로 잘하였다고 생각했다. 그때 천지가 여섯

끝까지로 진동하여 모든 하늘 궁전들이 다 흔들렸다. 그리고 여러 천신은 한꺼번에 허공에서 내려와 보살이 어려운 보시행을 하는 것을 보고는 모두 한꺼번에 쏟아지는 비와 같이 눈물을 흘렸다. 부처님의 전생이었던 시비왕은 우리에게 모든 생명의 소중함과 평등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시 찾아온 드라마 붓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붓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붓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0: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1: 정말요?
0: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2: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1: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3: 안돼!
4: 중앙지검입니다. 박지아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1: 설치했어요.
5: 당했다!
6: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1: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이게 뭐야?
5: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7: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0: 소중한 나.
1: 아이고.
0: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불교의 그 어떤 세계관이라고나 할까요? 그 윤회라는 게 있습니다. 다 들어보셨죠?
1: 네.
0: 윤회. 그래서 바퀴룬자를 쓰고요. 돌회자를 써서 바퀴, 수레바퀴처럼 삶과 죽음을 반복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생에 기억 안 나죠?
1: 네.
0: 그리고 다음 생에 뭐가 될지도 모르죠?
1: 네.
0: 하지만 우리 불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시작 없는 옛날부터 끊임없이 윤회를 반복해왔고 또 깨달음을 얻는 그날까지 미래 세상에 끊임없이 윤회를 반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과거 전생에 하늘 세계에도 태어나 본 적이 있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누릴 것 다 누려본 적도 있고 혹은 짐승으로 태어나서 뭐 유기견이 되었다 본 적도 있고 예. 그리고 또 못된 짓을 해서 지옥에 떨어진 적도 있었고 이미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걸 계속 돌고 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깨달음을 얻는 그날까지.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스님, 지구의 수명이 45억 년 정도 되는데 예? 그 45억 년 동안 뭐 인류가 태어난 거는 뭐 한 뭐 몇십만 년이라고 쳤을 때 우리가 여태껏 윤회를 돌고 돈 게 조금 시간상으로 계산이 안 됩니다 이러는데 이거는 굉장히 불교의 우주관을 협소하게 본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신이 만드신 세계가 지구 하나밖에 없잖아요. 불교에서는 중생들이 살아가는 이 세계가 우주를 통틀어서 이 모든 우주를 가루로 만든 먼지 숫자보다도 더 많은 우주가 있고 그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우주에 수많은 중생들이 살고 있는 세상들이 쫙 펼쳐져 있대요. 그리고 이 우주 이전에도 우주가 있었고 우주 이전의 우주 전에도 또 다른 우주가 있어서 우리는 그렇게 끊임없이 또 다른 세계에서 또 다른 세계로 지금은 지구 세상에서 이렇게 윤회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관점에서 봤을 때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깨달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 윤회에서 벗어나는 법이에요. 끊임없이 내가 지은 업보 따라서 전생에 내가 뭐였는지도 모르고 다음 생에 무엇으로 태어날지도 모르고 내가 지은 업보대로 그대로 내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좋았던 거 있죠?
1: 네.
0: 또 막 싫었던 거 있죠?
1: 네.
0: 좋으면 좋은 대로 싫으면 싫은 대로 내가 지은 업보대로 내가 지은 업보가 스스로를 올감에는 족쇄가 돼서 이 윤회를 계속 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어서 이 윤회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으면 해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뭐 너 해탈했냐? 뭐 이러잖아요. 그리고 이 윤회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행복을 얻게 되면 열반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서 해탈과 열반이 불교의 궁극적인 어떤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점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다음 세상, 수 없는 세상 윤회를 한다는 것,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는 윤회를 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윤회를 할 때 윤회에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지은 업보대로 내 업에 끄달려서 태어나는 거예요. 이걸 업생이라고 해요. 무슨 생? 업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은 업보의 업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도 산 게 개같이 살았으면 다음 세상에 뭘로 태어나요? 개로 태어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는 다음 세상에 귀여운 고양이로 태어날 거야 해도 살아왔던 삶이 아주 숭고하고 거룩했으면 죽은 뒤에 하늘 세계 태어나게 되고 내가 지은 업대로 태어나는 거지 내가 원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지은 업보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걸 업생이라고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지는 길을 싫어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지옥이 없다라고도 얘기하지만 부처님께서 분명히 지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옥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그렇죠. 하지만 안 가고 싶다고 안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살아왔던 나의 삶이 지옥에 떨어질 만한 업보를 많이 지었으면 죽은 뒤에 저절로 어디에 태어나게 된다. 가기 싫어, 가기 싫어, 가기 싫어 해도 눈 떠보니 지옥인 거예요. 예, 남 얘기 아니야? 남 얘기 아니야? 예, 남 얘기 아니에요. 내가 살아왔던 삶이 선업을 많이 짓고 복을 많이 짓고 공덕을 많이 지었으며 나는 하늘 세계 태어나기 싫은데 싫은데 싫은데 해도 어디에 태어날 수밖에 없다? 하늘 세계 태어나게 되는 거죠. 업보대로 태어나는 게 업생이에요. 업생. 그런데 내 소원대로 태어나는 방법이 있어요. 내 소원대로 태어나는 걸 원생이라고 해요. 무슨 생? 원생. 내 원대로 태어난다. 아우 나 이번 생에는 나 한국에서 살았으니까 다음 생에는 나 저기 조금 나 뭐 미국에 가서 거기 날씨 좋은데 태어나서 맨날 바닷가에서 막 이렇게 서핑하고 나 그렇게 살 거야 하고 원을 세워서 그쪽에 태어난다거나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한국에 나 여름 질렸어. 나 좀 시원한 데 태어날래 하면 좀 북쪽에 시원한 데 태어날 수도 있고 혹은 아 이번 생에는 내가 스님으로 평생 스님으로 살면서 내가 세상 일을 너무 몰랐기 때문에 다음 세상에는 스님이 되지 않고 속인으로 태어나서 사회생활하면서 불법을 널리 전할 거야 해서 다음 세상에는 그냥 평범한 세속인으로 태어나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어떤 노보살님은 아이고 평생 애들 키우면서 절에 다니면서 내 기도나 수행도 제대로 못했는데 다음 생에는 나는 수행하는 스님으로 태어나서 평생 동안 난 수행만 할 거야 이래서 다음 생에 스님으로 태어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내가 내 원, 원력, 소원에 의해서 다음 생에 결정짓는 걸 무슨 생이라고 한다?
1: 원생이라고
0: 해요. 근데 원생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1: 어려워요.
0: 겁나 어려워요. 다음 생을 내가 지어놓은 업보를 꿰뚫고 내 원력대로 태어난다는 건 엄청난 수행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여러분 업생하고 싶어요? 원생하고 싶어요? 안 돼? 여러분 안 돼? 네? 놓아버려. 자, 웃자고 한 말이고요. 기도 열심히 하시면 원생할 수 있어요. 네. 예, 예. 여러분 대구에 파계사라는 큰 절이 있는데 혹시 아세요? 몰라요? 파계사 서운하겠다. 네, 그 대구 팔공산에 동화사라는 큰 절이 있고요. 동화사 옆쪽에 보면 파계사라는 큰 절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절이에요. 파계사가. 파계사가 그 영조 알죠? 임금, 조선왕 네. 영조하고 아주 깊은 인연이 있는 사찰입니다. 그 오늘 그 원생에 대해서, 원력대로 태어나는 원생에 대해서 재미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 파계사, 그 대구에 파계사라는 절이 있는데 이 파계사가 원래 신라시대 때 지어졌대요. 신라 애장왕 시대 때 지어졌다가 이제 천년고찰이죠. 조선시대까지 이제 꾸준하게 명맥을 유지하면서 사찰이 내려왔는데 조선시대 여러분 다 알겠지만 숭유억불 시대였잖아요. 그렇잖아요. 숭유억불 시대. 그 조선시대도 희한해. 왜냐하면 이성계 스승이 누구예요? 무학대사잖아요. 이성계 스승이 무학대사잖아요. 네. 그래놓고 조선시대 때 가장 그 불교를 심하게 탄압했던 시대이기도 하거든요. 그 무학대사님이 잘못하셔서 조선시대 기껏 열어줬더니 뭐 뭔가 기쁜 뜻이 있었겠죠. 하여튼 이성계는 개인적으로 불자였답니다. 근데 그 밑에 정도전이었다든가 이성계가 조선을 개국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핵심 인재들이 다들 성리학자이다 보니까 예, 또 이런 어떤 그런 종교를 통한 어떤 주도권 싸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불교가 밀린 게 되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불교가 조선시대 때 처참하게 이제 탄압을 받게 되는데 스님들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완전 막 천민대우받고 막 유생들의 횡포가 너무 심하고 그 너무 힘들었던 게 부역이라고 해가지고 나라에서 백성들에게 일정 부분의 어떤 노동을 시키는 부역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스님들을 그냥 쥐잡듯이 부역을 시키는 거예요. 그 수행할 시간이 없어요. 뭐 스님들이 뭐 노가다 뭐 툭하면 막 일 시키고 그 대구 파계사도 그게 너무 심한 거예요. 그 또 대구 지방에 또 선비 유명한 선비들이 많았거든요. 또 대구가 또 점잖은 선비의 도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구에서 또 유생들이 힘이 이제 득세를 하다 보니까 대구 쪽에 있는 스님들이 많이 또 힘들었나 봐요. 그 파계사도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스님들이 맨날 유생들의 횡포에 시달리고 맨날 나라에서 시키는 부역에 동원되다 보니까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됐는데도 수행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때 파계사의 용파라는 큰 스님이 계셨대요. 용파 스님. 예? 막 용을 파. 하여튼 용파라는 큰 스님이 계셨는데 용파 스님께서 보다 보다 그냥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화가 나고 너무나 분해서 다음과 같이 결심을 합니다. 내가 한양으로 올라간다. 한양에 가서 내가 서울이죠. 서울에 올라가서 한양에 올라가서 이 나라의 최고 권력자를 만나겠다.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상소해서 내가 우리 파계사만큼이라도 스님들이 편안하게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든 내가 일을 내가 꾸며보겠다. 내 이 일을 해결하고야 말리라 하고 이제 딱 원력을 세우십니다. 용파 스님께서 이제 한양으로 올라오셔요. 한양으로 딱 올라왔는데 웬걸? 한양 도성 안에는 스님들이 출입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그 허락이 없이는. 그러니까 용파 스님이 기껏 대구에서 올라왔는데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예, 어떡하지? 그래서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하고 시절 인연을 기다리면서 남대문 있죠. 네, 남대문 밖에서 거기 한양 도성 밖에 남대문 쪽에서 거기서 이제 자신의 숙소를 정해놓고 거기서 이제 기도를 올렸답니다. 간절하게 제 뜻이 성취될 수 있도록 부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올리면서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 복을 지어야 됩니다.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큰 일을 이루려면 복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0: 이런 뭘 하든 일이 저절로 잘 풀리는 분들은 이미 전생에 지어놨던 분들이에요. 근데 이번 생에 내가 지어놓은 게 없는 것 같으면 이번 생에라도 많이 지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아들이 큰 시험 앞두고 있으면 뭐 사찰에다 큰 시주를 하고 기도를 올린다든가 이런 게 이제 뭐 복을 지으려는 뭐 또 뭐 아들이 뭐 큰 시험에 가면 뭐 방생하러 다닌다든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용파스님도 내가 큰 권력자를 만나고 내 뜻을 이루려면 나도 복을 지어야 된다 생각이 되셔서 그 남대문 밖에 한강물에 가가지고 매일 한강물에서 한강을 떠다가 가난하고 없이 사는 사람들한테 물을 공짜로 보시를 올렸대요. 그 옛날에는 물이 귀해서 물보시가 엄청 컸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신도들이 그 뭐 이렇게 생수 같은 거 사서 부처님한테 이렇게 불단에 올려놓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물보시를 하면서 그거 기도를 일념으로 기도를 하면서 부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3년이 지났대요. 3년이 지났는데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많은 불자분들이 100일 기도하면 몇 개월이에요? 3개월이잖아요. 3개월 100일 기도해놓고 효과가 있네 없네 이러면 안 돼요. 적어도 몇 년은 해야 된다? 3년. 3년인데도 효과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1: 6년.
0: 어우, 마음에 든다. 6년에도 효과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1: 10년.
0: 예, 네, 안 할 거면서. 내가 효과 없어도 10년 기도한 사람을 내가 못 봤다. 예? 네? 근데 그런 마음이 중요해요. 예, 네, 그다음 말이라도 잘해서 고맙네. 그렇게 3년을 기도했어요. 3년을 기도하다가 속이 막 타는 거예요, 스님이. 3년을 한결같이 기도하고 물보시를 널리 했는 복을 지었는데, 너. 때가 이르질 않았구나. 그래서 밤 늦게까지 밤을 지새우면서 부처님한테 기도를 올렸대요. 부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저의 뜻이 성취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를 올렸는데 밤 3년이 지나서 밤새워서 기도를 올린 그날 숙종, 임금 숙종이 꿈을 꿉니다. 예, 숙종이. 숙종 아시죠? 숙종. 예, 봤어요? 예? 예. 그 뭐 태종태세 문단세 뭐 나오잖아요. 예, 숙종이 다 이제 꿈을 꿨는데 꿈에 남대문에 올라가는 꿈을 꿨대요. 남대문에 딱 올라가는데 남대문에서 저쪽에 세 번째 집에서 갑자기 파란 용과 누런 용, 그러니까 청룡과 황룡에 큰 빛을 뿜으면서 그 집에서 두 마리의 용이 막 하늘로 올라가는 꿈을 꿨대요. 그 꿈에서 딱 용꿈이잖아요. 용꿈. 용꿈에 이제 두 마리가 용 두 마리가 청룡과 황룡이 막 빛을 뿜으면서 하늘로 날아가는 꿈을 꾸고 꿈에서 딱 깬데, 야, 이거 누가 봐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1: 네.
0: 이런 꿈 꾸면 우리 제일 먼저 어디 가야 돼요? 복권, 로또. 예, 네, 로또. 예. 네. 그래서, 근데 그 당시 로또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 지금 껏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너무 꿈이 신기하니까 그 다음날 일어나서 믿음직한 신화를 딱 부릅니다. 꿈에서 남대문 쪽에서 세 번째 집이었잖아요.
1: 네.
0: 그 세 번째 집 쪽에 내가 신기한 꿈을 꿔서 그런데 그 집에 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좀 데려와 봐라. 그러니까 이제 그 신하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궁 밖에 나가가지고 남대문에 가서 세 번째 집을 딱 찾아가 봤더니 누가 계셔요? 용파스님이 계시는 거예요. 용파스님이 뭘 파고 있어요? 용을 파고 있어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용파스님이 모셔왔어요. 그 임금님이 숙종이 딱 보더니 대사는 누구시오? 이름이 어떻게 되시오? 하니까 예, 산승은 용파라고 하옵니다 하니까 숙종이 무릎을 딱 치면서 용용자잖아요. 아, 이름에 용이 있으니 그래서 무슨 꿈을 꿨구나? 용꿈을 꿨구나. 내가 오늘 스님을 만나려고 용꿈을 꿨나 보. 어쩐 일로 그래 그 대구에서 한양까지 오셨어. 이러니까 자취조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대구에 있는데 파계사에 있는데 유생들이 득세하고 막 횡포를 부려가지고 우리가 많은 걸 바라는 건 아니고 그냥 머리 깎고 수행 좀 하겠다는데 그 꼴을 못 보고 나라에선 부역 엄청나게 시키고 노가다 시켜놓고 주는 거는 없고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그러면서 이제 그 용파스님이 뭐 우리가 호구냐 막 이러면서 하여튼 막 이렇게 사정을 했겠죠. 그 숙종이 다 듣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내가 임금의 권력으로, 임금의 명으로 스님의 그 어려움을 도와줄 수는 있어. 하지만, 자,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Give and take. 예? 공짜는 없다. 나도 조건이 있어. 이 조건을 들어준다면 내가 청을 들어주겠어. 아, 그래. 임금님, 그러면, 전하, 그러면 조건이 무엇입니까? 숙종의 자손이 빈약했대요. 뭐 그 장희빈사의 아들이 하나인가? 뭐 하여튼 뭐

0: 그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되게 몸도 건강하지 못했고, 그래서 나에게 아들이, 내가 자손이 빈약해서 후손이 위태롭소. 그러니 튼튼한 왕자를 낳을 수 있게 생남불공을 올려주시오. 그 부탁을 하는 거야. 왕자를 낳을 수 있게 생남불공이라고 하거든요. 남자가 태어나기를 바라는 불공, 생남불공. 여러분들 그런 거 안 해보셨나요?
1: 예.
0: 예, 그 뭐 그래요. 뭐 안 할 수도 있죠. 뭐. 옛날 할머니들은 다 하셨잖아요. 예, 절에 가서 뭐 떡뚜꼬비 같은 아들 낳게 해주세요. 그래서 자, 그리고 어쨌거나 그러면서 이 숙종이 하는 얘기가 한양 근처에, 요 한양에서 근처에 절을 하나 선택해서 100일 동안 100일 생남불공을 올려주시오. 그러면 우리 궁에서 필요한 것을 다 지원하고 매일 우리가 예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파스님이 그 얘기 딱 듣고 그러면 왕자만, 우리가 기도 올려서 왕자만 낳게 해주면 우리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용파스님이 좋습니다. 당연히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야, 웬 용기? 그러다 안 되면 어쩌려고? 그러면서 이제 부탁을 하는 게, 근데 임금님, 저나 이게 큰 기도기 때문에 저 하나의 법력으로는 부족합니다. 때마치 금강산에서 수행을 아주 잘한 농산이란 스님이 있습니다. 요 농산이란 스님이 요 근처에 있는데 농산 스님하고 같이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그 임금님이, 아이, 그 숙종이, 그건 알아서, 그건 대사 마음대로 하시오. 어쨌거나 100일 기도 끝나고 제발 그 왕자 낳을 수 있도록 생남불공이나 잘 올려주시오. 요게 된다면 내가 우리 대사님, 내가 소원 성취 해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임금님하고 이제 이야기가 잘 된 뒤에 이제 그 금강산에서 공부했다는 농산 스님을 만나게 됩니다. 농산 스님을 만나서 또 이야기를 싹 풀어요. 이제 썰을 막 풉니다. 이제 싸바 해서 이제 쇼부를 봐요. 예? 스님 도와주시오. 우리 불법의 미래를 위해서 도와주시오. 100일 동안 같이 기도합시다. 그 농산 스님이 좋습니다. 나라를 위한 거고 스님들을 위한 일 아닙니까? 나도 함께 힘을 모아서 100일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양 근처에서 이제 기도를 올리잖아요. 농산 스님은 저 북한산 밑에 금서남이라고 있었대요. 북한산 밑에 금서남에서 기도를 올리고, 그리고 용파 스님은 저기 수락산이라고 있대. 수락산 아세요?
1: 네.
0: 수락산 밑에 내원암이라는 암자에서 기도를 올렸답니다. 그렇게 지각정성으로 이제 100일 기도를 올리게 돼요. 진짜 이건 절체절명의 엄청난 기회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제 아들 하나 봐야. 그래서 이제 100일 기도를 열심히 올리다가 한 70일 정도가 지났대요. 70일에 딱 지난 뒤에 여러분 아까도 윤회 얘기를 했잖아요.
1: 네.
0: 우리가 다음 생 태어난 게 자기 업보대로 태어난다고 했잖아요.
1: 네.
0: 한 나라의 임금의 아들이 왕자로 태어난다면 복이 많아야 되겠어요? 적어야 되겠어요?
1: 아, 네.
0: 복이 많아야죠.
1: 네.
0: 그래서 이 용파 스님이 이렇게 깊은 선정의 상태에 들어가서 천안통으로 그 조선에 있는 그 백성들을 싹 살펴봤대요. 조선의 백성 중에 죽은 뒤에 왕자로 태울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싹 이렇게 살펴봤대요. 그 심통력이 있는 스님이에요. 싹 조선 그 우리 금수강산 네 그 모든 그 백성들을 싹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 백성 수많은 백성들 중에 왕자로 태어날 만한 인연 있는 중생이 있었더라 없었더라.
1: 있었더라.
0: 없었더라. 네. 아, 그 둘 중에 하나도 못 맞춰. 예? 예. 있었더라면 재미가 없고 여기 이제 또 극적인 반전이 있어요. 없는 거예요. 왕자로 태어날 만한 복 있는 백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해요. 그러니까 고민에 빠져요. 기도가 끝나려면 이제 30일에 한 달이 남았는데 한 달 후에 어떻게든 뭐 태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도저히 다음 생에 왕자로 태어날 만한 인연이 있는 그 중생이 없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한 가지 묘수를 딱 이렇게 생각을 해냅니다. 할 수 없구나. 내가 가든지 농산 스님이 가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일반 중생들 중에서는 왕자로 태어날 만한 그릇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나마 수행을 많이 하신 용파 스님하고 농산 스님. 그러니까 이거는 원생이에요. 원생. 우리 둘 중에 하나가 몸 바꿔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편지를 싹 이제 저기 북한산 금선암에서 공부하고 계시는 기도하고 있는 농산 스님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절절하게 보내요. 스님, 예? 그동안 뭐 잘 안녕하셨는지요? 예? 그러면서 지금 같은 뭐 이렇게 매일 카톡으로 카톡으로 뭐 이렇게 예? 스님이 가야겠어 뭐 이래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편지를 절절하게 보내면서 이제 우리가 기도를 회향하려면 회향이 이제 기도 마지막을 회향이라고 해요. 기도가 회향되려면 이제 30일 남짓 남았는데 내가 천암통으로 다음 세상에 몸을 받고 왕자로 태어날 만한 사람이 누가 있나 아무리 조선반도를 훑어봐도 인물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가든지 스님이 가야 되는데 하면서 그런데 나는 살아서 파계사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으니 차마 제가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스님, 중생들을 위해서, 불법을 위해서 스님이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스님이 몸을 바꿔 다음 세상에 왕자로 태어나서 임금이 되셔서 백성들을 위해 좋은 정치를 해주시고 우리 불법을 위해서 우리 불법을 보호해 주신다면 이거야말로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스님, 예? 뭐 부디 생각해 주십시오 하고 다 보냈어요. 지금 내용이 길죠? 줄이면 이거예요. 네가 가라. 나 못 가니까 네가 가라. 어? 스님이 죽어라. 이 얘기예요. 그 편지를 농산 스님이 딱 받는 거예요. 그래서 농산 스님이 딱 보더니 제자들이 아, 무슨 편지인데 그렇게 어? 깊이 몰두해서 보십니까? 이러니까 허허허 나보고 가라네. 뭐 이러면서 어? 그래서 이제 다 아, 가라면 가야지. 그래서 농산 스님이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답니다. 내가 이번 생에 머리를 깎아 출가한 뜻은 깨달음을 얻기 위함이었지 임금이나 명예나 권력을 얻기 위함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것도 다 인연법이니 인연법이 중요해요. 네. 네, 모든 게 다 인연법이라는 거야. 네. 이러한 상황이 온 것도 다 내 인연법이니 내가 받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남은 30일 동안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이 남은 30일이 이제 다음 생을 준비하는 기간인 거예요. 원생이죠, 원생. 여러분들, 아우, 그럼 스님, 다음 생에 제가 갈게요. 이런다고 여러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네, 우리는 업생이에요. 내가 다음 생에 왕자로 태어나고 싶어도 내 업이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이제 원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30일 동안 간절하게 기도를 한 뒤에 마지막 이제 회향날이 됩니다. 그래서 회향날이 돼서 이제 그 용파스님한테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예, 이제 제가 가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님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라고 이제 답장을 싹 보내요. 그래서 용파스님이 자기가 농산스님에게 보냈던 그 편지 사본이랑 그리고 농산스님이 자기한테 보냈던 그 편지 답장을 이렇게 한 군데에다 이렇게 잘 이렇게 쌓아놓습니다. 예, 그게 이 편지를 잘 옆에다 이제 보관을 한 뒤에 한편 이제 다음 세상을 준비하던 농산 스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허허 웃으면서 아이고 생각지도 못하게 50년 동안 만건을 쓰게 생겼구나 이랬대요. 만건이라는 게 스님들은 이제 머리가 이제 삭발이잖아요. 예. 근데 만건이 뭐냐면 옛날 선비들은 머리를 키우면 상투를 쓰잖아요. 예. 상투할 때 머리를 흘러내리지 않게 끈을 묶은 게 만건이었어요. 만건. 상투할 때 그 끈 묶는 끈 그게 이제 만건이라고 합니다. 그 농산 스님이 뭐라고 했다고 했죠? 생각지도 않게 50년 동안 만건을 쓰게 생겼구나. 그리고 딱 백일 기도가 끝나고 난 그 다음 날 호련히 가만히 앉은 채 미소를 띠면서 세상을 떠나셨답니다. 이제 원생이 된 거죠. 그리고 농산쌤의 백일 기도를 끝내고 탁 목숨이 딱 숨이 끊기고 난 그 다음날 밤에 태몽을 꿉니다. 궁궐에서. 궁궐에 하얀 용이 이렇게 넘어오는 꿈을 꿨대요. 하얀 용이. 예. 하얀 용이 넘어와서 어디에 들어가냐면 보경당에 들어가더래요. 보경당이 어디냐면 숙종의 이제 그 숙빈 최 씨. 숙종이 이제 사랑하는 숙빈 최 씨가 머무르고 있는 처소가 보경당이었대요. 보경당에 하얀 용이 쓱 들어가는 꿈을 꿨답니다. 그 태몽이죠. 그리고 궁궐에서 이제 발칵 이제 뒤집혀진 거예요. 그 왕이 급하게 용파스님을 불러서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왕자 생남불공 왕자 불공을 100억 기도를 올렸는데 100억 기도가 끝나자마자 기도 올리던 농산스님이 갑자기 죽어버렸었으니 이게 무슨

0: 불길한 일이냐고. 그때 그 서로 주고받았던 편지를 용파쌤이 싹 이렇게 챙겨놨다고 했잖아요. 그 편지를 싹. 자, 이게 서로 저희가 100일 기도 중에서 70일을 마치고 나서 주고받은 편지입니다. 이걸 읽고 판단해 주십시오. 그 이제 숙종이 그 편지를 봤더니 내용이 이제 뭐 네가 죽어라. 뭐 알겠다 오바. 뭐 네가 가라 하와이도 아니고 뭐 네가 가라 왕자 뭐 이거죠. 그걸 보고 이런 깊은 뜻이 있었냐고. 그 때마침 궁궐에서 이제 무슨 꿈을 꿨어요? 하연용 태몽을 꿨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의심이 싹 녹는 거예요. 아, 이런 깊은 뜻이 있었냐. 요새 사람들 같으면 이런 거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죠. 어디서 수작이야? 막 이럴 수도 있는데 옛날 사람들은. 하여튼 이야기는 그렇게 흘러가요. 그리고 태몽을 꾸고 며칠 안 돼서 숙빈 최씨한테 태기가 느껴집니다. 태기가 느껴져요. 그때서야 비로소 이 숙종의 마음의 의심과 불안을 다 이렇게 내려놨대요. 그리고 이제 달이 차서 드디어 아주 튼튼한 포동포동한 왕자를 낳게 됩니다. 이 왕자가 나중에 뒷날에 누가 된다? 영조가 되는 겁니다. 영조. 여러분 정조 알죠?
1: 네.
0: 정조의 아버지가 사도세자.
1: 네.
0: 사도세자 아버지가 영조잖아요. 예, 국사 시간 안 배웠어요? 예, 다 아시죠? 그래서 이제 영조, 후대의 영조가 되는 포동포동한 이제 왕자를 낳게 돼요. 왕자를 낳았으니까 100일 생명불공이 성공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역사 기록에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 용파스님을 만나가지고 용파스님한테 100일 기도 올려달라 뭐 이런 얘기는 야사처럼 전해 내려오지만 이제 그 용파 대사에게 숙종이 호를 내려줬다 이런 거는 분명히 기록에 있대요. 괜히 호를 내려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용파스님에게 뭐라고 호를 내려줬냐면 숙종이 현응이라고 내려줬대요. 근데 뜻이 뭐냐면 현자가 검을 형자에 응답하다 했대요. 응 있죠. 응하다. 응답하다. 응하다. 근데 현자가 검을 현자를 쓰지만 그 뜻이 자전을 보면 신묘하다, 신비롭다 그런 뜻이 있어요. 신묘하다, 신비롭다. 그러니까 기도를 올려서 신묘함에 그 기도 소원에 응답했다 해가지고 현응이라고 져준 거예요. 현응, 현, 그 신비로움에 이제 응답을 해줬다. 현응이라고 호를 져주고 그리고 무슨 명을 내리냐면 파계사를 중심으로 해서 파계사 사방 40리 안에 있는 곳에 세금을 걷어다가 어디다 줘라? 파계사에 줘라 라고 했대요. 사방 40리면 어마어마하게 세금을 많이 거치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으면 덥석 받았을지도 몰라. 와 로또다 막 이러면서. 근데 용파 이 현흥 용파 스님이 엄청 지혜로우신 분이잖아요.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하 저희는 그 세금이 필요 없습니다. 대신 따로 소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역대 왕실의 왕들의 위패를 파계사에 모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저희가 매일매일 그 돌아가신 왕들을 위해서 기도를 올리고 싶습니다. 극락왕생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그 숙종은 기분 나빠요, 좋아요. 좋죠. 자기 조상님들 기도 올려주겠다. 아까 용파대사 쿨하다. 아니, 오히려 내가 고마운데 어떻게 그런 것까지 해준다고 해서 허락을 해줬답니다. 역대 왕들의 위패 모시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왕의 허락을 받고 딱 이제 파계사에다가 그 역대 왕들의 위패를 모셨는데 이게 신의 한 수였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유생들 막 횡포를 불렸잖아요. 그런데 왕들의 위패를 모셔놓은 사찰에서 횡포 부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바로 한양행이죠.
1: 네?
0: 바로 지옥행이죠.
1: 네?
0: 그러니까 유생들이 이제 파계사에 와서는 횡포를 못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왕실의 보호를 받는 사찰이다 보니까 스님들의 함부로 불러서 일을 시킬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이제 부역에서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 뒤로 파계사 스님들이 오로지 수행에만 전념할 수가 있었대요. 이와 같은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다 다를까 이제 그러면 이 영조 이제 요 숙종의 아들인 뒷날에 영조가 되는 이 분은 결국 전생에 누구였다? 네, 농산 스님이었다는 거죠. 농산 스님이 원생으로 태어나게 된 거다. 근데 이 이야기가 불교설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1979년도에 그 파계사의 관세음보살상이 있대요. 오래된 관세음보살상이 있는데 관세음보살상을 새로 개금을 하게 됐대요. 그게 이제 많이 이제 오래되고 낡으니까 금치를 새로 하는 거거든요. 개금을 하면서 복장, 이제 부처님 배 불상 안에다가 뭐 이렇게 모셔놓잖아요. 네. 불상을 이렇게 꺼냈는데 불상 안에 영조가 살아생전에 직접 입었던 도포가 들어있더래요. 이거는 증명이 된 거예요. 역대 임금이 자기가 입었던 도포를 저기 복장화대에 넣는 경우가 흔하다 흔치 않다. 흔치가 않아요. 그래서 아 농산 스님이 백일기도라고 다음 생에 영조로 태어났다라는 불교설화에 한층 더 신빙성을 가져다주는 그런 어떤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그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 인터넷 찾아보면 그 영조가 입었던 도포도 이렇게 사진으로 아마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어쨌거나 이런 신비스러운 불교설화가 전해지고 있다. 근데 그 농산 스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내가 50년 동안 만건을 쓰게 되었구나 라는 말씀하셨다고 했죠. 그래서 이 영조가 31살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83세의 세상을 떠나요. 여태 조선왕 중에 가장 재위 기간이 길어요. 그래서 52년. 딱 50년에 맞춘 거죠. 52년. 그래서 정말 묘하구나.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 싹 이렇게 스쳐가는 게 있더라고요. 영조하고 사도세자가 사이가 엄청 안 좋았잖아요. 근데 이것도 분명히 전생에 어떤 서로 간의 업보 아니겠어요? 네. 네, 그래서 물론 지금 우리가 어떤 기록이나 책에서는 영조와 사도세자의 전생 업보 이야기는 찾을 수가 없지만 아마 머나먼 과거 전생에 영조, 농산 스님이죠? 농산 스님과 이 사도세자의 머나먼 과거 전생에 서로 어떤 악연이 있지 않았겠냐. 제가 한번 이런 망상을 떨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 어쨌거나 영조는 실제로 영조가 사도세자나 이런 문제 때문에 비정한 아버지 같은 느낌이 있지만 우리가 국사에서는 굉장히 백성들을 위한 훌륭한 정치를 많이 했고 분당 정치를 막기 위해서 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훌륭한 그런 정치가였다. 그래서 우리가 정조를 성군이라고 하잖아요. 네. 정조의 어떤 훌륭한 정치의 밑바탕이 영조가 털을 잘 닦아놨기 때문이다. 네. 또 이런 실제로 이런 학설이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와 같이 다음 생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원력에 의해서 태어나는 삶 이걸 뭐라고 부른다? 원생이라고 부른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음 생에 업생하지 말고 웬만하면 뭐해라? 원생해라. 근데 지금 수준으로는 될 것 같다 안 같다. 예, 아, 안 돼 안 돼. 어디 얼굴 보자. 아유 멀었다 멀었어. 예예. 예.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 알겠죠? 예.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어떤 사람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니나 잘해라 뭐 이럴 수 있어요? 예? 그런 분 안 계시죠? 예예예. 예, 예. 있구나. 자 어쨌거나 웃자가 한 말이었고요. 자. 이런 또 원생과 관계된 또 재미난 얘기가 조선시대 때 있습니다. 여러분 부산 아시죠?
1: 네.
0: 부산의 가장 유명한 사찰 중에 범어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범어사에 조선시대 때 낭백이라는 스님이 계셨답니다. 네. 이 낭백이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이 낭백 스님께서도 그 일찍 출가해서 열심히 수행을 하셨는데 이 부산에서 맨날 유생들에 의해서 탄압받고 항상 부역 때문에 스님들이 끌려나가서 일하느라 수행에 집중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움을 느낀 거예요. 그 아까 말한 파계사 용파 스님처럼. 그래서 남백 스님이 마음에 큰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 부처님 앞에서 다음과 같이 서원을 세웠답니다. 부처님 제가 빨리 죽게 해주십시오. 제가 빨리 죽어서 다음 생에 큰 권력자로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큰 권력을 가지고 태어나면 제가 요 우리 범어사의 스님들이 오로지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제가 힘을 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빨리 죽어서 다음 세상에 좋은 가문에 태어나서 제가 큰 벼슬을 얻도록 해주십시오라고 매일매일 기도를 올렸답니다. 아 대단한 거죠. 그러면서 이 낭백 스님이 기도만 올리면 복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든지 자기의 원이 성취되려면 복을 많이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복을 졌냐면 그 부산에 가면 동래라고 있어요. 그 동래에 오고 가는 길목에다가 샘을 하나 팠대요. 옛날에 우물 하나 파는 게 그렇게 힘들었대요. 힘들게 샘을 파서 오고 가는 행인들이 쉬었다가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샘물을 파고 그리고 그 근처에다가 밭을 개간했대요. 힘들게 밭을 개간해가지고 오고 가는

0: 사람들, 여행객들이 한테 무료로 보시로 그 밭에서 개가 난 밭에서 나오는 채소, 야채를 무보시로 다 이렇게 나눠줬답니다. 그리고 또 부산에 가면 기장이라고 있대요. 기장. 예, 다 아세요? 부산에서 오셨나? 기장에 올라가는 고갯길에 조그만 초가집을 쳐가지고 거기서 집신을 삼아서 그 골목 고개를 지나가는 여행객들한테 무료로 집신을 다 이렇게 나눠줬답니다. 이렇게 평생을 힘들게 힘들게 복을 짓고 매일매일 기도를 하면서 부처님 제가 빨리 죽게 해주십시오. 제가 빨리 죽으면 다음 세상에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큰 벼슬을 얻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범어사 스님들이 편안하게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크게 힘을 쓰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매일 기도를 올렸답니다. 이쯤 되면 이제 업생 원생 이제 원생이죠. 그 복을 짓고 기도를 하면서 다음 생을 계획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을 짓고 이제 그 기도를 하다가 드디어 어느 날 자신의 수명이 다했음을 딱 알게 됩니다. 이제 기도 많이 하다 보면 그런 게 딱 촉이 오나 봐요. 얼마 안 남았네 뭐 이렇게. 그래서 숲에 들어가셨답니다. 왜 숲에 들어가셨냐? 숲에 들어와서 굶주린 삼진승들한테 먹이를 주려고. 그 자기 몸을 마지막으로 보시하는 최고의 보시행이에요. 숲에 들어가서 내 몸뚱이라도 먹어서 배를 채워라 짐승들아 해서 산에 들어가서 고요하게 숨이 끊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그 경상도 감찰사에 순찰사에 조엄이라는 이름의 관리가 왔답니다. 조엄. 예, 조엄이라는 관리가 경상도 순찰사로 와서 그 동네 있죠. 동래군. 예, 그 부산에 있는 동래군에 이렇게 순찰을 왔대요. 근데 날씨가 너무 좋더래요.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여기 어디 경치 좋은 데가 있느냐. 아유, 요쪽 동네 저기 범어사라는 절이 있는데 경치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래 범어사 한번 가보자. 그 범어사에 다 이렇게 갔는데 고향에 온 듯한 느낌이 들더래요. 이제 눈치가 빠르신 분은 느껴지죠? 어디서 많이 와본 것 같은데? 이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데자뷰 현상이라고 있는데 아시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데자뷰. 예? 자, 그래서 고향이 온 것 같은 느낌에서 이제 법당에서 부처님한테 이렇게 절을 올리고 주지 스님이 멀리서 큰 이제 저 관리가 왔다니까 이렇게 모신 거예요. 이제 젊은 관리를 모신 뒤에 이렇게 차를 나누고 이런 대화를 하다가 그 주지 스님하고 이런 대화를 하다가 조엄이 그 관리가 조엄이라는 이름의 관리가 여기 뭐 힘든 일은 없습니까? 하니까 주지 스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절이 막 부역이 많아서 스님들이 수행하기도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막 하니까 갑자기 조엄이 가슴이 두근두근 뛰더래요. 막 가슴이 뛰더니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걸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스님들이 오로지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이러더래요. 깜짝 놀래가지고 주지 스님이 아 참 이상합니다. 사실 오늘 예전에 남백이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이 남백 스님께서 자기가 다음 세상에 죽어서 다음 세상에 태어나면 큰 벼슬 관리로 태어나서 이 범어사 스님들이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일을 다 해결해 주겠다고 항상 원력을 세웠는데 오늘이 남백 스님 제삿날입니다. 제삿날에 우리 젊은 관리가 오셔서 범어사 문제를 다 해결해 주겠다고 하니 혹시 남백 스님이 죽어서 이번 생에 우리 조엄이라는 관리로 오신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 조엄이라는 이 관리가 범어사 스님들이 수행하면 전념할 수 있도록 부역을 다 면제해줬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조엄이라는 관리가 항상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했는데 여러분 고구마 좋아하세요?
1: 네.
0: 일본에서 우리 굶주리는 백성들을 위해서 최초로 고구마를 수입해 오신 분이 누구다? 이 조엄입니다. 예, 그 고구마 하면 이제 조엄. 위인전에도 나와요. 고구마 할아버지 조엄 해가지고. 그래서 이 조엄이 평생토록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했고 그리고 불사를 굉장히 많이 행했답니다. 수많은 절을 다니면서 불사를 많이 행했고 그리고 한 번도 자기가 전생에 남백스님이었다는 말을 당신 입으로는 한 번도 내뱉은 적은 없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남백스님의 후신일 것이다. 남백스님의 원생으로 온걸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여기고 조엄을 남백 스님의 후신이다라는 그런 소문이 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범어사의 어상교라는 다리 밑에 비석들을 모아놓은 비석골이 있대요. 그 비석골에 조엄을 위한 비석을 따로 세워놨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설화에서는 그 남백 스님의 죽어서 후신으로 이 조엄이라는 이 선비가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그런 재미난 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업생과 원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업생은 내가 지은 업보대로 내가 좋든 싫든 다음 생을 받게 되는 거. 그리고 원생은 다음 생을 내 원력대로, 내 소원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모습대로 받는 거. 이게 바로 원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업생을 해야 될까요? 원생을 해야 될까요? 예,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고 복을 많이 지으시고 좋은 원력을 계속 심어 놓으면 반드시 다음 생에 원생을 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1: 네.
0: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1: 네.
0: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1: 무한 행복!

여러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복을 지어야 합니다. 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복 짓는 것 중에 최고의 방법이 바로 법공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교TV BTN에서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법공양 해주십시오. 방송포교 후원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 법공양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고 늘 고운 날 되소서.

믿음은 험한 바다를 능히 건너가나니 믿음은 마음을 다스리는 뱃사공이다. 부지런히 노력하여 괴로움을 없애고 지혜로써 피안에 도달하라. 믿음과 실천이 있는 사람과 해탈을 즐겨하는 사람은 모든 굴레에서 벗어날 것이다.

사람의 생각은 어디든지 갈 수 있다. 그러나 어디를 간다 하더라도 자신보다 소중한 것을 찾아낼 수는 없다. 또한 자신이 소중한 것을 아는 자는 다른 사람을 해쳐서는 안 된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이 참선법은 승속이 없습니다. 남녀가 없고 노소가 없습니다. 빈부와 귀천도 없고 유식무식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석강 국보 다혜선생님의 땅설법 법주 다혜입니다. 아, 지금 BTN에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같다.

더불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 오늘 또 이 시간을 좀 보람있게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삶이 좀 더 풍요롭고 행복하고 청량하기를 바라면서 안락국 태자경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락국 태자경에 있어가지고 저번 시간 제가 잠깐 정리를 좀 하고 오늘 주제로 이야기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땅설법은 참석대중의 근기에 따라서 가변적으로 설법을 합니다. 그래서 평생을 이제 시골 같은 곳에서는 이제 노보살님들 같은 경우는 너무나 착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저희가 뭐 다시 착하게 사세요 이런 말이 더 필요가 없죠. 그분들이 너무 잘 살았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절에 1년에 한 번 정도 옵니다. 그런데 경을 제가 강의할 시간이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안락국 태자경의 전체적인 일반적인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그 노보살님들이 아 오늘 재밌었어 행복했어 여기서 제가 마무리하면 되고 오늘은 방청객 여러분들이 대부분 우리나라에 대표하시는 큰 학덕을 지내신 교수님들 또 오늘 유명하신 작가님도 오시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땅설법을 하는데 오늘 수준을 좀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땅설법에 눈 대목이 있습니다. 그 눈이라는 것은 싹이라는 개념이에요. 움이라고도 하죠. 움 트다. 싹 트다. 그런 눈이 튼다. 이런 말을 하죠. 그 눈 대목에 있어서 경을 다 집어 넣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이번에 하는 안락국 태자경은 제가 눈 대목을 다 넣어서 하기 때문에 우리 노보살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기록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하는 것인 만큼 여러분들 다도 힘드시더라도 좀 어쩌면 앞으로 이런 걸 다시 볼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좀 신경 써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서천국에는 사라수 대왕이 살았답니다. 그 사라수 대왕의 부인은 원앙 부인이고 그분 같은 경우에는 부인이 408명이나 거느리고 있었고 400개에 되는 작은 제후의 나라를 거느리는 큰 왕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분입니다. 대승법을 믿고 수행에 전념해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때 법마라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광유 성인이 계셨대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500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계시더라. 이분이 광유 성인인데 이러한 제자들을 500명이나 거느리고 계시면서 대승의 교리를 설법하고 있더라. 그런데 어느 해가 되니까 이 광유 성인이 임정사란 절에 계시는데 그 절 마당에 꽃들이 다 시들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 꽃들은 어떤 꽃들인가 하니까 만나라꽃, 만수사꽃, 대만나라, 대만수사 같은 경우에는 법화경을 강설하는 꽃이 되겠고 하음법계하는 화엄경을 강설하는 꽃이 되겠고 영락하는 보살 영락 본업경을 강설하는 꽃입니다. 반야화 같은 경우에는 금강마하 반야를 강설하는 꽃이고 이래서 모든 중생들을 교화하는 꽃밭을 이 절 마당에 있는데 이 꽃들이 시들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광유 성인이 그분의 제자 중에서 상수 제자, 뛰어난 제자인 승렬 비구가 이분입니다. 이분에게 말씀을 하시죠. 승렬 비구야, 너가 뭡니까? 서천국의 사라수 대왕을 찾아가거라. 우리 법마라국에 이 꽃밭이 시들고 있으니까 거기에 물을 기를 8명의 궁녀를 보내달라고 사라수 대왕이 청을 하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그러자 승렬 비구가 사라수 대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원앙 부인하고 사라수 대왕이 나와서 8명의 궁녀를 보내줍니다. 그러자 이 8명의 궁녀가 여기 법마라국에 찾아옵니다. 법마라국에 와가지고 승렬 비구 따라와가지고 광유성인 앞에 왔죠. 그리고 나서 이분 8분이 매일 물을 깃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단정이라는 음을 해서 그래서 그 전단정이라는 것이 불교에서는 전단향 그 다음에 우물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전단향 같은 경우 불교에서 저녁 예불의 5분 향내에 해당되고 또 그 다음에 물 같은 경우는 새벽에 올린 다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다계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욕심, 탐심이죠, 그죠? 탐심, 그 다음에 화내는 진, 그 다음에 어리석음 치. 탐진치를 씻어내기 위해서 아침마다 부처님께 닭의 물을 올리는데, 탐진치를 치료하기 위해서 개정의 사막을 닦아야 된다. 그리고 개정의 사막을 닦는 것이 바로 발정도다. 그래서 새벽에 물을 부처님께 닭이 공양을 올리는 것은 발정도 수행을 독려하는 의미이다. 그리고 저녁에는 향을 올립니다. 향 공양인데 오분 향내라 한다. 그럼 우리가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지겨냥. 이거는 이제 불교에서 오분 법신. 부처님의 몸 자체는 이 다섯 가지 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개정해 역시 들어가죠. 팔정도입니다. 팔정도 수행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해탈향이죠. 개향, 정향, 해향, 그다음 해탈향이니까 해탈을 하게 되겠죠. 해탈은 뭡니까? 우리가 의장, 고장, 혹장을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다. 근데 우리가 이 해탈에만 머물게 된다면 우리가 소승에 지나지 않는다. 해탈 직연을 해서 해탈하고 봤더니 내 마음이 본래 청정함을 깨치고 다른 분들에게 회향하는 것이 해탈 직연향이다. 그래서 저녁에 그 뭡니까? 오분 향내를 올린다는 것이 저번 시간에 제가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닭이 물을 올리는 전단정이랑 우물에서 닭이 물을 올리는 그 과정 속에서 다공양이 됐죠. 물. 그다음에 향공양 됐죠. 나머지 바로 뭡니까? 과일공양, 등공양, 꽃공양, 쌀공양 네 가지 하니까 여섯 가지 육복공양이 됐다는 것이죠. 육복공양도 다 수행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에 공양을 올리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신라 시대부터 내려온 것이 육복공양의 전통이다. 그런 반면에 또 칠지공양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안 알려졌지만 서역이라든가 티벳 등지에서는 칠지공양이라 해서 이건 가르침의 공양입니다. 그이 공양법이 있고 그 다음에 금강정경에 문수사리보살 유가 공양의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팔보살이 나옵니다. 여덟 보살이 공양을 올리는데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하죠. 지금은 이제 이걸 중요도를 안 두는데 바로 다름 아니 비로자나 부처님이 만다라에 보면 가장 가운데 계시고 사방에 부처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동방에는 아촉불, 남방에는 보성여래불, 서방에는 무량수불, 북방에는 불공성취여래불이 돼서 여러분 뭐 신라 이런 데뭐 옛날 유효지 가면은 사방불이라고 아시죠? 부처님의 사방에 새긴 거 사방불. 그러한 사상이 바로 금강정경이나 만다라, 금강계 만다라, 태장계 만다라에 의해서 그런 어떤 조형이 됩니다. 이러한데 비로자나 부처님 전에 사방의 부처님들이 공양을 올리기 위해서 뭡니까? 사바라밀 보살을 출현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사방의 부처님 전에다가 네 분의 공양을 내립니다. 금강가 보살, 금강 무보살, 금강희보살, 금강만보살이 되겠습니다. 그럼 금강가보살은 노래, 노래로서 공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에서 노래 부르는 것은 당연한 공양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좀 이따 간창이 나와도 이게 훌륭한 공양이에요, 이게. 부처님 전에 음성 공양이죠. 일단 금강무보살은 뭡니까? 춤이죠. 그러면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저번에 안정사에서 화엄성주대제 했죠. 공양간에 가서 팔공양 보살을 올릴 때 금강가 보살을 할 때는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그럼 저희들이 오니까 도천수 대비가를 부르는 거죠. 향가 중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금강무보살 할 때는 뭡니까? 전령사와 무라다. 이런 무용을 올려야 되는 것이죠. 금강희보살은 뭡니까? 탈로름 같은 걸 합니다. 금강만보살은 매듭을 지어서 뜻을 드러내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방에 부처님이 또 화답을 해야 되겠죠. 금강화, 꽃공양을 올립니다. 금강등공양 올립니다. 그 다음에 금강향의 공양을 올려요. 금강도향. 그래서 향과 도향은 이제 같은 부류를 보고. 그래서 네 보살이 출현시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에 영산제라는 불교 의례가 있는데 그때 할향, 할화, 할등만 있지 나머지 뭐 할과라든가 이런 게 없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여기에서 유래됐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연구하신 분들 이런 걸좀잘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할

할향 할등 할화가 바로 뭡니까? 금강정경 육아 문수사리보살 공양의계법에 의해서 사보살이 출현함으로써 생긴 바로 이제 공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번에 할화에 대해서는 저번 스님이 나와갖고 범패를 하고 신도가 나비춤을 췄다 그죠? 그때 자 그래가지고 제가 칠지 언제 그 뭡니까 공양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칠지 공양은 일곱 가지 공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제 그 음식물이라든가 유형의 공양만 자꾸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칠지 공양은 뭐냐면은 경건한 마음으로서 신밀, 의밀, 구밀이라고 해요. 그래서 불교의 어떤 기도를 할 때는 몸짓을 해야 돼. 신밀. 구밀은 입을 말을 해야 돼. 의밀은 마음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신구의 삼미를 갖추어서 뭡니까? 삼보전에 절을 올리는 거예요. 이게 귀의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공양입니다. 두 번째는 실제 공양물. 아까 뭐 과일이나 의복 같은 것들과 더불어서 마음으로 내가 이제 지성껏 하는 그 공양물을 삼보전에 올리는 거.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언제 적부터인지 모르지만 전생이든 금생이든 간에 내가 지은 죄업을 진실로 참여하는 것이 공양입니다. 세 번째 공양이에요. 그 다음에 나서 뭐냐니까 부처님이 되든 우리 주변에 뭐 스님이 되든 스승이 되든 그분들이 쌓아서 뭐니까 주시는 거 공덕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교수님들이 강의하는데 많은 걸 가지고 공부를 하고 오셔가지고 하시니까 학생들은 그냥 앉아서 뭡니까 공짜로 거저 먹는 거라 이게 그걸 다 뒤지지 않고. 그러면 그걸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이게 수의해야 됩니다. 그거를. 그래서 어쨌든 간에 스승이라든가 깨친이로부터 가르침을 내가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이것도 뭐 공양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열반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청하는 마음. 그것도 또 공양입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부처님께서 항상 설법을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 그것이 바로 여섯 번째 공양이 되겠습니다. 내가 뭐 일곱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내가 깨달은 공덕을 다른 사람을 회양하고 다른 분들 역시 이 나의 깨달음에 가마를 입어서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런 서원을 세워야 되는 거죠. 나만 행복하기를 바라면 안 되잖아요. 베풀 줄 아는 마음. 그게 진정한 마지막 이제 단계거든. 그래서 일곱 가지의 공양이 바로 칠지 공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팔길상 공양이 있습니다. 여덟 가지 길한 문양을 가진 공양이란 뜻이죠. 그럼 팔길상 중에서 연꽃이 있습니다. 연꽃은 고결함을 나타내는 공양입니다. 고결함. 그 다음에 세상을 다 덮는다 그래서 보계라고 했어. 천층 보계. 저기 보면 저 위에 같은 거 보계입니다. 문양이. 그래서 이 세상을 모두 덮는다. 무엇으로? 부처님의 가르침과 자비 덕화로서. 그 다음에서 묘한 음악을 드러내는 데서 나가가 알죠. 소라 고동으로 만든 악기. 대치타 같은 거 할 때 보면 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묘한 음악을 드러내고 중생을 교화해서 하나로 운집한 데서 보산을 해서 우산 같은 걸 듭니다. 불교에서. 그 다음에 나서 윤회한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매듭을 만들어서 올립니다. 그게. 그리고, 번영의 의미로 물고기를 이제 올리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김수로 왕릉이라든가 뭐 김해 지역 같으면 물고기 문양이 많죠. 이거 불교에서 번영을 드러냅니다. 확산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생사를 벗어나는 해탈의 의미로 병을 이렇게 드러내고 그다음에 나서 부처님의 법을 드러내서 법륜 팔정도를 돌리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팔길상 공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공양을 살펴봤는데 여기에서 원점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 여덟 명의 궁녀가 전단정에서 물을 퍼올리는 것 자체가 뭡니까? 다름 아닌 팔정도 수행을 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팔정도 수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행자 응전필경

상벌 오른쪽 오른쪽 오시고 자 그래서 우리 혼자만 수행에 정진해서 필경사무만 하면 안 되고 자 우리 같이 오신 여러분들 한 번씩 모시고 나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행 정진 필경 상벌.

0: 성불 돌아서시고 수행정진 필경성불 수고하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이제 뭐냐 하면은 이 여덟 궁녀가 와서 전단지에게 물을 끼는 의미가 이러한 의미가 있다는 걸 살펴봤다 그죠. 어떻게 되냐면은 승렬비구가 그러다 보니까 또 가뭄이 들었는데 다름 아닌 이 절의 법도가 무너지다 보니까 계속 가뭄이 듭니다. 그 의미는 또 한참 해야 돼. 우리가 뭐냐 부처님의 가르침의 꽃 자체는 우리가 계행을 잘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집안에 어른이 있어야 되는 거라 이게. 그러는데 여기에 그런 계행이 철저하고 수행을 많이 한 분이 안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나라 해서 절에 법도를 총괄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으로서는 서천국의 사라스 대왕이 적합하다 해서 사라스 대왕에게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새로 이야기가 나가기 전에 제가 뭐냐면은 강강을 하실 선생님을 한 분 청했어요. 다름이 아니고 우리 불교에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 한글이 창제되고 가장 먼저 뭡니까? 불경 한역화 사업을 한 데 대한 의미. 또 그 책에 안락국 태자경이 실린 데 대해서 그 의의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박혜진 작가님을 제가 청해가지고 설법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혜진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훈민정음을 연구하신 분이시고 월인청강지곡 훈민정음으로 불경을 노래하다라든가 이에 많은 어떤 그 뭡니까 책을 집필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귀하게 모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핸드폰을 한번 여러분들 다 열어보시면 아으이로 해서 안 되는 문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아으이가 삼재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우리 교과서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훈민정음을 창제할 때 세종대왕을 도와서 혁혁하게 기여했던 스님이 불교계에서 그래서 제가 불교와 훈민정음이 과연 어떻게 훈민정음의 역사 속으로 녹아들어 있는가를 20년 넘게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해각존자 신미대사께서 보시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용감수경이라는 책인데 그것은 대장경을 읽어내는 자전이었습니다. 그 원나라 시대 때 만들어져 있는 거기는 또 묘한 얘기가 있습니다. 삼재가 뭐냐? 불법승이다.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삼재가 한 걸음 더 확대해 보면 불법승이란 얘기입니다. 좀 전에 우리 이 땅설법 하신 스님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꼬박 600년이 지났습니다. 1443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해 공교롭게도 세종께서는 훈민정음을 만드시고 나서 3년에 보안공사를 거쳤고 그해 소원왕후 심씨께서 돌아가십니다. 이 세종께서 소원왕후의 죽음을 훈민정음의 보급과 확산에 절묘하게 활용하신 그 첫 번째 사례가 석보상절입니다. 부처님의 일대기를 나셔서 쿠시나가르에서 인멸에 드실 때까지의 전 과정을 24권의 석보상절이라는 것으로 산문입니다. 그리고 먼저 완성을 해뒀는데 제가 추적해 보니까 그때 세종께서는 소원왕후 국상 중에 경복궁에 안 계세요. 어디에 나와 계시냐면 지금 우리 그 인왕산 자락에 있는 수성동 계곡의 수양대군 집으로 나오십니다. 궁궐 쳐다보기도 싫고 들어가기도 싫고 당신과 팔남 2년을 둔 당신의 부인의 죽음 바깥으로는 들어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계셔가지고 나와 계시는데 이때 그 해각존자 신미대사의 동생인 괴 김수원 선생이 경복궁으로 출근을 하지 않고 수양대군 집으로 출근을 합니다. 세종대왕의 옆 자리에 방을 하나 마련해 두고 천함을 전국에서 부처님의 불경을 천함을 메시고 와서 분류 작업을 해서 한문본을 먼저 만들어 두고 그리고 나서 훈민정음으로 다시 언해를 한 것이 석보상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읽고 지금 우리가 국정교과서에서 국어교과서에서 배운 것은 세종대왕께서 월인청강지곡을 만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헌에는 세종께서 함께 기숙을 하시면서 괴 김수원 선생이 늦잠을 자면 아침에 깨워서까지 읽으면서 만든 노래가 월인청강지곡입니다. 지금 월인청강지곡은 상곤만이 남아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용비어창과 나라말싸미 하고 그 다음에 뿌리 깊은 나무 바람의 아니멜세가 몇 곡이나 됩니까? 190여 곡밖에 안 됩니다. 근데 월인청강지곡은 583수라는 장편 노래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부타 차리타라고 하는 불수행찬이라고 하는 아슈바사 고사가 쓴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세종께서 기획한 우리의 불전으로 훈민정음으로 대장경을 축소 요약한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종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1459년도 56년부터 작업이 시작됩니다. 세종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세조가 집권하고 난 뒤에 월인 석보라는 월인청강지곡의 월인과 석보상절의 석보를 따서 원인석보라는 책으로 다시 편집을 합니다. 그때는 25권이 되는데 좀 전에 우리 땅설법 스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안락국 태자전입니다. 경이 아니고 태자전은 고려시대 때부터 우리나라에서 자생되어 만든 경전입니다. 외국인 없습니다. 그 경전이 원인석보 권팔로 들어옵니다. 권팔로 들어온 것은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시면 홍길동전이 훈민정음으로 만든 최초의 소설이 아니라 저는 이 안락국 태자경이 훈민정음으로 정리해서 만든 최초의 우리나라 단편 소설 지금 한강 작가가 한글로 노벨 평화상을 그 여성이 받는 18번째의 획기적인 일을 만들어 둔 진짜 그 이 우주의 기운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주까지는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훈민정음을 만들고 나서 600년이 지난 뒤에 한글로 노벨 문학상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죠. 우리 지금 땅설법 또한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함께하고 불법승이 함께하는 이 문자를 가지고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공양을 음성 공양을 부처에게 올릴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K문화 많이 가질 수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원왕 부인은 관세음보살의 현신이라고도 하는데 제가 그 안락국 태자경에 나오는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 이제 BTN이 전 세계를 주름 담는 이 시국에 한번 보세요. 제가 이 목소리 좀 잠겼습니다만 그 여기엔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애환도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없이 그 아름다움과 아름다움이 지나간 것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작별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작별한 뒤에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리는 그 메시지가 분명하게 이 노래 속에 들어있습니다. 노래 가사 말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나중에 우리 땅절법 스님께서 저 소리를 타고 세상 속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면 저는 더없이 그 또 다른 세상이 열리라 생각합니다. 노래 가사 한번 읽어볼게요. 꿈이 아니면 어느 길에서 다시 만나리. 알고 가는 이도 끊어진 이런 험한 길에 누구를 보려고 울려 왔느냐. 구령 꿈다. 꿈길 아니면 어느 길에서 다시 만나리. 원앙 부인 사라수와 함께 선을 닦으면 이익을 닦으리라. 왕에게 일러드리니 궁궐에 계실 땐 허름한 옷도 배고픔도 없었는데 왕생계 외우면 헌 옷도 아물고 고픈 배도 부르리라. 지난 날 내 어머니 너와 헤어져 눈물로 살고 있는데 오늘날 내 아버지 너를 보내는 슬픔의 노래 부르는 대자비 원앙생 공덕 닦은 이 몸이 정각하는 날 마주보리라. 여기에서 꿈이 아니면 어느 길에서 다시 만나리. 이건 21세기에도 만들 수 없는 가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노래가 세종께서 오린천강 지곡을 만들고 지금 우리 경복궁 강령전 올대에서 박연 선생이 만든 관현악곡에 올려서 노래를 듣고 우셨어요. 그리고 나서 세조 또한 그 같은 강령전에서 왕의 절에서 노래를 듣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 원앙생가의 그 마지막 귀절이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극락세계의 연꽃으로 피어나게 하소서. 구령꿈입니다. 꿈이 아니면 어느 길에서 다시 만나리. 사라수 왕은 아미타열에 원앙 부인은 관세음 보살 안락국인은 대세지 보살 나와 남이 함께 정각을 이루게 해 주소서. 부처님의 일대기에 모든 핵심적인 것들을 원앙생 원앙생이라는 개송을 통해서 이 노래 속에다가 집약시켜 두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이 땅설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땅의 소리가 인간의 소리이고 인간의 소리가 땅과 합쳐서 하늘로 올리는 다음 없는 음성 공양이라고 할 때 저는 이 음성 공양이 관세음이라고 하는 보세요. 관세음을 한자로 풀면 볼 관자 세상 세자 소리 음자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보는 보살이 어디 있습니까? 훈민정음에서 특히나 불교에서 여성분들을 보살이라고 부릅니다. 옛부터 평등 세상을 열어둔 노래가 이 안락국 대장경 속에 있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세종께서 훈민정음과 세권의 책을 세종이 만든 최고의 저서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훈민정음이고 두 번째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인 농사직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악학괴범입니다. 노래입니다. 노래를 제대로 되면 슬퍼도 부르고 즐거워도 부르는 이 노래가 바른 소리로서 세상 속에 퍼질 때 죽음의 고통, 극한의 고통까지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그 생각을 지금까지도 600년 전에 생각하셨던 것. 한마디로 이름은 뭐냐? 생생지락. 이 즐거울 락자가 음악에도 락이 들어있습니다만은 날마다 즐거운 삶을 살아라. 이것이 세종께서 가지고 있었던 국정철학이었고 그 국정철학이 훈민정음 안으로 녹아들었고 그 훈민정음 안으로 녹아들었던 그 생각들이 안락국 태자경을 타고 오늘 지금 여기 이 땅설법 속으로 밀려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것은. 이건 부처님의 다음 없는 자비고 부처님께서 마지막 꾸시나가르에서 열반에 드시기 전에 그 강을 넘어오면서 하나나 내 목이 마르다 물 좀 떠다오. 물을 잡수고 나서 마지막으로 만긴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나나 깨어리지 마라.
게으르지 마라. 나는 게으르지 마라.

0: 깨지 않음으로 정각을 이루었다. 이 그 정각이라는 것이 알라국 태자의 소리와 같이 흐를 수 있다면 저는 앞으로 이 땅설법이 이 땅에 우리는 대륙입니다. 잘라진 섬이 아니고 이 대륙의 소리가 고구려 공무도화가부터 고구려 동동부터 시작을 해서 그 백제 정읍사를 통해서 고려가를 타고 조선으로 흘러와서 지금까지도 같이 흐르고 있는 그 바탕을 적어둘 수 있었고 표현할 수 있었고 소리로 표현할 수 있는 훈민정음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거듭 땅설법은 천지인이기도 하지만 불법승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법석이 이 소리마당이 미래로 가는 또 다른 연꽃을 피우는 소리마당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부처님의 세상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또 다른 무지개를 보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무지개가 원어가 무지개입니다. 물을 쥐고 있는 형상이어서 리얼이 탈락이 됐어요. 늘 가지고 있는 고통이 이 땅의 고통이 아니라 함께 나누면 즐거움일 수 있는 것을 이 음성 공양과 소리 공양을 통해서 세상 속으로 확산될 수 있다면 그 무지개가 세상에 놓는 디딤돌이 되고 다리가 되리라 생각을 갖습니다. 다시 한번 땅설법 스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1: 박혜진 작가님께서 좋은 말씀해서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광주 생일 생일보기 보고 야, 너 다시 가서 사라스 대왕 보고 당신이 직접 와가지고 한번 물을 길러봐라. 임정사의 뭡니까? 유나가 되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까 승열비구가 어떻게 합니까? 사라스 대왕을 찾아갑니다. 가가지고 대왕이시여 당신이 보낸 8명의 궁녀가 임정사에 와서 물을 잘 기르고 수영을 하고 있는데 광유선님께서 하시는 말씀 당신이 유나가 되어서 우리 임정사에 와서 물을 직접 길러서 수행을 해보라 하신다. 그리고 불교는 자수신앙입니다. 타수신앙이 아니고 뭐든지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교수님들이 아무리 잘 가르쳐도 본인이 안 하면 뭡니까?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불교는 자수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광유선 사라지 대왕이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났더니 아 내가 원래 출가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수행을 하고 싶었는데 마침 좋은 기회다. 그러니까 내가 출가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놓고 나서 왕위를 물려주고 내일이면 떠나가야 돼. 그러다 보니까 저녁이 됐습니다. 조경에게 방에 들어 이경에게 땅도를 아이네 부인의 손을 잡고 잠을 걸청하건만은

넘어가네. 삼경을 넘어가도 다니기가 아니 왔어. 대궐 침대에 올라나 보이네. 밤하늘에 은하수는 요도하게도 흘러나가고 북도 칠성 꼬리

나.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사라스 대왕이 이제 떠나가려고 하니까 사라스 대왕이 뭡니까? 아, 저녁이 됐는데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부인하고 밤에 들어가 잠을 초경에 잘라니까 잠이 안 옵니다. 이경이 돼 이부자리 펴고 마누라 손을 잡고 누웠는데 잠이 안 와. 그러니까 또 밖에 나갑니다. 나갔더니 삼경인데도 잠이 안 오니 그때 안에 들어와가지고 의관을 갖추는데 뭡니까? 옷에는 5조 곤룡포가 있고 7조령의 곤룡포가 있습니다. 왕이나 황제나에 따라서 용의 발톱의 수에 따라서 나눕니다. 그럼 4조는 세자라 그러죠. 5조는 왕이라 그러고 7조는 황제라 그럽니다. 그래서 곤룡포를 입으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허리에는 옥대를 두르고 녹피에 사슴 가죽으로 신을 신으시고 머리에는 구류 면류관. 면류관은 뭡니까? 구류라면 구슬이 9개 달렸다 소리예요. 그걸 쓰고 나와가지고 종묘 만조상을 모신 곳, 선대왕을 모신 곳에 가서 배아를 하고 하식을 하고 사직은 뭡니까? 토지 곡식의 신이죠. 이 나라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지켜주는 사직. 사직에 가서 하직을 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정전에 가서 만조 백관들에게 하직을 합니다. 그때 멀리서 뭡니까? 한림원. 옛날에는 한림원에 학사들이 있었대요. 그러는데 한림원 학사들이 소리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한림별곡이라고 얘기를 하죠. 한림별곡이라고 얘기하는데 8수가 우리나라에는 현재 남아있고 그게 대체로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에 있던 그 또 뭐 저 중국이라든가 또 문집이라든가 뭐 기타 여러 가지 도구들에 대해서 야, 이거 너무 장엄하다. 이 경계가 어떠한가. 이런 찬탄한 얘기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리는 몸이 건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스님이 잘 하지도 못하는 게 있어서 서가지고 하네 이러지 말고 좀 들어보시오. 당한소 장로자

잘 못했어요. 나한테 이런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라스 대왕이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이 세상 일들이 다 무상하더라. 그 다음 나서 400개의 제후궁의 제후들이 다 나와서 왕위 관으로 송별을 합니다.

피자전 혹은 알락국전이라고 하는 제목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무가에서는 이공 봄풀이라든가 악양국 왕자 노래 뭐 이런 제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자신을 사랑하거든 모름지기 삼가 자기를 지켜라. 지혜로운 사람은 하루 가운데 적어도 한 번쯤은 자기를 살핀다.

0: 사랑은 고뇌의 시작이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우리의 생명력 속에 잠재해 있는 영원성의 개화 현상이다.
1: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 연구단 연구원 자홍 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 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대상은 설사 그가 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두 평등하다. 사랑에는 차별이 없기 때문이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날 부려 언신 불제자여 부처님이 해탈세계 이룬 것은 오랜 거불 목손 바쳐 수행하신 까닭이요 중생들이 생과 사의 고해 속에 윤회함은 끝이 없는 저 세상의 탐욕심을 낸 탓이니

불제자라. 호히 옷이 아껴봐도 몸은 끝내 죽어가니 손과 발이 얼어와도 불생각을 하에 말고 간절한 신심으로 더욱더욱 정진하여 생사윤에 벗어나서 모든 중생 제도하라.

불국토에 쉽게 가며 배운 것이 많다 해도 실천행위 없는 이는 불국토로 안내해도 가지 않는 사람이라. 배고프면 먹을 줄은 사람마다 알면서도 어리석고 어두운 마음 고칠 생각 전혀 없네.

평생은 의의할고 사람 몸을 받는 것이 어렵고도 어려운데 한평생을 수행 않고 용락만을 탐차가며 부처님 법 만나기가 더욱더욱 어려우니 하루속히 정진하여 생사윤회에 벗어나라. 끝이 없는 옛날부터 오늘날에 이르도록 부모 인연 맺은 네가 한이 없이 많은지라.

고고의 답도다. 부처님도 옛날에는 우리 같은 범부인 걸 청정한 보리심과 광대한 원력으로 설산에서 정진 끝에 마음 개처 성불하여 생사윤회 벗어나서 해탈인이 되었나니 지극한 신심으로 뜻을 세워 수행하면 누구든지 성불한다 부처님은 말씀했네.

생각을 한 곳에 모아 욕심이 동하게 하지 말고 뜨거운 쇳덩이를 입에 머금고 목이 타는 괴로움을 스스로 만들지 말라.

성내는 마음은 맹렬한 불길보다 더한 것이니 마땅히 항상 막고 지켜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0: 순서를 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1: 어떡하면 반음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2: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수리 수리 마하 수리 불국사로 고고.
3: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4: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5: 모량리의 대성이란 아이가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4: 괴이한 일이군. 일주인이 신하도록 손을 펴지 않으니.
6: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2: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0: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은 불자들의 방송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부처님 법을 받아 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송 포교사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남해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2: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념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1: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기도 동안 선빵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관음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

0: 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선일관음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국의 왕사성 기수거 도건에서 득이 높은 비구 38,000명가

하나님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 마침내 마른 뼈 한 무더기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선조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여러 제자들 가운데 해안한다 존자가 부처님께 사지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승이시고

예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의 상수제자요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이치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 한무득이 벼들은 전생에 나의 조상이었을 것이고 또 나의 부모도 되었을 것이므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아난

아버지여, 만일 여자의 뼈라면 금고 가벼울 것이니라. 아난다가 부처님께 사리여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남자와 여자가 살아 있으니

하여금 남녀의 배를 분명하라 하시나이까 안 한다여 만일 남자라면 세상에

것이고 만일 여자라면 아기를 한번 낳을 적에서 말세대에 피를 흘리고 여덟 섬 말에 젖을 먹여야 하므로 뼈가 굶고 가벼울 것이니라.

국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러시되 자세히 듣고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 출산하기까지 10달 동안 그거야.

마치 불끝에 묻힌 이슬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낮이 되면 없어지던 새벽에는 비가 모였다 오후에는 흩어져 버리나니라. 둘째 달에는 잘 끓인 우유죽이 한 방울 떨어진 것 같나니라. 셋째 달에는 흡사 엉긴 피와 같고 넷째 달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달에는 어머님의 속에서 다섯 부분이 노포가 생기나니 노포란 머리가 1포요 두 팔꿈치가 3포가 되고 두 무릎까지 5포가 되느니라. 어머니가 수태한 지 여섯째 달에는 어머니 배 속에서 여섯 전기가

속에서 360마디와 84,000 들구멍이 생기나니라. 여덟째 달에는 떡까지 해가 생기나니 아홉 구멍이

내게 효도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두 손으로 모으고 나오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지만 만일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어머니의 태를 깨뜨리긴 하다. 어디기도 하여 어머니로 하여금 청개의 칼로 찌르는 듯 만개의 창으로 가슴을 두시는 듯하게 하나님이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혼입 찰찰월룡 십주구만 5048자 일승은교 나무대방광불화엄경

미음 시방세계 무불연 고령 동생이 무이 문화명자면 삼도 견하 형자 득의 달 여시교와 항사급 필경무부 급중생 시외 대중 각복이 선망 부모 왕극락 현존 사친 수여해 법계 온 이고취 산문 숙정 절비오 산의 재앙 영소멸 토지 철룡 호삼보 산신 국사 보정상 준동 함정 등피한 세세상행 보살도

나무 대륜 보살 마하살 나무 관자재 보살 마하살 나무 정치 보살 마살 나무 만월 보살 마

평안해진의 청정한 도량의 개송 온 도량이 정정하여 티끌 없으니 삼보 철룡 이 도량에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 진언에 없나니 대자 대비 베푸시어 가오하소소 죄업을 니으치는 계송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애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업 참회합니다. 열두 부처님을 칭명하여 듣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는 가지 참회법 나무 참제업장 보성장을 오광왕 하렴조불 일체 향화자재 여광불 백어 항하사 결정불 진이덕불 금강명각소복해산불 포광월전 묘음존황불 환희장 만이보적불 무진향 승황불 사자월불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탐욕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성냄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풀이 다 버리던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한 참

제주의 개송춘 제주는 모든 공덕보고이여라고 요한 마음으로 항상 외우면 이 세상 온갖 재난 침범 못하리

이는 이는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리라. 나무 칠구집을 못해 준 제보살 나무 칠구집 불못해 준제보살 나무 칠구집을 못해 준제보살 법계를 맑게 하는 진언 옴남 옴남 옴남 몸을 보호하는 진언 옴치림 옴치림 오치림 관세음 보살님의 본마음을 보여주는 미묘한

보리심에 항상 머물며 열정코 극락세계 가서 태어남이 다 부처님을 칭견하옵고 온 세계 모든 국토 몸

별도를 이루리다. 제가 이제 삼보님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괜히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따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지에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천년의 역사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한 도솔산 선운사. 천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전주 도심으로 향합니다. 선운사 도심 포교당은 도심 속 지친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닿을 수 있도록 건립되며 포교당에 모셔질 삼세부를 모연합니다.
2: 부처님 법 전합시다는 이 시대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운사 대중 모두는 깊은 신심과 바른 공덕의 자세로 불법 홍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여러분의 신심 하나하나가 모여 부처님의 큰 뜻을 이룹니다. 천년의 지혜와 빛을 담을 선운사 전주도심 포교당 건립과 삼세불 모연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3: 학정동 대원사 현정입니다. 사람에게는 내면에 보이지 않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를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보여주는가 하는 것은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남에게 섭섭했던 일은 좀처럼 잊혀지지 않는데 남에게 고마웠던 일은 슬그머니 잊혀지곤 합니다. 반대로 내가 남에게 무언가를 베풀었던 일은 오래도록 기억하면서 남에게

저를 썼던 일은 쉽사리 써버리곤 하지요. 타인에게 도움을 받거나 은혜를 입은 일은 오래 기억하고 남에 대한 원망과 상처는 빨리 잊어버린다면 삶이 훨씬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십시다.

0: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아는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아는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락왕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의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그때 무진의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의 옷을 벗어매고 공손히 합장하고 부처님을 향하여 여쭈었다.
1: 세존이시여, 관세음 보살님은 무슨 인연으로 이름을 관세음이라 하나이까?
0: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2: 선남자여, 만일 한량없는 백천만억 중생이 모든 괴로움을 받을 적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관세음보살께서 그 음성을 관찰하고 모두 해탈을 얻게 하느니라. 만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니는 사람은 혹 큰 화재를 당하더라도 불이 능히 그 사람을 태우지 못하나니 이는 관세음보살의 위실력 때문이니라. 만일 큰 물에 떠내려가게 되더라도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면 곧 얕은 곳에 이를 것이며 만일 백천만억 중생이 금, 은, 유리, 자거, 만호, 산호

호박 진주 등 보배를 구하려고 큰 바다에 들어갔다가 가령 폭풍을 만나 그 배가 나찰들의 나라에 잡혔을지라도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이가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나찰의 환란을 벗어나게 되나니 이런 인연으로

0: 하와 나찰이 와서 사람을 괴롭게 할지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저 모든 악귀들이 감히 악한 눈으로 쳐다보지도 못하거늘 하물며 어찌 해칠 수가 있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죄가 있거나 죄가 없거나 수갑을 차고 칼을 쓰고 몸이 쇠사슬에 묶이었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모두 부서지고 끊어져서 벗어나게 될 것이며, 만일 삼천대천국토에 도적이 가득 찼는데 한 주인이 여러 상인을 데리고 값진 보배를 가지고 험한 길을 지나갈 때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착한 이들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시오. 이 보살님은 능히 중생들의 두려움을 없애주시니 그대들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이 도적들의 난을 벗어나게 되리라 하자 여러 상인들이 이 말을 듣고 다 함께 소리를 내어 나무 관세음보살하고 그 이름을 부르면 곧 벗어나게 되느니라. 무진하여 관세음보살 마살의 위엄과 실력이 이렇게 크느니라. 만일 어떤 중생이 음력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공경히 생각하고 부르면 문득 음력을 여의게 될 것이며, 만일 성내는 마음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문득 성내는 마음을 여의게 되고, 만일 어리석은 마음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문득 어리석음을 여의게 되느니라.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은 이렇게 큰 위실력이 있어 이롭게 하는 일이 많으므로 중생들은 항상 마음으로 생각할지니라. 또 만일 어떤 여인이 아들을 낳기 위하여 관세음보살께 예배하고 공양하면 문득 복덕과 지혜를 갖춘 아들을 낳을 것이며, 혹은 딸을 낳고자 원하면 곧 단정하고 어여쁜 딸을 낳게 되리니 전생에 복덕을 심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랑하고 공경할 것이니라.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이 이와 같은 힘이 있느니라. 만일 어떤 중생이 관세음보살께 공경하고 예배하면 그 복이 헛되지 않을 것이니, 그러므로 중생들은 모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닐지니라. 무진하여 어떤 사람이 62억 항아의 모래수처럼 많은 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또 몸이 닿도록 음식과 의복과 침구와 의약으로 공양한다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선남자 선여인의 공덕이 많겠느냐?
1: 무진의 보살이 대답하기를
2: 매우 많겠나이다 세존이시여.
0: 만일 어떤 사람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한때만이라도 예배하고 공양하면 이 두 사람의 복이 같고 다름이 없어서 백천만억급에 이르러도 다함이 없을 것이니라.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면 이와 같이 한량없고 끝이 없는 복덕의 이익을 얻느니라.
1: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어 말씀 올리기를
2: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이 어떻게 이 사바세계를 다니며 어떤 중생을 위하여 법을 말하며 방편의 힘은 어떠하나이까?
1: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0: 선남자여, 만일 어떤 나라 중생을 부처님의 몸으로 제도시킬 자이면 관세음보살이 곧 부처님의 몸으로 나타내어 설법하며, 벽지불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벽지불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성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성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범천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범천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제석천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제석천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자제천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대자제천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이에게는 대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천대장군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이에게는 천대장군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비사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비사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소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소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장자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0: 장자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거사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거사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재상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재상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바라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바라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장자, 거사, 재상, 바라문의 부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그 부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동남 북녀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동남 동녀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킨나라, 마후라가 사람, 사람 아닌 이들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다 그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직금강신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직금강신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느니 우진하여 관세음보살이 이와 같은 공덕을 성취하여 가지가지 형상으로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나니 그러므로 너희들은 마땅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관세음보살께 공양해야 하느니라. 관세음보살 마하살은 두렵고 위급한 때에 두려운 일을 없애주시니 그러므로 이 사바세계에서 모두 그를 이름하여 두려움을 없애주는 분이라 이름하느니라.
1: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2: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관세음보살님께 공양하겠나이다
1: 하고 몸에 걸었던 백천금이나 되는 진주보배 구슬인 영락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2: 어지신이시여, 법으로 보시하는 이 진보 영락을 받으옵소서.
1: 그때 관세음보살이 이것을 받지 않으므로 무진의 보살이 다시 관세음보살님께 사례었다.
2: 어지신이시여, 저희들을 어여삐 여기시어 이 영락을 받아주소서.
1: 그때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께 말씀하셨다.
0: 마땅히 무진의 보살과 사부대중과 천룡야차와 건달바, 아수라와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와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들을 불쌍히 여겨 그 영락을 받으라.
1: 그때 관세음보살이 모든 사부대중과 하늘, 용, 인, 비인을 어여삐 여겨서 그 영락을 받아 두 몫으로 나누어 한 몫은 석가모니 부처님께 공양하고 한 몫은 다보 부처님 탑에 바치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0: 무진어야,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이 자유자재한 신통의 힘이 있어 능히 사바세계에 다니느니라.
1: 그때 무진의 보살이 개송으로 여쭈었다.
2: 묘한 상호 갖추신 세존이시여, 이제 다시 저희가 여쭙나니 불자들이 어떤 인연으로서 관세음보살이라 하나이까?
1: 묘한 상호를 갖추신 부처님께 없어 개송으로 무진이에게 대답하시되,
0: 그대는 이제 잘 들으라. 관음의 높은 덕은 곳곳마다 두루 응하느니라. 큰 서원 바다같이 깊고 깊어서 헤아릴 수 없는 여러 겁을 지내면서 천만억 부처님을 두루 섬기며 청정한 큰 서원을 세웠느니라. 내 이제 그대에게 알기 쉽게 말하노니 그 이름을 듣거나 그 모습을 보는 이가 지극한 마음으로 깊이 섬기면 모든 세상 괴로움 소멸하리라. 어떤 이가 해치려는 생각을 품고 불구덩에 밀어서 떨어뜨려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불구덩을 못으로 변하게 하고 큰 바다에 빠져서 떠내려갈 때 용과 고기 귀신의 난을 만나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은 파도를 잠재워 안옹케 하네. 수미산 봉우리에서 있을 때 어떤 이가 밀어서 떨어뜨려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해와 같이 옹에 떠 있게 하고 흉악한 사람에게 쫓겨가다가 금강산 험한 곳에 떨어져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능히 털끝 하나 다치지 않느니라. 원수나 도적에게 둘러싸여 당할지라도 제각기 칼을 들고 해치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그들에게 자비한 마음 생기게 하고 어쩌다가 국법을 어겨 형벌을 받아 죽게 되어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칼날

0: 이 그대로 조각조각 부서지리라. 옥중에 갇히어 큰 칼을 쓰고 손발에 수갑을 채웠더라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이 저절로 해탈을 얻게 하며 주문과 저주와 독한 약으로 나의 몸을 해치고 욕보이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도리어 그 사람이 다치게 되네. 호각한 나차를 만나고 동령과 귀신이 해치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감히 모두를 해치지 못하며 사나운 짐승들에게 둘러싸여 이빨과 팔톱이 무섭더라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사방으로 뿔뿔이 달아나며 독사와 진해 등 무서운 독충이 불꽃 같은 도끼를 뿜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소리 듣고 스스로 흩어지리라. 구름과 천둥과 번개를 치며 큰 비와 우박이 쏟아져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이내 곧 구름 거치고 활짝 개이며 중생이 고뇌과 핍박을 당하여 한량없는 고통을 받을지라도 관세음의 미묘한 지혜의 힘이 이 세상 모든 고통 능히 구하느니라. 신통한님 구족하고 지혜의 방편 널리 닦아 시방의 여러 국토에 몸을 나타내지 않는 곳 없으며 가지가지 악하고 나쁜 갈래인 지옥과 악이 축생들까지도 나고 죽고 늙고 병드는 모든 고통 점차로 모두 다 없애주며 참되고 깨끗하게 보살피고 넓고 큰 지혜로 관찰하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감싸주시니 항상 우러러 공경하고 예배할지어다. 티끌 없이 깨끗하고 밝은 빛 해와 같은 지혜로 어둠 제거하고 재앙과 바람, 불 능히 항복받고 널리 밝게 세상을 비추느니라. 가엾이 여기신 몸 우레와 같고 자비한 마음 묘하고 큰 구름 시원한 감로의 법비를 내려 번뇌의 타는 불꽃 없애주시네. 총사나 다툼으로 법정에 가거나 두려운 전쟁터에서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원수, 원망 모두 다 사라지리라. 묘한 음성, 세관을 관하는 음성, 범천의 음성, 아침 바다와 같은 음성, 세관의 음성보다 뛰어나시니 그러므로 항상 생각하여서 생각 조금도 의심치 말라. 관세음보살 청정한 성인은 중생의 번뇌, 고통, 죽을 애곤에 능히 믿고 의지할 바라. 일체의 여러 공덕 두루 갖추어 자비로운 눈으로 중생을 보며 모든 복덕이 바다처럼 한량 없으니 그러므로 마땅히 머리 숙여 예배하여라.
1: 그때 지지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나아가 여쭈었다.
2: 세존이시여, 만일 어떤 중생이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자제한 업과 널리 보이고 나타내는 신통한 힘을 듣는다면 이 사람의 공덕이 적지 아니함을 알겠나이다.
1: 부처님께서 이 보문품을 설하실 때 대중 가운데 8만 4천 중생이 모두 다 비할 바 없이 평등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의 마음을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 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0: 순서를 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1: 어떡하면 반음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2: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수리 수리 마하 수리 불국사로 고고.
3: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4: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5: 모량리의 대성이란 나이가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4: 귀한 일이군. 일주인이 신하도록 손을 펴자 하느니.
6: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0: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7: 비티엔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 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부다의 길.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 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중국 4대 성지 관음도량 보타산과 지장도량 구화산 순례는 8월 10일에 진행합니다. 2026년 대만 인구 공승법회 및 성지 순례가 8월 29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 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8: 봄인데 눈이 내렸다. 꽃이 피었는데 차갑기만 했다. 스님은 말했다. 무언가를 원하는 마음이 괴로움을 낳는다고. 그래서일까? 잠깐이라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있을 수 있는 곳, 연곡사에 왔다.

방생을 하다 보면 나도 몰랐던 원망이나 서운함이 서서히 흘러나가는 걸 느낍니다. 경전을 한자 한자 따라 읽는 건 생각의 소리를 줄이고 지금에 집중하는 일입니다. 그 집중이 쌓일 때 잡념이 사라지고 나는 지금 여기로 돌아옵니다. 벚꽃은 그냥 거기에 피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벚꽃을 그냥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정리가 됩니다. 벚꽃은 그런 순간을 열어줍니다.

0: 안녕하세요. 부타로드를 진행하는 자연스님입니다. 오늘날은 시대가 달라서 큰 스님들이 많은 역할들을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증폭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세상에게 어떻게 널리 알려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지역을 다니는 어떠한 법문을 하시고 말을 타고 다니고, 실록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말을 타고 법문하러 다니는 그런 스님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스님들과 비교 안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BTN, 불교TV의 역할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ARS 060-800-7000번을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후원 속에서 더욱더 성장하는 한국 불교, 그 다음에 미래를 주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열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이 한국 불교를 높이고 그 다음에 세상을 맑히고 행복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지침돌이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060-800-7000번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 BTN 부따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 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 스테이에 BTN 부따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 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2: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3: 천년을 향한 이 대작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2: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6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 주말 경북 구미 신라불교 초전지에서 열린 제44차 전국불교 청년대회가 성황리에 회향했습니다. 창립 106주년을 맞은 대한불교 청년회는 청년불교의 새로운 미래를 모색했습니다. 양주불교 사업연합회가 문화예술을 통해 화합을 도모하고 미래 발전에 염원을 모았습니다. 경마공원 유치기원과 소외된 이웃을 향한 자비 나눔까지 함께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스님들과 함께 마음의 휴식을 찾는 특별한 명상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운문사 승가대학 총동문회가 청소년 정서 안정을 위해 마음온 원데이 명상을 진행했습니다. 불교 중앙박물관이 600여 년 전 제작된 내소사 묘범연화경 사경보와 포갑의 가치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심현옥 교수는 사경보와 포갑을 경전과 보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로트 가수 전유진과 그룹 시크릿의 멤버 전효성, 2AM의 이창민이 BTN 라디오 올림 새 DJ로 합류합니다. 라디오 진행자로 나서며 청취자들과 한층 가까운 소통에 나설 예정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경북 구미 신라불교 초전지에서 열린 제44차 전국불교 청년대회가 전국 청년 불자들의 화합과 수행 의지를 다지며 성황리에 회향했습니다. 창립 106주년을 맞은 대한불교 청년회는 이번 대회를 통해 청년 불교의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구지사 황성한 기자입니다.
1: 신라불교의 첫 숨결이 깃든 경북 구미 신라불교 초전지. 전국 각지에서 온 청년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고 미래 청년불교의 비전을 함께 그렸습니다. 대한불교 청년회가 개최한 창립 106주년 기념 제44차 전국불교 청년대회가 지난 14일 1박 2일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원만히 해양했습니다. 신라불교 초전지의 법향 대불청의 초발심으로를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전국지구 청년회원들이 동참해 수행과 전법의 원력을 다졌습니다.
2: 우리 스스로의 그 변화의 필요성과 또 절박함을 깊게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을 더 분명히 하고 그 세워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청년 불자의 길을 함께 열어가야 합니다.
3: 불교 박람회나 불교 문화 행사에서 젊은 층의 참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적극적인 불청 활동으로 청년을 다시 세우는 계기를 마련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1: 행사 첫날 회원들은 올림마당과 지구별 홍보 부스를 통해 지역 활동 사례를 공유하며 소통했습니다. 이어 열린 월담 스님의 특별 콘서트는 청년 불자들에게 수행과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본 대회에서는 청년 포교 활성화와 지역 불교 발전에 기여한 회원들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으며 창립 정신을 되새기는 개회식도 함께 열렸습니다.
4: 청년 불자들이 서로의 원력을 나누고 시대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노력은 한국 불교의 미래를 밝히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5: 많은 청년들이 불안과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는 더욱 큰 희망이 되며 불교 청년의 역할 또한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6: 불교의 어떤 그런 순간 정신들이 많이 전달되고 어려운 시기에 또는 이 변화되는 AI 시대, 다가오는 시대에 세상을 널리 포기하는데 역할을 하시리라 기대를 합니다.
1: 특히 전국 청년 불자들이 함께한 화합의 장에서는

0: 서로의 고민과 원력을 나누며 세대와 지역을 넘어선 연대의 의미를 확인했습니다. 신라 불교 최초의 절 도리사를 찾아 조계종 원로의원, 웅산법 등 대종사를 예방해 전법과 수행의 의미를 배우며 청년 불자로서의 사명감을 다졌습니다. 강원 지구의 대회기를 이양하며 차기 대회를 기약한 대불청은 신념과 실천을 통한 변화로 희망찬 미래를 소원했습니다. BTN 뉴스 황성한입니다.
1: 우리 시조 문학의 발전을 도모하는 성파 시조 문학상 시상식이 지난 13일 영축 종림 통도사 통도 선예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올해로 43회를 맞은 이날 시상식에서 이경임 시인의 시조집 나의 사소한 연대기가 대상에 영예를 안았으며 문학상은 곽종희, 이경옥 시인, 작가상은 이해숙, 송미아 시인, 평론상에는 배옥주 평론가가 각각 수상했습니다. 시상식에는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를 비롯해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 서운암 감원 서송 스님과 전국 시조문화 관계자들이 참석해 수상자들을 격려하고 축하했습니다. 성파 시조문학상은 성파 대종사의 뜻을 이어 시조문학의 발전과 저변 확대를 위해 제정된 상으로 해마다 유망 작가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양주불교사업연합회가 문화예술을 통해 지역 내 화합을 도모하고 미래 발전에 염원을 모으는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화려한 대중문화축제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천 경마공원 유치기원과 소외된 이웃을 향한 자비 나눔까지 함께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어둠이 내린 무대 위 아름다운 찬불과 선율이 울려 퍼집니다. 양주불교사업연합회가 지난 12일 양주별산대 놀이마당 특설무대에서 지역발전과 평화를 염원하며 제4회 양주시 평화기원예술제를 개최했습니다. 청년사 심양합창단의 음성공양부터 미스터트롯2 출신 가수들의 흥겨운 무대까지 사부대중이 함께 어우러진 이번 예술제는 지역의 간절한 염원을 모으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참석 사부대중은 과천 경마공원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문화와 관광 중심 도시로 거듭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양주불교사업연합회장 도일 스님은 함께 울리는 평화와 기도의 원력이 양주시의 밝은 미래를 여는 소중한 씨앗이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3: 갈등과 대립을 넘어 화합과 상생 그리고 평화의 가치를 함께 나누는 제4회 양주평화기원예술제를 공행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 양주불교사업연합회 명예회장 상진 스님은 법구경을 인용해 우리 사회의 해묵은 갈등을 씻어낼 해법으로 자비를 전했습니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자타불이의 정신을 강조하며 진정한 평화에 대한 묵직한 화두를 던졌습니다.
4: 평화란 단순히 외적인 다툼이나 갈등이 멈춘 상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5: 우주 만물이 온통 촘촘한 그물망처럼 서로 연결되어 존재하는 연기적 도리를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2: 평화와 자비의 가르침은 따뜻한 나눔으로 이어졌습니다. 양주불교사업연합회는 지역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과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며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됐습니다. 양주 청년사는 소외된 이웃을 위한 자비의 쌀 1,000kg을 양주시에 기부하며 상생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6: 양주시 역시 종교 간 화합을 바탕으로 문화예술의 다양성이 꽃피는 열린 도시를 만들기 위해 늘 동행하겠습니다.
7: 오늘 이 자리가 시민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화합하고 더 나은 양주의 미래를 그려보는 나눔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2: 평화와 자비, 지역 발전의 염원을 담아낸 제4회 양주평화기원예술제는 시민들의 밝은 미래를 함께 그려가는 화합의 장이 됐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1: 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8주년을 기념하는 마곡사 문화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3일 경내 특설무대에서 진행된 음악회는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을 비롯해 갑사 주지 천산 스님, 신원사 주지 성관 스님, 동학사 주지 경원 스님 등 본말사 스님

0: 들과 최원철 공주시장, 윤용근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주지 원경 스님은 문화음악회의 좋은 기운을 듬뿍 받아가시길 바란다며 이 시간을 마음껏 즐기시고 나아가 스스로가 내 삶의 주인공이 돼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최원철 공주시장도 내후년 10주년 문화음악회는 많은 시민이 함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힘쓰겠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방송인 이익선 씨의 사회로 막을 올린 음악회는 인기 가수 저구, 손비나, 나미애 등과 공주지역 연합합창단의 무대로 유네스코 등재 8주년을 축하했습니다. 학업과 진로, 또래 관계 등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스님들과 함께 마음의 휴식을 찾는 특별한 명상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청도 운문사 승가대학 총동문회가 지역 청소년들의 정서 안정과 인성 함양을 위해 진행한 마음온 원데이 명상 프로그램을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가 청소년들과 함께 체험해봤습니다.
1: 천년고찰 운문사가 청소년들의 마음 건강을 위한 특별한 명상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운문사 승가대학 총동문회는 지난 13일 운문사 경내에서 능인중학교, 청도고등학교, 개운중학교 학생 108명을 대상으로 청소년과 스님이 함께하는 운문사 마음온 원데이 명상 프로그램을 개최했습니다.
2: 늘 학업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에게 모든 고민에서 벗어나 오늘 하루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을
3: 그 29의 스님들께서 오늘 모든 행사를 다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청소년 여러분께서 주인공입니다.
1: 문사수 명상원 일중 스님과 원영 스님의 지도로 시작된 명상 강의는 학업과 대인 관계 등 심리적 부담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마음 챙김을 유쾌하고 재미있게 풀어나갔습니다.
4: 근심 걱정 이런 거로 채우고 싶다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5: 우리 마음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꿈과 사랑과 용기와.
1: 참가 학생들은 운문사 경례를 걸으며 자연과 호흡에 집중하는 걷기 명상을 비롯해 호흡 명상과 자해 명상, 싱잉볼 명상 등을 직접 체험하며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또 스님과 함께 소그룹으로 명상 지도를 받으며 자신의 마음을 살펴봤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명상으로 자신의 소중함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6: 오늘 하루만큼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오롯이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행복과 평온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1: 운문사는 한국 불교 대표 비구니 수행 도량으로 오랜 수행 전통을 이어오며 여성 불자 인재 양성의 중심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스님과 청소년이 함께 보낸 특별한 시간은 특정 종교가 아닌 청소년들의 정서 안정과 인성 함양에 초점을 맞췄고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완화와 집중력 향상, 공감 능력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마련됐습니다. 경쟁과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잠시 멈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운문사의 마음온 명상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쉼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0: 불교중앙박물관이 특별전 도소람 선운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문화 강좌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세 번째 강좌에선 600여 년 전 제작된 내소사 묘범 연화경을 지켜온 사경보와 포갑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보도에 이지윤 기자입니다.
7: 1415년에 제작된 내소사 백지묵서 묘범 연화경. 이 경전은 본문뿐만 아니라 이를 감싸온 사경보와 보관함인 포갑이 함께 전승된 국내 유일의 사례로 꼽힙니다. 사경보는 여러 색상의 견사를 사용해 다양한 자수기법으로 문양을 섬세하게 표현했으며 연꽃과 새, 꽃무늬 등 복합적인 도상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사경보의 백납 조각보는 현존 유물 가운데 유래를 찾기 어려운 작품으로 평가됩니다. 109개의 구획 안에 60여 종이 넘는 직물을 140여 조각으로 이어붙여 제작한 것으로 불교 백납의 의미를 구현한 섬유 문화유산으로 꼽힙니다.
8: 140조각을 이어서 만든 거, 와, 이때가 언제입니까? 1400년대예요. 그 시대, 그 이후 시대에 지금 아무리 뭐 바느질 솜씨가 좋다 해도 이거는 못합니다.
7: 권수별로 모두 7점인 포감 역시 학술적 가치가 높습니다. 표지에는 경전 제목과 권차가 금리로 기록돼 있으며 포갑의 직물 문양은 작은 연주문을 탑자형으로 엇갈리게 배치하고 그 사이를 봉황과 모란, 매화 문양으로 채워 장식성을 높였습니다. 탑자형 구도와 봉황 등의 요소는 고려시대 특징을 계승하면서도 연주문을 결합한 방식은 이 시기 다른 유물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형식입니다.
8: 서로 또 바탕과 무늬를 방향을 다르게 짰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문양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7: 내소사 사경보와 포갑에 사용된 직물은 모두 견직물로 종류만 70여 종에 달합니다. 당대 최고급 직물인 라와 능등 다양한 직물이 사용돼 15세기 초 직물의 특성과 장식 기법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내소사 묘법연화경은 1963년 보물로 지정된 반면 사경보와 포갑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 심현옥 교수는 경전 못지않게 중요한 문화유산인 만큼 국가유산 지정과 체계적인 보존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8: 이거는 이제 일괄로 지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돌아다니지 않고 같이 보존을 할 수 있고 그렇죠?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경전과 함께 600여 년의 시간을 견뎌온 사경보와 포갑. 불교 서면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유산의 가치가 국가유산 지정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BTN 뉴스 이지은입니다.
0: 마음평화 청소년 파라미타 연합회가 주최하고 마음평화 추진위원회가 주관한 제13회 대한민국 청소년 마음평화 문화대전이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개최됐습니다. 지난 13일 범어사 선문화교육관에서 진행된 행사는 범어사 주지 정호 스님과 마음평화 선양회 대표 덕원 스님, 김재호 경남 파라미타 청소년 협회장과 지역 청소년 등 4부대 중 2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평화를 노래합니다를 주제로 청소년들의 생명 존중 사상 고취와 호국 평화 정신 함양에 중점을 뒀습니다. 덕원 스님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순국 선열의 영령을 추모하며 청소년들이 생명 존엄과 평화, 자기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가 되길 바라고 마음 평화를 얻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영암 지장사 주지 수안 스님의 축하 무대를 시작으로 평화대상 수여와 장학금 전달, 자아명상, 해운대 동백섬 걷기 명상 등으로 이어갔습니다.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이 조계종 제17교구 금산사회주 도법 스님을 예방해 전북도 현안과 전북 불교 발전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난 14일 전주 혁신도시 수연사를 방문한 이원택 당선인은 도법 스님과 금산사 총무국장 응목 스님, 수연사 주지 원목 스님을 찾아 도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위한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도법 스님은 종교의 다양성을 갖춘 전북은 생명,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기에 알맞은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며 시민사회와 함께 종교계가 우리 사회 갈등을 조정하고 치유하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원택 당선인도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등 4대 종교 공동으로 순례 프로그램을 관광 자원화하고 심각한 지방 소멸의 대안을 찾는데 전북 불교계가 앞장서 달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트로트 무대를 휘어잡고 있는 가수 전유진과 12년 만에 컴백을 예고한 그룹 시크릿의 멤버 전효성, 발라드 아이돌 그룹 2AM의 이창민이 BTN 라디오 올림의 새로운 DJ로 합류합니다. 대중에게 친숙한 가수들이 라디오 진행자로 나서며 청취자들과 한층 가까운 소통에 나설 예정인데요. BTN 라디오 올림의 새 식구 배수열 기자가 소개합니다.
9: 일상의 울림을 더하는 BTN 라디오가 여름 개편을 맞아 새로운 DJ들과 함께 청취자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MBN 현역 가왕과 한일 가왕전, 전국 노래자랑 등 각종 경연 프로그램으로 이름을 알린 트로트 스타 전유진이 고정 DJ로 새로운 도전에 나섭니다. 내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전유진의 괜찮은가요로 시청자들을 찾아갑니다. 20살 특유의 밝고 넘치는 에너지는 물론 꾸밈없는 진솔한 이야기로 청취자들에게 즐거운 저녁 시간을 선물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10: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힐링과 위로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DJ 전유진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9: 매주 금요일 밤 9시에는 샤이보이, 별빛, 달빛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사랑받아온 인기 걸그룹 시크릿의 리더 전효성이 전효성의 시크릿 나이스로 마이크를 잡습니다. 2022년 1월 MBC 전효성의

0: 꿈꾸는 라디오 종영 이후 DJ로서 4년 만에 복귀입니다.
1: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또 경력직인 만큼 좀 더 또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DJ로서 또 발전한 모습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0: 시청자들의 연애 고민을 듣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인 사랑과 참견 사이 등 전효성의 아이디어가 적극 반영된 세부 코너들이 마련됐습니다. 12년 만에 컴백을 앞둔 그룹 시크릿의 활발한 활동과 동시에 베테랑 DJ로서 금요일 밤을 책임지겠다는 각오입니다.
1: 그냥 편안하게 들러서 막 비밀 얘기도 털어놓고 답답한 얘기도 있으면 편안하게 해주시고 진짜 편안하게 즐겁게 걸스나잇 하는 느낌으로 다녀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0: 목요일 저녁 9시는 발라드 아이돌 그룹 2AM의 리드보컬 이창민이 책임집니다. 뛰어난 가창력과 유쾌한 입담으로 잘 알려진 이창민은 이창민의 슈퍼타임에서 음악과 이야기가 어우러진 감성 라디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새로운 DJ들의 합류로 더욱 풍성해진 이야기와 음악을 선보일 BTN 라디오 울림은 애플리케이션과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2: 논산 쌍계사가 불교대학 제1기 졸업식 및 수계 법회를 봉행하고 지역 신도 교육과 포교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쌍계사는 지난 13일 경내 불교대학 강당에서 주지 대륜 스님을 비롯해 신영미 총동문회장과 불교대학 졸업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기 졸업식 및 수계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주지 대륜 스님은 불교대학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삶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수행의 도량이라며 앞으로 부처님법에 따라 살아가는 참된 불자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사를 전했습니다. 신영미 총동문회장은 불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서로 돕고 격려하며 수행하는 가운데 지역을 대표하는 제가불자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쌍계사 불교대학 1기 졸업생들은 졸업법회에서 건양대학교 불교동아리 활동 지원금 100만 원을 전달하며 지역 포교에도 앞장섰습니다. 사단법인 부처님 세상 부설 전북 불교대학 제5대 여산 김윤봉 학장 취임법회가 지난 14일 봉행됐습니다. 조계종 전 총무원장 설정 스님을 증명으로 봉행된 법회는 백준기 이사장, 성흥사 회주 송월 스님, 정혜사 주지 지순 스님, 공군 전투비행전대 여한 스님 등 동문과 군장병 등 300여 명이 동참해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설정 스님은 세상의 혼탁함과 어지러움은 나만이 옳단 아집에서 시작된다며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전북 불교대학 불자들은 대립과 갈등 대신 생명 평화의 길을 향해 부지런히 정진하라고 설했습니다. 신임 김은봉 학장은 전북 불교대학 4기 졸업 후 18년 동안 민간 군법사로 활동하면서 공군법당 3곳을 불사하며 청년 포교와 수행에 매진해왔습니다. 6월 16일 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1: 미국 올 적에는 75년도에 왔는데 지금까지도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절에는 자주 못 가니까 스님 법문으로다가 안정 저 마음을 다스립니다. 한번 들어보니까 법문을 아주 잘 이해하게 그렇게 법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강웅 스님 법문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부처님의 카피로 생각합니다.

기술은 발전했지만 인간은 더 외로워졌다. AI 시대, 인간의 길을 다시 묻다. 퇴우 정념 스님의 신간, 퇴우 정념 시대를 깨우다. 6월 19일 출판 기념회 및 특별 대담.

0: AI 시대와 한국 불교의 미래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민족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732-2403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마곡사에서는 백범 김구 선생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되새기고 평화의 중요성을 배우며 수행자 원종 스님의 화해와 협력, 이해와 배려의 가치를 후세에 전하고자 제77주기 다례제 및 추모 문화제를 개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041-841-6221번입니다. 공익법인 세계법왕 일봉문도중앙회에서는 일봉 서경보 존자님 탄신 112주년 기념 및 원적 30주기를 맞아 추모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오는 6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 안성 영평사에서 진행되는 이번 추모법회에 인연 있는 사부대중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마지 특별 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탄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하남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2: 우리의 정해선원은 이곳 하남도량에서 승가를 위한 원대한 서원을 세우려고 합니다. 일생을 부처님의 법에 따라 수행하고 중생을 위해 포교하셨으나 정작 자신이 머물 곳은 살피지 못하신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정해선원에서는 종단의 차별 없이 안락한 승방의 건립을 위한 불사를 하려 합니다. 모든 종단의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회향하실 수 있는 정해선원 하남도량의 승방 신축 불사,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이 지극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발언드립니다.
1: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3: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안녕하세요. 토크쇼 가피의 진행자 광우입니다. 여러분, 오늘 소중한 분을 모셨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오늘 모신 작가님의 팬이기도 합니다. 중국 고승들의 법문을 번역해서 널리 소개하고 전포포교하고 계시는 각상거사 정원규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1: 아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0: 예. 제가 평소에 예. 제 불자님들한테 예. 우리 정원규 거사님, 작가님을 예. 뭐라고 소개하냐면, 옆에서 지켜보면 스님보다 더 스님 같은 불자님이시다.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소개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영광입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예.
0: 또 우리 작가님, 그

0: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예. 저는 경북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하고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중국 유학을 가게 되는 기회를 잡아가지고 북경에 있는 대외경제무역

0: 칭다오하고 상하이에 있는 경남도청 그 중국 사무소에서 5년간 이제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를 중국 체류 생활 중에서 제가 중국 불교를 이제 많이 접했는데 그 중에서도 그 어떤 인과 이야기 이런 법문을 접하면서 제가 불교에 대한 인식이 많이 이제 바뀌어 가지고 그것을 이제 한국에 소개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 가지고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번역을 하게 되면서 그 과정에서 중국에서 아주 유명한 고성인 또 선화상인의 법문
1: 선화상인.
0: 선화상인의 법문을 이제 주로 번역을 했죠. 주로 이제 그분의 법문을 이제 많이 소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허운대사,
1: 허운대사.
0: 또 인광대사,
1: 인광대사.
0: 또 대만에서도 가장 유명하신 그 광흡노선인 법문,
1: 광은 노스님.
0: 이제 그런 법문들을 읽어보니까 너무나 감명이 많이 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본문을 번역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1: 제가 우리 작가님이 번역하고 출간한 책들을 항상 즐겨보면서 제가 또 우리 작가님의 팬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자리에서나마 좋은 책, 중국 큰 스님들의 법문을 많이 많이 번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0: 아이고,
1: 싶습니다.
0: 제가도 감사하죠.
1: 우리 작가님의 인생 키워드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더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자, 우리 정원규 작가님께서 직접 뽑으신 인생 키워드 세 가지. 첫 번째 보겠습니다. 중국 고승의 가르침을 옮기다. 또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0: 2003년도에 그 북경 유학 시절에 한국 유학생 불자회와 이제 인연이 되어가지고 북경에 있는 광재사라는 절에서 이제 우리가 유학생 불자들이 이제 법회를 했습니다. 법회를 하는데 어느 날 중국의 어떤 교사 한 분이 책을 몇권 가지고 왔어요. 책을 몇권 가지고 왔는데 하나씩 나눠 주시더라고. 받아보니까 그게 이제 선화상인의 사적이라는 그 선화상인의 소개책자였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그때 선화상인이란 분은 이제 알게 되었죠. 알게 됐는데 그 뒤에 유학생 불자회에서 이제 오대산 참배를 다녀오고 난 뒤에 이제 제가 주말 되면은 중국 북경에 있는 이제 유명한 이제 사찰을 한 번씩 참배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인과 이야기라는 오대사 노스님이 인과 이야기라는 걸 책자를 이제 접하게 됐죠. 접하게 돼서 읽어보니까 아 너무나 진짜 뭔가 뒤통수 머리를 어떤 뒤통수를 맞은 그런 느낌, 그런 강렬한 느낌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실천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채식을 하게 되었죠. 채식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유학 생활을 마칠 무렵 그때 이제 방학이 접어들면서 제가 이제 번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번역을 하게 되고 나서 또 능음주를 우연히 또 어떻게 접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선화상인의 어떤 법문을 접하게 됐죠. 그래가지고 능음주 관련 법문도 내고 그 다음에 또 능음경 관련 이제 법문도 내게 되었습니다.
1: 우리 작가님께서 번역한 오대산 노스님 인과 이야기가 그게 처음 번역된 게몇년 전이죠? 대충?
0: 2006년도인가 아마 책에 나왔을
1: 그럼 한
0: 겁니다.
1: 20년 전이잖아요. 불교계 스테디셀러라고 들었습니다.
0: 그렇습니까?
1: 굉장히 많은 불자들에게 꾸준하게 사랑

0: 받았다는 이야기 들었고요.
1: 예.
0: 예. 그리고 그 능원심주 이야기죠.
1: 예. 능엄심주
0: 능엄주에 대한
1: 예.
0: 능원심주 이야기도 굉장히 많은 불자들에게 사랑받고
1: 예.
0: 그 책을 보고 능엄주 기도 시작했다는 불자님들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근데 우리 작가님, 선화상인이라는 중국의 큰 스님 책을 많이 번역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불자님들이 선화 스님이면 선화 스님이지 왜 선화상인이라고 하지? 라고 헷갈려 할수
1: 아,
0: 있을 것
1: 그렇죠.
0: 같아요.
1: 맞습니다.
0: 왜 선화상인, 상인이 무슨 뜻인지 간단하게 지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 이제 중국에서는 아주 도화되기 높은 스님을 높여 부르는 말로서 이제 위상자,
0: 위상자.
1: 위상자, 상하고 사람인자. 그게는 사람인데 아주 아주 도화되기 높은 분이다 하는 뜻에서 이제 상인을 붙이더라고요.
0: 그러니까 큰 스님에게
1: 그렇죠. 우리나라의 큰 스님.
0: 아주 높은 분, 훌륭한 분이다 해서 선하 상인,
1: 상인.
0: 상인이라고 붙이는 거죠?
1: 높을 상.
0: 저도 수행 열심히 하면 언젠가 광우상인이라고 들을 수 있을까요?
1: 네, 그럴 수 있겠습니다.
0: 웃자간 얘기고요.
1: 이미 상인급입니다.
0: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유, 겸손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작가님께서 중국 큰 스님들 법문을 많이 번역하셨잖아요. 그 가장 마음에 남는 가르침이 있다면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1: 사실 이제 인과 법문이죠. 그래서 오대산 노스님의 그런 인과 이야기 속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이제 감명 깊었는데 사람들은 이제 복을 구할 줄만 알지 참여할 줄은 모르고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인과의 이치를 알지 못한다 하는 그 말씀이 아주 깊이 와닿았고, 그 다음에 이제 허운대사께서도, 우리 모든 망상도, 한 생각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화두나 염불수행을 통해서 이제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하는 그런 것.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능음주를 하게 된 것도 선화상인이 이 능음주는, 정중의 왕이다. 네? 이제 그런 말씀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깊이 와닿았습니다.
0: 그러면 우리 작가님께서 중국의 고승들의 법문을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사실 이제 제가 뭐 불교를 전문적으로 뭐 공부한 학자도 아니고 그리고 또뭐 유명 인사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많은 불서를 번역해서 이제 출간할 수 있었던 것은 불보살의 가피가 아닌가.
0: 아, 불보살의 가피.
1: 예. 그렇지 않고서는 제가 어떤 네, 쉬울 게 아무것도 없는데.
0: 아유, 또 겸손의 말씀을.
1: 그렇게, 그런 인연이 어떻게 왔을까 하는, 그런, 것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제 결국, 제가 책과 관련해서, 두 번의 이제 몽중과표를 받았는데,
0: 두 번의 몽중과표.
1: 처음에 이제 중국 유학하기 전에, 제가 한국에서 꿈을 꾸는데, 그런 코브라 같은 뱀이
0: 뱀.
1: 그 제, 저희 책을 머리에 이고 아주 승천하는 꿈을 이제 꾸게 되었습니다.
0: 코브라 같은 뱀이 책을 머리에 이고
1: 머리에 이고
0: 하늘로 올라가는.
1: 하늘로 올라가는. 그래서 그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몰랐습니다. 모르고 이제 나중에 중국 가가지고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를 이제 번역해서 이렇게 출간하고 뭔가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환영을 받고 나서야 그 의미를 이해를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선화상인의 능엄경 강서를 이제 번역을 할 때, 그때 먼저 이제 그 제사권 문제를

0: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대만에 선화상인의 대만 지부절이 있습니다. 대만에 가서 이제 그 미국에서도 출판 담당하는 분이 이제 대만으로 오시고 해서 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루 전날 타이베이 호텔에서 잠을 자는데 그 당시 우리 한국 그 대통령이 꿈에
1: 대통령이, 야, 대통령 꿈이 엄청 좋은 거잖아요.
0: 꿈이 나타나가지고
1: 야,
0: 그 많은 사람이 타고 갈수 있는 아주 큰 배를 만들어 봐라고
1: 배를.
0: 하면서 그래서 같이 악수도 하고 이제 이런 꿈을 이제 꾸게 됐죠.
1: 꿈에 대통령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탈수
0: 타고
1: 있는
0: 있는
1: 배를 만들어
0: 배를
1: 봐라.
0: 만들어
1: 그럼
0: 봐라.
1: 악수도 하고, 야.
0: 그래서 이제 꿈을 깨고 나서 아 뭔가 이번에 그 저작권 문제라든지 능겐 그 출판이 좀 이루어질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그분들과 만나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출판 과정에서는 약간의 어려움은 있었죠. 있었지만은
1: 결국은 잘 됐잖아요.
0: 제 의도대로 그 능엄경 강설이 원만하게 출판이 됐다는
1: 부처님
0: 예예
1: 갑입니다.
0: 그래서 그런 이제 일이 있었습니다.
1: 작가님, 그첫 번째 꿈에서 코브라 같이 생긴 큰 뱀이 머리에 책을 읽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했는데, 인도에서는 코브라 같은 큰 뱀을 용이라고 부르지
0: 아,
1: 않습니까?
0: 그렇습니까?
1: 인도에서는. 그러니까 용이 머리에 책을 읽고 하늘로 날아갔고, 또두 번째 꿈에 대통령이 사람들이 탈수 있는 큰 배를 만들어 봐라. 이렇게 악수까지 한거 보면 그게 제 생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탈수 있는 지혜의 배를 탈수 있도록 우리
0: 그렇죠.
1: 거사님이 중국의 큰 스님들의 좋은 법문을 많이 많이 번역하셨잖아요. 야, 이거 부처님 갑입니다. 부처님
0: 그래서 아마
1: 갑입니다.
0: 어떤 그런 불보살의 가피가 아니었으면은 사실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 그러면 우리 작가님께서 책도 많이 보시고 또 번역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작가님께서는 불교를 처음 접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책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0: 사실 지금 시대는 정말 첨단 기술 시대고 인공지능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시대의 사람들은 생활하기는 너무나 편하고 풍족한데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현대인들의 고통은 사실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심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결국은 우리가 인과의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행복과 불행이 자기에게 다가올 때그 이면에 내재한 인과의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결국 인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 콩심은데 콩나고 파심은데 판난다. 이게 자기가 지은 대로 자기에게 온다는 거.
1: 그렇죠.
0: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어떤 행위에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그런 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온다는 그런 사실을 사실상은 이제 망각하고 살기 때문에 인생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의 운명이 어려울 때 과연 우리가 그 어려움이 무엇 때문에 온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인과를 알면은 부지런히 자기가 공덕을 닦고 그것을 자기 업장을 참회하고 이렇게 하면은 뭔가 그것이 호전이 될수 있고 전환이 될 수가 있는데 저 그런 것을 모르고 오로지 남을 원망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불행이 더 깊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불교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처음 추천하는 책이 있다면 네. 운과 법문, 예, 그렇습니다. 인과 업보의 가르침이 네.

0: 담긴
1: 맞습니다.
0: 인과법문이 담긴
1: 예예.
0: 책부터 한번 읽어봐라 권해드리고 싶은 거네요. 우리 작가님께서는 이렇게 중국 고승들의 법문을 번역하는 거에 하나의 수행이겠습니다.
1: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 중국 고승의 법문을 접하고 제가 너무나 큰 감명을 받고 번역하면서 아, 그분들이 가르침을 진짜 한번 열심히 한번 실천해 봐야 되겠다 하고 노력을 하다 보니 사실 저에게는 번역 작업은 하나의 수행의 연속이고 이제 일상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는 감기나 이런 잔병 치료가 많이 했습니다.
0: 건강이 좀 안 좋으셨다 들었습니다.
1: 그래서 이제 인과부문을 접하면서 그냥 채식을 실천하니까 그런 잔병 치료가 사라지고 면역력이 엄청 좀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마침 인과부문이 정말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냉음주 부문을 접해서 제가 한동안 열심히 이제 냉음주 독송을 이제 하니까 어느 순간 그렇게 마음이 질적으로 전환되면서 뭔가 이제 그 이해하기 힘들던 그런 능음경의 그런 도리와 그런 뭔가 금강경의 그런 반야의 도리가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그 정토법문을 만나면서 우리가 결국에는 돌아갈 곳이 극락세계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저는 이제 하나의 그런 불보살의 가피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0: 거사님 존재 자체가 부처님 가피네요.
1: 너무 과장입니다.
0: 자, 그래서 우리 정원규 작가님은 큰 스님들의 번역하는 그 걸음 하나하나가 바로 수행이었다.
1: 예.
0: 이렇게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매듭을 지어보겠습니다.
1: 예.
0: 자,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1: 예.
0: 염불, 마음을 밝히는 수예. 우리 정원규 작가님의 가장 중심이 되는 수행법이 염불 수행이시잖아요.
1: 예, 예. 그러니까
0: 항상 나무아미탑을 극락왕생 발언하고 계시잖아요.
1: 예, 예. 예,
0: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예, 사실 염불 수행은 이제 제가 젊었을 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꾸준히 해오던 하나의 수행의 방편입니다. 이전에 호흡 염불을 집에서 이제 열심히 할 때인데 그냥 호흡에다가 염불을 실어가 염불 나무아미타불 염불 맹호를 실어가지고 하는 호흡 염불을 결국 우리 그냥 자연 호흡을 하는데 그 호흡을 들으실 때 나무 그다음 내쉴 때 아미타불 이렇게 이제
0: 한 호흡에 맞춰서
1: 나무아미타불이 되게끔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게 몰입이 돼가지고 호흡이 사라지는 그런 경계도 한번 한번 자주 체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0: 큰 체험을 하셨네요.
1: 예예.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뒤로부터 마음이 많이 이제 안정이 됐죠. 한국에서는 또 염불을 강조하시는 스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중국에서 그런 법문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원영대사의 염불 법문을 갖다가 읽어보니까 너무나 제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어떤 염불 수행에 대한 그런 믿음이 이제 확고하게 되었죠.
0: 제가 작가님이 번역하신 원영 스님의
1: 원영 스님.
0: 염불 모든 것을 이루는 힘. 그 책을 교재로 BTN에서 염불 법문해 가지고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1: 저도 받습니다. 그래서 참 그걸 강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저도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1: 그래서 그걸 보니까 너무나 참 좋아가지고 이제 이걸 평생 제가 해야 될 수행이다 네. 생각하고 이제 꾸준히 이제 해왔죠.
0: 그러면 우리 작가님 염불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 예. 아미타불의 이제 염불을 생각해 보면은 아미타불을 번역하면은 무량광, 무량수라고 이제 하죠. 즉 무량한 광명과 무량한 수명을 갖춘 부처님이라는 이제 뜻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우리의 본성, 불성자리를 이제 가리키는 말이고, 그 다음에 나무라는 것은 뭡니까? 귀한다, 아니면 돌아간다, 그런 이제 뜻인데, 예, 결국 각자 자신의 본래 갖추고 있는 이제 열애에게로 돌아간다는 이제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아미타불을 계속 염송하면서 자기의 이제 불성을 계속 일깨우는 거죠. 자기의 불성을 일깨우는 것이고 그 자리가 바로 극락세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너무나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돌아가실 때 그냥 염불해서
0: 좋은데 가셔라.
1: 좋은데 가시라고 하는 예.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의미로 많이 이제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0: 죽은 사람을 위해서
1: 그렇죠.
0: 염불한다. 사실 그게 아닌데.
1: 예, 그게 예. 아닌데 살아서 극락을 증득하는 것인데 그래서 불술 아미타경에서도 염불은 믿기 어려운 법이라고 하셨죠.
0: 염불이 너무 쉬워서 예. 누구나 할 수 있지만
1: 그렇죠.
0: 그리고 염불을 하면 반드시 극락세계 태어날 수 있지만
1: 예.
0: 딱 하나 예. 믿기가 어렵다.
1: 예, 그렇죠.
0: 믿을 수만 있으면 최고의 수행인데
1: 예, 예, 맞습니다.
0: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1: 예, 예.
0: 믿을 수만 있으면 최고의 수행이 염불이다.
1: 맞습니다.
0: 역대 큰 스님들이 다 염불에 찬탄하였다.
1: 예, 예. 예.
0: 참선은 참선대로 좋고
1: 그래서, 예.
0: 뭐 윗바사나는 윗바사나대로 좋지만
1: 예.
0: 염불도 정말 훌륭한 수행이다.
1: 맞습니다. 예. 예. 예.
0: 그 염불을 일상생활에서 일반인들 평범한 예. 불자님들이 염불을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1: 예,
0: 제가 그냥 하면 되는데
1: 예,
0: 자꾸
1: 예.
0: 스스로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1: 맞습니다.
0: 그 일반인들이 일상에서 염불을 잘할 수 있는
1: 예.
0: 그런 방법을
1: 예.
0: 조금 소개한다면 어떤 말씀 해드리고 싶어요?
1: 지금 시대는 뭡니까? 이제 생활의 리듬이 너무 이제 바쁘잖아요. 예. 너무나 바쁘게 돌아가고 정말 사람의 혼을 이제 빼놓을 정도죠. 그래서 현대인은 사실 마음의 안식처가 귀처가 이제 없다 보니까 갈수록 이제 정신적인 그런 병이나 장애들이 이제 계속 많이 이제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알고 보면은 원래 원만한 그런 마음을 다 갖추고 있는데 그런 생활 환경의 이제 핍박으로 자 그런 마음을 갖다 잃어버렸죠. 잃어버리고 그래서 현대인은 너무나 나약하고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염불은 뭡니까? 그런 현대인들에게 이제 큰 위안을 주고 안식처를 이제 줄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아미타 부처님이라는 그런 의지처가 생기고 그 다음에 아미타불의 맹호 속에는 아미타불의 그런 공덕이 다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쁜 업장의 그런 마음속의 그런 어두운 그림자들을 다 사실 우리가 어둠 방에 밝은 빛이 조금만 더 가도 어둠은 사라지듯이
0: 그렇죠.
1: 나무아미타불 그런 무량광 무량광의 부처님을 염하면은 우리 마음속의 어둠이 확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동안에 자기의 그런 업장들도 점점 소멸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에서도 염불일생에 80억급의 그런 생사중재를 갖다가 소멸할 수 있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0: 자 그러면 네. 마지막 네.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1: 예예. 예.
0: 인과 예. 땡땡을 바꾸는 땡땡.

0: 어려워가지고 한참을 생각했는데 아 제가 이거 우리 저기 우리 작가님이 쓰신 책에도 나오는 문장이잖아요. 비슷비슷하게 나오는 문장이잖아요. 제가 답을 딱 알겠더라고요. 한참 생각을 했더니 앞에 이응하고 미음은 금방 알겠더라고요. 운명. 근데 뒤에 시응 이응하니까 뭐지? 그다. 자 답은 인과 운명을 바꾸는 씨앗.
1: 예, 맞습니다.
0: 와, 맞췄습니다. 예.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운명을 바꾸는 씨앗.
1: 예. 사실 이제 인과는 지금 내가 짓는 생각과 행동이 이제 미래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제 현재의 선택이 미래의 운명을 결정짓는 그런 씨앗이 된다는 의미에서 표현해봤습니다. 자, 인과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바탕, 기초를 다지는 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제가 이제 젊었을 때는 불교를 접하고 신행 활동을 많이 했지만은 사실 그 당시에는 인과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도 얕았고 그리고 좀 뭔가 공부가 좀 부족했죠. 그래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다가 이제 오대사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를 번역하면서 제가 젊었을 때 겪었던 그런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 다 제가 인과를 거스르면서 오는 하나의 그런
0: 맞습니다.
1: 과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채색하면서 인과의 도리에 따라 이제 최대한 실천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인과를 알면은 화와 복이 어떻게 자기에게 오는지 그런 것을 이제 이해할 수 있으므로 어떻게 보면 인생을 이제 알 수가 있고 운명을 알 수가 있죠.
0: 그래서 저도 항상 불자님들에게 강의하고 법문할 때 늘 드리는 말씀이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1: 맞습니다.
0: 인과법입니다. 인연법입니다. 맞습니다. 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1: 그렇죠.
0: 근데 우리 작가님 한문으로 된 큰 스님들 고승들의 법문과 말씀을 많이 읽고 번역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인과 법문이 가장 기초고 중요하다라고 또 항상 늘 작가님도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요새 깜짝깜짝 놀라는 게 절에 다니는 불자라는 사람들이나 스스로 불자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심지어 머리 깎고 승복을 입은 사람들 중에 윤회와 인과를 안 믿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1: 예, 저도 그런 걸 봤습니다.
0: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따끔하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1: 진짜 그것은 아직 뭔가 불법에 대한 그런 이해가 깊지 않아서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정말 티벳이나 중국의 어떤 눈이 열린 분들 이런 분들은 우리의 그런 숙세의 일들 전생의 일들을 흔히 꿰뚫어 보면서 그렇게 법문을 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맞는데 그런 윤회를 부정하고 인과를 부정하는 것은 사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 아닐까.
0: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이다.
1: 정말 이는 그것은 정말 자기의 무지를 자기의 그런 참 불교에 대한 그런 이해가 부족함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지 티벳이나 중국 고승들의 그런 법문을 읽어보면 그게 다 인과법문입니다.
0: 알고 보면 인과법문이죠.
1: 선화상의 같은 분들도 그 오한이 열린 분이라서 인과법문이 참 많습니다. 병의 고통에 힘들어하는 신자들이 오고 오면은 다 그 전생에 네가 무엇을 했어? 지금 네 몸에 무엇이 들어붙었어? 그렇다는 것을 다 이야기해서 그것을

0: 업장 참여를 통해서 치유해 나가게끔 그렇게 이야기를 법문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부정한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
1: 부처님 팔만 대장경도
0: 그렇죠.
1: 처음부터 끝까지 인과법문이 나오지
0: 예,
1: 않습니까?
0: 맞습니다.
1: 전생 업의 인연에 대해서, 또 업장 소멸과 또 공덕을 짓는 방법에 대해서 부처님이 수없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0: 맞습니다.
1: 그래서 우리 정원규 작가님이 수많은 경전을 보고 수많은 고승들의 법문을 번역하면서 우리 작가님께서도 늘 말씀하시는 게 가장 기초가 인과 법문이다.
0: 맞습니다.
1: 원인과 결과, 인연법에 대해서 항상 중요하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0: 맞습니다.
1: 예, 우리 불자님들이 항상 마음에 되새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또 간단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저는 특별한 계획이라는 것은 없고, 이제 좋은 불서가 불서나 그리고 또 어떤 고승들의 법문이 있으면은 그것은 이제 번역을 해서 우리 한국 불자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자 저희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또또 저희 수행도 같이 꾸준히 해 나가는 것이 저희 계획입니다.
1: 제가 우리 작가님의 팬으로서 늘 응원드립니다, 작가님.
0: 감사합니다.
1: 좋은 책 많이 번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작가님 벌써 이 소중한 말씀 듣다 보니까 시간이 쏜살같이 흘렀어요. 많이 아쉽지만,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올려야 될것 같아요. 우리 정원규 작가님, 정원규 작가님이 생각하는 가피란 무엇일까요?
0: 저는 가피란 치유라고 생각합니다. 치유.
1: 치유요.
0: 치유.
1: 치유.
0: 우리가 절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불보살의 가피를 이제 구하는 것은 모두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결함이나 부족함을 이제 치유하기 위함이 아닐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그런 어려움과 이제 고통을 직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불자들이 그럴 경우에 불보살에게 이제 기도 이제 가피를 이제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데 저도 지금까지 딱두번 어떤 세속적인 이제 복을 구하기 위해서 한번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1: 세속적인 소원을 위해서
0: 그렇습니다.
1: 두번 기도하셨군요. 평소에 염불하고 기도는 늘 하셨으나 세속적인 소원을 위해서 두번
0: 그렇죠.
1: 해봤다. 그 얘기죠?
0: 그럼 이제 20대 후반에 취업의 문을 두드렸지만은 잘안 돼서 취업이 막막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김천 수도암에 가가지고
1: 수도암이요?
0: 수도암.
1: 저도 출가해서 머리 깎고 스님 돼서 처음 기도한 데가 수도암이에요.
0: 그렇습니까?
1: 김천 수도암.
0: 그래서 일주일간 이제 잠을 자지 않고 하는 용맹정진으로서 이제 관심보살 염불 기도를 이제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기도를 마치고 나서 이제 어머님 꿈에 제가 노란 물을 확 토하는 그런 자 꿈을
1: 어머님께서 대신 꿈을 꾸셨네요.
0: 노란 물을 토하면서 방 안에 그 노란 나비가 확 날아올라서 이제 그런 꿈을 이제 꾸셔서 이제 그 뒤에 어쨌든 제가 공무원에
1: 취업이 잘 됐고, 소원 성취했고.
0: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제가 한 40대 초에 뭔가 이제 머리에 이제 좀 약간 피부병이 좀 있었어요. 아주. 그런데
1: 피부병이 생겨서.
0: 비듬 같은 게 피부병이 생겼는데 잘안 낫고 해서 약을 먹어도 잘안 낫고 해서 제가 이제 단식 기도를 한번 하자. 그래서 21일간 단식을 하면서
1: 21일을 단식하셨어요?
0: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출근을 했죠. 출근을 하면서 이제 단식을 하면서 신묘장구 대단한 이제 108도 기도를 했습니다.
1: 예, 하루에 108도.
0: 예, 예, 예.
1: 이야.
0: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21일 마지막 날 회향하는 날 꿈에 청도라는 중국 칭자오의 한자 청, 예. 청도라는 그 두 글자 허공에 새겨지는 것을 이제 봤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는데 제가 중국 청도 사무소에 파견 가서 생활하면서
1: 아 피뻥이 그, 사라졌습니까?
0: 그때 아 그것이 바로 이제 제가 중국 유학도 가고 중국 파견 근무를
1: 중국 청도에 가게 될 것이다.
0: 예,
1: 그 꿈에서 미리
0: 미리 이제
1: 피부병도 사라졌고요.
0: 네, 예, 피부병도 사라졌고 그런 이제 가피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1: 그럼 피부병이 사라지고 청도에 가신 거예요? 청도에 가서 피부병이 사라진 거예요?
0: 이미 이제 그 기도 마치고 바로 피부병이 좋아졌고
1: 기도해서 피부병이 사라졌고 꿈에서 청도라는 글자를 보고 나중에 실제로 중국 청도에 가서
0: 그렇죠.
1: 가시게 되고
0: 그래서 그 이후에
1: 신기하다. 신기하다.
0: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제 운명을 치유하나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1: 우리 각상거사 정원교 작가님이 말씀하신 실제로 체험하신 가피란 무엇인가 치유입니다.
0: 치유, 맞습니다.
1: 감사합니다.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자주자주 뵙겠습니다. 선생님.
0: 감사합니다.
1: 여러분 오늘 많이 많이 재미있으셨죠? 저도 참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우리 토크쇼 가피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관심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060-800-7000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부처님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하루하루가 행복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여러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복을 지어야 합니다. 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복 짓는 것 중에 최고의 방법이 바로 법공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교TV BTN에서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법공양 해주십시오. 방송포교 후원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 법공양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고 늘 고운 날 되소서.

0: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 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2: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 광명, 자비 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 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 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따가야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2: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1: 무명사회주 무명 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 큰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월암 스님의 효효선 출판 기념법회와 저자 사인회가 오는 7월 4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진행됩니다. 효효선은 쉼 없이 앞만 보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쉼의 의미를 전하는 선명상서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8861-2959번입니다. 2026년 대행선연구원 제10회 학술대회가 선불교에서 마음과 견성이란 주제로 6월 20일 9시 30분부터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됩니다. 유튜브 한마음선언 채널 생중계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대행선연구원 031-470-3277번입니다.
3: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암부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부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1: 불교TV 무상사는 오는 20일 반려동물 영가 천도제를 봉행합니다. 이번 천도제는 생명 존중의 불교 가르침을 되새기고 소중한 반려동물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자리입니다. 이날 무상사 회주 성우 스님께서 반려동물 영가들의 평안한 안식과 해탈을 기원하는 법문을 설하실 예정입니다. 지극한 기도와 천도의 공덕으로 먼저 떠난 반려동물에겐 평온한 안식을 전하고 남겨진 이들에겐 소중한 인연을 회향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인연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2번입니다.
4: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5: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4: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의 큰 인연을 맺으세요.
6: 대한민국 남성들이 표현하지 못하는 큰 병에 걸렸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7: 많은 아내분이 도대체 내 남편 왜 저러냐, 어머님들이 우리 아들 이상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하시는데 좀 더 남편에 대한 이해 그리고 우리 아들들에 대한 좀 더 가까워지는 마음의 거리를 위해서 우리 어머님들도 아내분들도 남성 불교심리학 사내심리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0: 대구 산모사조지 동훈입니다. 60여 년 수행 법력과 회안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부처님 45년 설법을 불자님 두 손에 담아드리고자 다시 섰습니다. BTN 불교TV를 매주 시청하시면서 부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1: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Thank you.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꼭 출가라는 것이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진짜 호심 출가, 정말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그런 마음으로 임하신다면 출가의 그 마음, 정신이 계속 함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게 불교 이지의 월도입니다. 인신 난득이 불법 난봉이라 차생에 실각하면 여기까지였죠. 우리가 사람 몸 받기가 어렵고 불법 난봉이라 부처님 진리를 만나기가 또한 어렵다. 열려져 있는 절 언제든지 갈 수 있지만 아니요. 그것은 과거 생에 큰 인연이 없으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 앞 마을에 절이 있었어요. 근데 절에 갈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 인연이 없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소가 고삐가 풀려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도망을 갔냐면 절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절에 소 찾으러 갔다가 법당에서 독경하는 소리를 듣고 그 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출가를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어떤 계기가 있어요. 그 계기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일컬어서 시절 인연이다. 때가 돼야 인연을 맺을 수 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인연으로 오셨는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절에 가보라고 권선해서 오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그 권선하셔서 절에 왔는데 절에 와보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그 권선하신 분에게요 항상 잊지 않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가 내게 있어서는 황금을 한 덩어리 준 것보다 더 고마운 분이에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엄청나게 고마운 인연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면 그 고마움을 쉽게 잊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람이라면 그 고마움을 잊지 않아야 된다. 근데 물질적인 부분에 이익을 준 부분은 잊지 않는데 진리를 향해서 기회를 부여해 주신 분을 쉽게 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 그 사람은 돈을 안 썼으니까. 돈 쓴 것보다 더 귀한 게 그런 불법의 인연을 맺게 해준 부분이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야. 왜? 인신난득이요 불법난봉이니까. 부처님 법을 만나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부분이니까. 예를 든다면 옛날 상월대리사님께서도 누차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너들이 바깥 세상에서 어떤 인연이든 나를 찾아온 인연은 나를 찾아오게 된 부분의 계기는 그 어떤 희생보다 더 크다. 여러분 대개 보면 절에 오시는 분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고 원하는 대로 다 잘 되면 절에 가라고 하는 소리도 안 하겠지만 절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근데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 한번 가서 그 부처님 한번 찾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 부분은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는 부분이 훨씬 크다. 서울 관문사가 처음 그 시작이 될 때 지금부터 한 29년 전, 28년 전, 한 30년 전 그때 IMF 때 막 너무 힘들었을 때 그들이 생계가 어려워지고 삶이 정말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오셔서 열심히 기도하니까 그나마 마음이 편해지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 편해지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재도전을 해서 지금 성공한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모든 시작은요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는 얘기가 내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죠. 절망을 하기보다는 희망을 가져가는 부분. 그 희망은 뭐에서 생겨요? 마음에서.

때 생기는 거라죠. 얼마나 막막하면. 그 문이 없는 가운데 문을 찾는 거. 그거는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인생 난득이 불법 난복이라. 차생에, 다음 생에 실각하면. 이번 생에 실각하면. 만겁 나누니, 만겁에 만나기 어려우니, 뭐 부처님 진리를 만나기가 어려워.

이가 어려우니 겁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방 30리가 되는 바위 돌을 저 천상에 사는 선녀가 3년에 한 번씩 스치고 지나가서 그 바위 돌이 다 닳아 없어질 때한 겁이라고 그런대요. 네? 한 겁. 그런데 여러분 상상이 돼요? 내가 볼 때는 기계로 갈아도 그걸 갈리기 어려워. 사방 30리가 되는 바위를 기계를 가지고 돌을 채취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가능한 일이냐. 그런데 천상에 사는 선녀가 3년에 한번 스치고 지나가서 그게 다 닳아 없어졌을 때를 한 겁이라고 하는데 여기 몇 겁이 나왔어요? 만 겁에 나누리라. 만나기 어려우니 수지 신문 지 법계하야 모름지기 열 가지의 문을 지어서 계법을 지니게 하니 응? 일신 근수 이불태하고 날로 새로이 부지런히 닦아서 물러나지 말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태전하라 이게 적은 마음으로 시작한 마음을 점점점점 키워가라 이거예요. 중간에 꺾어지는 마음을 내지 마라. 근데 대개 보면 어떤 사람들이 뒤로 물러나요?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문제야. 열심히. 근데 그 열심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열심이가 되셔야 될까요? 바라는 마음이 아닌 행동한 것만큼 얻겠다는 생각만 가지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기적을 요구하거나 내가 행하지 않은 부분이 행한 부분으로 치부되어지길 바라는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절에서 가르치는 부분이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 잘못 쓰라고 가르치는 부분 절대 없어요. 부처님 계율에 부응하라. 부처님 가르침에 최선을 다해라.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중생의 마음을 뛰어넘어 보살의 행을 추천하기 위해서 노력해라. 다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제일 많이 가르치는 게 욕심을 내지 마라. 응?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욕심이 많은 게 문제인 거예요. 항상 마음을 내려놓고 살아야 돼. 하심을 바탕으로 살아야 돼.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 이거예요. 도시를 하거나 어떤 행위를 할 때는 바라는 마음이 없이 하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너무 바라지 마라. 내 행동하는 부분을 점검하려고 노력을 하면 되는 거지. 자꾸 그 이상의 마음을 내면 스스로 놓은 덫에 스스로 치게 돼 있어요. 가끔 보면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부모님에게 잘한 분이 서운합니까? 부모에게 불효한 사람이 서운합니까? 잘 몰라요? 내가 볼때 부모에게 잘한 사람이 서운한 게 많대요. 그냥 잘하면 괜찮은데 내가 잘하고 잘했다는 생각을 하니까 서운한 게 많은 거예요. 당연히 잘한 걸로 그냥 마음을 그치면요. 마음이 괴롭지가 않아요. 근데 나는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열심히 했는데 자갈론 팔아가지고 열심히 안한 사람한테 주니까 삐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자갈론한테 효도한 겁니까? 부모한테 잘한 겁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계산을 너무 많이 해놓고 나면 그게 서운함에 갇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마음을 내지 않고 그냥 내 부모니까 그냥 우러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면 서운할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 나도 이렇게 말을 하지만 서운할 것 같긴 해. 참 우리 부모님들이 보면 지금이야 뭐 부모 모시고 사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옛날에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살았던 분들이 한 부분은 도시에 나가서 살고 한 부분은 그 시골에서 농사 지어가면서 부모님 모시고 살았던 그런 부분들이 형제들이 있었잖아요. 날이면 날마다 하루 세끼 따뜻한 공양지에서 대접했는데 그거는 고맙지가 않아. 왜? 맨날 있었던 일이니까. 근데 저 도시에 가가지고 돈몇푼 벌어가지고 명절 때가 되거나 생신 때가 되어서 돈 봉투 하나 갖고 오고 선물 하나 사 갖고 오면은 마을에 나가지고 누구 자랑해요? 에? 1년 365일 따뜻한 밥 지어가지고 공양 올리고 그 효도한 그 자식은 효도를 그 칭찬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근데 어느 날 와서 돈몇푼 가지고 선물 좀 사가지고 와서 옷도 좀 사갖고 오면 나가가지고 누가 그

효자라고 칭찬하고 다녀야 안 다녀야? 그러면 집에서 1년 365일 공양제에서 대접했던 자식은 서운해 안 서운해? 나도 그럴 것 같아.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그냥 공양지어서 잘 모셨던 그 자식은 그 마음 내지 않고 내 부모니까 잘 모셨다는 생각을 해서 그냥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게 진짜 공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도요, 지혜롭다면 밖에 나가서 나를 1년 365일 밥해서 잘그 받들어준 자식을 정말 귀하게 생각할 줄 알고 돈몇푼 가지고 온 자식이 갖고 온 돈이 있으면 그 나를 봉양했던 그 자식 불러가지고 정말 고맙구나. 이 돈 몇푼 되진 않지만 너가 있어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수 있으니 고맙다고 인사 한번 하면 그 자식은 눈물을 흘리고 가슴에 감동이 올수 있는 부분이 될 텐데 그게 잘 돼, 안 돼? 왜안 돼? 따라하세요. 어리석음. 어리석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로운 분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칭찬을 해도 그렇게 하는 부분이 그렇게 세상은 이 세상은 부처님이 그렇게 만든 겁니까? 부처님 가르침으로 내 마음을 그렇게 써서 행복한 세상이 되는 겁니까?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가 그렇게 가피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면, 아, 우리 부처님 가르침으로 내 마음을 어떻게 받들어낼 건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된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요. 일신군수 이불태하고 난로세리 부지런히 닦아서 물러나지 말고 속성 정각하여 속히 정각을 이루어서, 정각이라는 자체는 깨달음을, 바른 깨달음을 이루어서 환도 중생하라. 중생을 돌이켜 중생을 제도하라. 여러분이 나만 좋은 것은 불교가 아니야. 내가 좋아졌거든. 나 아닌 딴 사람에게 그 좋은 부분을 나눌 수 있는 부분. 나만 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 그들도 복을 줄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을 할 것이 아니고 그들 또한 좋게 해주려고 하는 마음을 내라.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공덕 중에 최고의 큰 공덕이 뭔줄 아십니까?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옛날에 여러분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교진들을 비롯한 오비구를 제도하고 난 이후에 야사를 비롯해서 60여 명의 제자를 또 출가를 시키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출가를 하는 사람들이 사리불과 목련존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리불과 목련존자는 원래는 부처님 제자가 아니었어요. 산자야라고 하는 부분의 그 이교도의 제자였어요. 그들은 250명이 산자의 문화에서 수행을 했어요. 그런데 그 250명의 무리 중에 공부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사리불과 목련존자였어요. 그런데 그 산자야가 사리불과 목련존자가 그리워하는 그 궁금해하는 그런 부분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 여기에서는 진리를 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다시 귀가를 종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난 사람이 마성비구라고 비구를 만나요. 그 마성비구가 탁발을 나가서 탁발하는 모습에 감동을 하는 겁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절에 와서 감동을 받는 이유가 여러 가지잖아요. 연부라는 소리에 감동을 받았다. 지나가는 스님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 법문을 통해서 감동을 받았다. 이웃집에 있는 사람이 소원을 이뤘다는 얘기를 듣고 또한 마음을 일으켰다. 여러 가지 방법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누군가가 동기유발을 해주는 부분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이 사리불과 목련존자는 마성비구가 그와 같은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성비구가 탁발을 나가서 발을 들고 길을 가는 모습이 너무 너무 신비로워 보였어요. 물어요. 당신이 뭐 하는 사람이냐? 나는 부처님 제자다. 그 부처님이라고 하면 뭘 가르치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들에게 설명해 줄 만한 내용이 별로 없어요. 나는 그래서 아는 게 별로 없다. 부처님 지혜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을 내가 이야기할 만큼 많이 알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그때 목련존자가 다시 얘기해요. 그러지 말고 당신이 출가를 할 정도라면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냐. 그때 딱 얘기하는 게 우리 스승은
제법 종현생이요.

0: 제법 중현면이라. 아합을 대상은 내 스승 부처님께서는 상작 여시설이라. 항상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세상은 인연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인연에 따라서 없어진다. 우리 부처님은 그걸 가르치신다. 불교가 뭐라고요? 인연 인과가 불교라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은 모든 부분은 제법. 이 세상은 모든 부분이 다 제법 종현생. 인연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연이 멸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독자적으로 홀로 존재하는 부분이 없어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면요. 오늘 지금 스님이 법문을 하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까?
1: 네.
0: 지금 이 스님이 법문을 하는 것은 스님만 있어서 법문이 되는 게 아니고요. 조금 전에 내가 저녁을 먹었어요. 저녁을 안 먹었으면 내가 지금 이를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밥이 떠드는 겁니까? 스님이 떠드는 겁니까? 그죠? 나만 있어도 안 되는 거고 밥만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스님과 밥이 만나서 그것이 에너지화 되셔서 그 에너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너지만 있어서도 안 되는 부분이고 내가 없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또 지금 이 법문을 하는데 올뜻이만 있어서 여기서 혼자 떠들고 있으면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비정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거고 들어주니 내가 이야기할 수 있고 또한 여러분들이 내가 이야기를 해주니 듣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부분이 다 뭐예요? 제법 종현 생이라. 어? 제법 종현 멸이라. 그것이 없어지고 나면 다 없어지는 부분이다.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에 감동을 받은 사리불이 부처님을 찾아가서 그 궁금했던 산자에게 물었던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난 이후에 부처님이 제자로 출가를 합니다. 그래서 사리불은 지혜제일의 부처님 제자가 되고 목련존자는 신통제일의 부처님 제자가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일이 하나 있던 게 뭐냐면 사리불은 평생 동안 부처님의 그 도량이 함께하면서 저녁마다 물어요. 뭘 묻냐? 오늘 저녁에는 마성비구가 어디에 계십니까? 물어요. 아마 지금처럼 방을 하나 정해놓고 그곳에 계속 머물었던 부분이 아닌 날마다 방이 바뀌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리불이 주변 사람들에게 오늘 저녁에 마성비구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물어. 그래서 동쪽 방에 계십니다. 그러면 그 방향에 머리를 뒀대요. 얼마나 존경했으면. 이게 진리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이 되면 오늘 마성비구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물어봐가지고 남쪽에 계십니다. 그럼 남쪽에 절대 마성비구가 있는 곳에 발을 향하지 않, 발을 두지 않았다. 그만큼 존경스러운 부분으로 대했던 부분이 부처님과의 인연을 맺어준 부분에 대한 은혜의 표현이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만큼 우리가 부처님 진리를 만난 것은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고 궁극적 목표는 깨달음이다. 그리고 내가 아는 것만큼 부처님 진리를 나눠주는 공덕이 그만큼 큰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방법이 뭡니까? 초팔이 되면 등 하나 건설하는 거예요. 무리한 등을 건설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볍지만 가볍지 않은 인연을 맺어줘라. 스님, 내가 어디 가서 건선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아니요, 그게 쉬울 것 같으면 뭐라 건선을 해요. 어려운 거니까 하는 거죠. 어려운 거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에게 그걸 하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에 마음을 내주면 고마운 거고 아니어도 너무 속상할 일이 없어요. 왜? 때가 되면 인연이 무르익으면 가능할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건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에게 내가 한마디 하는 부분은 그에게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내가 진리를 위해서 등을 하나 마음을 낼 수 있는 부분은 그만큼 소중한 인연이 될 수 있는 거고 부처님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인연이 그만큼 빨리 닿을 수 있는 부분이다. 환도중생이라는 그런 거예요. 그냥 그가 아쉬움은 오겠지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자꾸 건선할 필요가 있는 거다. 여지 번호는 나의 본래의 바람은 비여득출생사대해야 너 홀로 생사의 사대를 벗어남을 이름이 아니리라.

여기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부분은 너 혼자를 생사의 대 큰, 나고 죽는 큰 바다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거죠. 큰 스님들이 법문을 하거나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는 부분은 너 하나를 위해서 생사의 고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가르침이 아니야. 누구를 위해서? 모든 중생을 위해서.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내가 진리를 알고 나만 알고 있는 부분은 그건 직무유기야. 내가 부처님 진리를 찾아서 기도하고 노력을 하는 부분에 만족하지 마라 이거예요. 내가 얻은 것만큼 나 아닌 누구에게 그 가르침을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공부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라는 거죠. 나는 능력이 없어라고 표현할 게 아니야. 모르면 자꾸 해서 내가 체험하고 내가 아는 것만큼 나 아닌 누군가에게 그 좋은 부분을 나눠서 갈아요. 저 하늘에 있는 달이 빛을 나누고 나눠도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저 빛은 나만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어리석음이야. 그 빛을 나누고 나누고 나눠줘도 그 빛은 부족함이 없이 다 모두에게 나눠줄 수 있듯 부처님 진리는 그렇게 나눠주고 나눠줘도 부족함이 없는 부분이 가르침이라. 그래서 부처님은 뭐예요? 사생의 자부라. 모든 생명을 가진 중생중생에게 불성이 있고 그 불성을 가진 모든 중생들에게 부처가 될수 있는 부분이 가르침을 나눠도 부족함이 없는 부분이 진리다. 영내 보위 중생이니 또한 이해 널리 중생을 위함이니 이제 여기에 나오자 모든 중생을 위함이라. 아이고 무슨 까닭인고 여자 무시 이래로 너가 비롯함이 없는 이래로부터 여러분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 모르잖아요. 비롯함이 없는 그 어느 때부터 지우 금생이 금생에 이르기까지 항치 사생하야 항상 사생을 만나 사생. 사생을 만난다는 자체는 뭐예요? 태란 습화의 생명체를 만났다. 언제부터인지 몰라. 여러분, 언제부터 살았는지 기억나세요? 그렇게 비롯함이 없어. 근데 그 비롯함이 없는 분이 생명 중에서 우리는 그 생명을 전전했어요. 어떻게? 때로는 알에서 태기도 했고, 때로는 습에서 태기도 하고, 때로는 화하는 모습으로 태기도 했고, 그런데 지금은 부처님의 진리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니, 복을 받았어, 안 받았어? 여러분들이 잘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못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잘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성공이야. 근데 여기서 뒤로 밀리지 말자. 더 성실하게 성실하게 진일보할 수 있는 그런 진리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자. 삭삭 왕환함이 자주자주 오고 가미. 무슨 얘기야 이게? 육두유래를 하는데 나고 죽는 것이 자주 오가요.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이냐? 죽었다 살았다를 반복한다잖아요. 금방 샘물에 빠졌다가 꺼내놓으면 또 바로 살아야. 생사를 반복하는 괴로움이 반복하는 삶이다. 그럼 우리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매일 지옥과 극락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 없어? 에? 얼마나 큰 괴로움이야. 꾸준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삭삭 왕원함이 자주자주 오감이 개의 부모 이출몰이하라 다 부모에 의지하여 나고 죽음 일세 이 세상을 살아올 때 혼자 태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누구에 의지해요? 부모에 의지하잖아요. 그 부모에 의지하는데 그 부모는 부모대로 괴로워야 안 괴로워요? 나는 또 괴로워야 안 괴로워요?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나일 때 이미 우리는 엄청난 괴로움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나올 때 어머니 뱃 같은 나올 때 죽는 재수를 했어 안 했어?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인간이라고 하는 이 육신을 갖고 오는데도 그렇게 괴로웠는데 그게 아닌 딴 모습이었을 때는 어떻겠을까요? 낳자마자 죽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약육강식의 환경

속에서 그냥 세상에 눈 뜨고 나오자마자 바로 잡혀 먹거나 바로 도망가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생명을 유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그 괴로움을 반복하는지.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부모에 의지하여 나고 죽음 일세. 고로, 그런 까닭으로 광고 부모가 많은 겁을 끝없이 넓고 긴 세월이, 오랜 세월이 부모가 무량무변하니, 무량하고 가위 없으니. 여러분, 이 세상을 나고 죽음을 반복하는 부분에 부모는 한 사람이었, 하나였을까요? 수많은 인연이었을까요? 수많은 인연이죠. 그렇게 따지면 이 세상에 나와 관계가 없는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인연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모든 생명을 함부로 하지 마라. 우리가 기억을 못할 뿐이지 이 공식을 놓고 보면 인연하는 부분이 없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어느 날 아난존자와 더불어 길을 가다가 해골더미를 만났을 때 그 해골더미에 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어찌 사생에 잡으신 부처님께서 그 해골더미에 절을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 뼈무더기는 과거에 나의 부모의 무덤일 수도 있고 나의 형제의 무덤일 수도 있으며 나와 가까운 인연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하다못해 살다가 생명을 버린 해골더미 하나도 가볍게 보지 않는 인연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 부분이 내 거가 아닌 부분에는 너무나 그 생명을 등한시하거나 존재에 대한 부분을 좀 등한시하는데 여기서 보면 무량무변해.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그 지금은 우리가 사람으로 사니까 100년을 산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과거가 없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냐. 유시 관직헌데 이로 말미암아 관하건대 육도 중생이 육도의 중생이라는 자체는 지옥하기 축생수라 인간천 반복하는 중생이 무비 시여의 너의 다생의 부모이자 무비시의 다생 부모라. 여러 번 나고 죽는 부분이 여러 생 동안 반복하는 부분에 부모 아님이 없은지라. 이제 이해되시죠? 이렇게 무시 이래로 끊임없이 생명을 반복하는 부분이 삶을 살고 가 있는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을 이렇게 보면 인연인과를 보면 다 다생의 부모이가 아닌 것이 없다. 다 부모일 수도 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만나는 존재마다 다 인연이 있어 만난 거네.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옷깃만 스쳐도 500생에 인연이 있다. 틀리지 않다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거예요. 무시 이래로 내가 내 생명이 어디서부터 빌뜸이 없이 시작을 해서 돌고 돌아 사생의 모습을 가지고 육도를 반복하고 있는 부분이 생에 인연 아닌 사람이었대요. 다 부모일 수도 있고 다 형제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다 그런 존재들일 수 있다. 여시 동류 한물 악취하야. 이와 같이 숱한 무리가 다 악취에 빠져서 악취라는 자체는 악도의 세계, 괴로움의 세계에 빠져서 이랴 낮밤에 수대 고뇌하나니 큰 고통을 받나니 약불중재면 만약 건져 제도하지 않으면 하시 출일이요 어느 때에 그 괴로움으로부터 뛰어나올 수 있으며 그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과거에 수많은 부분의 인연도 있었지만 내 조상이 없었으면 내가 없었다는 사실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내 부모가 없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못하는 사실을 알잖아요. 그럼 내가 할수 있는 인연으로 그들을 제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제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너가 그냥 지금 현재의 모습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다. 수많은 무시 이래로 인과에 인과를 거듭하고 수많은 부모를 통해 가지고 돌고 돌아 지금 뭐에 있어요? 사람의 몸을 가졌어요. 인신난득이요 불법 난봉인데 이것은 만겁에 얻을 수 없는 기회를 가졌다. 응?
많은